이제 7월입니다. 한 해의 나머지 절반을 시작하는 날이죠. 2026년 상반기를 살아왔으니 잠시 현재의 좌표도 점검해보고 이런저런 생각도 할 겸 어젯밤에는 산책을 좀 했는데요. 생각해보니 지난 6달은 싹을 틔우고 나무를 자라게 하는 시간이 아니었나 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이 7월은 성장의 계절이라서 그 나무가 더욱 짙어지고 성숙되어갈 텐데요. 더욱 뜨거워지는 태양도 견뎌내고 결실의 계절을 향해서 땀도 흘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하겠죠. 요즘 전 세계적으로 태양이 너무 뜨거워서 힘든 지역이 많긴 합니다만 이 성장의 계절 7월 태양이 뜨거운 만큼 초록은 더 짙어지고 열매는 속이 채워지는 그 이치를 생각하면서 오늘 산책길 문을 엽니다. 별곡 중에 웃도들이 듣겠습니다. 류지연의 가야금, 이영의 피리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별곡 중에서 웃도들이 들으셨는데요. 류지연의 가야금, 이영의 피리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3년 전인 2003년 12월 4일에 이화여대 음악대학 국악 연주홀에서 있었던 공연 실황 자료로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산책길 문을 열면서 이 자연 속의 시간의 흐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간 한 해의 절반을 살았고요. 오늘 7월 1일은 한 해의 나머지 절반이 시작되는 날이구나 싶어서 좀 특별한 기분입니다. 한결 뜨거워지는 태양의 기운을 온몸으로 견뎌

뒤는 이 성장의 계절 7월을 시작했는데요. 지난 6개월 동안 키워온 여러분만의 나무, 또 여러분 마음속의 나무도 좋고요. 그 나무가 이제 7월부터는 제대로 성장하도록 성장판을 활짝 열어놓아야 할 때가 됐습니다. 나날이 뜨거워져가는 태양을 듬뿍 받아서 열매도 키우고 속을 단단하게 익혀나가야 하겠죠. 이제 새로운 7월이 시작됐으니까요. 한 해의 나머지 6달 알찬 시간들 이어지시길 바랍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2026년 7월 1일 수요일 순서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간의 향기를 간직한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라디오나 덩덕쿵 앱으로 청취 가능하고요. 국악산책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놓쳤던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오늘의 산책길 생방송으로 실시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사연, 전하고 싶은 이야기 보내주실 번호 샵 0302,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혹은 무료로 참여하는 덩덕쿵 앱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도 들어오셔서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안부 인사, 응원 메시지, 또 여러분의 반가운 소식도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7월 첫날이라서 시간의 흐름을 생각게 하는 이야기로 이 시간 문을 열었는데요. 이번에 들으실 노래도 시간과 관련된 노래입니다.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께서 더 늙지 말고 이만만 하면 좋겠다 하는 말씀 자주 하셨죠. 그런데 저도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그런 마음이 어떤 건지 조금은 이해가 되고 한편 동감이 돼서 그런 건데요. 남창가고 계면조 평거 반너머에서도 그와 같은 마음을 노래합니다. 반너머 늙었으니 다시 젊든 못하여도 이후란 늙지 말고 매양 이만 하였구하죠. 백발이 제 짐작하여 더디 늙게 하여라. 이런 시조시를 노래하는데요. 백발이 스스로 알아서 좀 늙지 않게 해주면 참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을 담은 노래죠. 정말 그랬으면 좋겠네요. 남창가곡 계면조 평거 반너머 듣겠습니다. 이동규의 노래, 송인길의 가야금, 김웅서의 대금, 이호규의 검고, 윤문숙의 해금, 박영기의 피리, 김상준의 단소, 박문규의 장구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단 넘어 늙었으니 다시 젊든 못하여도 이후란 늙지 말고 매양 이만 하였구하죠. 백발이 제 짐작하여 더디 늙게 하여라. 남창가고 계면조 평거 반 넘어 들으셨는데요. 국가무형유산 가곡 보유자 이동규의 노래였고요. 송인길의 가야금, 김응서의 대금, 이호규의 검은고, 윤문숙의 해금, 박영기의 피리, 김상준의 단소, 박문규의 장구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후란 늙지 말고 매양 이만 하였구하죠 라는 내용이 3장에 나왔는데요. 오늘 이후 우리 산책길 가족 여러분들도 더 이상 늙지 말고 늘 그만만 하셨으면 좋겠네요. 윤혜성님이 오늘 일찌감치 들어오셔서 함께하고 계시고요. 보뜰마을님께서 요즘 한국 날씨는 오히려 시원해서 지구적 기후변화가 크게 염려됩니다 하셨습니다. 또 도령님께서 한결같은 국악과 삶의 등불 같은 샘, 엄청난 혹서의 계절의 시련에도 에어컨 같은 샘이 있어 남은 시간도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앞으로도 좋은 음악과 이야기 샘물처럼 잘 준비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음악은 이 7월을 좀 산뜻하게 시작해보자 하는 마음에서 골랐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음악 좋아하시죠? 수룡음 준비했는데요. 수룡음 하면 생소병주 많이 좋아하실 겁니다. 오늘은 여기에 아쟁을 곁들여서 저음 부분을 더욱 보강해서 한결 풍성한 음향을 감상할 수 있는 편성으로 준비했습니다. 수룡음 듣겠습니다. 손범주의 생황, 김상준의 단소, 정계종의 아쟁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생황과 단소에 점역을 풍성하게 해주는 아쟁이 곁들여진 수룡음 들어보셨는데요. 마음 풍성해지는 시간이었죠. 손범주의 생황, 김상준의 단소, 정계종의 아쟁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봄봄님께서 수요일에 산책길도 함께합니다 하셨습니다. 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고요. 또 마들제님께서 저도 어제 산책을 조금 했습니다. 앞으로 마들제에서 어디로 갈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주변에 혐오와 갈등이 너무 많아서 합의와 협동을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파랑새와 산책지기님을 잘 따라가야 하겠습니다. 지치지 않게 우리 서로 응원합시다 하는 문자 주셨는데요. 아, 네, 서로 연대하고 응원하는 마음 참 중요하죠. 산책길 가족분들과 그 마음 나누면서 좋은 시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윤혜성 님께서 국악방송 초창기 때부터 저희 방송을 듣기 시작해서 수시로 국악방송 들으신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늘 함께해 주시는 그 마음 항상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조선 전기의 당악정제 양식으로 만들어진 궁중정제 하성명 반주음악 준비했습니다. 이 당악정제는 처음에 중국에서 유입된 춤이었고요. 고려시대에 하나의 유행이 됐는데요. 조선 전기가 되면 이 땅에서 당악정제를 만드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하성명 정제 역시 조선 전기에 새롭게 만들어진 당악정제라는 위상을 점하고 있습니다. 이 하성명 정제를 출 때에 성악 부분이 나오는데요. 그 부분을 통칭 악장이라고 합니다. 하성명의 악장은 세종대의 변계량이 왕명을 받들어서 지었는데요. 명나라 황제와 사신의 존재를 의식해서 지은 작품이고요. 명과의 외교에서 필요한 일정 내용을 담은 거라 볼 수 있겠죠. 조선시대 명사신을 위한 연회 때에 연주됐던 음악입니다. 하성명 정제 반주음악 이번에 듣겠습니다. 국립국악원 정학단의 연주입니다.

세종대에 창제된 당악정제 하나, 하성명 반주음악 들으셨는데요.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연주 중간중간에 나오는 악장은 세종대의 변계량이 왕명을 받들어서 지은 작품이었고요. 또 후반부에서 보허자가락을 연주하는 수악절 창사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음악은 1980년대 초반에 국립국악원이 정악단이 아닌 연주단이란 이름으로 활동하던 시절의 음악인데요. 당시에 김천흥의 안무로 복원해서 무대에 오른 바 있습니다. 음향 상태가 썩 좋지는 않았지만 무용 공연이 함께 이루어지는 무대의 그런 느낌이 함께 전해지는 연주가 아니었나 합니다. 이번에 노래 한 곡 더 듣겠습니다. 여창가고 계면조 평롱 북두칠성입니다. 예로부터 우리에게 북두칠성은 소원을 들어주는 별로 여겨졌는데요. 그래서인지 사람들이 무언가 소망하는 바가 있으면 칠성님께 비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이 노래도 바로 그런 노래 중에 하나라 할 수 있겠지만 비는 내용이 뭐랄까요? 좀 애교가 있다고 할까요? 이 노래 속에서는 임과 더 긴 시간 함께하고 있으니 함께하고 싶으니 날이 새지 않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북두칠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분께 민망한 발괄 소지 한 장 아뢰 나이다. 그리던 임을 만나 정엔 말삼 채 못하여 날이 쉬세니 글로 민망 밤중만 삼태성 차사노아 샛별 없이 하소서. 여창가곡 계면조 평롱 북두칠성 듣겠습니다. 강권순의 노래입니다.

북두칠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분께 민망한 발괄 소지 한 장 아뢰나이다. 그리던 임을 만나 정엔 말쌈 채 못하여 날이 쉬세니 글로 민망. 밤중만 삼태성 차사노와 샛별 없이 하소서. 여창가고 계면조 평농 북두칠성 들으셨는데요. 국가무용유산 가곡 이수자 강권순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들을 때마다 느끼지만 계면조 평농 선율이 참 매력적이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음악 들었어요. 7도 음정이 나와도 너끈히 소화가 되고요. 4도 음정을 적절히 활용한 선율이 아주 세련된 그런 음악이 아니었나 합니다. 우리 산책길 가족 여러분들을 초대하는 공연 소개해드릴게요. 저희가 공연 초대를 하니까요. 날짜 잘 들으셨다가 주말에 나들이 계획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무용단이 7월 3일 금요일 7시 반 그리고 4일 토요일 4시에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에서 경기도당 춤 드라마 귀 내력 세상 모든 귀한 것들의 내력이란 제목의 공연을 무대에 올립니다. 이번 공연은 2026 경기도 무용단 기획 공연이라서 기대가 되는데요. 춤과 음악, 소리, 드라마 이 모든 걸 함께 감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요. 여러분 맞는 날짜 선택하셔서 샵 0302 문자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인당 2장씩 초대 가능합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샵 030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공연에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모레네요. 7월 3일 금요일 오후 7시 반 그리고 7월 4일 토요일 오후 4시 공연이고요. 경기 아트센터 대극장에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오랜만에 좋은 공연 나들이 계획 세워보시고요. 샵 0302번으로 청해 주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감상하실 곡으로 전추산류 단소산조 골랐습니다. 단소라는 악기가 오래전부터 초등학교 학생들이 배우는 악기가 됐죠. 또 취미로 국악기를 배우고자 하는 이들에게도 단소가 인기 악기로 자리했습니다. 저도 예전에 외국 유학을 꿈꿀 때 한동안 단소를 열심히 배웠던 기억이 있는데요. 사실 이 악기를 제대로 잘 부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단소로 산조를 분다는 건 특별히 어려운 일인데요. 단소의 지공이 아주 작아요. 그래서 산조가 요구하는 다양한 표현을 단소로 제대로 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난날 단소의 명인 전추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훌륭한 단소 산조를 만들어 불었습니다만 그 음악을 제대로 읽는 분이 없어서 한동안 전승이 되지 않을 뻔했는데요. 대금 연주자 이용구가 그 음악이 잘 이어지도록 하는 데에 적극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용구는 테이프에 담긴 이 음악을 듣고는 이내 매료가 돼서 음악을 모두 체보했습니다. 그리고 그 음악을 따라 불어보면서 전추산류 단소산조를 익혔고요. 이를 무대에 올렸습니다. 이후 전추산류 단소산조가 계속 연주될 수 있게 됐는데요. 오늘 바로 그 음악 전추산류 단소산조 듣겠습니다. 이용구의 단소 김청만의 장구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0: 전추산류 단소산조 들으셨는데요. 현재 추계예대 교수로 재직 중인 이용구의 단소 연주였고요. 김청만의 장구장단이 함께했습니다. 이번에 판소리 한 대목 듣겠습니다. 수군가 중에서 상좌 다툼 대목입니다. 이 대목은 우리 인간 사회를 풍자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별주부가 토끼를 만나려고 세상을 나갔죠. 나가보니까 지상의 아름다운 경치에 매료되기도 하지만 인간 사회의 모습이 축소된 동물의 세계를 접하기도 하죠. 짐승들이 서로 자기가 상좌라 우기면서 다투는 모습을 만나게 되는데요. 육지에서는 짐승들은 자신이 나이가 가장 많다 하고 과장이 아주 심하게 된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모이더니 금년부터는 연치 차례로 상좌를 정하고 노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고 제안을 하면서 누가 더 나이가 많은지 하나하나 이야기를 풀어나갑니다.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순가 중에서 상좌 다툼 대목 듣겠는데요. 송순섭의 소리 박근영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1: 그때 별주부는 해변가 당도하야 음침경 기어올라 사면 경계를 살펴보니 그때 마침 산 골짜기에 온갖 길짐승들이 모여드는디 이런 가관이 없겄다. 공무자우 작춘추에 절필하던 기린이며 삼군사명 거동시오 천자옥년의 코끼리 옥경선관 승필하던 풍채 좋은 사자로구나 서백의수사냥 비웅 비표 고임이라 청해 방랑사중 저격시황 저다람주 강수동 혼자성어 슬피 우는 저잔내비 그만은 여우 날랜 특기 털 좋은 너구리

하더라. 자, 우리가 연연이 한때씩 이렇게 모아놓는 잔치에 상좌가 없어도 몰라느니 금년부터는 연치 찾아서 상좌를 정해놓으면 어떠오? 좌중 짐승들이 이구동성으로 모두 그 말이 옳다고 하니 그럼 저기 앉은 달파총은 언제 나소? 너구리가 좋아라고 기경상천 이태백이 딸과 함께 통적보여 광산십년 그를 짓다가 태백은 인재로서 옥경으로

좋은 계란이 비쳐오게 되었으나

죽었나? 노루라님이 나한테지만은 그 달파총은 내 자식 낳지만 또 못 오쇼. 아니 그럼 장도감은 언제 낳았소? 노루가 좋아라고 동작 때 좋은 지보 좌편은 청룡각이요.

이열 이교녀의 뜻을 두고 조작은 이 그럴지요.

나 뱉듯이 거시렁 눈을 끔적끔적하고 나한테니만은 그 장도검은 내 손자나세만도 못 오시오. 아니 그럼 최중군은 언제 났소? 뱉듯이 좋아라고. 전해들 내 나이를 들어보소. 전해들 내 나이를 들어보소. 나는 한 나라 사람으로 흥로국에 사신 갔다 줄인 충절 19년에 모발이 진배가야 고국산 전험한 길 허유허유 돌아오던 소중랑 연가비니 내가 상좌를 못하겄나. 특기라님이 깡창 뛰어나왔더니만은 얘라 이 녀석들 야 이놈들아 너희 나이를 들어보니 모두 다 내 고손자 낳았으면 못하고. 아니 그러면 그 퇴선비는 언제 낳았어? 특기가 좋아라고 한 광무 시절에 간이 대부를 마다하고 분으로 제일 삼고 청학으로 이웃삼아 동강 칠리탄 고기 낚기 힘

않나? 대체 그러면가 퇴선비가 상좌에 앉으시오. 특기를 상좌에 딱 앉혀놓고 잔치를 한판 할 양으로 다담상을 올렸겠다. 그때 마침 저 아래서 여러 날 굶은 범 한 마리가 어디를 가야 무엇을 한 마리 잡아먹을꼬 하고 눈에다 불을 불간히 쓰고 을씬을씬 올라오다가 마침지 맛진 통을 만났구나. 어흥 우르르르르르 하고 달려드니 좌중 김생들이 깜짝 놀래. 아이고 여창군님 어디 갔다 이렇게 오시오. 오냐 이놈들, 내 저 아래서 놀다가 하도 시장에서 무엇을 한 마리 잡아먹을꼬 하고 눈 씻고 찾아봐도 한 놈도 안 보이더니 아 모두 요것들이 여기 모아놓으라 이렇게 한 놈도 안 보였구나. 헌데 이놈들, 너희들 여기서 무엇을 하고 노느냐? 예, 우리가 지금 상좌 삼으려고 잔치하고 놉니다. 그래, 상좌를 어느 놈이 했는고? 저기 저 택기가 상좌를 했어.

0: 어라 이놈들, 차산 중 어른은 내각인디 너희들끼리 선생이니 후생이니 해야 이놈들. 특기가 깡창 뛰어나왔더니만은 장군님, 장군님은 그러면 언제 낳았소? 호랭이가 좋아라고. 이놈들 내 나이를 들어봐라. 이놈들 내 나이를 들어라. 혼돈 미본 태극 초에 갓없이 늘은 하늘 한편 쪽이 모자래야. 광석 다듬어 하늘 때우던 여화씨 연갑이니 내가 어른이 아니시냐. 하고 달려오더니 좌중 짐승들이 깡창 뛰면서 장군님 상좌에 앉으시오. 호랭이가 상좌에 들려 몰랐더니만은 너희 녀석들 딸싹딸싹하지 마라. 오늘 신수불기라는 놈 한 놈 절단이 아니라 그 중에 살찐 놈 네 놈이 앉아서 걱정을 하는디 오소리 노루 너고리 맷듯 이 네 놈들이 앉아 걱정을 하기를 아이고 이 급살 맞을 놈은 잔치 마자마자 해도 꼭 시작하더니만은 우리 네 놈 총 중에 전 한 놈은 저놈 아가리에 약가심으로 들어가게 생겼으니 이를 어쩔 거나.
1: 코끼리, 풍채 좋은 사자, 다람쥐, 잔나비, 꽤 많은 여우, 날랜 토끼, 너구리, 사슴, 노루, 늑대, 오소리 등 온갖 짐승이 내려오더니 서로 자신이 나이가 많다 하고 우기는 과장된 내용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대목이었죠. 굶주린 호랑이가 등장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나이 가장 많다 이야기하니까 그 위용에 모두 굴복하고 마침내 호랑이를 상좌로 모시네요. 아마도 호랑이가 무슨 내용을 이야기하던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강한 힘 앞에서 꼼짝 못하는 그런 모습 바로 우리 인간 세상을 풍자한 것이겠죠. 판소리 수군가 중에서 상좌 다툼 대목 들으셨는데요. 송순섭의 소리 박근영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전라남도 진도 지역의 논매는 소리인 전로소리 준비했습니다. 논매기를 하면서 부르는 소리인데요. 논매기라고 하면 논에 난 잡초를 뽑는 일을 말하죠. 바로 이맘때 열심히 해야 하는 그런 일이기도 한데요. 전로소리는 소리를 할 때 뒤로 갈수록 빨라지는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긴 전로소리, 중전로소리, 잦은 전로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요. 이번에 전라도 진도 논매는 소리, 전로소리 듣겠습니다. 조공예 외 여러분의 소리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나는 간다

나라라 날 따라라

전라남도 진도 지역에서 행하는 눈매는 소리, 절로 소리 들으셨는데요. 조공예 외 여러분의 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절로 소리는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진도 지산면의 남도 들로래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하는 소리, 노동요인데도 이렇게 예술성 짙은 소리를 들려주네요. 이어서 태평소와 사물놀이 듣겠습니다. 동해안 별신굿의 명인 태평소 김석출의 소리 오랜만에 들을 수 있네요. 그 외 여러분의 연주 태평소와 사물놀이 듣겠습니다.

태평소와 사물놀이 감상하셨는데요. 김석출의 태평소, 김덕수 배 사물놀이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태평소를 연주한 김석출 명의는 지난날 동해안 별신굿 보유자셨는데요. 나이 7살 때부터 굿판에서 잔신부름을 하면서 군의를 시작해서 마침내는 동해안 별신굿의 명인이 되셨습니다. 어려서부터 워낙 실력이 좋아서 늘 좋은 대우를 받고 출연했다고 하죠. 이 시간 끝곡으로 경기민요 노랫가락 들려드립니다. 최수정의 소리입니다.

꽃들이 많이 피어났는데요. 우선 7월의 연꽃 참 향기롭죠. 또 배롱나무가 이미 활짝 핀 곳도 있고요. 담장에 늘어진 능소화도 보기 좋습니다. 수국, 메리골드도 요즘 한참 좋고요. 이제 해바라기도 피어나겠네요. 이렇게 7월에 피는 꽃을 쭉 늘어놓고 보니 꽃들이 다 아름답습니다. 그 모든 꽃들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계절 7월입니다. 아름다운 꽃들처럼 우리 마음의 꽃도 함께 피워내서 좀 더 화사한 7월의 마음이 되면 좋겠네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 여기서 여미고요. 저는 좋은 음악과 함께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책지기 송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음 화창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경기민요 노랫가락 최수정의 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7월의 첫날입니다. 이 7월에도 예쁜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여름철이면 강이나 바다, 계곡을 찾는 분들이 많아지는데요. 겉으로는 안전해 보여도 순식간에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물에 들어가기 전에는 충분한 준비운동으로 몸을 풀고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해 주세요. 음식을 먹은 직후나 음주 후에는 절대 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린이는 보호자가 항상 곁에서 지켜보고 수심이 깊거나 물살이 빠른 곳, 안전요원이 없는 곳에서는 물놀이를 삼가주세요. 특히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했을 때 직접 뛰어드는 건 위험합니다. 주변에 있는 튜브나 로프를 던져 도움을 주고 즉시 119에 신고해 주세요.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떠나왔으니 멈추는 게 중요하다. 가끔은 내가 어떤 흔적을 남기며 걸어왔는지도 되돌아보면서 필요하면 뒷걸음질 쳐서 다시 그 자국을 따라 걸어보는 것. 그러다 자국을 지우기도 하고 불어 다른 자국을 만들어 보기도 하는 것. 김현 시인의 글 걷기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가끔은 속도를 늦추고 지난 시간을

첫 곡으로 양양과 이상순의 같이 살자 듣고 왔습니다. 가사를 굉장히 귀 기울이면서 듣게 되는 아름다운 곡이었네요. 누구도 누구를 아프게 하지 말고 서로를 위로해가며 같이 살자. 참 좋은 가사였습니다. 열심히 살다 보면 멈추는 법을 잊어버리기 쉽죠. 그래서 일부러 시간을 내서 의식적으로 쉬어가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내 속도는 과연 적당한지 가끔씩 돌아보면서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1시간 동안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수요일에는 문학과 음악, 미술을 주제로 이야기하는데요. 오늘은 신예슬의 뮤직 큐레이션으로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참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는 샵 03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국악방송 덩덕궁 앱, 그리고 카카오톡 실시간 오픈 이야기방에서도 이야기 나누실 수 있는데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국악방송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박혜진의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오늘 방송을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릴게요. 방송에 참여해 주신 분들을 위한 선물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디오북부터 전자책까지 대한민국 대표 독서 플랫폼 윌라에서 3개월 이용권, 대한민국 대표 문화 전문지 월간 쿨투라 3개월 구독권, 전통 방식으로 건강하게 발효시킨 떡 가람증편에서 잔증편, 마음까지 편안해지는 건강한 디저트 힐베이커에서 구움 과자 세트를 드립니다. 음악 한 곡 더 띄워드릴게요. 김유리의 노래 정표.

0: 김율희의 정표 함께 들었습니다. 9832번 쓰시는 분께서 인사 나눠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날씨는 덥지만 바람은 시원하게 부네요. 그렇죠. 요즘 좀 아침과 저녁에는 약간 그래서 조금 그나마 살만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하루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수요일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신재슬의 뮤직 큐레이션. 일상을 다채롭게 만들어줄 음악을 큐레이션 해드립니다. 신예슬의 뮤직 큐레이션 신예슬 음악 비평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벌써 또 3주가 이렇게 훌쩍.
1: 네.
0: 네. 엊그제 뵌 것 같은데.
1: 그러니까요.
0: 시간은 정말 빠르죠?
1: 그렇죠. 그렇죠. 네.
0: 아니 그래서 저는 늘 궁금한 거는 우리 신예슬 음악 비평가님은 그런 시간에 얼마나 많은 음악을 듣고 얼마나 많은 공연을 보실까 그런 걸 좀 궁금하거든요.
1: 네.
0: 혹시 뭐 최근에 좀 인상 깊었던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1: 저도 이제 공연을 자주 보다 보니까 네. 바로 직전에 본 공연이 이제 기억에 생각이 나요. 네, 네. 매일매일 그

0: 그 자리가 바뀌는데 바로 어제 저녁에 이제
1: 네.
0: GS 아트 센터에 다녀왔어요.
1: 네.
0: 양인무라고 하는 너무 뛰어난 바이올리니스트랑 이제 미디어 아트 그룹이라고 하는 이제 김치앤칩스라는 팀이 같이 협업을 해서 만든 공연이 어제 있었거든요.
1: 네.
0: 그래서 빛과 뭐 조명 뭐 포그 머신으로 만드는 연기 이런 것이 이제 굉장히 멋진 무대를 만들고 그
1: 네.
0: 앞에서 이제 양인모 씨가 연주를 하는
1: 와.
0: 그런 공연을 보고 와서 그것이 잔상이 지금 막 계속 남아있는
1: 아직도
0: 와중입니다.
1: 안개 속
0: 안개
1: 같은.
0: 속에 있어요. 네.
1: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영화 음악계의 두 거장, 엔니오 모리코네 그리고 존 윌리엄스 음악을 만나봤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꽤 흥미롭거든요. 유럽과 남미의 바로크 음악 준비해 오셨다고요?
0: 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1: 네.
0: 계속해서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이야기들로 시작해서 이제 계속 우리의 지금 시간에 가까운 음악가들 이야기를 많이 다뤄왔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뭐 라벨과 드뷔시의 이제 작곡가 비교를 하는 시간도 있었고, 번스타인과 카라얀의 이제 그 지휘자 그두 사람의 스타일 비교도 있었고, 바로 직전이 이제 모리코네와 윌리엄스였는데, 이제 한동안 너무 20세기 중심으로 다뤘으니까 한번 과거로 훌쩍 넘어가 보면 어떨까
1: 좋죠.
0: 싶어가지고
1: 시간여행 좋습니다.
0: 시간여행으로 바로크를 준비해봤습니다.
1: 자, 그런데 우리가 바로크 음악 뭐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정확히 어떤 시대이고 그때의 음악 특징들은 어떤 스타일일까요?
0: 네, 그래서 바로크 음악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서양 그리고 유럽 중심의 그런 문화권에서 르네상스 시대라고 부르는 때, 그리고 음악에서 우리가 고전 음악 시대라고 부르는 때그 중간에 있는 시대예요. 그래서
1: 네.
0: 르네상스가 끝난 시기부터 이제 한 1600년경부터 한 1750년까지를 이제 일반적으로 바로크 음악의 시기라고 말을 하는데, 이때의 음악은 굉장히 뭐가 갑자기 확 많아진, 풍성해진 시기예요. 그래서 음악의 형식도 다양해지고 악기로 하는 기악곡의 뭐 장르도 많아지고 뭐 궁정 음악도 있고 뭐 민요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막다 하나로 이렇게 폭발적으로 융성했던 시기라고
1: 네.
0: 이제 저는 이해를 하는데, 사실 바로크 음악이라고 하면 되게 멀리 있거나 이제 정말 과거다 보니까
1: 맞아요.
0: 네, 딴
1: 예.
0: 세상처럼 느껴지긴 하잖아요.
1: 네.
0: 하지만 이제 실제로 우리가 생각보다 일상 속에서 많이 만나고 있는 음악이 또 의외로 바로크 음악인 것 같아요.
1: 그런가요? 어떤 게 있을까요?
0: 네, 저희 음악의 아버지가 일단 계시잖아요.
1: 아버지 계시죠?
0: 네, 저희 아버지께 저희 제가 음악은 아니지만 저희 아버지가 이제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 네,
1: 바흐죠. 네.
0: 되시고 또 어머니도 계시잖아요.
1: 어머니 핸델?
0: 네,
1: 우리 어머니
0: 핸델도 우리
1: 계시죠?
0: 어머니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또 저희가 예전에는 그 지하철에서 이 음악을 많이 들었어요. 그 지하철에서 열차가 오는 소리였는지 환승역에 왔을 때 이제 소리였는지 비발디의 바이올린 곡이
1: 네.
0: 지하철에서 들렸었던 적이 있거든요.
1: 네.
0: 그리고 지금도 종종 휴게소에 이제 뭐 화장실에 가면 에티켓 벨 소리 이런 것들로
1: 그러네요.
0: 비발디의 이제 사계가 흘러나오는 그런 일들이 있죠.
1: 네.
0: 그래서 사실 이런 바흐, 핸델, 비발디 이렇게 이름도 익숙하고 우리가 이런 일종의 어머니, 아버지 이런 별칭으로도 이해하는 작곡가들이 다 사실은 바로크 시대의 작곡가들이에요.
1: 그러네요.
0: 네, 그래서 멀지만 사실 가깝다. 네,
1: 정말
0: 그런 음악가들이.
1: 시대를 뛰어넘어서 변함없이 그 가치를 인정받아 현대에까지도 생활 속에 함께 있는 바로
0: 네.
1: 그 음악인데, 최근에 좀 흥미로운 뭐랄까요? 현상이랄까요? 바로 그 음악을 전문적으로 연주하는 단체가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0: 네.
1: 네.
0: 그래서 저는 이런 현상을 일종의 고음악 르네상스라고 이해를 하는데,
1: 네.
0: 음악가들이 이제 보통 이제 악기를 연주한다 하면은 보통 고전 시대, 낭만 시대, 뭐 모차르트부터 시작되는 그 시기의 음악들을 많이 다루기 시작하는데, 서양에서부터 이제 유럽에서 이제 그런 새로운 흐름들이 좀 생겨났어요. 이제 바로크 시대의 음악들을 이제 조금 더 오래된 걸 하고 싶은데 그 시대의 관습으로 조금 더잘 연구를 해서 그 당시 사람들이 들었을 법한 스타일로 우리가 진짜로 음악을 해보면 어떨까? 그
1: 네.
0: 몇백 년의 시차를 뛰어넘어서 진짜 시간 여행처럼 해보는, 그래서 그런 예컨대 뭐 원전 연주, 뭐 역사적 그런 연구에 기반한 연주 이런 흐름들이 막 생겨났어요.
1: 네.
0: 그래서 그런 흐름이 한국에도 서서히 이제 연결이 되기 시작하면서 한국에서도 이제 바로크 음악의 어떤 음악 문화의 특징, 이 당시 뭐 악기의 성격 이런 것들을 폭넓게 고려하면서 만드는 바로크 전문 음악 단체, 이런 것들

0: 것도
1: 네.
0: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고, 이제 그들이 이제 꽤나 굵직한 공연들을 해나가는 단체가 되는 흐름들이 이제 막 90년대, 2000년대로 막 지나면서 지금 2020년대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1: 그 얘기는 관객들도 이 바로크 음악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겠네요.
0: 맞아요. 이렇게 항상 이렇게 맞물려서 가다 보니까
1: 네.
0: 처음에는 이제 음반으로만 유럽의 어떤 음악가들이 뭐 이런 역사적인 연주를 뭐 한대 하면서 이렇게 귀동냥으로만 듣다가 한국에서도 정말 옛날 바로크 첼로, 옛날 바로크 바이올린
1: 아,
0: 이런
1: 그때 그 고학기를 다시 복원해서 하는 거예요?
0: 그럼요. 그래서 완전히 다르진 않은데 은근하게 달라요. 저 활의 뭐 뾰족한 정도라던가 아니면 활을 잡는 위치 뭐 이런 거 조금 다르고 현을 이제 뭐 철현을 쓰는 게 아니라 겉형 창자를 꼬아 만든 현을 쓴다던가 하는 식의 좀 디테일들이 다른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연주하는 단체들이 막 수두룩 빽빽합니다,
1: 아, 그
0: 지금.
1: 정도입니까?
0: 제가 좀 과장했고요.
1: 수두룩.
0: 네, 이름을 많이 들을 수 있는 단체가 한 대여섯 팀 정도 돼요. 뭐 카메라타 안티콰, 콜레기움 보칼레, 콜레기움 무지쿰, 뭐 바흐 솔리스텐 서울 뭐 이런 정말 예스러운 이름들이죠. 네, 그런 팀들이 많습니다.
1: 그게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제 얼핏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면 교향곡이다 하면은 굉장히 막 대규모가 필요하고 한데, 바로크 음악은 그냥 소소하게도 연주가 가능한 그런 특징이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새롭게 생기거나 아니면 이제 관객의 입장에서도 청중들이 좀 새로운 음악을 이제 좀더 듣고 싶다 하다 보니까 더 고전으로 가거나 뭐 이런 현상 때문일까요?
0: 네, 저는 딱 말씀하신 그 이유들 때문일 것 같은 게 이제 소소하게 우리가 모여서 할수 있는 특징,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또두 번째로 말씀해주신 그 조금 더 새로운 음악을 오히려 찾고자 하는 흐름이 이제 또 진짜 중요한 두 번째 요인일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고전 음악, 클래식 음악의 애호가다라고 하면은 듣다 보면은 계속 뭐 모차르트부터 한
1: 그렇죠.
0: 말로 사이 계속 맴도니까 선택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 뒤로 가거나
1: 앞으로
0: 앞으로
1: 갈거나.
0: 가거나. 네. 근데 이제 뒤로 가는 사람들이 이제 어느 순간 또 이제 앞으로도 가요. 그래서 계속해서 넓혀가는 와중에 이제 고음악을 새로운 음악으로 만나는 경험을 하는 청중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이고, 또 바로크 음악이 연주하면 그렇게 재밌대요.
1: 아, 연주자 입장에서.
0: 네. 왜냐면 막그 낭만주의 시대에 너무너무 어려운 테크닉 이런 것이 바로크 음악에는 좀 없기도 하거니와 연주자가 좀 자기 재량껏 할수 있는 부분이 꽤 있다고
1: 그렇군요.
0: 해요. 그래서 그런 즉흥적으로 내가 좀뭐 채울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나의 선율을 연주한다 하더라도 그냥 악보에 쓰여진 대로만 하지 않고 그 사이사이에 뭐 재미난 장식 같은 것들을 좀 채워본다거나 이런 것이 당대의 어떤 음악 관습성 꽤나 장려가 되었었던 것이라서 연주자가 이렇게 막 개입을 조금 더 유연하게 할수 있는 거죠.
1: 그거는 되게 흥미롭네요. 그러니까 고음악이라고 하면 훨씬 더 정형화되어 있을 것 같아서.
0: 네,
1: 자,
0: 엄격하고 막.
1: 악보에서 절대 벗어나면 안 돼. 매번 똑같은 품질의 음악을 연주해야 해. 할 것만 같은 그런 선입견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연주자들의 개성과 또 그때그때 이제 관객과의 호흡 속에서 나오는 어떤 즉흥성을 더 독려했다는 것이 굉장히 새로운 부분이네요.
0: 네. 그래서 저도 바로크 음악에 아주 잘 알진 않지만 이제 하프시코드를 연주하는 친구 집에 놀러 가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집에 하프시코드 있고 책장에 이제 그 시대의 음악을 연구하는 관련된 책들이 있는데 바로크 장식음 연구 뭐 이런 책이 이렇게 두껍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뭐 어떻게 연구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런 스타일에서는 요렇게 할수 있고, 그래서 약간 일종의 뭔가 공식처럼 이럴 때 어디까지 쓸수 있고 없는지 그런 스타일들을 가르쳐 주는 또 그런 책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것을 얼마나 내가 적재적소에 잘 골라서 쓰느냐, 이게 또 연주자의 재미이기도 하다라는 얘기도 하고, 또 어떤 작곡가는 아예 악보랑 이제 자기가 이제 음악에 관련된 글에서 이런 말도 써놨어요. 모든 음을 다 기록해 놓으면은 연주자의 상상력을 방해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나는 이제 러프한 그런 틀만 적어 놓는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죠.
1: 나머지 음표와 음표 사이는 자신의 즉흥성으로 채운다.
0: 재량껏, 네.
1: 와, 멋있네요. 근데 제가 처음에 이제 자, 오늘 뭐 할까요? 라고 하면서 유럽과 남미의 바로크 음악 중

0: 준비해 오셨네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 네.
0: 바로크 음악은 당연히 유럽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 유럽의 역사이지라고 생각했는데 남미에 바로크 음악이 있다는 것은 처음 알았거든요.
1: 네.
0: 어떤 색채가 있고 어떻게 그렇게 가게 됐을까요?
1: 저도 이 사실을 알고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고,
0: 네.
1: 제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음악사의 관념이 이렇게 확 열리는 순간 같은 것을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한국의 바로크 음악을 연주하는 단체가 이제 꽤 많아지고 있다,
0: 네.
1: 적지 않다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제가 잠깐 언급한 단체들 외에 무지카 엑스마키나라고 하는 이제 또 굉장히 멋스러운 이름을 가진 팀이 있어요.
0: 한국에,
1: 네,
0: 네.
1: 한국에 있는데 그 팀이 언젠가부터 스페인과 남미의 바로크 음악이라는 제목으로 공연을 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바로크 음악이라고 했을 때 보통 서양 음악사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는 이탈리아, 프랑스, 뭐 독일, 영국,
0: 네.
1: 우리가 보통 서유럽이라고 부르는 이제 그 지역의 음악들인데, 이제 스페인 음악도 사실 서양 음악사에서는 그렇게 메인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스페인의 영향을 누가 받았다
0: 네.
1: 정도만 있고, 그래서 스페인도 낯설었는데 거기에 남미까지 붙으니까
0: 그러니까요.
1: 너무 신기한 거예요. 남미에 바로크가 왜 있어?
0: 예,
1: 하는
0: 어떻게
1: 생각을
0: 연결됐을까요?
1: 한 거죠.
0: 네.
1: 근데 이제 어쨌든 역사를 조금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 당연히 있겠구나 또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콜럼버스가 남미 대륙에 발견을 하고
0: 네.
1: 신대륙에 이제 어떤 교역로가 뚫리면서 이제 지금 남미에서도 이제 다 포르투갈어와 이제 스페인어를 쓰는 그 문화권이 생겼잖아요.
0: 네.
1: 그래서 언어가 가는 데는 언제나 같이 음악이 가게 되어 있고, 사람들이 오가는 때그긴 항해 시간과 할
0: 그렇죠.
1: 때 악기 하나 안 들고 갔겠나 이런 생각이
0: 네.
1: 드는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정말 이 교역이 시작됐을 때부터 뭐 그게 이제 식민의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지만, 식민제국 시대에 이제 그들이 이제 식민지에서 가져온 것도 있지만 그들에게 이제 가져다 준 것, 뭐 그게 가톨릭 종교이기도 했고 그들의 언어이기도 했고 또 그들의 음악이기도 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이그 무지카 엑스마키나 팀의 공연을 통해서 알수 있었고, 그래서 한 15세기, 16세기쯤부터 이렇게 그 음악들, 악기들, 그 뭐냐, 스페인, 포르투갈에서 이제 해오던 음악들의 스타일이 거기에 천천히 이식이 되면서 한 17세기쯤 이제 유럽에서 바로크 음악이 이제 확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을 때쯤부터는 이제 그쪽에서도
0: 남미에서도
1: 남미에서도
0: 바로 그
1: 바로크
0: 음악이
1: 스타일의 음악이 이제 조금 뿌리를 내리고 나름의 방식으로 이제 향유가 되기 시작했던 그런 역사들이 있더라고요.
0: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식민지의 역사로 인한 것은 굉장히 아픔이 있지만 그때 그 시기에 바로크 음악이 남미로 넘어오게 되었고 그런데 좀 독특한 특색이 또 있지 않을까 싶은 게그 유럽의 바로크 음악 그대로 이것을 전승했을까라는 생각 질문이 듦과 동시에
1: 네.
0: 남미만의 색채가 또 섞이지 않았을까라는 궁금증?
1: 네.
0: 어떤가요?
1: 저도 이제 알아가는 단계에서 계속 느끼는 것은 거기도 딱 둘로 나뉘는 것 같아요. 유럽의 바로크 음악도 굉장히 궁중음악으로 막 양식화된 것, 그래서 일단 상류층의 음악처럼 느껴지는 흐름이 이렇게 딱 있고, 이제 한편으로는 그 상류층의 음악에 영향을 주었었던 어떤 민중의 음악, 춤곡들, 이런 것이 이렇게 좀 있거든요.
0: 네.
1: 근데 이 남미의 바로크 음악을 봤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제 카톨릭, 그 교회 안에서 연주하는 종교 음악 쪽, 그러니까 예컨대 그런 좀 경건하게, 좀 격식을 차리고 해야 되는 그런 풍의 이제 바로크 음악도 남미에서 향유가 되고 작곡도 되고 했지만, 한편으로는 또 남미의 민중들이 즐길 수 있는 좀 새로운 형태의 춤곡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유럽 바로크의 영향을 받아서 막 생기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남미의 음악, 바로크 음악 중에서 저는 그 춤곡, 민중의 춤곡을 정말 좋아합니다.
0: 그러니까 이게
1: 네.
0: 바로크 시대에 춤곡이 유명했다는 것도 굉장히 좀 놀라운 사실이거든요.
1: 네.
0: 네.
1: 바로크 시대 춤곡이 엄청 많았어요. 저는 이 약간 과장을 더해서
0: 네.
1: 바로크 시대의 어떤 근간을 이루고 있는 정신은 어떤 춤이다라고까지도 조금 과장해서 생각을 해보고 싶은 것이,
0: 네.
1: 이 시기에 온갖 지역에서 온 서로 이제 서로 다른 춤곡들, 뭐 독일풍의 춤곡, 뭐 알르망드라고 하는 것, 프랑스풍의 이제 약간 뛰어다니는 듯한 느낌의 뭐 빠른 춤곡, 쿠랑트라고 하는 것, 뭐 스페인에서 유래됐다고 하는 뭐 사라방드 하는 식의 서로 다른 춤곡들을 모아서 한 세트의 음악을 만드는 게 엄청난 그 유행 중에 하나였어요.
0: 여러 나라의 춤곡을 하나로 모았다고?

0: 그렇죠. 그래서 예컨대 우리도 뭐 서울의 무슨 춤, 뭐 일본의 무슨 춤, 중국의
1: 네.
0: 무슨 춤 이것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컬렉션 같은 네,
1: 네.
0: 모음곡 이런 걸
1: 와.
0: 이렇게 막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음악에서 되게 고정적인 형식으로 자리 잡기도 했고 또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 또 많은 춤곡들이 이제 굉장히 널리 향유가 됐다고 하고 이 시기에 좀 악기가 많이 갑자기 확 발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악기가 있다는 것은 반주를 할수 있다는
1: 그렇죠.
0: 노래에도 반주를 하지만 춤에도 반주를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영향들 때문에 이렇게 많은 춤곡들이 더 많이 생겨났나 뭐
1: 네,
0: 하는
1: 뭐 그럴
0: 생각도
1: 수도
0: 듭니다.
1: 있겠네요.
0: 네.
1: 네. 그리고 이제 그 남미가 가지고 있는 남미의 기후와 그 기질 이런
0: 네.
1: 것들이 또 춤곡을 활성화시키는데도 또 기여하지 않았을까라는 저의 상상이
0: 네.
1: 그러지 않았을까? 네.
0: 그렇죠.
1: 그런데 또 특이한 점 하나는 이게 아까 어떤 그 스페인의 식민 제국 시대로 인해서 유럽의 바로크 음악이 남미로 오게 되어서 그 바로크 음악이 남미만의 또 색채로 발전되고 변화하는 과정이 있었지만 이 남미의 어떤 민중의 춤곡이 다시 또 유럽 궁정의 음악으로 가서 어떤 변화되는 이런 과정도 좀 재밌더라고요. 어떻습니까?
0: 그렇죠.
1: 네.
0: 이게 이렇게 항상 이렇게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한테 주기만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 중에 하나가 당시 바로크 시대에 유럽 본토에서 유행했었던 춤곡 중에 어떤 것이 신대륙에서 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1: 네.
0: 뭐 이거는 여전히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한 것긴 하지만 뭐 사라방드라고 하는 춤곡 그리고 샤콘느라고 하는 일종의 그런 춤 양식화된 곡이 사실은 이제 스페인 유럽 안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저 멀리 멕시코 뭐 페루 어디서 이렇게 흘러 들어온 것이
1: 네.
0: 이제 유럽 본토에 와서 민중의 춤으로 이제 엄청 유행을 하기 시작하다가 그 당시에 이제 남미에서 넘어온 것으로 여겨지는 춤곡들은 굉장히 뭔가 아 이건 좀 왜설스럽다라는
1: 아,
0: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대요.
1: 네.
0: 그래서 이거는 뭐 금지령이 내려질 정도로 어떤 곡에 대해서는
1: 네.
0: 그것을 문화적으로는 이렇게 좀 배척을 하다가 어느 순간 이 음악들에 가진 그런 어떤 좀 왜설스러운 색채 그게 무엇일지는 사실 역사에 잘 남아있진 않아서 모르겠어요.
1: 네.
0: 네. 그러나 이것이 점점 더 정제화되고 이렇게 가다듬어지면서 어느 순간 되게 이제 뭔가 고아한 멋이 있는 그런 궁정 음악, 장중한
1: 장중하게, 예.
0: 음악으로 갑자기
1: 이거
0: 탈바꿈하는
1: 상상이 잘안 되네요, 진짜.
0: 네, 그래서 워낙
1: 네.
0: 옛날이라 그런지 그게 좀또 어느 순간 이렇게 확 변하는 그런 기점들이 있더라고요.
1: 네. 자, 그러면 아마 이렇게 설명을 듣고 나니까 음악 한곡 듣고 싶으실 것 같아서 한 곡을 들을까 하는데요. 선곡을 해주셨죠?
0: 네, 그래서 일단 유럽의 바로크 음악 그리고 남미의 바로크 음악을 조금 비교해서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곡을 골라봤는데요. 그 제가 이제 막 궁정의 음악처럼 고아한 멋이 있는 그런 양식화된 춤곡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1: 네.
0: 또 그래도 원래 춤곡의 뉘앙스가 굉장히 잘 살아있는 그런 리듬이 멋진 정말 춤 같은 음악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가져온 게 헨델이라고 하는 우리
1: 네.
0: 어머니의 이제 음악이에요. 수상 음악이라고 하는 워터 뮤직. 그래서 정말 배에서 같이 즐길 수 있는 음악으로 쓰인 곡인데 그 중에 영국의 선원들이 이제 같이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던 혼파이프라고 하는 또 스타일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수상 음악 중에 혼파이프. 한번 영국식 선원들의 춤곡을
1: 네.
0: 한번 들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1: 알겠습니다. 니콜라우스 아르논 크루의 지휘, 그리고 콘첸투스 무지쿠스빈의 연주로 헨델의 수상음악 제2모음곡 중 알라 혼파이프 함께 듣겠습니다.

0: 니콜라우스 아르논크루의 지휘 그리고 콘첸투스 무지쿠스 빈의 연주로 헨델의 수상음악 제2 모음곡 중 알라 혼파이프 함께 들었습니다. 저 근데 이 음악 듣고 궁금증이 더 심해졌어요.
1: 아, 어떤 궁금증이?
0: 이게 지금 수상음악이라고 소개해 주셨는데 네. 이것은 분명 무도회여야 합니다. 궁중에서 펼쳐지는 그런데 이런 음악을 배에서 선원들이 들으면서 춤을 췄다. 와, 이거 어떻게 이 리듬에 맞춰야 하는 춤이 나오죠?
1: 아마 이 헨델이 네. 이 수상음악을 쓴 거는 네. 이제 그때는 뭔가 이렇게 왕가를 위해서 이제 쓴 곡이기는 했어요.
0: 네.
1: 그래서 실제로 그 민중들이 같이 춤추기 위해서 이제 춤을 위한 음악이라기보다는 춤곡을 감상하기 위한 음악으로 만든 아. 그런 다분히 이제 네. 그 궁정 양식의 음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혼파이프가 이런 비슷한 리듬에 이제 비슷한 템포로 네. 진행이 되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저도 새삼 이렇게 좀 다시 한번 이 혼파이프 춤을 어떻게 춘다는 거지?
0: 그러니까요.
1: 하고 네. 찾아보니까 한 자리에서 이렇게 콩콩콩콩 뛰는 이렇게 발로 이제 약간 발재간을 부리는 것 같은
0: 아, 네.
1: 약간 축구 선수들이 이렇게 드리블 연습할 때 그 아. 위치 그런 네. 거 있잖아요.
0: 네.
1: 그런 느낌으로 좀 춤을 추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뛰어다니지 않는.
0: 아, 제자리에서?
1: 제자리에서.
0: 선원들이 모두 제자리에서 발재간을 부리면서 춤을 추는.
1: 상상하니까 너무 이상하긴 한데.
0: 아니, 게다가 네. 만약에 배에 지금 선상이잖아요.
1: 네.
0: 배 가라앉으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계속 한 자리에서 콩콩하다가?
1: 그러니까요. 돌아가면서 쳤을까요? 미스터리입니다.
0: 아, 너무 흥미롭습니다.
1: 네. 네.
0: 자,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신예슬의 뮤직 큐레이션 함께하고 있습니다. 태승아하님께서 음악적으로 시원해지는 느낌.

0: 느낌이네요. 경쾌하고. 네. 잘 감상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유럽의 바로크 음악과 남미의 바로크 음악을 비교해 보고 있는데, 앞서서 우리는 헨델의 음악을 듣고 왔죠. 음악 시간에 많이 외웠습니다. 아버지가 누구고 어머니가 누군지, 헨델을 음악의 어머니라고 배웠잖아요. 그런데 뭐 이런 바로크 시대 훌륭한 음악가 로만 알았지만 사실은 굉장히 당대 최고의 사업가이기도 했었다면서요.
1: 네. 그래서 사실, 누가 더이 당대에 큰 영향을 끼쳤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저는 바흐보다 헨델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흐는 워낙 많은 작곡가들이 이제 다 이렇게 모시면서 마음속에 이제 중요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이 음악계 전체에서 더큰 인기를 끌고 막 오페라 한편 썼다 하면은 막 사교가가 들썩들썩 난리가 나고 티켓을 막못 구해서 안달이고 그래서 수익도 많이 얻고 여기저기 불려다니기도 많이 했고 한 사람은 헨델
0: 핸들.
1: 쪽이었었던 거죠. 그래서 이미 이제 영국의 앤 여왕 앞에서 음악을 선보였을 때 너무너무 그 사람의 음악을 마음에 들어한 나머지 이제 뭐 연금 줄게 계속 여기 있어라 하는 이제 러브콜을 이제 바로 보냈을 정도로 크게 사랑을 받았던 것이 헨델이었고 또 헨델이 그 어떤 뭔가 프로덕션을 꾸리는 감각도 굉장히 탁월했었나 봐요. 그래서 오페라단도 이제 막 많이 운영을 하면서 이 오페라 공연 한편 올리는 게 정말 너무 어렵잖아요. 이렇게 뭔가 그 공연의 살림도 잘해야 되고
0: 그렇죠.
1: 사람들 상대도 잘해야 되는데 늘 그런 걸잘 했다고 하고 또 투자 감각도 굉장히
0: 투자요.
1: 탁월했다고. 투자.
0: 삼전과 SK 이런 거
1: 그것을
0: 당시에
1: 당시에 사서 저점에서 살아서 고점에서 잘 팔고 나온 거죠. 그런 거품이 터지기 전에 뭔가 이렇게 잘 빠져나와서 굉장한 큰 수익을 얻었다라는 얘기도 있고.
0: 네, 아주 재주가 많았던 최고의 엔터테인먼트 사업가 같은
1: 그럼요.
0: 네, 재능이
1: 재산도 많았다고 합니다.
0: 그렇군요.
1: 네.
0: 자, 그러면 이번에는 남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헨델이 이렇게 사교계를 들썩들썩하게 만들었던 시기, 그 즈음에 남미에서는 바로크 음악이 어떻게 전해지고 있었을까요?
1: 네. 그래서 이제 당시 바로크 음악이 어떻게 이제 얼마나 넓게 향유되고 있었는지, 뭐 어떤 작품들이 나왔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록이 아주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0: 아,
1: 유럽의
0: 그래요?
1: 바로크 음악처럼 많진 않은데, 그래도 이제 오늘날 음악사를 연구하는 사람들한테 너무너무 소중한 자료가 되어주는 하나의 문서, 문건이 있습니다. 코덱스 트루히요라고 하는 문서인데요. 이게 당시 이제 스페인의 식민지였던 페루 북부에서 만들어진 기록물이고 악보집은 아니에요, 이게. 근데 다만 이제 이 당시 이 지역의 생활을 어떻게 이제 생활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사람들의 의복은 어떻고 음악은 어떻고 이 문화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서 이제 기술을 해서 이걸 다시 스페인 쪽으로 보내려고 했던 그런 과정에서 생산이 된 문서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가톨릭에서는 어떤 교구 단위로 이제 그 지역을 이제 나눠서 얘기를 하잖아요.
0: 그렇죠. 예.
1: 그래서 이제 트루히오라는 그 영역에서 이제 하이메 마르티네스 콤파뇬이라고 하는 주교분께서 자신의 교구를 계속해서 돌아다니면서 우리 이 지역에서 농업 어떻고 의복, 노동, 지리, 생물, 고고학 그리고 음악까지를 싹다 기록을 한 1400여 점의 수채화 모음집인 거예요, 이 책이.
0: 아주 귀하네요.
1: 네, 그래서 사실 이 당시가 거의 이 당시에 이 사회상을 전반적으로 보여주는 일종의 인류학적인 다큐멘터리라고도 할수 있고 여기에 이제 음악의 악보들이나 이제 악기를 연주하고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이 이제 꼼꼼히 담겨 있었죠. 그래서 이게 바로크 음악이 이제 남미로 가서 어떻게 향유되었는지 이제 악보로 보여주기도 하지만 또 이제 그림으로도 보여주는데 예컨대 이렇게 작은 하프 같은 것이 이렇게 유럽에서 쓰던 것과 정반대로 거꾸로
0: 방향을 바
1: 네,
0: 네.
1: 뒤집혀서 이렇게 연주가 되고 있는 것도 있었고 뭐 하는 식으로 이제 유럽의 것들이 이 신대륙에서 어떻게 조금씩 변형되어서 나름의 방식으로 자리를 잡았는가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책들을 통해서 아, 이런 변화들이 있었구나. 이런 건 그대로 유지됐겠구나 하는 것들을 저희가 알수 있게 된 거죠.
0: 유럽의 바로크 음악이 남미로 넘어와서 어떻게 정착했고 또 어떤 변화의 방식을 거쳤고 어떻게 또 독창적으로 창조적으로 사용이 되었는가를 알수 있었다고 하네요.

0: 아까 그 음악 듣기 전에 그 말씀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유럽의 음악이 남미로 전해져서 남미 음악과 융합이 되어서 다시 또 유럽으로 가게 되는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래도 음악적인 어떤 문법 같은 것은 이제 유럽에서 탄생한 거겠죠.
1: 네, 그래서 아마 원래 남미에서 이제 향유되고 있었던 그 음악의 체계가 또 있었을 거예요. 거기서 더 많이 쓰던 리듬, 뭐 음계 아니면 이런 춘곡을 뭐 부르는 형식 이런 게 나름의 것들이 있었을 텐데 이제 유럽의 것이 들어오면서 같이 이렇게 섞이게 된 거죠. 그래서 마치 우리 한국의 음악에서도 한국의 음악에서 쓰던 어떤 그런 장단이 있고 음계가 있었는데 서양 음악이 들어오면서 그게 어느 순간 공존도 하지만 맞물리는 지점도 생긴 것처럼 이 일이 똑같이 남미에서도 일어난 것이고 가장 크게 유럽의 음악이 들어와서 변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화성 체계라고 해요. 그래서 유럽의 음악에서 계속 뭐 우리가 도미솔 레파라 막 도미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 화음들로 만들어진 질서 그리고 그 화음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형식 이런 그런 수직적인 화음과 그 틀에 관여하는 게 이쪽으로 많이 넘어가서 그 나라의 음계랑 리듬이랑 묘하게 맞물리는데 화성적 틀은 유럽의 것인 그런 이렇게 기착 맞물리는 음악들이 많이 퍼져나갔다고 하네요.
0: 이건 좀 개인적 질문이기도 해요. 이거 또 연구하시고 준비하시면서 음악을 좀 비교해 보면서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가지고, 유럽 바로크 음악과 남미 바로크 음악 중에 개인적인 취향은 어느 쪽이신가요?
1: 저는 완전히 남미인데 그 이유는 유럽의 바로크 음악을 들을 때는 되게 정형화된 패턴이 있거든요. 그래서 춤곡을 뭐 만약에 내가 그 음악을 들으면서 춤을 춘다라고 했을 때 계속 같은 박자에 맞춰서 춤을 출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 비슷한 동작을 반복하고. 근데 남미의 바로크 음악 중에서 또 춤곡들을 듣다 보면은 묘한 포인트에서 박자가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애초에 좀 불규칙한 박자들로 이루어진 어떤 패턴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저에게 익숙하지 않아서 재밌는데 이번엔 이렇게 움직여볼까 하는 좀 새로운 호기심을 준다는 점에서 저는 완전히 남미 편입니다.
0: 남미
1: 남미
0: 스타일이시군요.
1: 스타일입니다.
0: 카메라 방금 비쳤을 때 벌써 이렇게 몸짓이 벌써 다르십니다. 멈추는 않은 것으로. 바로크 음악에 영향을 받은 남미 춤곡은 그러면 보통 어떤 상황에서 연주가 되었던 걸까요?
1: 그몇 가지 유행했었던 그런 양식의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는 토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토나다는 그냥 정말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많이 부르던 스페인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그런 민요이자 뭐 거기에 춤을 출 수도 있는 그냥 대중가요 같은 것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토나다라는 그런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오늘 감상곡으로도 가져온 란차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헨델의 수상 음악 들으면서 배 위에서 춤추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이제 배 위에서 춤을 추는 그런 용도로 만들어진 기악곡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음악들이 이제 여기저기에 이제 영향을 미쳤지만 완전 그냥 대중가요처럼 다 퍼져나간 음악이 되기도 하고 누군가의 이제 일종의 노동요죠. 노동요가 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또 가톨릭의 이제 전례 음악 뭐 이런 게 되기도 하지만 가장 뭔가 이렇게 사람들 속에 제일 잘 스며든 건 역시 이런 민중의
0: 그렇죠.
1: 춤곡과 노래이지 않을까 싶어요.
0: 그런 점들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요것도 란차스라고 조금 전 소개해 주신 것도 페루의 어부들이 그 보트 위에서 추던 춤곡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배 수상이니까 물 움직일 때 어떤 물의 출렁임 이거에 따라서 음악도 조금 다르게 그 리듬이 좀 변화가 있다든지 영향을 받고 그랬을지 않았을까요?
1: 네, 말씀하신 게 제가 이제 알기에도 너무 딱그 정확한 표현인 것 같은데, 그이 춤곡들이라고 했을 때 어떤 것은 그냥 다 양식화되어가지고 단정하게 그냥 궁정용으로 이렇게 싹 빠지지만은 물 위에서 살아간다고 한다는 것이 얼마나 불규칙한 일을 또 마주하는 것이겠어요. 그래서 물은 항상 한 방향으로만 흐르지도 않고. 그래서 이 란차스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때그 물의 출렁임을 이제 담아서 되게 이제 불규칙한 그런 리듬 같은 것들이 여기에 같이 다 뒤섞여 있고 그리고 뭐 격렬한 당김음 리듬이 이제 이 음악의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배가 이렇게 한번 나가다가 파도 맞으면 이렇게 한번 또
0: 뒤로
1: 밀리

0: 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 같은 것이 이 란사스라고 하는 음악에 또 담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1: 그러면 조금 헨델의 수상음악과 비교해서 본다면 아까 그 당김음의 특징이 있는 건가요? 더 있는 건가요?
0: 헨델에도 그런 느낌의 리듬이 있는데 여기에서 조금 더 저는 생생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헨델의 음악은 그래도 정형화된 그 딱딱딱 떨어지는 영역 안에 있다면 란차스는 진짜 내가 배 위에서 출렁출렁이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같은 게좀 들기도 하고 그래서 아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 노래지 하는 생각도 드는 동시에 아 멋진 밴노래인 것 같긴 한데 하는 생각도 들고
1: 현장성과 어떤
0: 복잡합니다.
1: 야생성 이런 게 함께 있는 그런 곡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남미의 춤곡의 특징이.
0: 그래서 이 란차스가 그래도 이 당시 남미의 바로크 음악 중에서는 제가 오늘 가져온 감상곡이 굉장히 그중에 많이 연주가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음악이 처음에 누가 만들었는지는 전혀 모르거든요. 익명의 누군가가 이렇게 한 것을 이제 그 코덱스 트루히오라고 하는 문건에 이렇게 누가 이렇게 적기만 해놓은 거죠. 근데 이제 이 음악을 사람들이 많이 좋아해서 그런지 유튜브에도 많이 있고 음반으로 나온 것도 한 서너 개 이상은 되는 이름 없는 누군가가 만든 음악 치고는 꽤나 널리 사랑받고 있는 수작인 것 같습니다.
1: 그런가요? 그러면 좀 미리 오늘 끝곡으로 어떤 곡 들어볼지 소개를 먼저 해주신다면?
0: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린 그 트루히오 코덱스라고 하는 어떤 인류학적인 문건 중에서 대부분은 노래 가사가 있는 민요들이었었다고 해요. 근데 그 중에 딱 요거 하나가 가사가 없는 순수한 기악곡으로 기보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딱 정말 악기만으로 연주를 하는 것이고, 란차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란차가 원래 이제 거룻배, 보트, 요거를 뜻하는 단어고, 그리고 바이올린과 이제 통주저음이라고 하는 이 조금 낮은 음역대에서 이제 화성이 계속 반복되는 악기들을 이제 통주저음 악기라고 이제 뭉뚱그려서 불러요. 그래서 그냥 베이스 그룹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그래서 바이올린과 그 통주저음이 같이 연주를 하는 빠른 한 4분의 3박자 정도의 이제 춤곡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정말 이제 코덱스 안에서도 유일무이한 그런 특별한 곡으로 기억이 되고 있는 곡이고, 보통 악기로 이걸 연주를 할 때는 뭐 바이올린이 이제 있으니까 이제 바이올린으로 하거나 혹은 가끔은 리코더로도 대체해서 연주를 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통주저음 악기로 뭐 바로크 첼로나 좀큰 기타 이런 것들을 이제 연주를 하는데 요런 식의 악기 포맷은 또 유럽에서 오랫동안 많이 이제 활용을 해오던 바로크 실내 악곡의 또 기본적인 포맷이기도 하죠.
1: 그러니까 유럽 바로크 실내악의 기본 골격은 그대로 가져오면서 또이 수상 음악이고 또 남미의 어떤 독특한 그
0: 리듬과
1: 리듬을 합쳐서 새롭게 구성이 된 그런 기악곡을 오늘 끝곡으로 준비해 두겠습니다. 와, 이게 굉장히 흥미롭네요. 그러니까 악기 구성도 달라지고 음악의 형태도 변형이 되고 원래 있는 것에 덧붙여지기도 하고 변형이 되기도 하고 변주가 되면서 새로운 것이 창조되기도 한다는 사실이 굉장히 흥미롭게 느껴졌거든요. 자, 오늘 방송을 이제 통해서 이 남미 바로크 음악을 처음 알게 된 분들도 저처럼 또 많으실 텐데 음악을 만약에 좀더 들어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어떤 연주자나 음악 또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0: 제가 아까 이제 오늘 이제 이야기 시작하면서 고음악 르네상스라고 부를 만한 일이 이제 90년대부터 2000년대 지나면서 이렇게 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카탈루니아 지방, 그 스페인의 이제 바르셀로나를 중심으로 한그 카탈루니아 지방 출신의 음악가 중에 조르디 사발이라고 하는 그 음악가가 있어요. 그 가족이 모두 다 음악가이기도 해서 약간 가족 악단처럼 음악을 많이 선보이기도 하고 또 영화 감독 박찬욱이 굉장히 사랑하는 음악가이기도
1: 그런가요?
0: 한데요. 그래서 이 조르디 사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많이 이제 심혈을 기울여서 했었던 것이 그런 궁정의 음악들을 이제 잘 다루는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렇게 양식화되지 않은 그런 민중의 춤음악들 같은 것들을 잘 발굴을 해서 여기저기에 선보이는 것들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엄청난 디스코그래피가 있어요. 그 음악들 중에 이제 스페인의 작은 민요들도 있지만 이 남미 쪽의 음악들을 이제 다루는 곡들도

0: 적지 않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음악들을 통해서 스페인 한번 건너서 남미 쪽으로 이것이 가면서 어떻게 미묘하게 변하는지 그 궤적을 네. 이 사람의 음악 안에서 이렇게 쫙 따라갈 수가 있어요.
1: 아까 이름을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신다면?
0: 조르디 사발이라고 네. 하는 네. 너무 멋진 이렇게 털복숭이 할아버지예요. 지휘도 하시고 아. 이제 편곡도 하시고 네. 뭐 많은 것들을 하는데 이분이 이제 음악하는 것들 보면 늘 너무 이렇게 애정과 연구와 뭐 이런 게 느껴져서 아, 음악 저렇게 연주하고 연구하고 저것이 하나로 저렇게 아름답게 맞물릴 수 있구나 하는 멋진 활동들을 선보이고 계신 분이 바로 그 사발이라고 네. 하는 분입니다.
1: 진짜 클래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어느 시대의 클래식이든 굉장히 애정을 갖고 들으시겠지만 특별히 고음악이 필요한 또 어떤 시기가 있는 것 같거든요. 살다 보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음악을 찾는 그 매력 포인트 그 뭐라고 보세요?
0: 저는 단순 명료함인 것 같아요.
1: 아, 네. 네. 예.
0: 이게 어쨌든 함께 부르던 시기의 관습이랄까? 이게 뭐 같이 부르던 노래, 같이 맞춰서 춤추던 그런 공동체적인 감각 같은 게 있고 그래서 음악이 복잡하지 않아요, 별로. 그래서 단순하고 아까 이제 그 수상음악도 바로 이렇게 되게 쾌청한 매력 이런 것들을 이제 들으시면서 많이 느끼셨을 텐데 그래서 어렵지 않고 복잡하지 않고 내가 이제 마음이 금방 동하게 되는 그런 단순 명료함이 있고 근데 그 안에서도 사람들이 즐겁게 이제 음악 활동을 하는 모습들을 또 그 네. 음악가들에게서 보게 된다는 점에서 뭔가 아 이게 기본인가?
1: 네.
0: 이런 게 이제 모두가 사랑할 수 있는 어떤 원형 같은 걸까? 아.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돼요.
1: 아. 아니 그러면 지금 막 설명을 듣고 나니까 실제로 공연장에 가서 이 고음악을 좀 듣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0: 네.
1: 적지 않게 한국에서도 바로크 음악을 다시 연주하는 팀들이 많다라고 얘기해 주셨으니까 혹시 직접 볼 수 있는 공연 같은 게 있을까요?
0: 네, 굉장히 많아요.
1: 네.
0: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서울 중심으로 조금 공연이 많이 열리는 감이 있어서 좀 그렇지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단체들이 주기적으로 계속 공연을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에게 이제 남미의 바로크 음악을 소개해 줬었던 그 무지카 엑스 마키나라는 팀도 이제 하반기에 계속해서 공연이 이제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1: 네.
0: 이 팀은 막 중세 음악도 가끔 해요. 네, 정말 미지의 네. 중세와 르네상스 시대까지도 가고 하는데 그래서 무지카 엑스마키나 팀도 그렇고 만약에 성악곡에 조금 더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제 콜레기움 보칼레라고 하는 팀의 그런 공연 일정들을 또 함께 찾아보시면은 이 바로크 음악의 이제 아주 그 기본적인 골격만 가지고 있는 그 음악이 주는 아름다움이랄까 그런 것들을 확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1: 그 얘기 들으니까 요즘 너무 마음이 복잡하고 머리가 혼란스러울 때
0: 맞아요.
1: 그럴 때 바로 그 음악 들으면 딱 좋겠네요.
0: 딱입니다. 깨끗해져요.
1: 지금입니다, 여러분. 네. 3849번 쓰시는 분께서 국악도 고음악이잖아요. 공간은 다르지만 비슷한 시기를 관통하는 오래된 음악의 결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해주셨고요. 8849번 쓰시는 분 국악방송이라고 국악만 들려주는 것이 아니고 클래식도 함께 소개해 주시니 참 좋네요. 하셨습니다. 또 유튜브 실시간 채팅으로 안미선님 오늘도 귀한 말씀과 음악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전해주셨습니다. 자, 박혜진의 문화시대 신예슬의 뮤직 큐레이션 오늘은 유럽의 바로크 음악과 남미의 바로크 음악 살펴봤습니다. 감사하고요. 우리 또 3주 뒤에 반갑게 만나요.
0: 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고음악에는 오늘의 음악에 없는 특별한 정서와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더 인간적으로 만들어준다고 믿습니다. 스페인 출신의 고음악 거장 조르디 사발의 말을 남겨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곡은요. 춤을 위한 란차스 전해드릴게요. 지금까지 박혜진이었습니다.

여름이 시작되는 7월이 오면요. 뜨거운 태양 아래서 저마다의 색깔로 피어나는 꽃나무들이 있어요. 한 번 피면 100일 가까이 지지 않는다는 배롱나무부터 처음에는 흰색으로 피었다가 차츰 노란색으로 옷을 갈아입는 인동덩굴나무, 그리고 산사 주변에서 아래를 향해 수줍게 얼굴을 내미는 노각나무까지. 저마다 피어나는 모양새도 빛깔도 다 다르지만 지치기 쉬운 길목을 환하게 밝혀주는 존재들인데요. 이 계절의 열기 속에서 피어난 여름 꽃들처럼 오늘 이 시간 청량한 소리들로 채워갈게요. 안녕하세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 이진영입니다.

정말 그야말로 초록의 물결 사이를 지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참 이제 갈수록 볕이 뜨거워지잖아요. 그럴수록 환하게 피어나는 7월의 꽃나무들. 그 이야기로 오늘 한번 출발해봤어요. 참 그러고 보면 이 계절을 대표하는 꽃나무 중에 또 하나 생각나는 거 있죠. 우리나라 국화인 무궁화. 아, 이 무궁화도 여름에 빼놓을 수 없잖아요. 7월부터 10월까지 여름 내내 정말 피고 지기를 반복하는 무궁화. 오래전부터 정말 우리 민족의 근면함을 상징해 온 꽃이었어요. 매일 아침에 새로운 꽃을 피워내면서 여름을 견뎌내는 그 생명력이 참 우리들 살아가는 모습과도 닮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힘든 모진 풍파 속에서도 끊임없이 피고 지기를 반복하면서 오늘날까지 이어져 온 것처럼 말이에요. 자, 새로운 한 달의 문을 여는 7월의 첫 걸음입니다. 길가에 핀 배롱나무나 또 무궁화를 바라보면서 잠시 숨을 고르듯이 오늘 2시간 동안 이 자리가 여러분이 잠시 편히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여름에 푸른 생기를 마음에 가만히 담아갈 시간 함께 해보시죠. 무궁화 전해드릴 텐데요. 우리나라 사계절의 아름다움과 무궁화의 생명력에 강인한 우리 민족의 정신을 담아서 노래한 곡이에요. 이신예의 노래로 무궁화 전해드리죠.

바드의 연주로 초록 물결 사이로 전해드렸어요. 참 지금 오가면서 길 위에서 보면 참 그 나무들 잎이 최고로 많이 이렇게 붙어 있는 그래서 저

이신예의 노래였어요. 무궁화 전해드렸습니다. 무궁화가 이제 계속 피고 지고 피고 지고 계속 피잖아요. 그 여름부터 가을 무렵까지 한 100일 동안 끊임없이 꽃을 피워내는 게 지금 무궁화인데 이름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무궁, 끝이 없다. 이런 이제 뜻을 가지고 있대요. 이런 걸 보면 참 끝없이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민족과도 참 많이 닮아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꽃을 무궁화로 삼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7208님께서 함께해주고 계시고요. 김인설님께서 2026년도 이제 하반기 시작했네요. 오늘도 출석합니다. 라고 해주시고 6642님께서 7월의 첫날 더위를 이겨내면서 피는 여름꽃이 참 아름다워 보이는 한여름입니다. 우리 음악은 여름 꽃내음처럼 아름답게 들리네요. 라고 또 좋은 글 보내주셨어요. 지금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딱 이때 볼 수 있는 여름꽃들 하면 뭐 능소화도 있고요. 뭐 무궁화도 있고 배롱나무도 있고 오늘은 잠깐 길 걷다 보니까 수국이 그렇게 예쁘게 폈더라고요. 와, 그 수국은 정말 틈이 없이 이렇게 동그랗게 예쁘게 이렇게 풍성하게 피어 있잖아요. 근데 보라색이기도 하고 그 토양의 어떤 상태에 따라서 뭐 산성, 알칼리성에 따라서 색깔이 또 변한다고 하고 참 그 여름 꽃들 보면서 참 이 시기가 뭐든 다 이렇게 피어나는 시기구나. 무덥긴 하지만 이 무더위를 이겨내고 피어나는 꽃들이구나 싶어서 아 더위에 우리도 지지 않아야겠다. 뭐 진다 이긴다 이런 개념은 아니지만 어쨌든 너무 그 더위에 지쳐있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 들었어요. 주변에 보면 예쁜 꽃들이 또 위안이 되시더라고요. 자, 주변에 예쁜 꽃들 보면서 또 이 시간 좋은 글, 음악 나누면서 함께 하시죠. 1부에는 쉼 그리고 한옥 찻집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윤이나의 수필 유통기한 중에서 일부분 준비하고 있어요. 새 냉장고를 통해서 나중으로 미뤄뒀던 우리 마음의 유통기한 가만히 짚어봅니다. 2부에는 소리 한 자락 들을 청 판소리 한 대목을 먼저 이야기로 만나보고 우리 소리도 감상해보는 코너죠. 판소리 흥보가 가운데 흥보, 놀보에게 빌고 매맞는 대목을 이영태 명창의 소리 또 김규영 명고의 북장단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전하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다면 이곳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샵 0302 우물정 0302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이고요. 사진 포함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어요. 낮은 언덕과 골짜기 사이로 정자가 보이고요. 나무 그늘 아래에서는 새들이 노래 부르는 아, 그 모습 그려지세요. 창덕궁 후원의 모습을 그린 곡인데요. 최준우의 여러분의 연주로 후원 듣고 오시죠.

최준우의 여러분의 연주로 후원 전해드렸어요. 오늘처럼 해가 막 쨍쨍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막 비가 쏟아지지도 않는 흐리면서 그냥 비가 살짝 내려주는

날씨에 참 이렇게 먼 산 보면서 좋은 음악 잔잔하게 듣기 참 좋은 날씨다. 이런 생각하면서 들었네요. 다음으로는 여창가곡 개면조 개락 청산도 준비해봤어요. 여창가곡 개면조는 슬프고 애잔한 느낌의 개면조로 구성된 가곡이고요. 높고 가냘프면서 섬세함이 특징이에요. 청산도는 자연처럼 순리대로 늙어가겠다는 이야기가 담긴 곡인데요. 푸른 산이 스스로 솟고 푸른 물도 자연히 흐르니 산절로 수절로 그 산과 물 사이에 있는 나도 절로 우리도 절로 자라난 몸이니 늙기도 절로 늙으리라. 자, 이 내용 마음에 품고 한번 들어보시죠. 이준아의 노래 이호규 외 여러분의 연주로 여창가곡 개면조 개락 청산도 전해드릴게요.

마시고 한옥 찻집. 터줏대감과 새내기의 자리 바꿈을 위해 냉장고를 앞으로 당긴다. 술이 한번 한 적 없던 냉장고였다. 16년을 버티기에는 무리였던지 여러 번 열고 닫아야 제 자리를 찾았다. 수시로 문틈으로 냉기가 새어나왔다. 고무만 바꾸면 될 듯 싶어 서비스 센터에 문의했더니 오래된 제품이라 부품을 구할 수 없다고 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새 냉장고를 주문했다. 냉장고와 함께한 기간은 내 인생 열정의 시간이었다. 30대였던 나는 딸이며 며느리였고 아내이며 엄마였다. 역할 그 어디에서도 내 이름은 불리지 않았다. 공허를 메우려 대학에 들어갔다. 공부는 기회조차 주지 않던 사회로 나갈 디딤돌이 되어주었다. 품이 넉넉해지고 이름 불러주는 곳이 생겨 하루하루 신이 났다. 학생을 가르치는 일도, 엄마로서도 부족함 없이 당당하고 싶어 애를 썼다. 뭐든 열심히 하면 정성에 대한 보람은 있다며 심장을 펌프질해댔다. 학원 시간표가 분단위 저학년 수업에서 중고등부 수업으로 바뀌면서 밤이 이슥해서야 일이 끝났다. 과부하 걸린 몸이 삐걱댔다. 우정 미루었다. 친구도 자주 만나야 막역해지는데 코앞에 있어도 만나기 어려웠다. 냉동실 구석에 뭐가 있는지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우겨 넣었다.

냉장고에 대한 믿음이 컸던 때문일까? 아이들에게 줄 사랑도 냉장고에 넣었다. 어느 여름 아이들이 밖에 둔 간식을 먹고 탈이 난 후로는 더했다. 흔히 사랑이 뜨겁다고 하는데 냉장고처럼 내 사랑도 차가웠다. 주말도 방학도 없던 나는 아이들과 놀 시간이 없었다. 나중에는 다 해주리라 다짐하며 미안한 마음까지 꽁꽁 얼렸다. 마치 꿈을 꾼 것처럼 긴 시간이 지났다.

바쁘고 피곤해서 다 하지 못한 마음을 그제야 꺼내 해동했다. 꽝꽝 얼려두고 동동거리는 사이 두 아들은 내 키보다 더 커 있었다. 새 냉장고 전원을 켠다. 시원한 공기가 서서히 돌더니 차가운 기운이 냉장고 안을 누빈다. 이곳은 느리게 채우고 급히 비우리라. 삶의 여유를 가져와 맨 윗칸에 얹는다. 신선하게 유지하는 싱싱칸에는 변함없는 사랑을 넣는다. 오래 보관하고 얼려둘 생각일랑 말고 인정은 신선할 때 봉지봉지 나누고 멀리 간 우정에는 미루지 말고 짭짤하고 달달한 마음 실어보낸다. 꽃이 피면 사진으로 저장하려 하지 말고 그 향기를 즐기겠다. 낙엽을 책갈피에 끼우지 말고 그 의미를 사색하겠다. 눈이 오면 그 순백의 향연을 마음껏 소비하겠다. 나는 싱싱한 삶을 소비할 권리가 있으므로.

9193의 연주로 바람에 듣고 오셨고요. 쉼 그리고 한옥찻집, 오늘은 윤이나의 수필, 유통기한 중에서 일부분 들려드렸어요. 새 냉장고를 들이면서 문득 깨닫게 된 지나간 날들의 흔적, 그리고 마음의 유통기한에 대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네요. 우리는 흔히 시간이 부족하다 이런 이유로, 아니면 나중이라는 먼 미래를 기약하면서 지금 당장 나눠야 할 대화나 또 소중한 감정들을 냉동실 구석에 밀어넣듯이 모른 척 쟁여두곤 하잖아요. 그런데 신선할 때 꺼내 쓰지 못한 마음들은 그 안에서 정말 냉장고처럼 차갑게 얼어붙어서 정작 해동했을 때는 제 빛깔과 쓰임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아, 너무 이 부분이 공감이 됐어요. 소중한 인연이나 가족의 손길 역시도 늘 그 자리에서 나를 기다려줄 것만 같은데요. 돌아보면 어느새 훌쩍 흘러간 시간만큼 저만치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당시에 충실했어야 하는데, 충분히 느낄 수 있었어야 하는데, 나중에 이러면서 미뤄둔 것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참 후회로 다가오죠. 더 늦기 전에 꽁꽁 얼려뒀던 미안함, 또 우정의 봉지들 하나씩 꺼내서 온기가 남아있을 때 나눠야겠다. 더 오래 두지 말고 나눠야겠다.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내일로 미뤄둔 저장용 삶 대신에 오늘을 마주하는 계절의 향기와 사람의 마음에 바로바로 집중해보는 건 어떨까요? 한옥찻집, 오늘은 윤이나의 유통기한과 함께 해봤어요. 박예리의 노래로 화무 11홍 듣고 오시죠.

바게리의 노래로 화무 11홍 전해드렸어요. 열흘 붉은 꽃 없다라는 뜻인데요. 봄처럼 짧게 지나가는 인생의 덧없음을 노래한 곡이었고요. 앞으로 즐기면서 이 순간을 충분히 누리면서 생활하시기를 바라면서 다음 곡 전해드릴게요. 국악밴드 나리새 노래와 연주로 놀로 듣고 옵니다.

어화 세상 번님네들 이내 한 말 들어보소. 세월은 무정하여 흐름이 유수하고 이만한 것이 우리 내 인생 살아. 허송 저리 허송 허송 세월 허다 보면은 이러한 청춘 시절이 다시 올까 싶소. 눈 깜빡하고 보면 어제는 온 데가 안 되었고 젊어 청춘이나 안 늙어 청춘이나 어제와 다르지 않은 오늘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그리도

바람 불고 해지고 달 뜨는 일 변함없는 자. 이리도 살고 저리도 살고 정답 없는 것이 인생이니.

국악밴드 나리새 노래와 연주로 놀로 전해드렸어요. 자, 오늘도 놀기 좋은 때다 싶은데요. 아이들은 또 이런 날 집에 못 있고 막 밖으로 나가자고 하죠. 들에 나간 어린아이가 싱그러운 풍경에 취해서 흥이 나서 막 제멋대로 뛰노는 전경을 묘사한 곡 흥! 이 곡을 1부 마지막 곡으로 준비했어요. 지순자의 가야금 연주로 들으시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죠.

장맛비가 지나간 자리. 하늘은 더욱 깊어지고 물기를 머금은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옵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얻은 듯 짙은 초록으로 물든 우리의 산과 들. 7월은

푸르름입니다. 여름의 뜨거운 숨결도 청량함으로 바꿔줄 그 푸르른 숨소리에 잠시 멈춰 귀 기울이고 싶은 계절. 그 곁에 우리의 아리랑도 함께이면 좋겠습니다. 기타리스트 최우준과 대금 연주자 한충은이 함께한 아리랑 블루를 들으며 건강하고 시원한 우리 모두의 여름을 기원합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기타리스트 최우준과 대금 연주자 한충은의 아리랑 블루와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김보연의 소리로 신고산 타령, 궁초댕기 2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어요. 가시도친 붉은 장미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으로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자, 2부 순서에서 만나볼 코너, 소리 한 자락 들을 청 준비되어 있어요. 수요일 귀로 듣는 소리 마음으로 느끼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판소리 흥보가 가운데 흥보, 놀보에게 빌고 매맞는 대목을 이영태 명창의 구성진 소리와 김규형 명고의 묵직한 북장단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문자 참여 샵 0302 우물정 0302번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죠. 단문 50원이고요. 사진 포함한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8274님께서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아유, 그러게요. 어서 오세요. 어제 친구가 생일이라서 생일 축하 손엽서를 지난주 금요일에 동네 우체통에 넣어 보냈습니다. 생일 축하 손엽서의 그림도 제가 간단하지만 직접 그리고 생일 축하 메시지도 제가 직접 적었습니다. 좋은 축하 선물이 되었기를 바라봅니다. 선물로 김 한 상자도 택배로 보냈고요. 친구 하나, 성함이 하나님이신가 봐요. 하나의 행복과 건강을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와, 우체국 가서 우표 사서 붙이고 우체통에 넣는 모습 뭐 너무 낭만적인데요. 이제는 그 우체통에 엽서나 편지 넣는 일이 참 굉장한 이벤트가 된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나 친구분께서 좋아하시겠습니다. 그러면 그러시면서 이제 보내신 엽서 사진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덕분에 저희도 잘 봤습니다. 자, 그리고 김인설님께서 일부 한옥차집에서 냉장고 이야기 했었잖아요. 냉장고 열어봐야겠다.

좋네요. 유통기한 지난 거 있는지 한번 봐야겠어요. 라고 하셨는데, 맞아요. 저도 말씀 문자로 보고 나서 한번 찾아봤어요. 냉동실이 그냥 만능은 아니니까요. 여기에도 음식의 어떤 유통기한이 있을 텐데 하고 찾아보니까 소고기, 돼지고기 같은 경우에는 권장하는 보관 기간이 4개월에서 12개월, 닭고기는 9개월에서 12개월, 생선은 짧아요. 2개월에서 6개월. 가공 냉동식품, 그러니까 뭐 만두나 피자 같은 이런 음식은 6개월에서 12개월. 그리고 떡이나 빵은 더 짧아요. 1, 2개월 정도. 그거 다 맥시멈이니까 최고 1년을 넘기지 말라는 건데. 어머나 세상에. 집에 1년을 넘긴 음식들이 가득가득 쌓여 있어서 제가 이 식품별 권장 보관 기간을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계속해서 뭔가를 넣으면 안 되겠구나. 이제는 자꾸 꺼내서 비울 생각을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 들었어요. 김인설님 이렇게 문자 보내주신 덕분에 경각심이 생겼습니다. 집에 가서 이제 슬슬 비워낼 생각해야겠어요. 더 사서 이렇게 저장해 놓는 거 이제 멈춰야겠습니다. 이날치의 노래와 연주로 음식을 차리는데 듣고 올게요.

이날치의 노래와 연주로 음식을 차리는데 전해드렸습니다. 아유, 그 많은 건 좋기는 한데 너무 넘치면 또 과유불급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지나치면 또 문제가 될 수 있단 말이죠. 사찰 음식이자 약선 음식으로 참 유명한 분이 계세요. 선제 스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불가에서는요, 음식을 대하고 먹을 때 반드시 삼소의 마음을 지니라고 권한대요. 이 삼소에는 세 가지의 소식이 담겨 있는데, 첫 번째는요, 늘 감사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먹는 웃음소자의 소식이고요. 두 번째는 내 몸과 지구를 맑게 하기 위해서 채소 위주로 먹는 나물소자의 소식입니다. 그리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과한 욕심을 내려놓고 적당한 양만 취하는 적을 소자의 소식인데요. 이게 발음은 다 같은 소식이지만 가만히 그 뜻을 들여다보면 참 깊은 울림이 있죠. 단순히 무엇을 얼마나 먹느냐 이 문제를 넘어서서 기쁨과 감사로 내 마음을 밝히고 절제를 통해서 내 안에 불필요한 욕심을 내려놓는 지혜로운 삶의 태도가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일 거예요. 네, 생각해 보면 요즘 우리는 참 너무 많은 걸 먹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냉동실에 계속 사서 채워놓고 아 그렇게 너무 넘쳐나는 것들 속에서 오히려 몸과 마음의 병을 얻기도 하잖아요. 오늘 식탁에서만큼은 이 삼소의 지혜 한번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여유롭고 넉넉한 마음으로 다음 곡 편안하게 감상해 보시죠. 고수영의 해금, 김성준의 생황 연주로 수령음 전해드릴게요.

고수영의 해금, 김성준의 생황연주로 수룡음 전해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들으실 곡은 낫송인데요. 입으로 내는 소리 구음 중에 나라는 발성을 중심으로 해서 고니아만의 음악적인 느낌을 그린 곡이에요. 고니아의 노래와 연주로 낫송 듣고 오시죠.

그 시기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2시 몇 시? 2시 여러분의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바투의 상사 디아가 지금 대기 중에 있으니까 여기 마루에서 충분히 쉬시다가 2시에 넘어오셔요. 아셨죠?

소리 한 자락 들을 청. 소리 따라 이야기 따라 수요일 이 시간에는 어렵게 느껴지는 판소리를 이야기로 먼저 만나보고 우리 소리 한 자락을 감상해보는 시간입니다. 소리 한 자락 들을 청. 오늘 함께할 바탕은 판소리 흥보가 가운데 잦은 모리 장단의 긴박한 묘사가 빛나는 대목, 바로 흥보, 놀보에게 빌고 매맞는 대목을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이영태의 소리, 김규형의 북장단으로 감상해 보겠습니다. 소리 듣기 전에 어떤 이야기인지 먼저 만나보시죠. 굶주림에 지친 자식들을 보다 못해 형 놀보의 집으로 건너간 흥보는 마당쇠의 만류에도 그냥 갈 수 없어 사랑채 앞으로 들어서죠. 어찌나 겁이 났던지 겨우 형님 소인 무난이요 하고 인사를 건네는데 영창문을 열어본 놀보는 아우를 보고도 모른 척 잡아댑니다. 나는 5대째 독신이라 아우가 없는 사람이요. 흥보는 빌고 빌면 형의 마음이 열릴 줄 알고 두 손을 합장하고 무릎을 꿇으며 눈물로 애원하기 시작합니다. 비나이다. 형님 전에 비나이다. 처자가 여러 끼니를 멀쩡하게 굶어 이대로 두면 어쩔 수 없이 죽게 생겼사오니 형님 덕택에 제발 좀 살려주옵소서. 벼가 되거든 한 섬만 주시고 쌀이 되거든 단말만 주시고 그것도 저것도 정 주기가 싫으시다면 귀리나 쌀악이나 둘 중에 어느 것이든지 간에 주옵시면 죽게 된 자식들을 살리겠소. 하지만 놀보는 이 애절한 청을 듣고는 외려 몽둥이를 가져오라며 소리치는데요. 지리산에서 거칠게 대강 잘라내어 만든 박달 몽둥이를 눈 위에 번뜩 들고 복날 개 잡듯 흥보를 마구 때리기 시작합니다. 놀보가 몽둥이를 치켜들고 내뱉는 얄미운 사설이 아주 가관이죠. 네 이놈 흥보야, 잘 살고 못 사는 건 네 팔자라. 굶든지 말든지 나는 모른다. 벼썸을 주자 한들 마당 뒤주에 가득 들었으니 넣어주자고 뒤주를 헐며 돈을 주자 한들 금괴 안에 떼돈이 무더기로 쌓였으니 넣어주자고 쾌돈을 헐겠느냐? 찌갱이를 주자 한들 뒷방 우리의 돼지떼가 들었으니 넣어주자고 돼지를 굶기며 쌀아기를 주자 한들 수백 마리 닭들이 날개 죽지를 턱턱 치며 꼬꼬우니 넣어주자고 닭을 굶기랴? 그러고는 좁은 골짜기에 벼락치듯 담에 걸친 구렁이 치듯 철퍽 흥보를 때리는데요. 흥보는 아이고 형님 팍 터졌소 사람 살려줘 하며 올라갔다 내려갔다 도망을 치지만 대문이 걸려있어 날아가지도 뛰지도 못하고 퍽퍽 맞다가 결국 안방 쪽으로 쫓겨들어가 형수에게까지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자식들을 살리려는 흥보의 절박함과 돈 한 푼 주지 않으려고 온갖 핑계를 대며 매질을 하는 놀보의 심술이 선명하게 대비되는 대목. 판소리 흥보가 중 흥보, 놀보에게 빌고 매맞는 대목을 이영태의 소리, 김규형의 북장단으로 들어보겠습니다. 8부녀의 호흡으로 만나보시죠.

이러고 건너가다가 놀보 하인 마당쇠를 만났겠다. 아이고 이거 작은 서방님이 아니십니까요? 어찌 이렇게 건너오십니까? 얼른 도로 건너가시지요. 이에 마당쇠야, 그래도 내가 여기까지 왔다가 형님을 아니 뵙고 그냥 갈 수 있겠느냐? 성큼성큼 들어서 사랑 앞을 당도하니 어찌나 겁이 났던지, 아이고 형님 소임무난이요. 놀보가 영창문을 열고 내다보며 그 누시오? 형님 동생 흥보로소이다. 흥보, 흥보라. 나는 오대차 독신으로 내려오는 줄을 삼척 동자가 다 알거늘 아우가 없는 사람이오. 흥보가 빌면 될 줄 알고 두손 하!

하제 누굴 군사 오면 하리롭시 죽기가 되오니

마음은 주시오. 그저

하면 죽게 된 자식을 살리겠소.

통곡입니다. 오, 네가 바로 그 흥보냐? 너 이놈 심심하던 차에 잘 만났다. 여봐라 마당쇠야, 곧간 문 열고 뒤로 돌아가면은 지리산에서 근목쳐 내온 닭달 몽둥이가 있은 게 이리 가지고 온나. 이런 놈은 복날 개 잡듯 잡아 패야 하느니라. 볼보놈 거동 마라, 지리산 몽둥이를 눈 위에 번져들고 내.

두지 안에 가득가득이 들었으니 넣어주자고 두지 얼며 전관조자 흔들 절록방 금괴 안에 다물다물이 환호를 지어 떼돌이 들었으니 넣어주자고 괴또 널며 찌갱이 조자 흔들 구진방 우리 간에

강도놈아! 좁은 길 벼락 치듯 강짜서곰의 개집 치듯 담에 걸친 구랭이 치듯 낙딱 철팍! 아이고 형님 나 죽겠어!

못하고 그저 허거 퍽퍽 맞는디 안으로 쫓겨 들어간벼. 아이고 형수.

판소리 다섯 바탕 중에서도 흥보가는 우리네 서민들의 가난한 애환과 슬픔을 다루면서도 그 안에 특유의 익살스러운 재치를 잃지 않죠. 뒤주에 쌀이 넘쳐나고 금괴에 떼돈이 들었어도 넣어주자고 닭을 굶기며 돼지를 굶기랴 하고 소리치는 놀보의 사설. 당대 욕심 많은 부자들의 이기적인 모습을 참 날카로우면서도 위트 있게 꼬집었는데요. 매질을 피해서 날아가지도 뛰지도 못하고 대문 안에서 허둥대면서 안방 형수에게까지 쫓겨 들어가는 흥보의 처량함은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깊은 탄식과 함께 실소를 자아내게 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 흥보 매맞는 대목 바로 뒤에는요, 흥보의 비극이 절정에 달하는 그 유명한 주걱뺨 맞는 대목이 이어지죠. 시동생을 도우려고 하기는커녕 밥을 푸던 주걱으로 사정없이 뺨을 때리는 이 형수의 매정한 심술에 흥보는 뺨에 묻은 밥풀을 떼어먹으면서 통곡을 하게 되는 그야말로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아주 기가 막힌 상황이 펼쳐지는데요. 혈육

그렇게 모진 배신과 모욕을 묵묵히 견뎌내서 일까요? 흥보가 보은의 박을 타서 큰 부자가 되는 반전이 더 통쾌하게 다가오죠. 흥보가는 특유의 건강한 해학을 통해서 가난의 고통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담아내고 있어요. 소리 한 자락, 들을 청. 판소리 흥보가 가운데 흥보, 놀보에게 빌고 매맞는 대목을 이영태 명창의 구성진 소리, 김규형 명고의 북장단으로 함께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뮤직고래의 연주로 플라잉 전해드릴게요.

뮤지컬의 연주였어요. 플라잉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7월 1일 시작이니까요. 또 마음껏 날아보셔야죠. 음악이 흐르는 바로 오늘 끝곡은 절대가인의 노래인데요. 떡 먹고 연 먹고 끝곡으로 감상하시죠.

0: 사람은 가래떡,
1: 해변 사람은 파래떡, 이떡 저떡 배를 지어 조천강에 띄워놓고
2: 북을 두리둥둥 치는데.

1년을 반으로 뚝 하고 잘라놓은 것처럼 7월이라는 숫자가 주는 묘한 해방감과 여유가 마음에 머무는 날이에요. 7월의 첫날, 여러분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시작하셨어요? 지나간 반년에 대한 미련보다는요, 앞으로 채워갈 남은 시간에 어떤 설렘 가득 좀 채우실까요? 1년 중 가장 뜨거운 에너지를 품고 있는 태양의 계절이 시작되는 날 7월입니다.

창밖의 풍경들이요, 어느새 가장 짙은 초록색으로 잎을 키워내는 것처럼 우리의 일상과 마음에도 생동감 넘치는 이야기들이 가득 채워지는 그런 달로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음악이 흐르는 하루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진영이었고요. 오늘 하루도 마음껏 행복하세요.

0: 11살에 처음 만난 가야금. 사랑하면서도 때로는 무거운 짐처럼. 나는 오랫동안 이걸 왜 계속하는 걸까?
1: 스스로 무대의 주인이 되어 생존과 미래를 증명해내는 전남대학교 예술 전공생들의 뜨거운 실험, 뉴비 스테이지 4. 깊이 있는 전통이 AI를 만나 혁신적인 무대를 선보입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예비예술인 현장연계 지원사업, 전통예술 분야에서 유일하게 4년 동안 선정된 뉴비 스테이지 4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누리집에서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7월 4일 토요일 오후 7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2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2: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3: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주말이나 퇴근 후 신나게 즐길 만한 국악공연 찾고 계신 분들이라면 귀 기울여 보셔도 좋겠습니다. 당진과 안성에서 남녀노소 함께 즐길 수 있는 흥겨운 국악공연 두 편이 관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7월 4일 토요일 오후 3시 당진 문예의전당 대공연장에선 소리꾼 남상일과 박예리가 함께하는 국악 버라이어티 쇼 잔치가 열립니다. 판소리와 민요, 풍물, 전통무용까지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데요. 연희 앙상블 천명과 남기문 밴드, 의정부 시립무용단도 함께해 더 풍성하고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입니다. 이어서 7월 9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안성맞춤 아트홀 대공연장에선 밴드 날다와 신승태가 함께하는 목룡 날다가 공연됩니다. 이번 작품은 판소리 춘향가를 록밴드 사운드로 새롭게 풀어낸 콘서트형 음악극이고요. 소리꾼 오단해와 서진실의 목소리가 더해져 색다른 춘향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경기민요 소리꾼이자 트로트 가수로도 사랑받고 있는 신승태가 특별 게스트로 함께해 무대의 흥을 한층 더 끌어올릴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당진에선 전통과 연희가 어우러진 흥겨운 잔치가, 안성에선 밴드 사운드로 만나는 신나는 춘향 이야기가 펼쳐지는데요. 가족과 함께 또 친구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전통 국악 관현악의 새로운 가능성을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무대가 전주에서 펼쳐집니다. 한국 소리문화의 전당과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이 함께 만드는 레퍼토리 시즌 네 번째 무대 2026 아르누보 4가 7월 10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한국 소리문화의 전당 모악당에서 열립니다. 아르누보는요, 프랑스어로 새로운 예술이라는 뜻인데요. 이름처럼 전통 국악에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형식과 표현을 시도하며 국악 관현악의 영역을 넓혀온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관현악단의 대표 공연입니다. 특히 이번 아르누보4는 지난 공연들에서 선보였던 주요 작품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무대로 꾸며지는데요. 관객들의 큰 사랑을 받았던 교향시 적벽, 심청, 수궁, 춘향을 비롯해 대합창 교향곡 해원과 맥베스까지 아르누보 시리즈 대표 작품들이 무대에 오릅니다. 국악관현악의 웅장한 울림에 소리와 춤, 합창이 더해지면서 한편의 서사시를 보는 듯한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공연은 7월 10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모악

땅에서 열리고요. 자세한 내용은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통 탈춤과 강렬한 메탈 음악이 만나는 독특한 무대가 관객들을 찾아옵니다. 천하제일탈공작소 반원싱크 넥스트 이유기 7월 10일과 11일 밤 9시 세종 S시어터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공연은 탈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온 천하제일탈공작소와 메탈밴드 반이 함께 만드는 실험적인 무대인데요. 작품은 독일 작가 헤르만 헤세의 소설 시타르타에서 출발하는데요. 깨달음을 찾아가는 한 인간의 여정을 탈춤의 움직임과 메탈 음악의 에너지로 풀어냅니다. 천하제일 탈공작소는 고성 오광대와 하회 별신구 탈놀이의 젊은 전승자들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단체인데요. 새로운 탈춤 공연을 꾸준히 선보이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밴드 반 역시 독창적인 음악 세계를 구축해온 팀인데요. 올해 한국대중음악상 최우수 해피니스 부문을 수상하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무대에선 탈춤 특유의 익살과 몸짓 그리고 메탈 음악의 폭발적인 사운드가 만나 관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예정인데요. 야, 전통 탈춤 그리고 메탈 음악 이게 만난다니까 쉽게 상상하기 어려운 조합이죠. 탈춤의 새로운 가능성을 만나보고 싶으신 분들 이번 무대에 주목해보시면 좋겠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세종문화회관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0: 전화투의 상상이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바투의 이상화
1: 김봉영입니다. 제주에서는 7월 첫날에 지각 장마가 시작됐다는데요. 육지는 7월에도 무더위로 시작을 했어요.
0: 빠르면 주말부터 전국에 장마가 시작될 거라고 하고요. 덥다고는 하지만은 사실 유럽에 비해서는 이 정도는 뭐 선선한 거 아닌가, 가을 날씨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1: 유럽은 진짜 심각하긴 하더라고요.
0: 사망자도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1: 예, 네. 지금 프랑스에서도 폭염 때문에 사망자가 속출을 했다는 뉴스 봤고요.
0: 장례식장을 구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하니까요.
1: 네. 네. 더워서 이제 체온이 빠르게 오르면 손과 손목까지 찬물로 씻으면은 도움이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자, 그런데 덥다고 찬 거를 너무 자주 많이 드시면은 배앓이 할 수 있으니까요.
1: 네.
0: 식중독부터 찬 음식까지 7월에도 역시 건강관리 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1: 자, 모두의 건강과 안녕을 7월에도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동생이란 놈이 나오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내가 집에 없으면 내 집을 종종 찾아댕기는 것이 흠이란 말이오. 그러나 그 놈은 어두운 밤중이라도 노랑내가 심이 나고 내 몸에 사는 꽃순내가 나니 자네는 꼭 냄새로 분간어소.

0: 국악과 전통을 새롭게 만나는 오후의 K컬처 쇼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 2026년 7월 1일 수요일 이날치의 여보날이 오늘의 첫 곡이었습니다.
1: 와 벌써 이제 2026년도 상반기가 마무리가 됐고요.
0: 네.
1: 오늘부터 하반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자 이제 여러분들 천천히 각자의 페이스대로 또 2026년 하반기 살아내야죠.
0: 예. 살아내야죠.
1: 그렇죠. 예. 지치지 말고요. 잘 쉬어가면서 준비하고 있는 계획들 꼼꼼하게 또 잘 해봐야겠죠.
0: 그럼요. 우리가 살아보면서 얼마나 많은 역경들과 아하. 어려움들을 딛고 네.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그 존재만으로도 여러분들 대단하신 거고요.
1: 네.
0: 뭐 어떤 거는 또 빨리 시작해서 빨리 끝내버리는 것도 좋은 것들도 있고
1: 네.
0: 좀 늦게 해도 괜찮은 것들도 있으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 뭐 어떤 거는 시작을 아예 안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0: 그럼요.
1: 네. 네. 자 이제 계획 한번 또 얘기해봐야죠. 어제까지 이제 마감을 했거든요.
0: 아,
1: 네.
0: 예.
1: 정리를 했으니까.
0: 정산했죠.
1: 7월 1일 이제 새 출발.
0: 네.
1: 어떤 계획들 삼고 있으신지.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좀 있을까요? 안 하면 좋은 거는 이제 술 담배.
0: 그건 안 하는 게 최고 좋죠.
1: 그렇죠.
0: 아우 술 맛을 왜 알아버려 가지고. 좋은 일이 있으면 좋다고 한 잔 먹고 싶고 나쁜 일이 있으면 나쁘다고 한 잔 그래. 먹고 싶고.
1: 아니 고기 먹고,
0: 네.
1: 회 먹고,
0: 네.
1: 걔네만 먹으면 되는데
0: 굳이
1: 왜?
0: 내 몸을 힘들게 하는 술을 에? 맛을 알아버려가지고
1: 그렇습니다.
0: 이런 건 시작도 안 하는 게 제일 좋고
1: 네.
0: 대신 뭐 뭐랄까요 언어 공부라든지 아니면 AI에 관련된 것들
1: AI.
0: 그리고 뭐 금융 공부들도 빨리 하면 좋은 거죠.
1: 금융
0: 예
1: 그런 것 같아요 진짜.
0: 네.
1: 아이들한테도 좀 미리미리 알려줄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0: 네 금융이 전부는 아니지만. 우리 실생활에 또 필요한 정보들은 빨리빨리 시작해서 네. 익히는 것도 이해하는 것도 좋죠.
1: 네.
0: 자 그런 것들 안 하면 좋은 것들 혹은 늦게 해도 좋은 것들 뭐 다양한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메시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1: 우물정0302
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국악방송 스마트폰 앱 덩덕쿵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실 수 있는 유튜브 채널 국악 FM으로 자유롭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1: 좋습니다. 바투의 상사디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정가농산의 어쩌다 못난이 포기김치
0: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잔기지떡에서 떡선물
1: 국악방송에서 준비한 유산균 선물 보내드립니다. 지금은 바투의 시대
0: 바투의 상사대입니다. 50원의 즐거움 지금 바로 눌러 100원의 행복

0: 이 사이에 감도라 든다 듣고 왔습니다. 네.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테지만 제20회 올해였죠. 21세기 한음프 은상 수상한 이 사이에 곡이었습니다.
1: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0: 네.
1: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0: 네. 자, 빨리 시작하면 좋은 것, 아, 늦게 해도 괜찮아 하는 것들, 혹은 아이, 안 해도 돼 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문자 받고 있고요.
1: 네.
0: 2919님께서는 저는 올 여름 계획 아주 열심히 운동을 해서 체중 감량 5kg 빼는 게 목표입니다. 가을티 두 장 입고 겨울 바지 입고 장갑 끼고 모자 눌러 쓰고 물 세 병 가지고 인근 야산에 가서 4시간 걷고 뛰는 운동합니다.
1: 와.
0: 체중 감량은 여름에 하는 것이 최고죠 하셨어요.
1: 이야, 대단하시네요 진짜.
0: 아니, 근데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세요?
1: 그렇죠. 좀

0: 무리인 것 같기도 한데
1: 운동은 아. 지속성이 제일 중요한데 네. 오버페이스 제일 경계해야 되거든요.
0: 그렇죠. 네. 칠 수도 있고 좀 탈이 날 수도 있을 것 맞아요. 같은데 아무튼 또 맞고 네. 감당이 되니까 또 하시는 뭐, 거 아닐까요?
1: 제가 아시는 분은 하루에 뭐 몇 킬로를 걷던데.
0: 몇 킬로요? 한 7킬로?
1: 꽤 많이 걸으셨어요.
0: 7, 8킬로?
1: 아니요.
0: 그러면요?
1: 10킬로?
0: 매일매일요?
1: 그러니까 그렇더라고요.
0: 와.
1: 그러신 분도 보기는 했습니다만 에이. 보통의 사람 경우에는 그러고 나면 이제 다음날 어우 죽겠다 하고 눕는 게 일반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무리하지 마시고 네네. 5킬로가 중요한 거겠습니까? 건강해지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시고 천천히 하세요.
0: 네. 네. 2853님께서 우리 엄마가 그랬어요. 피부 관리는 미리미리 하라고.
1: 아하.
0: 평소에 자외선 차단제 잘 발라주는 습관 잘 들이라고 했습니다.
1: 맞아요. 이런 건 뭐 갑자기 요법이 있어가지고 탁 하면 확 좋아지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0: 차곡차곡 네. 네, 적금 붓듯이 이렇게 해야 나중에 이제 뽀송뽀송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겠죠.
1: 아닌가? 피부과가만 한 번에 되나?
0: 되긴 돼.
1: 그래요? 잘 몰라가지고
0: 단기간에 단기간에 돼 그런 것 같아요.
1: 그런 거 없잖아요, 그죠?
0: 어떤 거요?
1: 그런 거요. 단기간에 막 되고 이런 거.
0: 에이
1: 없어. 에이
0: 이 세상은요.
1: 숙적 아니겠습니까?
0: 에이, 네,
1: 습관으로 그렇습니다. 차곡차곡 쌓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이거 장문의 메시지도 들어왔는데.
0: 네.
1: 이거 봐야겠죠. 보겠습니다. 2190님 정말 길어요. 오늘은 너무 좋은 날입니다. 오후에 골드미스 싱글 이옥주 언니의 60세 생일 파티가 있는 날이에요. 늘 동생들과 가족 챙겨줘서 오늘은 근사하게 생일 파티를 준비 중입니다.
0: 와우.
1: 언니 친구들도 초대해서 6시에 시작하는데 60송이 꽃다발에 와우. 현수막과 돈봉투 박스에 정말 예쁜 3단 케이크와 이옥주에게 한마디 응원 메시지 보내는 메모장하고 행운권 추첨에
0: 와.
1: 드레스 코드 의상은 빨간색 포인트에 베스트 드레스 상도 있고요.
0: 아.
1: 인생 표창장도 수상할 예정이에요.
0: 이야.
1: 기념 촬영에 깜짝 동영상도 준비했어요. 와, 뭐 이렇게 끊이지 않네요.
0: 엄청 준비하셨네요.
1: 저 잘했지요. 네. 오늘 쉬는 날이라 여유로워서 아침에 슈퍼에 가서 알타리 김치 재료 사다가 담그고 가야지 했는데 아 이놈의 큰 손이 알타리도 너무 많이 사가지고 손질하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벌써 에너지가 방전됐습니다.
0: 그러셨겠다.
1: 오후에 생일 사회 진행도 봐야 하는데 아 이놈의 오지랖. 몸은 힘들지만 저 칭찬해 주세요. 옥주 언니 생일 진심으로 축하해. 언니 너무 너무 잘 살았다. 아자아자 장하다 이옥주 멋지다 이옥주.
0: 세상에. 이야. 옥주 언니에 대한 사랑이 그냥 듬뿍 담겨 있네요.
1: 야,
0: 느껴지네요.
1: 이럴 수가 있습니까?
0: 얼마나 사랑하면 이렇게까지?
1: 그러니까요.
0: 가족도 이렇게는 못할 겁니다.
1: 이 그죠? 정도면은 부모님한테 해드리는 수준을 약간 넘어선 것 같기도 합니다.
0: 그만큼 뭐 감동이 있다는 말씀인 것 맞아요. 같아요. 옥주 언니에게.
1: 요즘에는 이제 환갑도 잘 안 챙기시더라고요.
0: 그런
1: 어른들도.
0: 분위기죠.
1: 네, 칠순 네. 정도나 돼야 챙기지.
0: 칠순도 그냥 가볍게 넘어가는 경우도 또 많은 것 같아요.
1: 네, 그런데. 도 언니의 60세를 축하하는 이 이벤트 너무 멋지네요.
0: 그러니까요. 아무튼 좋은 생일 파티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0: 그리고 저희가 이래저래 축하하는 의미로 떡 선물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잘 드십시오.
1: 네.
0: 네. 4674님께서 빵이랑 라면 등 밀가루 음식은 먹고 싶어도 미루고 미루고 미루고 밀어서 늦게 먹어도 될 것 같아요 하시면서
1: 그렇죠.
0: 좀 자주 먹고 많이 먹는 것보다는 좀 미루거나 좀 가끔 먹거나 네. 하는 게 좋긴 좋지만은 끊기가 어렵지요.
1: 맞아요. 이놈의 탄수화물.
0: 그러게요.
1: 근데 밀가루 음식은 미루다 미루다 먹어야 진짜 맛있어요.
0: 아.
1: 그렇기는 해요. 솔직히. 네. 매일매일 라면 드셔보셨어요?
0: 아, 그렇게는 못 먹겠죠.
1: 저는 학창 시절에 자취할 때 진짜 라면을 주식으로 삼을 때가 있었거든요.
0: 아, 한때.
1: 진짜 물려요.
0: 아, 그럼요.
1: 정말 별로예요. 그 느낌.
0: 두 번 세 번 이상은 못 먹었어요.
1: 에, 에. 매일매일 먹다 보면 내가 이걸 왜 계속 먹고 그치. 있지? 기분 안 좋습니다. 미루는 게 좋은 것 같아요.
0: 9512님께서 노안이 왔을 때 안경 맞추는 거, 잘 안 들릴 때 보청기 맞추는 거, 이가 안 좋을 때는 빨리 치과 가는 거, 이런 거는 미루는 거.

0: 누르면 큰일 나는 것 같습니다. 아시면서.
1: 정답이죠. 맞습니다. 유산규 선물 드리겠습니다. 이건 정답이에요.
0: 진짜. 네. 물론 다른 데 아파도 바로 병원 빨리 가야 되지만 네. 특히 눈, 뭐 치아, 귀 이거 정말 생활 속에서 정말 필요한 것들은 꼭 빨리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1: 그렇죠. 한 번 안 좋아지면 이제 급속도로 안 좋아지잖아요.
0: 그렇죠.
1: 그걸 조금이라도 붙잡고 있는 네. 방법 중에 하나가 병원을 빨리 가는 거죠.
0: 맞습니다.
1: 그 시간 버는 일이고요.
0: 네.
1: 빨리 시작하면 좋은 거는 늘 운동이죠. 근데 그게 참 미루게 되는 게 문제입니다. 549 하나님.
0: 네.
1: 다 그래요. 누구라도 그렇습니다.
0: 이게 또 덥다 보니까 네. 생활이 또 힘들다 보니까
1: 네.
0: 조금 미루게 되는데 걷는 거라도 그죠?
1: 네. 네,
0: 걷는 거라도 시작하시면 좋지 않을까.
1: 아 근데 그 개운함을 한번 제대로 맛보면
0: 네.
1: 계속 가게 되긴 하던데.
0: 아 그래요?
1: 한번 갔다 오면 오 기분도 좋아지고 호흡도 안정되고 뭔가 느낌도 좋다.
0: 네.
1: 그 느낌을 알고 나면 아 그래 30분이라도 가서 하자.
0: 맞아.
1: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만 한번 느껴보시길 바라겠고요.
0: 네.
1: 자 빨리 시작하면 좋은 것들, 늦게 해도 괜찮은 거, 그리고 안 해도 되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들의 메시지 기다려보면서 이재하의 검은고, 장삼수의 가야금, 윤재영의 장구 연주로 현화 듣겠습니다.

0: 이재하의 검은고, 장삼수의 가야금, 윤재영의 장구로 현화 듣고 왔습니다.
1: 네. 자, 빨리 시작하면 좋은 거, 늦게 해도 괜찮은 거, 안 해도 되는 거. 부산 갈매기님께서는 새로운 도전은 하루라도 젊을 때 빨리 해야 된다. 아. 이런 얘기 주셨습니다.
0: 그럼 언제라도 새로운 도전을 한다면 그것은 또 젊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1: 뒤집으니까 또 그게 말이 되네요.
0: 네. 네. 나이에 어떤 국한하지 말고 네. 네. 언제라도 도전하는 마음을 가져보는 게 또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0: 네. 이하나구공님께서 빨리 하면 좋은 거는요. 그 방귀만 끼지 말고 배 아플 때는 화장실을 빨리 가는 거인 것 같아요. 늦게 하면 좋은 거는 내게 싫은 소리 하는 사람에게 마음 가라앉고 팩트체크 하고 뭐라고 말을 하는 거. 요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1: 맞아요. 뜬 소문이고 사실관계가 아직 명확하지 않은데
0: 네.
1: 그냥 막 이렇게 퍼붓는 혹은 뒤에서 막 이제 담화를 나누는 그게 사실 그 사람에게는 굉장히 큰 상처가 될 수가 있죠.
0: 네. 그렇습니다.
1: 방귀가 잦아지면 그쵸.
0: 그걸 또
1: 가야죠.
0: 또 한 번.
1: 아예 공감하는 거니까. 이하나 구공님을
0: 상기시켜야죠.
1: 예예예.
0: 육하나 팔사님, 참을 수가 있다면 참을 수 있다면 잔소리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결국에는 나중에 자기가 다 알아버리더라고요.
1: 맞아요.
0: 하시면서
1: 맞아요.
0: 본인이 깨우칠 때까지
1: 네.
0: 기다려봐라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1: 뭐 옛날 그 선생님들이 그 아주 오래 전부터 내려오는 네. 교육 가르침 중에 하나가 스스로

0: 깨쳐야 된다 했잖아요.
1: 그렇죠.
0: 아무리 이걸 가르친다고 가르쳐지는 게 아니야. 아니라 본인이 느끼고 본인이 깨달을 때 그때 진정한 교육이다. 네. 뭐 이런 얘기 있는데 그 말씀 딱 해주신 것 같아요.
1: 네.
0: 떡 선물 드립니다.
1: 축하드립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7742님께서 여름철에 미루면 안 되는 거 빨래. 미루면은 냄새가 나가지고 빨리빨리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0: 네.
1: 그렇죠. 빨래도 잘 말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0: 맞아요.
1: 예, 예. 그리고 젖은 빨래는 건조한 다음에 나중에 빨래할 때는 건조를 먼저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
0: 그렇죠.
1: 한번 냄새나기 시작하면 그 골치 아프거든요. 진짜.
0: 다시 빨아야지 뭐.
1: 예. 그렇죠.
0: 꽈배기님께서는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이런 거는 빨리 하는 게 좋고 미루면 안 좋아요 하셨어요.
1: 미고사.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네. 미고사. 요거는 외워둬야죠.
0: 고3이? 뭐.
1: 고3이?
0: 사고미?
1: 고3이 괜찮다.
0: 고3이.
1: 네, 네.
0: 자, 고3이. 땅땅땅.
1: 고3이가 잘 외워지네요.
0: 그러네요. 네.
1: 고3이.
0: 고사리 아니라 고3이.
1: 고3이.
0: 네.
1: 고미사?
0: 미사? 아, 사랑해로 끝나는 걸로. 그것도 괜찮다.
1: 고미사. 예. 사로 끝나야 돼서. 아.
0: 네. 네. 고미사. 고3이 고미사. 자, 투표 들어갑니다.
1: 아니, 여러분이 결정해 주시면. 성당 다니시는 분들은 고미사라는 네. 말이 더 익숙할 것 같아. 미사. 이거 네. 때문에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0: 근데 이 말씀은 진짜 정답이에요. 나에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미안한 마음이 들었을 때 막 자존심 때문에 일부러 막 말 안 하고 그럼 일이 커지잖아요.
1: 고미사.
0: 네. 고미사. 빨리 얘기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1: 네.
0: 자, 고미사, 고3이 뭐가 좋은지 여러분들 알아서 선택하세요.
1: 네.
0: 4618님 네. 요즘 아이들이요 너무 빨리 스마트폰을 보잖아요. 할 수 있으면 늦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셨어요.
1: 아.
0: 그쵸. 이게 중독성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1: 네.
0: 한번 붙들기 시작하면 습관 들어가지고
1: 네.
0: 뭐 오늘은 10분이었어 하지만 내일은 20분 되고 1시간 되고 그렇죠. 나중에 기준이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1: 네네.
0: 맞아요.
1: 7746님이 고2 아들 오늘부터 기말고사 시작인데요. 신이 나서 전화가 왔어요.
0: 네.
1: 엄마 국어 60점 받았어. 반 이상 맞았어. 잘했지? 근데 엄마 왜 웃어? 왜긴 기뻐서지. 제가 동네 바보를 낳은 걸까요? 그러면서 하기 싫은 것들은 빨리 하고 사고 싶은 것들은 좀 늦게 사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60점. 높은 점수 아닌가요?
1: 저에게는 거의 수석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요.
0: 저도 이제 학창 시절에 학교 공부하는 게 너무너무 싫었었어요. 그래서 진짜? 저도 이제 점수가 높지 않았는데 오히려 저는 공부 맛을 언제 알았냐면 대학 들어갔었을 때. 이제 대학 들어가고 관심사가 생기고
1: 에?
0: 논문들 찾아보고 하나씩 네네. 몰랐던 걸 알아가고
1: 네네.
0: 들어갈수록 공부가 정말 재밌는 거예요.
1: 재밌었어요.
0: 책도 너무너무 재밌고 그 공부 맛도 때가 본인한테 맞는 그러니까. 때 혹은 본인한테 맞는 관심사 맞아요.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1: 지금 점수가 평생 점수는 아닌 것 같아요.
0: 아니더라고요. 네. 전혀 아닙니다.
1: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0: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1: 그 사람에게 맞는 때 맞는 분야 네. 관심 분야 분명히 이런 게 있을 거예요.
0: 맞아요. 네.
1: 그때를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0: 김영기님께서 바투의 상사디아 7월도 파이팅 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홍명숙님께서는 비가 와서 그런지 후텁지근하네요 하셨어요. 그러게요. 약간 끄끄하죠.
1: 네.
0: 기어원님께서는 사진과 함께 남겨주셨습니다. 어제 길냥이가 우리 집 앞에 새끼를 낳았더라고요.
1: 누구야?
0: 보살피긴 해야겠는데 6마리라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 이야, 그러셨구나. 지금 애들이 많이 살아남을 수 있겠다.
0: 아하.
1: 여름철이라서.
0: 고양이들 정말 귀엽잖아요.
1: 그렇죠.
0: 새끼 때. 우와, 진짜 예쁘잖아요.
1: 근데 또 겨울에 길냥이들 중에 겨울에 아기를 낳은 경우에는 생존율이 많이 떨어져요.
0: 아, 그래요, 또.
1: 추우니까.
0: 아하.
1: 그래서 지금 태어났으면은 거의 6마리 다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0: 네.
1: 잘 케어해 주시면 좋죠.
0: 이진영님 오랜만에 들어오셔서 대댓글 달아주셨어요. 어머나 세상에나 꼬물이들 고양이는 집사를 선택한다더니
1: 맞아요.
0: 님이 좋은 분인 걸 알았나 봐요 하시면서
1: 네.
0: 사랑의 메시지 남겨주셨습니다.
1: 저희 장모님이
0: 네.
1: 이렇게 길냥이를 그냥 이렇게 케어를 좀 해주세요.
0: 네.

0: 그렇다고 집안으로 드리는 건 아니고 밥을 매번 이렇게 갖다 주니까 얘네들 이제 여기가 이제 자기네들 터전인 거예요.
1: 네.
0: 그런데 가끔 현관문까지도 들어온대요.
1: 네.
0: 그런데 이제 장모님이 야 밥만 먹지 말고 일 좀 해라. 그냥 그러고 성당을 가셨대.
1: 네.
0: 그런데 갔다 오니까 현관문에 쥐를 물어다놨대.
2: 에이 거짓말. 에이.
0: 아 진짜. 진짜로.
2: 성화 씨 지어낸 거 아니에요?
0: 장모님 성당 다니세요.
2: 알겠습니다.
0: 진짜로.
2: 그럼 믿어야지.
0: 네, 네.
2: 아 진짜요?
0: 걔네들이 정말 영적인 애라고 하시더라고요.
2: 네. 그런 얘기는 오래전부터 있죠. 네.
0: 쥐를 물어다가 오. 현관문에 딱 놔둬.
2: 저는 완전 그 반대된 상황을 봤어요. 네. 집 밖에서 막 뭐가 시끄러워요. 네. 그래서 나가봤더니 한 아주머니께서 화가 잔뜩 나 있더라고요. 네. 아,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네. 아, 왜 가지고 해? 봤더니 네. 길냥이들한테 밥 줬다고 누가.
0: 아.
2: 그게 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0: 그래, 그런 분들도
2: 밤마다 막 이게 고양이가 울어제끼니까 잠을 잘 수가 없고 아. 누가 이렇게 밥을 주냐 하면서 막 화가 아, 나셔가지고
0: 울었으면은 발정 났나 보다.
2: 저한테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근데 뭐라고 얘기를 괜히 붙잡혀가지고
0: 누가
2: 아,
0: 고양이야? 누가 고양이야?
2: 가려고 그러는데 계속 아이 가만히 있어 보라고. 놀라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0: 알겠습니다. 네. 자 음악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안양년의 소리로 심청가중 범피 종류 듣고 오겠습니다.

눈도 잃고 종종 줄 끌어요. 집 밖으로 바람 불어 부를게요.

동참을 하자 천지정마거리 도사공영좌이와 황황급급하여 고사 준비를 잘해놨니 섭살로 밥 짓고 온수 잡고 동수 고색 당수 삼색 실과는 밥이 차려 귀하놓고 산도 잡아 극할꾼이야 계란듯이 받쳐놓고 도사공 거두마라 의관을 정지하고 북치를 양수로 지고 그저 무거울 두둥둥둥둥 두둥둥둥둥둥둥둥 울리며 내가 번호를 봐도 다 강제구여 많이 막내 한국이 아니냐 하우시 9년지수 배를 타고 다스릴째 오복 정한 홍수 구주 돌아들고 오자서 분노할지 노가로 건너주고 해상 앞에 안장수 오강으로 돌아들어 우선 대지 건너주고 공룡 탈주하듯 동남봉 빌려내어 조종 백만 대명 주윤화공건이 빼앗으면 거의 허리 그저 무거울 두둥둥둥둥둥둥둥 주요 경량거지 도연 몇거 규거래 화란 고문준한 장안의 강동거유 임술지 주치로 소동 반노라일고 지국종 종호사와 허니 고여성부 무정건알가 무길금이요 기도난이 화장분한 무이물리 체전주요 타고 말선 하고 무지상 무선이게 아니냐 우리 선이 24명 상고로 귀여봐야 경세우 경정으로 변액서라는 날짜고 오늘날 임당수에 인재수를 드리오니 통해신 남영이며 서해신 거승이며 남해신 중룡이며 북해신 웅가이며 강한 이장과 청탱 지구니 한

조업선사! 그 조업을 봉기 꽃과 봉기 후연화 반개 전기하여 주옵소서.

나서더니 손을 들어서 가르키는디 도화동이 지하우이 우리만 태우건디가 도화동이요. 심정이 기가 막혀 사비하고 엎드러져 아이고 아버지.

0: 저기고 동봐라 대체는 우르르르르르르르 나고 너네 조마자랑을 무릎쓰고 새별 같은 두드러 감 과거 보금제이라 거꾸로 무래가
1: 점심 먹고 나른하면 파수가 달려간다 눈꺼풀이 내려가면 맹구가 달려간다 텐션이 내려가면 장인어른 달려간다
2: 커피 사고 싶다
1: 똑딱이 퀴즈
2: 노래하고 싶다
1: 노래하고 싶다
2: 이것저것
1: 이놈 저놈
2: 묻지마
1: 따지지마
2: 우리 모두 파투한테 달려간다
1: 파투의 상사디야
3: 아이 저 육녀 저 육녀 어딨어 육녀 아 빨리빨리 나와 빨리빨리
4: 왜 아우 정말 날도 더운데 왜 자꾸 찾아요 진짜 왜
3: 아니 저기 말이야 저 육녀 저기 우리 동네 개천에 능소와 예쁘게 핀 담벼락 있잖아 아니 저기 말이야 저 요즘 MZ들 사이에서 능소와 놀이라는 게 아주 그냥 제철인가 봐 그냥
4: 능소와 놀이요?
3: 아, 그래
4: 아니 그 능소화가 예쁘긴 한데 그걸로 무슨 놀이를 한다고 그래요 진짜
3: 아니 말해 이제 그게 바로 제철 놀이라는 거잖아 아이 나 참 이게 뭐라고 설명해 영규
5: 아 예 예
3: 아이 네가 좀 설명을 해봐 그러니까
5: 아 장모님 그게요 능소화 놀이라는 게요 그 봄에 벚꽃 놀이 하는 것처럼요 지금 아니면은 못 보는 여름꽃인 능소화를 보러 젊은 친구들이 막 몰려다닌대요 그 장모님도 능소화 꽃구경 한번 가실래요 같이
4: 어머머머머머 그런 거야? 아유 정말 요즘 젊은 사람들과 확실히 그냥 다르네 진짜 달라
3: 아, 그래.
4: 사실 여름에는 능수화거든
3: 아 그렇지
4: 내가 젊었을 때 능수화 같다고 그랬었거든
3: 누가 그래?
4: 아유 정말 옆집에 그 오빠 있어 능수화 닮았다고 나한테 그렇게 꽃 선물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진짜
3: 아니 저기 말이야 저 용녀 아무리 되도 않는 소리 하지 말고 저기 말이야 그 저 봄동 비빔밥 그렇지 봄동 비빔밥을 시작으로 제철 코어가 유행이잖아 그 먹는 거에서 이제는 그 자연도 지금 아니면 못 보는 제철 코어가 인기라니까 저 얼른 전화기 챙겨가지고 나가자고
5: 아 그래요 같이 그러세요 이 능수화는요 동백처럼 꽃송이째 떨어져가지고요 조선시대 때부터 선비의 절개 기계

0: 를 상징했대요. 그래서 능소화는 양반꽃이라고도 했다는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1: 그래 그거지. 자자 용녀, 그 내가 사준 양산 그거 들고 나가가지고 사진 찍자고. 그 내가 사진 잘 찍어. 그 오빠는 사진 잘 찍었어?
2: 아우 정말 그 오빠 어떻게 지내구나 진짜 보고 싶네 진짜.
1: 아니야 내가 잘 찍어. 내가 잘 찍어.
2: 아유 뭘 잘 찍어. 당신 진짜 사진 찍으라더니
1: 아니
2: 다리만
1: 아니야.
2: 찍고 다른 데 찍고
1: 아니야
2: 아유 정말. 아니 아무튼 자네가 같이 가서 사진 좀 찍어주면 안 될까? 나 이 사람이랑은 정말 도저히 같이 못 다녀 진짜.
1: 아니야 내가 찍을 거야.
2: 아우 내가 이 사람 왜 결혼했는지 모르겠네.
1: 아니야 그 오빠는 그 별로야 내가 잘 찍어.
2: 아니에요 정말 이대로 끝이에요?
1: 뭐라고 더 해 그러면. 아니야 저기 말이야 저기 수염 덕지덕지나 그 상아 오빠 말하는 거지 저기 말이야.
2: 그 오빠 정말 좋았는데.
1: 아니야 그 진짜 별로야.
2: 그 오빠한테 시집 갔었어야 돼 진짜.
1: 아니야 진짜 별로야.
2: 내가 이 사람한테 진짜 결혼해가지고 정말
1: 거기 들어가서 큰일 났다고 내가 구해준 거야.
2: 그 오빠 부천 산다는데 정말. 됐어요.

0: 강선예, 강정숙, 정경옥의 갈군 병창이었죠. 꽃타령 듣고 왔습니다.
1: 저희도 지금 검색해서 능수화를 보고 있는데 와. 그러게 진짜 예쁘네요.
0: 7746님이 전주 한옥마을 능수화도 참 예쁩니다.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1: 아, 이렇게 예쁜 꽃들은 색을 하나로 규정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지금 보는 능수화도 야 이게 오묘하네요. 생각해보니까 벚꽃놀이는 있었는데 능수화놀이 없었어요.
0: 그러네요.
1: 역시 MZ세대들 다릅니다.
0: 먹거리에서 또 풍경까지 확산된 제철 코어. 올여름에는 능수화놀이가 유행입니다.
1: 네.
0: 돈 들이지 않고 계절을 즐기는 이 제철 코어. 비용보다 가치가 새로운 경험 소비의 기준이 되고 있는 것
1: 네.
0: 같습니다.
1: 7444님께서 상사디아 정말 너무너무 재밌어요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똑딱이 퀴즈로 갈게요.
0: 똑딱이 똑딱이 똑딱이 똑또로록 똑똑똑똑
1: 똑똑하게 딱 두 개만 맞히는 똑딱이 퀴즈. 우물정 030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을 맞춰주세요. 떡 선물이 걸려 있습니다. 첫 번째 퀴즈 갈게요. 제주 한림 공원 수생식물원부터 경남 함안 전남 무안의 회산 백령지 그리고 충남 부여의 국남지 그리고 경기도 양평의 세미원까지 또 다른 여름꽃 수련이 한창입니다. 수련은 아침에 꽃잎이 열리고 오후가 되면 꽃잎을 닫는 신비로운 꽃인데요. 연꽃은 낮에도 피어있고 물 위로 쑥 올라와서 피지만 수련은 물 표면에 붙어서 자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 문제 드립니다. 다음 중 수련 그림으로 유명한 빛과 색채의 화가

0: 는 누구일까요?
1: 1번 모네, 2번 고흐, 3번 드가.
0: 네. 모네, 고흐, 드가 중에 수련 그림으로 유명한 화가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2: 다 유명하신 분들이긴 한데.
0: 네, 근데 네. 좀 어렵다고 느끼실 수도 있고.
2: 모네, 고흐, 드가 중에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련 그림으로 유명한 빛과 색채의 화가.
0: 인상주의 화가죠.
2: 저는 힌트로 이랴.
0: 다이다.
2: 이랴.
0: 네, 소를.
2: 이랴. 목동이 생각이 나네요. 네. 이랴. 이렇게 네. 네. 생각이 납니다.
0: 저는 윷놀이 가겠습니다. 이거 뭐야?
2: 윷놀이?
0: 유치야? 뭐야? 유치야? 아니야 이거.
2: 와 나왔다 이거.
0: 와.
2: 네네.
0: 나왔다.
2: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드리는 거 이렇게 힌트 드리고 나서 이렇게 힘이 빠질까요?
0: 부끄러울까요? 왜?
2: 네, 왜 그럴까요? 예. 여러분 아시겠죠?
0: 네. 아 이건 압니다. 방송에서 많이 봤어요. 2390님 잘 알고 계시네요. 요건 상식이죠 하신 분도 계시고요.
2: 오.
0: 이 작가님을 너무 좋아해서 바로 저는 정답 맞췄습니다 하신 7444님. 그죠, 유명하긴 하죠.
2: 그렇습니다.
0: 엄청 유명하죠.
2: 네.
0: 클로드 이거죠.
2: 네. 자 이렇게 드리면 될까요?
0: 네.
2: 뭐 더 드려야 되나요?
0: 충분히 드린 것 같습니다. 소를.
2: 이야. 와.
0: 유치야? 아니. 와.
2: 자 이렇게 한번 드려봅니다.
0: 아 부끄럽지 않아도 된대요 힌트.
2: 어 그래요?
0: 힌트 좋았대요.
2: 오!
0: 와 감사합니다.
2: 다행이다.
0: 다행이네요.
2: 자 그러면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정답은 1번 모네가 정답이었습니다.
0: 그렇습니다.
2: 클로드 모네.
0: 인상주의 화가고요. 모네는 야외에서 직접 빛과 공기를 느끼면서 그림을 그리는 작업 방식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있는 그대로 그리는 것보다는 그 느낌을 그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인상주의죠.
2: 네.
0: 자, 떡 선물은 5205님께 드립니다.
2: 축하드립니다. 떡 맛있게 드십시오.
0: 네, 두 번째 퀴즈 갈게요. 하!
2: 똑딱이 똑딱이 똑딱이 똑두르륵 똑똑똑똑.
0: 자, 우물정 030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두 번째 퀴즈도 정답 맞춰주시고 유산균이 걸려있습니다. 두 번째 퀴즈 갈게요. 원유 자원 안보 위기 경보가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서 오늘부터 공공부문 차량 2부제를 다시 5부제로 완화하고요. 이곳의 5부제는 해제가 됐습니다. 자, 이곳은 주차장인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공단 등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을 말하는데요. 운영 주체가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시간당 주차비, 일주차비나 월주차비가 민간에서 운영하는 주차비보다 저렴하고요.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 경차, 전기차 등에 대한 할인도 많죠. 자, 이곳은 어떤 주차장일까요?
2: 1번 지하주차장, 2번 공영주차장, 3번 놀이터 주차장.
0: 네, 너무 쉽네요.
2: 자, 일단은 요거는 다 아실 겁니다. 오늘부터 공공 부분, 네, 또 차량 2부제를 또 5부제로 완화하고 또 요 이곳에 5부제가 해제가 됐죠. 그렇죠?
0: 네.
2: 네, 요거는
0: 아슬아슬했네요, 방금.
2: 왜요, 왜요, 왜요?
0: 얘기할 뻔하지 않았어요?
2: 아니요. 아니. 오늘 뭐 이미 뭐 문제 다 있는데.
0: 맞아요.
2: 네, 네.
0: 자, 이곳은 어디일까요? 지하 주차장, 공영 주차장, 놀이터 주차장. 아까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2: 그렇습니다.
0: 요게 사실상 정답이죠.
2: 그렇습니다.
0: 네.
2: 네. 제로죠, 제로.
0: 예.
2: 똑같은 거잖아요. 제로.
0: 제 이름을 약간 얼버무리면 이것과 약간 비슷해요.
2: 아, 네. 그래요. 아, 힌트를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
0: 그러죠.
2: 그걸 인정입니다.
0: 아! 하면 난가?
2: 어,
0: 어,
2: 네. 그래 그래. 이렇게
0: 에이, 약간 비슷합니다. 상화 말고.
2: 예. 그렇습니다.
0: 옆에 한 명 더 있는 사람 이름.
2: 그렇습니다. 네.
0: 두 분 방송 너무 재밌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자, 더 힌트 안 드려도 될까요?
2: 딱히.
0: 이게 쉬워 가지고.
2: 네, 네, 네. 아무튼
0: 여기까지 힌트는
2: 여기까지.
0: 그러면
2: 여기까지.
0: 좋았어요.
2: 네.
0: 예. 네.
2: 자,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0: 제 이름은 봉영.

0: 공영이고요.
1: 정답은
0: 공영 주차장이었습니다.
2: 공영이었습니다. 공영. 네.
0: 그렇죠. 공영아.
1: 아, 비슷하지.
2: 이거를 좀 멀리서.
0: 공영아.
2: 공영아.
0: 왜? 이렇게 돼요.
2: 주차했어?
0: 예. 네.
2: 어디 있다가?
0: 여기 나와요.
1: 공영장에다가 이렇게.
0: 예. 네.
2: 이렇게. 그 말 맞는 것 같아요.
0: 네. 유산균 선물 드릴까요?
1: 네. 유산균. 저는 6401님께 유산균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0: 축하드립니다.
1: 축하드립니다.
0: 그래도 어쨌든 경기에서 이제 주의 단계로 하향 조정이 돼서 다행이네요.
1: 네네.
0: 네.
1: 그렇습니다.
0: 그렇다고 이제 물가가 바로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오른 물가는
1: 그렇죠.
0: 예, 관성이 있어서
1: 네네.
0: 좀 갈 수도 있어요.
1: 떨어지더라도 좀 천천히 또 예, 떨어지겠죠.
0: 자, 오늘 2부에서는 네. 날 좀 보소 끼 좀 보소 끼룩끼룩이 있는 날입니다.
1: 네.
0: 2부는요. 2분도 굉장히 또 열정 가득하고 특이한 이력도 있어요. 피리제비에서 서도 소리꾼으로 변신한 이재득 씨가 오늘 끼룩끼룩의 주인공이거든요.
1: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요?
0: 그러게요.
1: 피리 연주자로 또 잘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0: 네.
1: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 또 서도소리로도 하시는지.
0: 그러게요. 신기합니다. 어떤 스토리가 숨겨져 있을지 2부에서 라이브도 함께 즐겨주시고 궁금한 점들 네. 질문도 많이 남겨주세요.
1: 좋습니다. 자, 1부 끝고 누룽지의 꿈나비 듣고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
0: 이따 봬요.

0: 남자의 라디오쇼 우리만 들을 수 있을 소냐. 야들아 모여봐라 우리 소리 다 모였구나. 우리 모두 신나게 놀 수 있는 여기는
1: 파투의 상사디아.

0: 진짜 7월도 시작 안 이제 막 시작이 됐는데 진짜 이제 여름인가 싶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전국 해수욕장의 안전점검, 또 바가지 요금 근절을 위해서 해양수산부와 지자체들이 해수욕장 관리 운영에 나섰다네.
1: 아우 그래야지. 다들 큰코 다치고 안 한다 안 한다고 다짐을 해놓고 또 나오는 게 바가지 요금이었잖아.
0: 그러니까 파라솔, 샤워장, 튜브 등 해수욕장 대여 용품에 대한 표준 가격도 공시하고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계약 제한 등 불이익 조치도 있을 거래.
1: 허용되지 않은 장소에 텐트, 자동차 야영, 취사용품 등을 설치하는 일명 알박기 행위도 집중 단속한다고 하더라고.
0: 그래야지. 벌써부터 물놀이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안전관리도 너나 할 것 없이 해야겠어.
1: 중소벤처기업부는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를 위해서 장마철 침수에 취약한 전국 전통시장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배수로 정비, 노후 전기설비 교체 등 위험 요인을 정비했다네.
0: 그래, 제주부터 장마가 시작된 만큼 장마철도 올 여름도 침수 피해 물놀이 안전사고 없이 무탈하게 지나가면 좋겠어.

0: 한국인의 라디오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 7월 1일 수요일 2부 첫 곡은 월천의 꿈꾸는 아리랑 듣고 왔습니다.
1: 강원도 동해에 있는 아야진 해수욕장이 지난 6월 12일 전국에서 가장 먼저 해수욕장 개장을 했네요. 보니까 오늘 울산에서는 또 일산 해수욕장이 개장을 했다고 하고요. 강릉 경포 해수욕장은 7월 4일 이번 주말에 개장 예정이라고 합니다.

0: 네. 뭐 근데 제주부터 강릉까지 개장 전에도 이미 해수욕을 즐기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1: 충분히 즐길 만한 날씨입니다, 또.
0: 예, 네. 실제로 빨리 온 더위에 개장을 이제 앞당긴 해수욕장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1: 상인분들은 좀 신바람이 났겠네요.
0: 네.
1: 7월부터는 전국의 해수욕장에 이제 물놀이 손님들, 피서객들을 맞을 것 같은데 해파리 쏘임부터 또 이안유 등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네, 진짜 바다는 잔잔하다가도 갑자기 무서워져요.
1: 맞아요.
0: 네, 진짜 조심하셔야
1: 돼요. 네.
0: 자, 장마철을 앞두고 점검을 끝냈다는 전국의 전통시장들의 안전도 늘 잘 살펴봐 주시면 좋겠고, 이번에 뭐 바가지 요금 막 이런 피해 사례들 이런 것들이 안 올라오고 근절되는 좀 깨끗한 그 해수욕장이 되면 참 좋겠다는 또 생각이 듭니다.
1: 네.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정말 끼 많고 재주 많은 그런 분들을 지금 매주 수요일에 뵙고 있는데
0: 네.
1: 오늘도 역시 세상에는 참 끼가 많고 재능 많은 분들이 참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0: 그러게나 말입니다.
1: 자, 지금 바로 함께 만나보시죠.

0: 날 좀 보소
1: 끼 좀 보소 끼룩
0: 끼룩.
1: 자, 이분을 뭐 짧게 소개하면요, 피리 정악 대취타 이수자입니다. 그래서 대학가요제, 한강음악제, 대학국악제 등등 다양한 국악밴드 활동도 아주 신나게 했었다고 하고요.
0: 그러나 봤도 사실은 20살 무렵부터 소리에 관심이 있어서 소도소리 전승교육사이신 유지숙 명창에게 소도소리를 배우고 있다고 합니다. 피리제비에서 아주 귀한 남성 소도소리꾼으로 변신한 이재득 씨가 오늘 국악신인 발굴쇼 끼룩끼룩의 주인공입니다. 이재득 씨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피리 연주이자 서도소리꾼인 이재득이라고 합니다.
1: 네, 아,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1: 자, 굉장히 보기 드문 이력 소개 아니겠습니까? 자, 일단은 이 끼룩끼룩 그냥 그야말로 딱 적임자가 지금 나타났어요.
2: 아, 감사합니다.
1: 그럼 오늘 어떻게 원맨쇼 하는 겁니까?
2: 일단 끼룩끼룩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보여달라고 하셔서
1: 맞아요.
2: 나름 좀 챙길 수 있는 걸 좀 챙겨는 왔습니다.
1: 자, 옆에 이제 생황도 보이고요.
2: 피리도 있고.
1: 피리도 있고요. 네.
2: 그다음에
1: 목 달고 오셨죠?
2: 목 달고 예. 왔습니다.
0: 일단은 피리를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2: 피리를 시작한 거는 중학교 입학하면서 국악중학교를 다니면서부터 시작을 했었고요. 원래는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 치는 걸 좋아하는데 이제 아버지가 그럼 음악을 좋아하는 것 같으니 이거 국악을 해보면 어떻겠느냐 해가지고 국악중학교를 준비해서 들어가게 됐어요.
0: 아버지가 국악을 좋아하시나 보네요.
2: 국악을 하세요.
0: 아버지가?
2: 네, 피리 연주도 하셨고
1: 아,
2: 지금은
1: 진짜요?
2: 공연기획도 하시고 그래가지고
0: 국악을 하시는 분인데
2: 네.
0: 아들이 이제 피아노 치는 음악을 너무 좋아하는데 가만히 있어 보자 국악을 해볼래?
2: 네.
0: 국악 중학교에 가면 처음에는 그때 당시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시험 보고 들어가서
2: 네.
0: 들어가서나 이제 전공을 정하죠.
2: 네, 맞아요. 그 시창청음 시험을 보고 이제 뽑히면 그 전공을 선택할 수 있게 쭈루룩 앉아요.
1: 네.
2: 근데 그저 거기서 이제 피리를 해봐라. 그래가지고 피리를
0: 아버지 권유로
2: 네 그렇죠.
0: 그래서 이제 쭉 했는데 그러면 대학교도 역시 피리 전공으로
2: 네 대학도 피리로 졸업했습니다.
0: 그러면 어떻게 하다가 서도소리를 하시게 됐을까요?
1: 근데 일단은 지금 대본상에는 그 이야기 전에 그냥 바로 라이브가 있는데요. 음악이
0: 아 그래요?
1: 네
0: 라이브
1: 이 바로 이렇게 들어도 준비가 됩니까?
2: 아, 네네
1: 바로 가능하세요?
2: 네.
1: 요거 일단 피리 전공을 먼저 하셨으니까.
2: 네.
1: 피리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예,
0: 지금도 피리를 하시죠 그러면?
2: 그렇죠. 반주나 이런 간단한 연주 활동들 섭외 오면은 다 합니다. 빼지 않고.
0: 그러셨을 것 같아요.
1: 뭐라고 소개해요 평소에?
2: 선생님들이 쟤는 이것저것 다 하는 놈이다 이렇게 하시는데 피리도 하고 소리도 하고 반주도 네. 하고 이것저것 다 하는 놈입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 와, 알겠습니다. 신기해, 그러면 신기해. 먼저 피리 먼저 한번 감상을 해보도록
0: 하겠습니다. 혹시 네. 피리는 어떤 거 하세요?
2: 제가 조금 좋아하면서 제일 어려워하는 서도

0: 민요 중에 산년부를 예. 조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1: 네네네네네. 네.
2: 너무 좋습니다. 안 풀려도 돼요?
3: 어떻게 괜찮아요?
1: 예예. 예. 풀려야 되죠.
2: 오 저런.
1: 풀려 있어요?
2: 네. 네. 네.

0: 그냥 프로예요.
1: 프로 연주자예요. 네. 네. 하라는 필이 연주자.
0: 취미가 아니라 아예 프로. 네.
2: 감사합니다.
0: 너무 신기해가지고 지금. 예.
1: 네. 아니 근데 대본은 바로 생화 가졌는데.
0: 생화 또 갖고도 오셨어. 네. 저 뒤에 보면 깽가리도 있어요.
2: 맞아요. 깽가리도 있어요.
1: 네. 오늘 지금 뭔가 준비가 많이 됐기 때문에.
0: 죄송해요. 너무 바쁘죠.
1: 아, 괜찮으세요. 물 한 잔 드세요.
2: 아, 네. 네.
0: 정신 없으시겠다.
1: 네. 지금 역대급 네. 제일 빠른 라이브예요.
0: 네. 네. 네. 그러니까 청문회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네.
1: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왜냐 제득 씨가 끼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시간 내에 보여드리려면 네. 서둘러야 돼요.
2: 알겠습니다.
0: 생황은
2: 생황은 수령은 그 1장 앞부분만 잡고서 예. 음색만 좀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아유, 예. 네.

0: 잘한다.
1: 자, 취미생 아닙니다. 프로입니다, 프로.
0: 취미로는 이렇게 못 불러요, 절대로.
1: 아니, 근데 그 관악기 특히 피리나 생황을 하시면 네. 노래 부르실 때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2: 노래 부를 때 도움도 많이 된 부분도 있었고 되게 어려운 부분도 있었어요.
0: 호흡 때문에요?
2: 호흡보다는 네. 그 선율을 가지고 네. 가는 방식이 조금 예. 악기는 좀 덜어내고 크게 가다 보니까 처음에 노래를 배울 때 제가 좀 세밀하게 캐치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0: 그 흥동, 듣는 것도 훈련인데 그죠?
2: 그렇죠. 듣던 예. 귀가 알아서 조금 덜어내고 듣더라고요. 선생님한테 레슨을 받아도 난 이렇게 들려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거의 계속 듣고 하다 보니 예. 디테일함을 찾을 수 있었는데 처음에 배울 때는 너 너무 피리같이 노래한다.
1: 예를 든다면 한번 보여줄 수 있습니까? 뭐 그때 당시에 제득 씨로.
2: 그때 네. 했을 때 뭐지? 서산 명월은 다 넘어가고 거의 이렇게 평평하게 네. 했었던 것 같아요.
1: 악기 불듯이.
2: 네, 악기 불듯이.
0: 근데 이것도 듣기 좋네요.
2: 그래서 처음에는 나는 이게 맞게 하는 것 같은데 도대체 뭘까 해서 예. 진짜 많이 듣고 옛날 녹음 들어보면 와 내가 이렇게 진짜 겁 없이 노래했구나.
1: 소위 말해서. 귀가 이제 열리기 시작한 거네요.
2: 그렇죠. 그때 이제 처음에는 솔직히

0: 서도를 전공하러 배우러 가기보다는 조금 반주도 도움이 되고 서도라는 게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다 보기보다는 경기 선생님들이 조금 부르셨던 경우가 많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근데 이렇게 딱 분리돼서 하는 선생님이 있다는 거를 인지를 좀 늦게 한 거죠.
1: 악기만 선생님.
0: 악기만 했었으니까 그렇게 폭넓게 성악을 듣진 못했어가지고 그래서 아 그러면 너무 재밌다. 한번 배워보고 싶다 해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조금 열리게 된 거죠.
2: 공부로 그냥 그러니까 고법 판소리 북 치는 분들이 네. 잘 치고 싶어서 소리를 좀 배우는 경우 네. 또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악기를 잘하고 싶어서 서도 소리나 경기 소리를 배웠다. 그럼 그거는 충분히 납득이 되는데 아예 전공의 길로 가시는 겁니까 지금?
0: 네, 지금은 전공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대학교까지는 필히로 갔고 석사는 그 서도 민요로 갔고 졸업하고
1: 네 와, 그리고 졸업도 했어요.
0: 네 이제 9월 달에는 한양대로 이제 박사를 가려고
1: 거기는 전공이 뭡니까?
0: 거기도 서도민요입니다.
1: 이야 제 주변에 소리하면서 피리 연주하는 사람, 피리 연주하면서 피리? 소리하는 사람은 아예 없습니다. 아예
2: 있어요. 난 있는데
1: 있어요.
2: 전태령 선생님이라고.
1: 아이고
2: 전태룡 선생님.
1: 상원 씨 주변이 아니잖아요.
2: 전태룡
0: 네, 선생님. 전태룡 선생님.
2: 아 근데 전숙기 선생님 내가 아니까. 네. 전숙기 선생님 아버지니까.
1: 아 네, 건너서 건너 건너. 네.
0: 또 피리 연주자이면서 소리 하셨던 분들이 조금씩 계세요.
1: 너 어떤 분이요?
0: 이춘목 선생님도 피리 하시다가 하셨고 그다음에 예. 김용호 선생님도.
1: 아, 그러네. 아 김용호 선생님 네. 그러네. 그렇지 그렇지.
0: 네, 관악기 하다가 소리로.
1: 아 근데 이제 김용호 선생님 관악기를 안 부시잖아요.
0: 소리만. 그래도 대학교 때까지는 하셨던 걸로 제가 네. 알고 있어요.
1: 근데 지금 제득 씨는 다 하고 계시잖아요.
0: 아이고 감사합니다.
1: 김용호 선생님은 안녕하세요 소리꾼 김용호입니다. 이러지만 아, 예. 제득 씨는 안녕하세요 다 합니다. 이러고 지금 제득 씨를 소개하는 거 아니에요?
2: 아니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과도기라서 지금 다 하시는 것 같고.
1: 그런 거예요?
0: 그것도 있지만 일단은 네. 판소리나 다른 소리들에 비해서 민요의 남성 소리꾼의 무대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1: 맞아요.
0: 네. 그래서 저의 나름대로 무기를 더 하나 장착하고 있는 느낌이 있기는 해요. 네. 여기저기 조금 네. 더 많이 팔리기 위해서.
2: 네. 근데 어떻게 하다가 서도 소리를 그러면
1: 그러니까 잘했으니까 계속 이제 나아가게 된 건데 그 재미 있었어요?
0: 네, 재미가 있었어요.
2: 어허. 어떤 재미가 있었어요?
0: 맨 처음에는 경기를 조금 배우고 있었어요. 예. 학교에서 예. 교수님들한테 네. 그러다가 반주를 좀 하다 보다가 청소년 관현악단을 좀 다니고 있었거든요. 세종에서 네. 하던. 네. 그래서 거기에 저희 레슨실 큰 누나들이 협연을 온
1: 큰 누나들,
2: 큰 누나들.
0: 나라 누나, 이나라 누나,
1: 아, 이나라
0: 장효선 누나,
1: 아, 장효선 씨.
0: 그 팀이 와 가지고 했는데 예. 서도가 이렇게 좀 신기하고 힘차고 재밌네. 경기보다 저는 더 마음에 와닿았어요.
2: 제득 씨한테는
0: 네, 그렇죠? 저한테는 그래서 아 누나 저는 이런 것도 배우고 있고 학교에서는 경기도 배우고 있는데 이런 것도 배워보고 싶어요.
1: 네.
0: 그래서 누나들 그래 가자 하고 약간 발탁된 거죠. 그래서 배워보자 해서 누나들이 조금 데리고 갔었죠.
1: 누나들이 네.
2: 그걸 맛있는 거 많이 사주세요?
0: 아 많이 사주죠.
2: 아 그래. 아~
0: 그래가지고 어떻게 또 막내 라인이 돼가지고 누나들이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1: 네. 예쁨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2: 근데 또 싹싹하게 또 잘하실 네. 것 같고. 그래서 유저 선생님한테
0: 네 유지선생님한테 딱
2: 소개를 해드린
0: 네,
2: 거예요.
0: 네, 해서 배우게 되었어요.
2: 선생님이
1: 뭐 테스트 같은 것도 있었어요?
0: 일단은 서도 민요를 딱 배워본 건 아니니까 네. 배웠던 그냥 뭐 경기 민요 네. 그냥 아무거나 하나씩 불러봤었죠. 네. 그래서 솔직히 좀 걱정도 했어요. 남자가 늦게 가는 경우는 없잖아요. 보통 소립반 애들 보면 난 5살이 시작했어.
1: 맞아요.
0: 막 6살이 시작했어. 뭐 중학교에 가면 늦은 거야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일단은 예. 그것보다도 일단은 지금은 처음 배우는 거니까 편한 마음으로 가서 했었는데
1: 네.
0: 목소리가 좀 높고 까랑까랑하니까 선생님이 그래 좀 한번 배워봐라 약간 이렇게 좀 편하게 열어주셔가지고 좀 배웠죠.
2: 선생님이 직장생활 하시다가 늦게 시작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0: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나중에 배우면서 나도 따르게 일을 하다가 소리가 좋아서 시작했다 네. 이래가지고 아 그냥 열심히 하면 또 될 수 있겠구나라는 또 희망을 좀 품게
2: 그래서
0: 되었죠.
2: 그래서 국악원 민속악단의 예술감독님까지 역임하시고 얼마 전에 퇴임하셨죠.
0: 네 맞습니다.
2: 그러니까
1: 그러면 제득 씨
0: 네.
1: 아까 학사는 피리
0: 네.
1: 전공 석사는
0: 민요
1: 민요 전공으로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0: 네.
1: 근데 동대학이죠.
0: 네
1: 한예종 동대학에 들어가신 거예요.
0: 네 맞습니다.
1: 아, 잠깐 저는 제가 그걸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 전문사 시험을 보러 들어왔는데 그 교수님들 다 알잖아요. 제득 씨가 피리 연주자인 거.
0: 교수님이 그 네. 약간 이렇게 수험 번호가 있잖아요.
1: 예.
0: 그러면 이렇게 보고 저를 한번 보시고
1: 그러니까.
0: 또 한번 보고.

0: 그렇죠.
1: 얘가 여기 내가 잘못 들어왔나?
2: 내가 내가 하는 그 제득이야? 어. 이렇게.
1: 선생님이 어 내가 성 필인데 지금 잘못 들어왔나?
3: 내가
1: 라는 식으로
3: 들어왔지?
1: 뭐지? 내가 어. 다른 시험을 잘못 들어왔나? 이런 표정으로 보시더라고요. 어.
2: 그러면 소도소리를 내 이제 본격적으로 전공자처럼 해야겠다. 한 게 지금으로부터 얼마나 됐어요?
1: 한 5년
2: 오래되셨네.
1: 전쯤이죠. 배운 거는 한 선생님한테 한 12년을 배웠는데 유식 선한테 그럼 군대도 가고 뭐 대학교 졸업도 하고 이렇게 다른 피리로 활동도 하면서 계속 배우다가 이렇게 배우니까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제 안에서.
2: 예.
1: 그러면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이거 좀 기본을 좀 더 다져보자 해서 선생님 저 학교 시험 보고 싶어요.
2: 아.
3: 그때 선생님 뭐라세요?
1: 어? 거꾸로 한번 봐라. 이렇게 나올 줄 예상을 못 하셨던 것 같아요, 선생님은. 얘는 그냥 피리 하나 내가 그치, 소리를 그치. 좀 했지. 뭐 그 고잘하지만 근데 이렇게까지 바꿀 생각이 있었더라는 거는 제가 내비치지도 않았고 네.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은 안 하셨던 것 같은데
2: 예.
1: 딱 준비를 하고 학교 생활을 하는 거 보니까 선생님이 그래 이제 열심히 해보자.
3: 아 재밌어요. 그러니까. 같은 학교잖아요. 그쵸. 학사 때는 이제 피리 전공이었기 때문에 클래스 뭐 이제 필수 과정들은 같지만,
1: 네.
3: 근데 어쨌든 레슨 받을 때 이제 그 전문사에서는 이제 소리로 레슨 받아야 되고,
1: 그러니까요.
3: 성악반만 또 있는 수업들이 있거든요.
1: 맞아요.
3: 거기 수업에 들어가고 약간 같은 학교인데 또 느낌이 달랐을 것 같아요.
1: 엄청 달랐어요. 네. 저는 학부 때 성악반에 늦끼리 놀아가지고 우리를 왕따 시키나 했더니
2: 아,
1: 그게 아니라
2: 네.
1: 너무 많아요 할 게.
3: 맞아요.
1: 성악반이 들어야 될 게 너무 많고 네. 그래서 저는 학부 수업도 청강을 되게 많이 한 편이었어요.
2: 아.
1: 이론 수업 같은 걸 조금 더 들어야지 네. 조금 성악을 하는 전공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조금 더 이론이 정립돼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네. 학부 수업도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오. 청강으로.
3: 어 그럼 선배가 막 들어오면 안 불편해요 후배들이?
1: 일단은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니까 네. 제가 누군지도 몰라요 애들이.
2: 아, 그렇지.
1: 맨 처음에 누군지도 몰라가지고 네. 나이도 안 말하고 그냥 아. 다른 데서 왔어 그냥 이렇게 하고 아. 다녔었죠. 근데 이제
2: 그러셨구나.
1: 강사 선생님들이 또 출석을 부르다가 네. 네가 여기 왜 있어? 라는 걸로 해서 들켰죠.
3: 네. 예종이 이렇게 막 캠퍼스가 큰 대학이 아니라 가지고 서로 다 알거든요.
2: 그럴 것
3: 같아요. 재밌는 일 많았겠네요.
2: 그러면 이제 전공이신 소리를 한번 네. 들어봐야죠.
1: 네.
2: 어떤 소리 물 드시고 어떤 소리 해주실 겁니까? 지금 깽가리 가져오신 거 보면
3: 비나리
2: 뭔가
1: 그 전에 첫 번째 곡은 남봉가
2: 네. 남봉가 아, 남봉가예요.
1: 네. 네.
3: 그럼 그거 한번 여쭤볼게요. 아 남봉가 맞아요.
1: 아니 남봉가 맞아요.
2: 남봉가 네. 맞고 편하게 하십시오.
1: 네.
3: 저기 그 어쨌든 뭐 같은 무대지만
1: 네.
3: 같은 학교가 다른 느낌이었던 것처럼
1: 네.
3: 무대 오를 때
1: 네.
3: 피리 연주자로 오를 때 떨려요? 아니면 소리꾼으로 오를 때 떨려요?
1: 지금은 소리꾼일 때가 조금 더 떨리는 것 같아요.
2: 어허. 이제 메인으로 네. 서야 되잖아요.
1: 그 메인으로 서야 되는 것도 있고 아직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악기보다 훨씬 더 직관적으로
2: 그치.
1: 말을 하잖아요. 가사가 있고 하니까 전달을 어떻게 하면 더 와닿게 할 수 있을까? 그 음정으로 내는 것들은 되는데 그 가사를 하나 한 글자 한 글자 씹는 거거나 여기에 붙이냐 저기에 붙이냐 이런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2: 맞아요.
1: 그래서 악기할 때보다 고민이 더 많이
2: 그러시겠다.
3: 필이라는 어떤 수단을 하나 거쳐서 나오는 거랑 내 몸 안에서 그냥 바로 직관적으로 나오는 건 다르죠. 느낌이.
1: 맞아요. 그리고 순간순간적으로 악기는 솔직히 몸 컨디션이 조금은 안 좋아도 버티면서 할 수 있지만
2: 맞아요.
1: 소리는 조금만 컨디션이 안 좋아도 너무 티가 많이 나더라고요.
2: 아,
1: 그래서 부담감을 진짜 가슴에 돌을 몇 개씩 얹고
2: 그렇지.
1: 많이 했어요.
2: 오늘 컨디션 좋습니까? 제발.
1: 지금 선생님 소리꾼 연습을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2: 네.
1: 조금은 힘든 상태지만
2: 좋습니다.
1: 열심히 쥐었다고 하겠습니다.
3: 힘든 상태인데 우리보다 목 상태 좋지 않아요?
2: 더 좋아요 지금.
3: 자 자리 이동 부탁드리겠고요. 난봉가 한번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3: 야 이렇게 어떻게 다 잘할 수가 있죠? 신기합니다, 그죠?
2: 신기해요, 신기해.
3: 네.
2: 더 일찍 알았더라면,
3: 네.
2: 더 일찍 소리를 했을 텐데. 아무튼
3: 아유, 지금이 오디오 12년 됐는데 네. 벌써.
2: 자, 가볼게요.
3: 감상해 보도록
2: 네.
3: 하겠습니다. 박수로 청해드릴게요.
2: 네.

0: 아우, 잘하신다.
1: 앉으십시오, 앉으십시오. 이야, 긴 남봉가, 자진 남봉가, 사설 남봉가까지 이게 한 6분 좀
2: 6분
1: 넘습니다.
2: 정도네.
1: 에이.
3: 이 6분 민요 혼자 부르는 거 이거 쉬운
1: 쉽지
3: 일
1: 않죠.
3: 아니거든요. 굉장히 힘들어. 아 지금 땀좀 흘리셨나요?
2: 네, 좀 들으러 그냥.
1: 이게 지금 MR인데 MR이 지금 제득시 키에는 조금 안 맞죠, 지금 이게.
2: 조금 높기도
1: 그쵸?
2: 하고
1: 에이.
2: 더 내릴 수가 없는 게 조금 에이. 더 소리가 깨져가지고.
3: 아,
1: 네. 그래요. 근데 연주를 하시니까 이제 본인 MR은 본인이 만들 수 있겠네요.
2: 이제 좀 해볼까
1: 그쵸?
2: 싶어요.
1: 나한테 맞는 MR 아예 딱 제작해가지고
2: 그렇게 할까 생각 중 하고 있습니다.
1: 그러실 것 같아요.
3: 7444님께서 우와 정말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잘한다고 해주셨고 단호박중님께서도 얼씨구 잘한다. 유지숙 선생님이 들으시면 칭찬하실 것 같아요.
2: 감사합니다.
1: 선생님 어떻습니까? 칭찬 많이 하시나요? 원래 스타일이.
2: 선생님 칭찬을 저는 들어본 게 조금 손에 꼽기는 해요.
3: 선생님이 좀 그 교육에 있어서 엄하시다고 얘기를 그러니까 들었었거든요.
1: 나태해질까봐라는 어떤 선생님들만의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2: 선생님이 디테일을 엄청 잡으세요.
1: 예.
2: 그래서 저도 오면서 또 생각을 해봤는데 입시 볼 때 딱 한번 칭찬을 받았던 게 있어요.
3: 어떤 네. 칭찬이었어요?
2: 그것도 칭찬 너 잘한다 이렇게 직접적인 칭찬이 아니라
3: 예.
2: 노래를 부르다가 그렇지 딱 한 소리 하시고
3: 그렇지
2: 그때 하면서 뭐지? 처음 듣는 건데.
3: 아
2: 누나들한테 나 이런 걸 들었는데 그거 너 잘 불러가지고 선생님이 넘어가신 거야. 선생님 마음에 드신 거야. 그래서 아 그때 8월 3일이었어요.
1: 8월 3일
3: 기억합니다.
1: 잊지 않고
2: 별표 쳐놨거든요. 와 선생님이 그게... 그렇지라고 해줬다라고.
3: 선생님한테
2: 적어놨어요.
3: 배운 지 얼마 만에 들은 그렇지였어요.
2: 선생님이 그 전까지는 그냥 잘한다 이렇게 요 정도만 했었지
3: 아,
2: 딱
3: 예.
2: 학교를 준비하지는 않았었으니까 그렇게 크게 잡아주시진 않았다가
3: 네.
2: 이제 입시를 준비하면서
3: 네.
2: 선생님이 처음으로 좀 진지하게
3: 네.
2: 그렇지라고 해주셨던
3: 아, 8월?
2: 8월
3: 3일 3일 잊을 수 없는 8월 3일
1: 궁금한 게 이제 제득 씨가 소리 서두 소리도 한 10여 년 이상 10년
2: 네.
1: 이상 하셨고 악기야 뭐 오래 하셨으니까 소위 말해서 여러 가지 무기가 생기지 않으셨습니까?
2: 네 맞습니다.
1: 그래서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는 안 나가셨었나? 혹은 앞으로 나가실 계획은 없나? 나만의 제득이 원하는 노래랄지 음악을 만드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2: 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옛날부터 피리로는 밴드 활동을 많이 했었는데
3: 네.
2: 일단 서도는 좀 제가 정립이 되고 정리가 된 다음에 좀 만들어보자 라고 생각 중이어서 지금 졸업을 하고 약간 인원을 모아서 사부작 한두 곡씩 만들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1: 그러면 작곡 공부도 따로 하세요 지금?
2: 작곡 공부를 크게 하지는 않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멜로디, 코드 정도만 해가지고 같이 하는 팀들과 편곡을 좀 들어가는 스타일로 작곡을 하고 있습니다.
1: 원래가
2: 네.
3: 그러면 이제 연주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뭐 어떤 작품인데 같이 합시다 해서 하는 공연도 있지만
2: 네.
3: 예를 들어 뭐 어디 궁이다 혹은 어디 고택이다 그러면 한 시간 정도의 분량의 공연을 의뢰가 들어오면
2: 네.
3: 이 분량을 이제 그 같은 이제 팀원들이 막 이제 어떻게든 채워야 되잖아요.
2: 맞아요.
3: 그런 경우들도 그렇고 약간 뭐랄까요 피리 연주도 하고 생황도 하고 소리도 다 한 그런 무대들이 혹시 있었어요?
2: 그때 친구들끼리 공연할 때는 그렇게 네.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3: 그렇죠.
2: 네. 대금하는 친구랑 수령을 한번 하고
3: 네.

0: 다음에 피니 해서 대금애들이 산조 갔을 때 장구 네. 좀 쳐주다가 아~ 그러면 우와. 제가 뭐 피리 창작구구라거나 산조를 좀 짧은 산조라면 그 예. 친구가 쳐주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애들 모아서 현아치랑 민요 한번 하고
1: 아~ 네. 와 그러니까 학생 때 특히 학생 때도 그런 공연 그쵸, 많았었어요.
0: 많았어요.
1: 그러면 예산은 한정돼 있고 인력으로 이제 이 인력으로 다 채워야 되니까 서로가 막 다 번갈아 가면서 해야 돼요.
0: 그렇죠.
1: 제득 씨는 진짜 최고다 그러면. 그렇죠. 다들 함께 하고 싶어 하는 멤버겠네요.
0: 그렇죠. 선생님들도 그래서 조금 더 많이 찾아주셨던 것들도 어허. 있어요. 하다가 민요 한 프로 하다가 야 시킨 반주 좀 해라. 그럼 또 네. 가서 피리를
1: 불다. 시킨 반주도.
2: 그러면 지금 유지석 선생님의 제자니까
0: 네.
2: 유지석 선생님이 공연하실 때 피리 반주를
0: 또 몇 번은 했었어요.
2: 전담은 아닌가요?
0: 전담은 아니에요. 거기서 선생님이 그래도 제가 소리하고 싶어하는 걸 아시니까 주로 소리로 많이 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2: 그게 선생님 야, 입장에서는 신기하다. 제자에 대한 예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
0: 저를 좀 더 배려해 주시는 것 같아요.
2: 소리꾼으로서.
0: 네, 제가 그렇게 공부를 하고 싶다는 것도 내비치고 하니까 선생님이 이제는 소리를 조금씩 조금 더 할 수 네, 있는 할 기회를 막 프로를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1: 나중에 공연 막 이렇게 할 때 아유. 런타임 빈데 어떡하지? 야 제득이 불러.
2: 선생님 걱정 마세요.
1: 불러. 30분이면 돼.
2: 몇 분 채워드릴까요? 이렇게. 앞으로 그러면 피리 뭐 생황 소리 다 하시니까
1: 네.
2: 이제 종합 예술인으로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계시는데 앞으로는 어떤 활동들을 하고 싶으신 겁니까?
1: 소리꾼입니까 역시?
0: 네, 일단 예. 소리꾼이지만 베이스가 악기가 있기 때문에
1: 네.
0: 일단은 반주를 조금 더 정리를 해보고 싶고
1: 반주?
0: 네, 서도 반주 음계가 솔직히 경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 편하게 많이 접해가지고 악기가 연주하기가 편한데
1: 네.
0: 서도는 저도 이거를 어떻게 이론적으로 설명해줘야 될지 명확하지가 않아요. 제 스스로도. 아하. 그래서 제가 불어주거든요. 차라리 이렇게 예. 해놔라.
1: 그게 오히려 빠를
0: 네.
1: 수 있어요.
0: 그게 빠르니까. 네. 근데 이거 조금 더 좀 악보가 있어도 그 표현하는 방법이나 음계 정리를 조금 더 해서 악기하는 친구들이 조금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한번 정리하는 게 제 목표고 그다음에 남성 소리꾼으로서 무대를 쓸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보는 게 또 하나의 목표입니다.
1: 어느 정도는 없어요. 경기 소리는 그래도 남성 소리꾼들이 뭐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은데
2: 이문 씨 뭐 등등 해서
0: 경기는 일단은 그렇게 큰 형님 큰 선생 네. 남자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서도는
1: 그쵸.
0: 딱히 제가
2: 서도는 저기 그분이 있는데 그 아카펠라
1: 아 곽동현 씨.
2: 곽동현 씨.
1: 네. 네.
0: 저는 연이 아예 없어가지고 아직 잘 모르.
2: 아, 근데 그래요.
1: 네. 어쨌든 그만큼 서도 소리꾼 남창이 귀하군요.
0: 거의 없은 어허. 것 같아요. 네. 저도 제 주변에서 아직 만나보질 못하고 그만둔 네. 친구들도 많고.
2: 아, 네. 이래저래 힘드니까.
0: 네.
2: 그러네요.
1: 그러면 앞으로 진짜 남자 서도 소리꾼으로서 하실 일이 굉장히 많겠네요. 아무도 간 길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0: 그렇죠.
1: 예예.
0: 그래서 좀 더 공부에 조금 갈망이 있고
1: 네.
0: 그래서 조금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 자 라이브를 하나 더 준비해 주셨네요.
0: 네. 네네네.
2: 반메기 비나리.
0: 네 반메기 비나리.
2: 예. 이게 뭔가요?
0: 일단은 축원 소리 중 하나인데요. 제가 유지국 선생님한테 처음 갔을 때. 처음 공연을 같이 했던 곡이에요.
2: 아, 이 곡이.
0: 네. 그래서 그때는 소리를 잘 많이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뒤에서 선생님이 북을 치면서 뒷소리만 받아봐라 해서 처음으로 같이 섰던 무대가 요거로 이 곡이기도 하고
1: 네.
0: 그래서 이 곡이 계속 맴돌기도 해서 졸업 연주도 이 곡으로 준비했었어요. 아, 네.
1: 굉장히 알겠습니다. 추억도 많고 애정도 많은 곡이네요.
2: 이
1: 네,
2: 곡을 맞습니다. 위해서 그럼 꽹가리를 가져오신 거예요?
0: 네, 맞습니다.
2: 꽹가리도 야. 원래 치시나요?
0: 진짜 타악기를 잘 못 치는 편이기는 한데
1: 아까 장구도 치신다면서요?
0: 그 성악이나 그 피리 반주 같은 거는 아, 그냥 예. 몸에 배겨 있으니까 치는데 예. 그렇게 잘 치지 못하는데 성악을 하니까 다 쳐야 되더라고요.
2: 비나리도 해야 맞아요. 되고 이래저래
0: 네, 이것저것 다 해야 되고 되니까. 공부도 해더라고요. 그래서 예. 자연스럽게 조금씩 조금씩 늘고 있지만 아직 조금 서른 상태입니다.
1: 아 그래요?
2: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0: 네.
2: 자 물 한 잔 드시고 반메기 비나리
0: 네.
2: 네. 꽹가리 잡아주시고 아 장구 치셔야 되는구나
1: 네.
2: 어머니 씨가 네네네
1: 제가 있는 게 편하시겠죠?
2: 아닌가 보다
0: 모르겠습니다.
1: 그럼 어떻게 해요?
2: 일단 눈치껏 해볼게요.
0: 예 알겠습니다.
2: 네, 혹시나 좋아요. 도움이 네. 될까 해서
1: 필요할까 싶으면 제가 네.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2: 네.
1: 자 준비가 되시면
2: 가보겠습니다.
1: 라이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0: 매력이 있으시네요. 목소리 자체가.
1: 제득 저한테는 제득 씨가 소위 말해서 눈이 가게 하는 매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1: 이제 저한테는 이제 눈 팔린다고 하는데 그런 매력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노경수님께서도 너무너무 좋아요 하셨고 훈둥어매님 정말 좋다. 경기 소리를 하셨어도 잘했을 것 같다. 전화할 일이 있었는데 지금 이거 듣느라 전화를 못하고 네, 기다리고 있었대요.
2: 감사합니다.
0: 서희철 가단 의철 씨예요?
1: 네. 중국어도 잘

0: 그래서 같이 중국 공연 가면 든든합니다 하시네.
1: 중국어 잘하세요?
2: 아 네. 생황을 중국에 가서 배웠습니다.
0: 몇 년간 계셨어요?
2: 그냥 그 방학 때마다 한 달씩 한 달씩 이렇게.
0: 그럼 생활 언어가 되신다는 거예요?
2: 간단하게 정도만 됩니다.
1: 아니 근데 의철 씨가 이 정도 얘기하는 거면 어쨌든 그러니까. 소통이 가능한 그러니까. 정도니까.
2: 가서 그냥 뭐 사 먹고 돌아다니고 레슨 좀 받고 예. 이 정도는 예. 제가 또 영어보다는 중국어가 조금 더 편하더라고요. 배워보니까.
1: 그럼 여기 뭐 여기 상인 계시니까 어떻게 뭐 하나 사 먹어볼까요?
3: 얼마예요?
2: 아 뭐 뚜얼치엠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보통. 그래서 보통 제가 또 교과서로 배운 것보다는 예. 약간 드라마로 많이 배워가지고 조금 아~ 사투리가 좀 많이 섞여요. 아, 뭐. 베이징 사투리에서 뭐 뚜얼치엠 뭐 그래서 간단하게 인사하면 大家好，我是李在的韩国传统民谣， 李在的 이렇게 해서 그냥 하거든요.
1: 잘 몰라도
0: 중국어
1: 잘한다.
0: 하시고 언어는 외국어는 중국어만 하세요? 아니면 뭐.
2: 네, 중국어랑 한국어 합니다. 영어는 그냥 학교에서 배운 교육 수준 정도, 길 찾아가는 정도만 하고. 예. 중국어는 조금 가다 보니 여행가도 재밌고 해가지고 조금씩 혼자서 공부하고 있는 편입니다.
1: 그러시구나.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이 질문을 안 드렸네요. 5678님께서 서도 소리 하는 거 주변 반응은 어떤가요? 말리는 사람은 없었나요?
0: 아, 친구나 뭐 부모님이나. 네.
2: 부모님은 그래 너가 재밌고 너가 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해라 라고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주셨고 예. 친구들은 제가 대학교 때부터 노래하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성악 수업은 다 들어갔었고 네. 그러니까 그래 네가 할 줄을 알았는데 이렇게 각 잡고 전공으로 올 줄은 몰랐다. 그 학교에서 또 동문 연주회 같은 게 있잖아요. 예. 가면 너가 여기 왜 있어? 하는 친구들이 좀 있는 거예요. 애들이 지방으로 갔는데 애가 와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 반주를 안 하고
1: 기악관데? 기악과가 왜 왔지? 이런 느낌.
2: 네, 그래서 나 이제 공부하고 있어. 그래서 와 진짜 해가지고 애들은 되게 응원을 많이 해줬어요. 의철이도 그렇고 해서 네. 많이
1: 동기예요, 의철 씨랑.
2: 의철이가 하나 후배.
1: 아 그래요. 네.
2: 그래서 많이 조금 더 도움이 됐었죠. 제가 아무래도 가만히 정적이게 피리를 불다 보니까 움직이는 것도 잘 못하겠고 그런 거예요. 처음에 성악을 네. 썼을 때. 그래서 전공 시험 때도 너무 웃겼던 게 움직이지 말라고 배웠거든요. 악기를 할 때. 그래서 딱 시험 볼 때 뭔가 표시를 주는 것 같잖아요. 행동을 하는 네. 선생님한테. 그래서 딱 정자세로 민요를 불었어요.
1: 습관이 어디 안 가요 진짜.
2: 움직여!
0: 그렇지.
2: 움직여! 그래서 눈치를 보면서 발림을 했던 기억이 나. 새록새록 납니다.
0: 예, A라는 어떤 영역에서 배웠던 그 틀을 깨고 다시 B의 영역으로 다시 가려고 하는 게 어려웠겠네요.
2: 진짜. 네, 처음에는 그래서 학부 애들한테 많이 붙어서 같이 놀았어요. 애들 연습할 때 그렇고 나 이거 할 때 이렇게 해도 돼 시험 볼 때 나는 전공 시험을 한 번도 성악으로 본 적이 없으니까 저 또 다행히 또 애들이 너무 착해요. 다 알려줘요.
1: 아 후배들이
0: 제일 착한 것 같은데요. 애들 씨가
2: 애들이 또 잘 놀아줘가지고 또 학교생활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1: 굴신 할 때 힘들지 않았어요? 굴신?
2: 아, 굴신 네. 되게 어색했어요.
1: 그러니까
2: 조금 뭐 이렇게 덩실덩실 움직일 리가 없었는데 선생님이 또 많이 움직이라 해가지고.
1: 근데 굴신하는 모습 아직 못 봤지만 네. 굴신하면 제득 씨 매력이 엄청 귀여워. 터질 것 같아요.
2: 네. 좀 둥실둥실 곰돌이가 춤추는 것 같다고 선생님이 항상 그러세요.
0: 그래서 더 눈이 가요. 네. 오, 귀엽고
1: 매력적이에요.
2: 졸업 연주할 때 아직도 교수님의 웃음소리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1: 딱 공연 중인데 웃으셨어요?
2: 네. 굿즈를 그때는 준비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신복을 다 풀세트로 차려입고 걸어가는데 네. 등장하는데 교수님 웃음소리가 하하하하가 들리더라고요.
1: 아 상상이 가네요.
0: 지금 이제 노래하시는 것도 한 10여 년 하셨잖아요. 보통 네. 이제 국악계에서는 한 10년 정도 해야 저 이제 조금 해요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2: 맞아요.
0: 판소리도 그렇고 악기는 맞아요.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2: 악기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요. 대학까지 졸업을 하고 나서부터 이제부터는 조금 이제 저 이런 연주자입니다라는 걸 보여주고 제가 성악으로도 그런 걸 좀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공부를 좀 더 했던 네.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1: 일단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진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혹시 오늘 시간이 되게 짧죠? 생각보다. 네.
2: 한 시간 어떡하나 되게 걱정을 하면서 밖에서 떨고 있었는데
0: 오늘 갖고 온 거 말고도 더 사실 좀 보여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1: 그래서 그렇죠. 자체 홍보 타임을 좀 드릴게요. 자신 있게 그냥 뭐 민망해하지 마시고
0: 제득이는요 네.
1: 저의 장점 홍보를 그냥 대놓고 하는 거예요.
2: 저는요 네. 피리도 할 수 있고요 전통 생황도 할 수 있고요 36관 생황도 할 수 있고요 27관 생황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서도 민요 할 수 있고요 경기 민요도 좀 할 수 있고요 남도 민요 반주 할 수 있고요 남도 무악 시킨 반주도 할 수 있습니다. 무용 반주도 할 수 있습니다.

0: 네. 1위로.
1: 지금 런타임 2시간 나오는데. 2시간
2: 어디든
1: 가는.
2: 불러만 주신다면 다 준비해서 가겠습니다.
0: 저희는 뭐랄까 앨범을 좀 기대해 보아도 될 것 같아요.
1: 혼자 만든 앨범.
0: 그러니까 아까 뭐 밴드 뭐 이렇게 모아가지고 제득 씨만의 음악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러셨잖아요.
2: 네, 뭐 시도하고 있습니다.
0: 내년이 됐든 내후년이 됐든 아니면 그 이후가 됐든 뭔가 기대가 됩니다.
2: 아, 네. 감사합니다.
1: 네. 서도 소리의 매력은 뭘까요?
2: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 중에서 네. 조금 딱 와닿는 말이 있었는데 네. 소리를 가슴으로 안아서 드러내는 소리다. 조금 애환이 있는 소리. 약간 그게 좀 더 와닿더라고요. 특히 예. 농음이나 같은 농음이나 음에 떠는 것 자체가 조금 더 애원성이 조금 섞여 있는 게 서도 소리의 네.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도 소리는 그런 매력은 애원성 그리고 가사에 따라서 표현이 자유롭고 네. 조금 더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그게 조금 더 저에게 와닿던 종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0: 네. 네. 워낙 제득 씨가 웃상이에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그래서 듣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져.
2: 감사합니다.
1: 저희는 그렇게 기분 좋았는데 오늘 어떠셨어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2: 좀 이렇게 방송을 처음 하는데 그것도 예. 소리로 해야 되니까 되게 부담이 있고 되게 정도. 떨렸는데 그래도 선생님들께서 너무 긴장 풀어주시고 또 열심히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또 좋은 자리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0: 말씀을 잘하시네.
1: 만능 제주꾼. 에이. 그야말로 만능 예술인 우리 제득 씨와 함께했습니다. 뭐 지금 문자창도 응원한다는 메시지 많거든요. 에이. 앞으로 멋진 활동들 많이 하시고 좋은 음악 만들어주시고 네? 저희도 부탁할 일 있으면 부탁을 하겠습니다.
2: 언제든 불러주시죠.
0: 시간 내주십시오.
1: 예.
0: 자, 제득 씨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서도 소리꾼 피리 연주자 이재득 씨와 함께했습니다. 아, 진짜 재능이 너무 많으시네.
0: 그러시네, 진짜.
1: 이런 재능 부자들은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0: 맞아요.
1: 네.
0: 또 그만큼 이걸 또 다 해내야 되니까 맞아요. 부담감도 있으실 것 같고,
1: 그쵸.
0: 네, 시간을 또 많이 할애해야 되니까.
1: 맞아요.
0: 네, 오늘 멋진 분 잘 만나봤고요. 다음 주도 기대가 되네요. 또 다음 주에 어떻게 또 끼가 많은 분을 만나게 될지
1: 네.
0: 기대해 보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파투 시대.
1: 파투의 상사대입니다. 내일 봬요.

0: 제자들을 가리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장단입니다. 국거리는 국거리대로 청거려야 되고 또 북은 북대로 저정거려야 되고 장단을 니네가 몰라서는 그 속에서 놀 수가 없다. 장단 속에서 모든 춤들이 만들어집니다.
1: 명인명창의 삶과 예술을 만나는 국악방송 구술 프로젝트 남기고 싶은 이야기. 7월 6일 월요일 밤 9시 악과 물을 두루 섭렵하고 전통의 뿌리 위에 새로운 꽃을 피워낸 최양순 명무의 이야기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여름철이면 강이나 바다, 계곡을 찾는 분들이 많아지는데요. 겉으로는 안전해 보여도 순식간에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물에 들어가기 전에는 충분한 준비 운동으로 몸을 풀고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반드시 착용해 주세요. 음식을 먹은 직후나 음주 후에는 절대 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린이는 보호자가 항상 곁에서 지켜보고

침이 깊거나 물살이 빠른 곳, 안전요원이 없는 곳에서는 물놀이를 삼가주세요. 특히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했을 때 직접 뛰어드는 건 위험합니다. 주변에 있는 튜브나 로프를 던져 도움을 주고 즉시 119에 신고해 주세요.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래가 좋다 황민호입니다. 새로운 달 7월이 시작되었습니다. 2026년이 반이 지나갔으니까 올해 초에 세운 계획들을 어느 정도 실천했는지 뒤돌아보게 되네요. 그간 새로 생긴 계획도 있고 또 어쩔 수 없이 변경한 목표도 있는데요. 마라톤으로 치면 이제 반환점을 돈 셈입니다. 출발이 조금 늦었거나 중간에 속도가 떨어졌다고 해서 경기가 끝난 것은 아니죠. 오히려 남은 구간을 어떻게 달리느냐에 따라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7월부터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남은 6개월을 어떻게 지내면 12월 31일에 올해를 조금 더 뿌듯하게 돌아볼 수 있을지 생각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남도민요 농부가 보내드릴 텐데요. 박귀희, 박초월의 소리입니다.

박귀희, 박초월의 소리로 남도민요 농부가 보내드렸습니다. 올해의 반환점이 되는 7월에 대한 주제로 오프닝 문을 열었는데 새해 세운 계획이 생각도 나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7월에 가장 많이 세우는 계획이라면 역시나 휴가 계획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은 또 어떠신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어서 걱정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글쎄요. 그저 덥기만 한 계절이 아니라 무언가를 가장 뜨겁게 할 수 있는 계절이다라고 생각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입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오늘 수요일 방송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라디오뿐만 아니라 국악방송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덩덕쿵 플레이어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고요. 노래가 좋다 홈페이지 오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창부 타령 연주를 보내드릴 텐데요. 원환철의 대금, 이경섭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듣겠습니다.

0: 원완철의 대금, 이경섭의 장구장단으로 창부타령 보내드렸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수요일 방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에 마련하고 있는 순서 우리 노래 뜻풀이 속풀이 시간으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1: 이때 마참 어리 때 녹음방쇼 좋은 때 여러 귀족가 날아든다 각시의 뜻에가 들어온다 남풍조차 떨쳐나.
0: 매주 수요일에는 우리 노랫말을 풀어보고 그 속에 담긴 뜻도 만나보는 시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노래 뜻풀이 속풀이 오늘도 한국음반아카이브 연구소장이신 배현영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지난 시간에

0: 이소향의 갉은 병창 청춘원을 들었습니다. 오늘도 같은 네. 분의 소리를 들어보는 거죠?
1: 예, 이소향 명창이 지금은 기억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지만 네. 일제강점기에 이소향 명창의 인기는 오늘날에 뭐 가장 인기 높은 가수의 인기 못지않게 아주 대단히 유명했던 분입니다.
0: 네.
1: 그건 이제 어떻게 알 수 있나 그러면 유성기음반을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야금 명창 분야에서 1등은 아무래도 오태성 명창이 네. 제일 많고요. 2등 두 번째가 이소향 명창이에요. 그래서 남녀 병창으로서는 쌍벽을 이룬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인기였는지는 아마 짐작하실 겁니다.
0: 이게 선생님 개인에 대한 인기일 수도 있겠고 뭐 이제 병창이라는 장르에 대한 인기일 그렇죠. 수도 있을 텐데
1: 예,
0: 저희가
1: 예.
0: 이제 익히 그 알기로는 병창은 상대적으로 그 소리 하다가 이렇게 목이 좀 꺾이거나 하는 분들이 하는 장르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1: 그러니까 보통 생각할 때
0: 예.
1: 판소리나 산조의 곁다리쯤으로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0: 그 약간 그 어중간한
1: 예. 근데 그게 실제로 당시에 인기로 놓고 보면
0: 예.
1: 그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판소리 같은 경우에는 워낙 예술적인 그 부피
0: 예, 예, 예.
1: 또 예술성 뭐 이런 것이 높고 또 인구도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판소리하고 비길 수는 없고요.
0: 예, 예, 예.
1: 다만 이제 판소리에서 파생되었다고 보통 얘기를 하는
0: 예.
1: 장르들이 있단 말이에요.
0: 네.
1: 그것이 이제 첫째는 창극이 있을 테고요.
0: 그다음
1: 이제 기악에서 산조가 보통 판소리에서
0: 그렇죠, 그렇죠.
1: 연원을 두고 있다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0: 딱 선생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그 부피감의 정도의 차이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1: 그렇죠.
0: 예.
1: 예. 그런데 이제 기악이라는 분야가
0: 예.
1: 실제로 대중성을 지니기는 참 어려워요.
0: 어느
1: 나라나 음악이 성악이 먼저 발달을 하고
0: 예.
1: 나중에 이제 기악은 추상적인 음악이잖아요.
0: 그래서 보통 매니아층이죠.
1: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순수 음악으로서
0: 네네.
1: 이제 발전하면 기악으로 이제 가지만은 그러나 대중들 입장에서는 또 어렵단 말이에요.
0: 예, 예, 예.
1: 근데 이제 기악인들이 있고 이제 성악인들이 있는데 그 중간에 이제 둘 다 겸하니까 이제 좀 낀 장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0: 예.
1: 쉬워요. 그렇지만은 그 당시에 공연 시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가서 얼만큼 연주를 하고 돈을 버느냐 이제 그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가야금 병창은 이제 개화기 이후에 만들어진 장르로 생각이 돼요.
0: 예.
1: 왜냐하면 조선시대 때는 가야금 병창이 나타난 흔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야금 병창이 본격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은 아마 개화기 무렵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0: 사회가 좀 급변하던 시기지 않습니까?
1: 그렇죠. 그 이제 왜냐하면 조선 시대에서 근대로 넘어오면서 여러 변화들을 겪게 되잖아요.
0: 네.
1: 가장 큰 변화가 이제 신분의 변화죠.
0: 그렇죠.
1: 예,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건 이제 뭐와 관계가 됐냐면 시장과 공연 시장과 관련이 있어요. 조선 시대 때는 사회 중심이 양반들이죠.
0: 그렇죠.
1: 네. 그 양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문화들이 발생하고 또 그것을 시장으로 해서 성장하고
0: 네.
1: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0: 네.
1: 쉽게 말하면 조선시대 광대들은 누구를 타겟으로 연주를 하느냐 누가 돈 내느냐 이제
0: 네,
1: 그 얘기예요.
0: 네, 네, 네, 네.
1: 그럴 때 양반들이 돈을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급 예술은 양반들이 돈을 내게 돼 있어요.
0: 네, 네.
1: 그러나 이제 신분이 변동이 되고 양반이 없어졌잖아요. 그렇게
0: 네.
1: 돈 낼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0: 네.
1: 그러면 이제 그 돈을 이제 그렇다고 그 소리하고 공연을 하던 사람들이 다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공연 시장이 이제 전면 재편이 되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극장이 생겨나고
0: 네.
1: 그다음에 사사노름이 이제 발전하게 돼요. 다시 말하면 개인적으로 이제 공연을 그 즐기게 된다는
0: 네.
1: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하나는 극장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하나는 보통 유흥문화가 되는데 그것은 이제 보통 요리점 같은 데서
0: 예, 예, 예.
1: 개화기 이후에 일제시대 때는 요리점 같은 데서 이제 음악을 들었단 말이에요.
0: 시대극 같은 거 보면 또 자주 나오는 장면이기도 하죠.
1: 그런데 예. 예. 이제 그걸 어떻게 하냐 그러면 친구들이 이제

0: 연합은행이 모인단 말이에요.
1: 네.
0: 그럼 밥만 먹고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뭔가 유흥이나 여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 그걸 담당하던 층들이 그 당시에 기생들이죠. 그런데 이 기생은 오늘날로 치면 직업 가수나 네, 네, 네. 연주자들이에요.
1: 네.
0: 그래서 이제 공연을 보게 되는데 대체적으로 뭐 한 30분에서 뭐 한 시간을 넘어가는 경우는 많지는 않지만은 보통 한 30분 정도 공연을 들어요.
1: 예.
0: 또는 연주 산조 같은 경우에는 연주도 듣고 그다음에 무용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1: 오.
0: 또 어떤 때는 뭐 댄스도 하기도 하고요.
1: 네네네.
0: 그렇게 해서 이제 공연을 듣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뭐 음식도 먹고 또 담소도 나누고 술도 마시고 이제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1: 그러면 실제로 그 전에 양반을 대상으로 할 때에 그 이게 좀 참 그 세속적인 단어긴 합니다만 한 몫을 단단히 챙기는 것과
0: 그렇죠. 예.
1: 그리고 이제 신분제가 철폐가 되고 나서 다수의 대중을 상대로 한 몫보다는 약간 박리담회 같은 느낌.
0: 그렇죠. 그게 예, 정확하게 보면 이제 그래요.
1: 이게 좀 바뀌네요 시장이.
0: 예. 그러니까 이제 대중들은 돈이 많지는 않잖아요.
1: 네.
0: 그렇지만 수가 많단
1: 그
0: 말이에요.
1: 숫자가 많으니까.
0: 예. 그럼 이제 극장이 예, 극장에서 이제 공연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입장료를 낸단 말이에요.
1: 예.
0: 그럼 그 입장료를 가지고 이제 수익 구조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극장주도 가지는 거고 출연자들도 이제 출연료를 받게 되고.
1: 이런 사실 예술가들은 고민이 상당히 많았겠는데요.
0: 그렇죠. 이제 그 당시로서는 이제 누구를 대상으로 네. 소리를 하느냐 이제 이렇게 됐는데 조선시대 때는 양반만 쳐다보면 됐어요.
1: 네, 그러니까요.
0: 그러나 이제는 시야가 넓어져야 되죠. 대중을 바라봐야 돼요. 그런 게 이제 대중들이 좋아하는 장르나 예술이 발전하게 되고 그래서 전통사회에서 있었던 예술이 전면적인 재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1: 그 결과 중에 하나가 가야금병창이다.
0: 가야금병창이 여기 이제 실내악이잖아요.
1: 예. 근데 혼자서 할 수 있으니까.
0: 판소리는 바깥에 마당에서도 할 수 있지만은 네. 이 가야금병창의 경우에는 악기를 들고 다녀야 되는데 이거 앉아서 해야 되잖아요.
1: 네.
0: 서서 할 수는 없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앉아서 해야 되는 경우에는 어쨌든 실내가 돼야 된단
1: 그렇죠.
0: 말이에요. 그래서
1: 네.
0: 이제 가야금병창이 연주가 되는 곳이 이제 크게 보면 이제 두 군데란 말이에요. 하나는 극장이고 또 하나는 사사노름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사사노름의 경우에는 가야금병창이 상당히 인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반주를 하잖아요.
1: 그렇죠.
0: 소리를 하고 반주를 한다는 게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1: 최적화된.
0: 예.
1: 그런 규모에 딱 최적화된.
0: 최적화돼 네. 있죠. 그래서 이제 가야금을 그러니까 이제 기악만 해가지고는 어려우니까 이제 병창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또 특히 이제 여성들의 경우에는 학습 기간이 길지가 않아요. 어린 나이에 이제 이런 활동에 이제 활동을 하게 되면 10년씩 20년씩 하다 보면 벌써 나이가 많아서 은퇴해야
1: 네,
0: 되잖아요.
1: 아.
0: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1: 예.
0: 한 2, 3년 학습을 해가지고 바로 현장에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판소리를 다 배울 수도 없죠. 또 성음을 갖추자니까 시간이
1: 네,
0: 그만큼
1: 네, 네, 네.
0: 그러니까 공력을 쌓기가 그렇게 시간이 안 걸린단 많이 걸리니까 그렇게 안 된단 말이죠.
1: 네, 네, 네.
0: 그러니까 이제 기악도 할 줄 알지만은 소리도 조금은 하는 그렇다고 아주 대가의 그 소리는 아니지만은 그런 경우에는 병창의 악기를 가지고 이렇게 부족한 부분을 메워나가면 굉장히 효율적인 연주를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1: 이게 상당히 어떤 사회적인 변화나 시스템의 변화로 생긴 결과인데 요즘은 그렇기 때문에 입문으로 판소리 입문에 가야금병창을 먼저 초등학교 때나 이렇게 교육을 네, 받아서
0: 그러니까,
1: 입문하는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0: 그러니까 이제 악기를 같이 하게 되면 음감이
1: 네,
0: 정확해지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조율이 정확하게 돼야 되니까. 그래서 병창 하시는 분들이 음감이 아주 정확하죠.
1: 네네네.
0: 그래서 이제 그런 장점도 있고.
1: 예예.
0: 어쨌든 공연 사회가 변화하면서 새로 이런 장르가 필요하게 된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대중적인 인기를 누렸는데 이게 때로는 기악은 물론이고
1: 예.
0: 때로는 판소리를 능가할 정도의 인기들을 누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1: 뭐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오태석 명창 같은 경우에 소리 들어보면. 가요 안 하시고 소리만 하셔도 좋겠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아니, 있고
0: 굉장히 오태석 명창 같은 경우에는 아주 다이나믹하게 소리하시잖아요.
1: 예.
0: 그래서 목이 좀 얇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상층 올라가는 거 보면 기가 막히죠.
1: 그 가야금 명인 분들도 병창을 하신 기록이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0: 대부분 선생님? 있죠.
1: 예.
0: 근데 이제 가야금 병창을 하시는 가야금

0: 경험을 하는 분들이 대개는 남자였단 말이에요. 네네네. 처음에는. 그런데 이 남자 명인들이 대개 어떤 일들을 많이 했느냐 그러면 권번 같은 데서 소리 선생을 만납니다. 소리 선생을 하게 되면 가야금을 가르치잖아요.
1: 예.
0: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부수적으로 병창도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소영 명창의 이소향 명창의 그 지난번에 예. 말씀드렸듯이 이력을 보면 강태홍 명인에게 가야금 산조의 명인이셨잖아요. 예. 강태홍에게 병창을 배웠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강태홍 명창이 권번에서 이제 이렇게 수업을 하면 이제 거기에서 어린 예. 소녀들이 이제 배우게 될 거 아니에요. 예. 아마 그렇게 해서 배웠을 겁니다. 그런데
1: 아.
0: 이제 그때는 가야금도 배우고 병창도 좀 배우잖아요. 그런데
1: 예.
0: 이제 보통 우리가 가야금 병창이 누구에게 전승됐느냐 뭐 이제 이런 걸 따질 때
1: 네.
0: 오늘날의 관점에서는 그래요. 어느 선생 밑에서 배웠다 그러면 그 선생이 전부를 다 가르쳐 준 줄로 생각을 해요.
1: 예, 예, 그렇죠.
0: 그러나 예전에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기본을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옛날 학습이라는 게 네네네. 서당에 가면 과거 시험 보는 거 전부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1: 아, 그게 아니에요, 선생님?
0: 그럼 천자문 배우고
1: 예.
0: 사략 배우고 통감 배우고 논어 맹자 사서 정도 배우고 난 다음에 졸업하는 거란 말이에요. 나머지는 자기가 독서를 해야 되죠.
1: 아.
0: 그렇게 자기가 그러니까 글 눈을 깨우쳐 준단 말이에요.
1: 그야말로 자기 주도 학습을
0: 그렇죠.
1: 해야 되는 거죠.
0: 일단 글을 읽는 방법. 글을 읽는 방법은 서당에 가서 배울 수밖에 없어요.
1: 예.
0: 그렇지만 그거는 말하자면 초중등 학습이라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고등이나 아주 그 수준 높은 학문의 세계로 들어가면 그거는 자기가 할 수밖에 없어요. 선생님 물론 훌륭한 선생에게 이제 문답을 한다든지 예, 찾아가서 예. 배울 수는 있지만은 전부를 가르쳐 주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1: 예.
0: 그러니까 자기가 무엇을 독서하고 무엇을 읽고 어떤 세계를 자기가 특별히 공부를 더 하느냐 하는 건 자기 선택이란 말이에요. 이게 소리도 마찬가지예요.
1: 예.
0: 기본은 배우지만은 나머지는 자기 몫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전부 선생에게 배우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선생이 가르쳐 준 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예술이 어느 예술이 그런 분야가 있습니까? 모든 예술은
1: 그렇죠.
0: 전부 다
1: 예.
0: 자기 몫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병창의 경우에도 이소향 명창 같은 경우에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스승이나 이제 이 권번 기초학에서 기초학습을 하잖아요.
1: 네.
0: 그리고 나서 이제 나와서 활동을 하면서 자기 세계를 개척해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세계를 개척해 낸 여류명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 오늘 들을 소리가 가야금 병창으로 듣는 이제 그 적벽가중 동남풍 비는 대목이잖아요.
0: 그렇죠.
1: 예.
0: 이 동남풍 비는 대목은 원래 적벽가
1: 예.
0: 그 활쏘는 그 대목이잖아요.
1: 예.
0: 동남풍 빌고 활쏘고 이제 그런 대목이잖아요.
1: 예.
0: 그 판소리에서 너무 유명한 대목이죠.
1: 가야금 병창이랑 잘 안 맞을 것 같기도 하고 느낌이. 근데 이거는 그럼 어디서
0: 누가 가르쳐 줬다는 얘기는 없어요.
1: 아, 그래요.
0: 예. 지금 요즘 그 이 대목이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대목이잖아요.
1: 그렇죠. 예.
0: 그러니까 이제 경연대회 가면 이게 단국으로 나오잖아요.
1: 맞습니다. 본인의 기량을 뽐내기 참 좋은 곡이죠.
0: 그렇죠. 그런데 예. 이 오늘날에 이제 전승되는 것이 박희 명창이 전승을 하신 거잖아요.
1: 예.
0: 그럼 박희 명창은 이 소리를 어디서 전승했느냐 이제 문제예요. 그런데
1: 예.
0: 거기에 대해서 박희 선생이 직접 말씀은 안 하셨지만은.
1: 예.
0: 그러나 당시 이제 함께 활동을 했다든지 선후배들의 이 소리라든지 네네네. 이걸 놓고 비교를 해보면 이소향 명창의 소리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소향 명창의 소리를 배운 거죠. 그러니까 뭐 선생을 모시고 배웠다는 뜻이 아니라
1: 네네네네.
0: 아니 소리 하시는 분들이야 소리 들으면 금방 다 아시죠.
1: 네.
0: 그래서 아마 그 동남풍 비는 이 대목은 이소향 명창이 가야금 병창으로 올린 것 같아요.
1: 아~
0: 그래서 이것을 이제 녹음을 했는데 워낙 기량이 좋고
1: 예.
0: 그러니까 이 대목을 올려가지고 그 당시에도 꽤 인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대목이. 그리고 이제 좀 난이도가 높으니까
1: 예, 예.
0: 오늘날에 와서는 이제 전승하시는 분들이 시험 과목으로도 이제 많이 그 부르는 그런 대목이에요. 예.
1: 음악을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노랫말은 노래가 좋다 홈페이지 중에서 노랫말 모음집이라는 게시판에 올려놨습니다. 참고하면서 노래 들으시면 더 좋겠습니다. 이소향 명창의 가야금 병창 들어볼 텐데요. 동남풍 비는 대목, 활 쏘는 대목이라고 하는 게 더 맞겠네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2: 머리 풀고

Yeah.

난 이란 말이 옳을

원배를 하고 중도는 바늘로 난병은 사들 달려 너는 사연을 바라보니 기장사는 단봉지 파우지제 공명 원기제 이거라 군사를 몰라 못 날

0: 이소향의 가요은 병창으로 칠성 제풍. 요즘으로 치면 이제 자룡할 수 있는 대목.
1: 예, 네, 이렇게 이제 동남풍을 네. 빌고 오나라를 탈출하는 그 네. 장면이죠.
0: 그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소리 기세가 대단하신데요.
1: 그 이소향 명창의 소리 특징이 첫째는 목이 참 좋아요.
0: 네.
1: 뭐 맑으면서도 그다음에 이제 소리가 아주 절도가 있죠.
0: 네.
1: 그래서 참 듣기도 편하고 그래서 대중적으로 인기가 높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워낙 기량이 좋기 때문에 어느 대목을 갖다 놔도 다 부를 병창으로 다 얹어서 지풍으로 부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이 대목이 원래 그 이전은 병창으로 잘 안 부르던 대목들인데
0: 네.
1: 이제 본인이 이제 이 대목이 워낙 그 적백가 중에서도 인기가 있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이걸 이제 병창으로 얹어서 부른 것 같아요.
0: 노랫말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원체 이제 유명한 눈대목이라서 내용상으로는 어느 정도 이제 청취자분들도 알고 계신 분이 많지 않을까
1: 그리고
0: 싶은데요.
1: 또 하나는
0: 예.
1: 현행 그 이 칠성 제풍 이 현행 병창 있잖아요.
0: 예.
1: 그거하고 노랫말이 완전히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 소리 하시는 분들도 듣기는 좀 편할 겁니다.
0: 네. 예. 동남풍을 빌고 동남풍이 부는 것을 확인하고 남병산에서 이제 제갈공명에 내려온 이후의 일이지
1: 탈출하는 장면이죠.
0: 예. 머리 풀고 발 벗은 차 학창이 거듭거듭 흉중에 고이 앉고 남병산 하로 내려갈제 강천은 요량하고 강천은 요락한데 새별이 둥실 떴다.
1: 예.

0: 강천이니까 뭐 강하늘이죠. 예. 지금 오강으로 내려와서 지금 배를 타고 탈출을 해야 되잖아요. 예. 요량하다라고 했는데 원래 요락하다는 뜻인 것 같아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황폐하다, 쓸쓸하다 그런 뜻이니까. 아. 이렇게 새벽에 인적이 끊친 그런 곳이잖아요. 예. 지금 새벽 샛별이 보이니까. 네. 그렇게 이제 쓸쓸한 그런 강풍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1: 네. 지난달 비껴 도용도용 떠나갈제. 그때요 오나라 주윤한 군병을 재촉하여 동남풍을 기다릴제. 이날 간간 천색은 청명한데 미풍이 부동이라.
0: 예, 이거는 보통 적벽가에서는 안일이로 이렇게 처리되기도 하죠.
1: 예.
0: 오나라 지금 이제 제갈공명은 이제 조자룡의 배를 타고 이제 떠났죠.
1: 예.
0: 그리고 이제 그 장면이 오나라로 이제 넘어간 거예요. 오나라의 주유가 동남풍을 이제 동남풍을 빌기로 했으니까 이제 네. 약속을 기다린 거잖아요. 네. 이날 강간 천색은 청명한데 미풍이 부동이라. 그러니까 그 하늘은 아주 맑은데 미풍도 아주 그 산들바람도 불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바람이 한 점 없다 지금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동남풍이 빈다고 동남풍을 빌어서 동남풍이 불기로 돼 있는데 바람이 일지 않으니까 예. 지금 속은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1: 그리고 판소리에서는 그래서 주유가 화를 내서 공명이 나를 속였다. 윤동 때 예. 동남풍이 어찌 있을 소냐. 그랬더니 노숙이 제 생각에는 아니 속인 듯 하여이다. 그러한 군자 영웅이 이러한 대사에 어찌 남을 속이리까. 말이 맞지 못하여. 이렇게 예. 이제 이야기 되는데 그것 때문에 좀 빠졌습니다.
0: 병창이니까 안일이를 예. 생략한 거죠.
1: 아.
0: 병창이니까. 물론 이제 뭐 병창을 하면서도 안일이를 할 수는 있죠.
1: 예.
0: 지금 현재는 아마 그렇게도 부를 수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지금 이거는 유성기판이잖아요.
1: 네네네.
0: 지금 유성기판은 시간이 바빠요.
1: 말이 맞지 못하야 삼경시 분한 풍설 기별을 움직인다.
0: 예, 기별인데 아마 이게 깃발을 뜻하는 말인 것 같아요.
1: 예.
0: 깃발이 움직인다 이제 그 말이죠.
1: 주유 바삐 장대에 나가 깃발을 바라보니
0: 여기 장대란 말은 장수가 지휘하는 지휘소다 그 말이죠. 높은 곳이다 그 말이에요.
1: 네. 청룡 주작 양각 백호 현무를 응하야 사르르르르 삽시간에 동남 대풍이 일어나더니만은 서북으로 깃발이 펄렁펄렁펄렁.
0: 예, 청룡 주작 이거는 깃발에 그려진 그림이잖아요.
1: 청룡이면 동쪽에 꽂혀 있을 때고 주작이면 남쪽에 꽂혀 있겠죠.
0: 그쪽에 동쪽 남쪽에서 꽂힌 깃발이 움직이니까 동남풍이죠.
1: 예. 그래서 서쪽에 있던 백호와 북쪽에 있던 현무 깃발을 이렇게 바라보고 바람이 불어 깃발 움직이는
0: 그쪽 방향으로 이제 바람이 부는 거죠. 예. 이제 민왕 씨가 이제 대신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주 나오죠?
1: 예, 그렇습니다. 삽시간에 동남 대풍이 일어나고 서북으로 깃발이 펄렁펄렁하니 주유 놀래어 탄식 왈. 아까는 거짓말이라고 하더니 이 사람의 탈조화난 귀신도 난측이라.
0: 예, 탈조화. 조화라는 것은 그 천지 만물을 변화시키는 것을 조화라 그러잖아요.
1: 네.
0: 조화를 부린다 그러잖아요.
1: 네.
0: 여기에서 탈이란 말은 훔친다는 뜻이에요. 뺐다.
1: 아.
0: 그러니까 신의 재주를 훔쳤다 그 말이에요. 아꼈다는 뜻이 아니고
1: 네네네.
0: 뺏어왔다 그런 뜻입니다. 훔쳐왔다는 뜻이에요.
1: 귀신도 난측이라. 예측하기가 어렵다.
0: 예, 이 사람이 귀신의 재주를 신의 재주를 훔쳐온 거는 귀신들도 모를 거다 이 말이죠.
1: 만일 오래 두어서는 동호의 화근이요 일찍 죽여 후한 없애 옳다.
0: 예, 후한을 없애는 것이 옳다.
1: 예.
0: 예.
1: 서성 정봉을 급히 불러 수륙으로 나누어 장단을 묻지 말고 제갈량의 머리를 네 검에 댕기렁 비어오라.
0: 예, 수륙으로 나누어 그러니까 지금 오나라 진지하고 그 칠성단하고는
1: 예.
0: 거리가 좀 된단 말이에요.
1: 예.
0: 그러니까 빨리 가서 잡아와야 되는데 하나는 육로로
1: 예.
0: 육지로 말을 타고,
1: 말 타고 가고
0: 하나는 백길로
1: 예.
0: 추적을 해서 일단 빨리 가서
1: 예. 철기를 내어주니 철기를 내어주니 서성은 배를 타고 정봉은 말을 놓아 남병산에 달려들어 사면을 바라보니 집기 장사는 당풍 이리 퍼고 지제 공명은 지기 이거라.
0: 네. 예. 철기를 내어주니 이거는 이제 기란 말은 여기에서 저 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말을 내줬다 이 말이에요.
1: 예.
0: 철기니까 용맹한 철갑을 입은 그 기병들이죠. 그 기병들을

0: 풀어가지고 쫓아가라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 네.
0: 서성은 배를 타고 정봉은 말을 타고 말을 놓아
1: 네.
0: 남병산 달려들어 사면을 바라보니 집기장상은 당풍이립하고 이건 적벽가의 그 삼국지 원문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1: 네.
0: 집기장사 그 깃발을 잡은 장사들은
1: 아.
0: 당풍이립하고 바람을 마주해서 서 있고 그러니까 깃발을 잡고 있으니까 깃발이 지금 바람이 불잖아요.
1: 예.
0: 그걸 바람 부는 바람에 흔들리는 깃발을 잡고 섰다 그 말이죠.
1: 지제공명은 지기이거라.
0: 지제공명은 다만 여기 있는 공명은 지기이거라. 이미 알고 가버렸다 그 말이에요.
1: 아, 그래서 군사를 불러 묻는 말이 이놈 군사야 공명이 어디로 가시드냐.
0: 그렇게 사라져버렸다 네. 이 말이에요.
1: 저 군사 여짜오되 저 군사가 여짜오되 바람을 얻은 후 머리 풀고 발 벗고 이 너머로 가더이다. 두 장수 분을 내어 서성 정봉이 분을 내어 오강변 내려가니 원근 창파 물결은 흉흉한데 공명은 거래 묻혀라.
0: 예, 원근 창파 멀고 가깝다 그런 얘기고요.
1: 예.
0: 그러니까 넓은 이제 물이다 그 말이죠. 물결은 흉흉하다는 말은 파도가 높이 친다 이 말이죠.
1: 예.
0: 민심이 흉흉하다 그러죠.
1: 네네.
0: 들끓는 게 이제 흉흉이란 말이에요. 물이 막 그 끓어서 솟구치는 모양이 흉흉이거든요. 물결은 흉흉한데 지금 녹음에는 없는데 요즘은 이제 공명은 거래 묻혀라. 공명은 거래한 곳을 알 수가 없다 이제 그러면
1: 간 곳이 없다.
0: 간 곳을 네. 알 수가 없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1: 네.
0: 아마 유성기 음반이라서 요 부분이 잠깐 생략이 네. 된 것 같아요.
1: 수졸이 들어서 고한다. 수졸이 들어서 고한다. 자길 일모시에 일척 소선 하나 강하느가 메었거나.
0: 네, 자길이 그러니까 어제죠.
1: 네.
0: 일모시니까 해질녘에 일척 소선이 조그마한 배 하나가
1: 네.
0: 강 안에가 매어건을 강가에 매어 있었는데 네. 이제 그런 얘기. 요게 이제 조자룡이 타고 온 배잖아요.
1: 네. 양양강수 맑은 물 고기 낚는 어선 배 심리장강 벽파상에 왕래하던 거루선 오호상 연월야에 범상공 가는 배.
0: 예, 여기까지 녹음이 돼 있죠.
1: 예.
0: 이건 이제. 그게 어떤 배냐 하고 배의 정체를 이야기하는데 이런 배도 아닌 것 같고 저런 배도 아닌 것 같고 이제 그런 얘기예요.
1: 네.
0: 그 양양강수 맑은 물, 그 양양 넓은 강물 네. 맑은 물에 고기 낚는 어선이었나 하고 의심을 해보는데 그것도 네. 아닌 것 같고요.
1: 네.
0: 그다음 심리장강 벽파상에 왕래하던 거로선 심리 넓은 강에
1: 네.
0: 벽파상이니까 푸른 물결이죠.
1: 네.
0: 거기에 왕래하던 거룩배. 거루선이라는 것은 끌고 가는 배가 거루선이잖아요.
1: 오.
0: 그러니까 이 거룻배라는 것은 말하자면 요즘 말하면 그 동력이 없는 배예요.
1: 아.
0: 그러니까 이제 돛을 달 지금은 엔진을 달지만 예. 예전에는 돛을 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돛을 달면 그 바람의 힘으로 간단 말이에요.
1: 네.
0: 아니면 노를 젓던가.
1: 그렇죠.
0: 근데 거루선은 돛이 없으니까
1: 아.
0: 그것을 그 바다가에 이렇게 나무를 짚고 이렇게 밀어서
1: 아.
0: 가든지
1: 네네네네.
0: 아니면 강가에서 끈을 매가 잡아 당기는 거죠.
1: 아.
0: 그런 식으로 해서 움직이는 네. 배가 거루선이에요.
1: 아.
0: 그러니까 이거는 뭐 쾌속선이 아니고
1: 네네네네.
0: 짐을 싣고 가기 위해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배예요.
1: 저희 섬에 그런 게 있었어요. 저는 이해가 잘 되네요.
0: 예, 그 거루선이고 네. 그런 배도 아니고
1: 오호상 연월야에 범상공 가는 배.
0: 예, 범상공은 범녀라는 사람이에요.
1: 네.
0: 월범녀라고 자주 나오죠.
1: 네.
0: 이 월나라의 재상이었던 범녀가 이제 그 오나라 월나라의 싸움에서 승전을 하잖아요.
1: 네.
0: 그 월나라가 승전을 했는데 구천이란 임금이 이게 의심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그 범녀라는 사람이 워낙 그 참 빼어난 그 신하 장수였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이 구천이 자기를 이제 의심을 할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오나라를 칠 때까지는 밑에 장수가 필요하지만은
1: 이제 승리했으니까
0: 이제 훌륭한 신하가 밑에 있으면 거추장스럽단 말이죠.
1: 야, 깝깝하죠.
0: 네, 그걸 가지고 이제 토사구팽이라는 거예요. 토사구팽을 당하게 되니까 그 토사구팽이란 말을 남기고
1: 예.
0: 오호라 오호 중국의

0: 그 다섯 호수가 있거든요. 네. 거기에 안개 속으로 사라져요. 오. 그러니까 망명을 떠나버리죠.
1: 네네네.
0: 그래서 변성명을 하고 돈을 벌잖아요. 그래서 도주공으로.
1: 도주공.
0: 예. 그래서 도주공을 내가 부러워하며 그 박타령에도 나오죠.
1: 엄청난 부자.
0: 예. 큰 돈을 벌었던 그 예. 영웅이죠. 그러니까 오호상 연월야에 범상공이 타던 배인지도 모르겠고 예. 하면서 지금 이런저런 배의 종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1: 이 대목. 그가 합쳐서 이소영 명창의 소리 들어보면 상당히 그 여성 명창인데도 뭐라고 해야 될까요? 터프한 느낌?
0: 그렇죠.
1: 예, 그런 느낌이 좀 네. 있습니다.
0: 또 이소영 명창이 이 적벽가니까 그렇게 불렀어요.
1: 예, 예. 이면에 맞춰서.
0: 예, 예. 이면에 맞게. 또 어떤 소리를 들어보면 굉장히 또 참하게 부르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그 가야금 명창으로서는 정말로 아마 불세출의 가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1: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칠성 제풍 대목을 이소영 명창의 가야금 병창으로 듣고 노랫말을 풀이해 봤습니다.
0: 근데 요 뒷면이 있는데 네네네. 이거는 오늘 다 못할
1: 네, 저희가 다음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또 기약을 두고 뒷부분도 함께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습 겸 예. 저희가 앞서 보내드렸던 것이 상 부분인데요. 상하 둘 합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소향의 가야금 병창으로 칠성 제풍 대목 보내드리면서 선생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저는 음악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2: 머리 풀고 말벌

화난 난 이런 말이 될

진이 김민기 맹물자진이 사공이 왕왕.

나 stay not the way you are. 누가 좀 보는 놈은 손해.

좀 더 얼 뻥 뛰고.

이소향의 소리로 칠성 제풍 함께 들었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수요일 방송 1부 끝곡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호남 우도풍물 들어볼 텐데요. 아, 이분들의 연주 오랜만입니다. 서울풍물단의 연주로 보내드리고요. 저는 음악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11살에 처음 만난 가야금. 사랑하면서도 때로는 무거운 짐처럼. 나는 오랫동안 이걸 왜 계속하는 걸까?
1: 스스로 무대의 주인이 되어 생존과 미래를 증명해내는 전남대학교 예술 전공생들의 뜨거운 실험, 뉴비 스테이지 4.

0: 깊이 있는 전통이 AI를 만나 혁신적인 무대를 선보입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예비예술인 현장연계 지원사업, 전통예술 분야에서 유일하게 4년 동안 선정된 뉴비스테이지 포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누리집에서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7월 4일 토요일 오후 7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2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1: 호출보 HLQA 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앵그마, 너 귀신들 한번 해라. 어른이 불능나 아이가 불능나 대담은 예하랬다, 앵그마. 아이고, 잘한다. 자, 초성 좋게 한번 하라. 이따 밥 줄게.

초동초야 다련받고 이모 생각이 절로

내 소리는 어디를 가고 때만 찾아서 잘 떠.

가깝네 사람은 보기가 좋고 근데 사람은 듣기 좋게.

김남동 외에 여러분의 소리로 전라도 해남의 못지는 소리, 먼데 소리 보내드렸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수요일 방송 2부 시작했습니다. 라디오뿐만 아니라 국악방송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덩덕쿵 플레이어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고요. 노래가 좋다 홈페이지 오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경기 입창 놀량 들어볼 텐데요. 황용주 외 여러분의 소리입니다.

0: 비 온 뒤에 계곡 물이 불어나서 콸콸콸콸 쏟아지는 그런 광경 보신 적 있을 텐데 약간 황유홍주 명창의 소리 들으면 늘 예, 시원하게 쏟아지는 물줄기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시원함을 또 잘 전해주는 대목이죠. 심청가 중에서 신봉사 목욕하는 대목부터 방아타령까지 은희진 명창의 소리로 이어서 보내드립니다.
1: 신봉사가 이렇듯 올라가다가 삼복더위의 날이 어떻게 덥던지 안 못 보는 맹인이 모욕을 한번 하고 올라가는디 꼭 이렇게 된 문양이야. 시!

0: 절 쉬고 나 절 쉬고야 좋다 모욕을 흘려하고 상하고 복을 환환 판서 서신의가에 다 접쳐오고 좋다 우리의 풍동들어서요 시원하고 잔이 좋네
1: 좋다
0: 오 시원하고 잔이 좋아 몰라 정말 달팍 쥐어서 양추질도 꿀꿀하고 또한 주먹을 달팍 쥐어서 겨드러고 이러며 시원하고 잔이 좋다 삼각살 올라간들이어서 시원하며 풍해주술을 다 마신들 이어서 시원한 그날씩 와죽하나지와자던데 풍동풍동인다
1: 좋다기 말세요
0: 이렇던 모욕으로 나와보니 아었던 무상한 도적놈들이 아이 해필이면 가져갈 것이 없어서 아 신봉사 의관 행장을 모두 다 싹 가져가 버렸지 신몽사 기가 막혀 강변을 두루 더듬으며 내 옷 가져오너라 옷을 가져가려거든 먹고 입고 쓰고 온다면 부자집에서 아저씨
1: 옳지
0: 해필이면 이렇게 두 눈 없는 봉사옷을 가져간단 말이냐
1: 옳지
0: 어쨌든 봉사옷 가져간 놈은 12대 떼봉사할 것이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쩔거나 백수풍신 늙은 놈이
1: 그렇지.
0: 우아래를 활신 벗었으니 올라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도로 내려갈 수도 없는 일이고
1: 그렇지.
0: 두 손으로 그냥 거금만 딱 캐리고 내 앞에 보인 내 옷이거든 전부 돌아 들어가시오

0: 왔소. 나 어쩌다 이렇게 되었소. 자타는 없었을 적은 또 마침 태소장이 그곳을 지나가는데 에이제로 에이제로 와라시 물러가라. 신봉사 반개 듣고 옳지 어디서 관장님이 지나가시나 보다. 관은 민지 부모라 하였으니 내가 때를 한번 써볼 수밖에 없는 수가 없다 하고 아려라 아려라 사령 아려라 여쭈어라 여쭈어라 급청동인 여쭈어라 황상가는 봉살런지 배갈자루 여쭈어라. 쓸 행차가 똥 멈추더니 호호 저 봉사는 어찌하여 옷을 훨씬 벗었으며 제. 무슨 말을 하려고 관장을 이렇게 불러 세웠는고. 어서 아리워라. 신봉사가 한번 아리워 보는디
1: 제.
0: 예 소맹이 아리라
1: 저다
0: 예 소맹이 가리라.
1: 쓰고야
0: 소맹이 사옵기는 황주 도화동 사옵는디 황성잔치 가는 길에 오다가 계집을 잃고 날이야도 더 웃기로
1: 나

0: 여탄나 작성 진라에 배로야 가니라고 줬은지 배순의 앙탑 대그사를여
1: 여탄나 헐수
0: 이는 무롱 대수라
1: 그렇지
0: 수배 불러 하직하고 급창 불러 의롱 열고 내어봐라 너는 수건 써도 상관없으니 이 양반께 간만근 벗어드려라
1: 수에
0: 노자까지 후에 얻어줬구나
1: 제.
0: 신봉사 받아들고 저 황성은 말씀이오나 아, 그 무지한 놈의 새끼들이 아치 텐비 때까지 가져가 버렸으니 어찌하면 죽을라지요 태수 웃고 텐비 때까지 내어주니 백배 살에 하직하고 낙수기를 지내 녹수정을 당도하니
1: 제.
0: 이때는 어느 때쯤 되었는고 하니 방아를 찢는 계절이 됐던가 보더라
1: 제얼지
0: 동네 아낙네들이 모여 앉아서 방아를 찢다가 신봉사를 보고 조롱을 하는디 아 요새 봉사들 한실해 주더구만 아 저 봉사도 황성 맹인 자체가 하는 봉사지면 그 앉아있지만 말고 이리 와서 방아 좀 찢어주고 가지
1: 제.
0: 신봉사 반기 듣고 쾌기반찬에 정신만 잘 주면 찌어주고 말고
1: 아, 씨구야
0: 왜니 쾌기반찬 뿐이겠어? 신봉사가 여러 아낙네들하고 한번 방아를 같이 찌어보는디 꼭 이렇게 찢던 모양이야 어유 와방아요
1: 씨구야
0: 어유 와방아요
1: 수
0: 그 다음 등 잘 찢는다 어유 와방하여
1: 스구야
0: 태공우라 천왕신은 이 목덕으로 광하였으니 이랑이거니 중얼 순호 어유 와방하여

0: 방아요.
1: 어서야.
0: 땡그당 대단지는 나 행유와 방아요.
1: 어서야.

0: 어서 대모 정원으로
1: 좋지.
0: 방아 소리가 끊쳤더니 우리 성상 진규여사 김비란 없이니 하물며 맹이 잔 최고금은 얻느니라.
1: 좋다.
0: 우리도

0: 여보시오, 봉사님.
1: 쓰고야.
0: 아, 왜 그러셔? 방아를 이렇게 느리게 찢다가는 몇 날이 걸릴 줄 모르겠어. 좀 자주 좀 찧어볼 수 없소?
1: 쓰고야.
0: 신봉사가 좋아라고. 아이고, 방아란 것은 자주 찝어 자주 찔수록 좋은 것이지. 자주 찢는데 꼭 이렇게 찢던 모양이야. 하유와 방아요, 하유와 방아요, 떵떵떵떵 열지는 너. 하유와 방아요, 하유와 방아요, 방성천리 가는 길에 방아 찍기도 정밀세. 하유와 방아요, 한 달이 올라흐리고 한 달이 내려흐리고 뻘이랑 배리랑 하는 양은 이상하고도 맹랑하시. 허유와 방아요, 허유와 방아요, 허허 맵다고 주방아. 허유와 방아요, 꽃속구나 그 방아로다. 허유와 방아요, 보리쌀 국물에 부드박고 끓여라. 우리 방아꾼들 배충분하세. 허유와 방아요, 허유와 방아요, 허유와 방아요. 떨가던 떡 자주 지어라. 전세대동 뜨거져 간다. 유와 방아요.
2: 은희진의 소리로 심청가 중 신봉사 목욕하는 대목부터 방아타령까지 보내드렸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수요일 방송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일 2부에 마련하고 있는 순서, 오늘 이 음악 시간으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산 속에 살면 창이 곧 액자가 되어서 시시각각 변하는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고 하죠. 7월의 첫 오늘 이 음악은 시원한 산 속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는 시조를 한 곡 준비했습니다. 백발의 노인이 산을 바라보며 앉아있는 그림이 떠오르는 사설지름 시조 푸른 산중 백발옹이 만나볼 텐데요. 시조의 내용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우리말로 풀어쓴 내용을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푸른 산중의 백발의 노인이 고요히 홀로 남쪽 산봉우리를 향해 앉아있더라. 바람이 부니 소나무에는 검은 고소리가 들리고 안개가 개이니 골짜기에는 무지개가 뜬다. 두견새 우는 소리는 천고의 하늘 노래하고 소쩍새 운이 풍년이 들겠구나. 누가 산이 적막하다고 하였던고 나는 즐거움이 끝이 없다 하노라. 이 내용의 노랫말인데요. 푸른 산중 백발옹이 고요 독좌 향 남봉이로다. 바람 불어 송생 스리오 안개 걷어 학성 홍을 주곡재금은 천고하니오 적다 정조는 일년풍이로다. 누구서 산이 적막타던고 나는 낙무궁인가 하노라. 이렇게 노랫말로 변신을 하게 됩니다. 산속의 다양한 풍경과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시조인데요. 사설지름 시조입니다. 첫 음은

을 높이 질러내고 사설을 촘촘히 엮어가는 노래인데요. 오늘은 서감 정경태 선생의 노래로 감상해 보겠습니다. 음악 보내드립니다.

푸른 산중하에 함께 들었습니다. 정경태의 노래였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서도풍류 공연 실황 음원을 들어볼 텐데요. 조혜령의 해금, 윤성만의 대금, 최영진의 장구, 그리고 공연 실황의 춤이 함께했네요. 손병만의 춤으로 보내드립니다.

0: 소도풍류 함께 들었습니다. 조혜령의 해금, 윤성만의 대금, 최영진의 장구장단이었고요. 공연 실황 음원이었는데 실제 공연에서는 손병만의 춤이 함께 했습니다. 남도민요 세타령 이어서 보내드릴 텐데요. 김경희, 김소희, 성창순의 소리로 함께 듣겠습니다.
1: 3월 3일날 변장 나라 들고 호접은 변변 남은 아우성님나 가지꽃 피었다 춘몽을 들쳐 은사는 아마 금사는 중중 기암은 주전매산이구나 천리시내는 정산으로 돌고 이 골물이 주르르르 저 골물 골골 열이 열두 골물에 한투로 합수차 전방자 지방야 골턱 저 구려 방울이 거끄 엄려

김소희, 김경희, 성창순의 소리로 남도미녀 세타령 보내드렸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오늘 수요일 방송 끝곡은 경기민요 뱃노래 준비했습니다. 이분의 소리로 들으면 파도의 시원함보다는 왠지 그 뱃사공들의 근육이 터질 것 같은 팔이 떠오르는 그런 느낌이죠. 이희환 명창의 소리로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곡가 유은선입니다. 방안을 가득 채운 악보, 수천 번을 고쳐 쓴 가사 한 줄, 이렇게 만들어진 음악은 창작자의 분신입니다. 열심히 만든 곡이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때 국내외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당신의 음악을 찾아내고 그 노력의 대가를 정당하게 지켜내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한 음악 생태계를 만드는 시작입니다. 당신의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당신의 열정이 내일의 선율로 이어지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의 음악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음악의 가치를 더 높게, 창작자의 권리를 더 넓게,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0: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1: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스승과 제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가야금 무대가 관객들을 찾아옵니다. 제21회 한양가야금연주단 정기연주회 동행 그 깊은 울림이

7월 5일 일요일 오후 5시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열립니다. 이번 공연은 한양대학교 국악과의 전통을 잇고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음악의 가치를 나누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지난해 학부생들과 함께한 아름다운 동행에 이어 올해는 스승과 제자가 한 무대에서 호흡을 맞추며 더욱 뜻깊은 시간을 선사합니다. 특히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한양대학교 출신 선배 국악인들과 교수진이 함께해 공연의 의미를 더하는데요. 한양가야금의 전통과 현재 그리고 미래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무대가 될 예정입니다. 또 해금 연주자 김성아와 정가 하윤주가 특별 출연하고요. 지휘자 이경은이 함께해 무대를 더욱 풍성하게 채울 예정인데요. 스승이 전한 가락이 제자의 손끝에서 다시 울려 퍼지는 모습. 생각만 해도 참 뭉클하죠. 자, 이번 공연 전석 초대로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가야금의 아름다운 선율과 세대를 잇는 음악의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이번 무대 꼭 함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통음악과 현대예술이 만나 색다른 감각의 무대를 선보이는 공연이 관객들을 찾아옵니다. 앙상블 페이지의 셀프리스가 7월 7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열립니다. 이번 무대를 선보이는 앙상블 페이지는 전통악기를 바탕으로 새로운 음악을 꾸준히 만들어오고 있는 단체인데요. 국내는 물론 해외 예술가들과도 활발하게 협업하며 국악의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작품은 미국의 작곡가 에드워드 쇼커와 함께 만든 공연으로 버클리 아트 뮤지엄과 샌프란시스코 국제예술제에서 먼저 공개돼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번 공연을 통해 국내 관객들에겐 처음으로 선보이게 됩니다. 제목인 셀프리스는 나 자신에 대한 감각이 흐려진 상태를 뜻하는데요. 나는 나를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 기억이 사라진다면 나는 여전히 나일까? 이런 질문에서 출발한 공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기억과 인지의 변화를 겪은 사람들의 실제 인터뷰 음성이 작품 속에 담겨 있고요. 국악기의 소리와 영상 그리고 실시간 연주가 어우러져 관객들에게 새로운 감각의 경험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기억과 시간, 육체와 정신 그리고 나라는 존재에 대해 자연스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앙상블 페이지의 셀프리스는 7월 7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공연되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국립국악원 누리집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국립장극단의 대표 레퍼토리 시리즈 절창이 이번엔 김해를 찾아갑니다. 국립장극단 절창포가 7월 10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과 11일 토요일 오후 3시 김해 문화의 전당 마루홀에서 관객들을 만납니다. 절창은요, 국립창극단이 젊은 소리꾼들의 매력을 새롭게 보여주기 위해 선보이고 있는 공연 시리즈인데요. 전통 판소리의 깊은 맛은 살리면서도 콘서트처럼 감각적인 무대 구성으로 꾸며져 국악 팬들뿐 아니라 젊은 관객들에게도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절창포의 주인공은 국립창극단의 소리꾼 조유아와 김수인, 절창 시리즈 최초의 혼성 듀오로 무대에 올라 각기 다른 개성과 소리 색깔로 판소리의 매력을 들려줄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공연에선 판소리 다섯 바탕 가운데 가장 사랑받는 작품인 춘향가를 약 100분으로 압축해 선보이는데요. 조유아의 김세종제 춘향가와 김수인의 동초제 춘향가를 한 무대에서 만나볼 수 있어 이번 공연의 가장 큰 관람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가장 힙한 판소리 무대 절창포와 함께 전통 판소리의 새로운 매력을 만나보시기 바라겠고요. 자세한 공연 정보와 예매는 김해 문화의 전당 누리집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전직 부장판사 출신 드라마 작가가 있습니다. 판사 재직 중에도 여러 저서를 출간하고 자신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법정 드라마 미스 함무라비의 극본까지 직접 쓴 문유석 작가 이야기인데요. 법관이 되기 전 그의 원래 꿈이 스토리를 쓰는 작가가 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만화를 좋아해서 만화의 스토리를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었지만 먹고 살기 위해 법대에 진학했다는 보통 사람의 시각에선 좀 재수없게 들릴 만한 이야기를 한 토크쇼에서 한 적이 있는데요. 결국 23년간의 법관 생활을 끝내고 프리랜서 작가로 뒤늦게 자신의 꿈을 찾아 살고 있는 그에게 토크쇼 진행자는 드라마 작가로서 겪는 직업병이 없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아주 치명적인 병이 있다며 쓰기 싫다 병이라는 말을 했죠. 그토록 이루고 싶던 작가의 꿈에 쓰기 싫다 병이 한 세트로 따라오는 것처럼 하기 싫은 걸 견디고 이겨내는 시간 없이 지켜낼 수 있는 꿈은 세상에 없는 거겠죠. 여기는 저녁을 채우는 음악 세상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

노모리의 연주와 노래로 신비롭고 기묘한 노래 들으면서 7월 1일 수요일 맛있는 라디오 생방송으로 문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부장판사 출신 프리랜서 작가 문유석 작가 이야기로 만나의 문을 열었는데요. 현직 판사로 재직하던 시절에 드라마 작가로 데뷔한 것으로도 세계에서 유일한 사례로 유명했지만요. 알고 보니 법관이 되기도 전에 이미 대입 학력고사 전국 1등으로 일찌감치 뉴스에 나온 적이 있는 분이었더라고요. 이런 이력만 봐도 누구보다 머리도 좋고 끈기도 있고 또 오래 앉아서 공부하고 집중하는 일에 자신 있을 것 같은 분이 작가로서의 직업병으로 쓰기 싫다 병을 이야기했다는 게 좀 의외면서도 친근감이 확 드는 것 같아요. 저런 천재들도 다 똑같이 하기 싫은 걸 참고 하는 거였구나 싶어서요. 이 쓰기 싫다 병을 극복하기 위해 문유석 작가님은 매일 한 장이라도 쓰자, 잘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뇌를 달래가면서 오늘은 쓰레기를 쓰겠어 라는 마음가짐으로 어떻게든 시작은 해보려고 한다는데요. 여러분은 각자 어떤 직업병을 갖고 계시고 그걸 어떻게 극복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 주제는요. 내가 가진 직업병과 극복법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나 국악방송 전용 앱 덩덕궁에서 사연 쓰기 이용해서 여러분의 이야기 나눠주세요. 김영기님께서요. 7월의 첫날 맛있는 라디오 파이팅이에요 해주셨는데 아 그래요. 우리 모두 다 함께 파이팅 한번 외치고 네 7월 시작해보면 좋겠네요. 자, 1790님의 꽃편지 도착했습니다. 광나무 꽃입니다. 사시사철 푸른 상록 화렵수인데 지구온난화로 북방 한계선이 올라가 내륙에서도 볼 수 있게 된 나무랍니다. 잎이 반질반질하게 빛이 난다고 광나무라고 하고 여자의 굳은 절개에 비유되어 여정목이라고 했다네요. 지금의 정서와는 다르게 의미를 부여하며 가꾼 나무라는 것도 알았고 꽃은 꿀벌이 좋아하는 밀원이기도 한 것을 알았네요. 상록수답게 꽃말은 강인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까지. 문 닫은 간이역 철로변에 있는 나무를 스쳐 지나가지 않고 가까이 다가가서 사진을 남겼습니다. 따사로운 햇살과 시원한 바람에 흔들리는 작은 꽃을 찍기 위해 나뭇잎을 살짝 잡아당겼습니다. 그랬더니 꽃가루 따던 꿀벌이 깜짝 놀라 달아났습니다. 그 바람에 저도 깜짝 놀라기는 했습니다. 사진을 남기며 추억 하나 덤으로 남겨봅니다 해주셨어요. 이 상록수답게 꽃말은 강인한 마음이라고 하셨는데 꽃은 괴 상반되게 아기자기 정말 귀엽습니다. 아유 이렇게 꽃망울이 네 야무지게 닫혀있는 이 모습도 굉장히 귀엽네요. 울망줄망 네 예쁜 꽃입니다. 5169님께서도 사진과 함께 문자 주셨는데요. 보미님 집 앞 어린이 공원에 무궁화 꽃이 활짝 폈더라고요. 하루하루 바쁘게 살다 보니까 계절의 흐름에 점점 무뎌지는 것 같아 씁쓸한 마음이 듭니다. 오늘이 7월 1일이니까 아직 반이 남은 26년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보내야겠습니다. 고귀하게 핀 무궁화꽃처럼 만나도 오래오래 함께해 주세요 해주셨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 무궁화 사진 찍어서 보내주신 이 사진 보니까 정말 교과서

첫 표지에 그렇게 실릴 법하게 어우 정말 잘 찍어서 보내주셨네요. 무궁화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자주 마주치기는 요즘은 왜인지 조금 네. 이렇게 마주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요.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보내주시는 거 보니까 뭔가 싱그럽고 참 기분 좋습니다. 김인설님께서요. 7월의 첫날 맛있는 라디오 출석합니다. 7월도 맛있는 라디오와 함께해요 해주셨네요. 아유, 7월도 함께해 주신다고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 네, 오늘 또 이제 매일매일 뵙지요. 자, 그리고 승승장구님께서요. 안녕하세요. 7월 첫날 잘 보내셨어요. 남은 절반 하반기도 싫은 일도 척척 해내는 파이팅 해봐요. 7월의 첫날 저녁 만나와 함께합니다. 해주셨어요. 그래요. 우리 여러분들 모두 오늘 파이팅 하셨죠? 네. 힘차게 남은 하반기 오늘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음악 한곡 듣고 올게요. 소향의 노래로 극복의 노래 아리랑.

소향의 노래로 극복의 노래 아리랑 듣고 왔습니다. 우리 만나가족 여러분을 위해 마련된 공연 티켓 선물이 있죠. 7월 22일 저녁 7시 30분 남산국악당 무대에 오르는 창작음악극

웅산, 도자기 편경 이야기인데요. 역사적 사실에 상상력을 더한 이 작품은 영조와 정조의 능에 백토로 만든 도자기 편경을 함께 묻었다는 국장도감의 기록을 모티브로 창작됐고요. 신비로운 흙을 찾아 헤매는 도공 심은산의 고뇌와 예술을 향한 집념, 그리고 그가 빚어낸 소리가 어떻게 백성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군주의 마음을 움직였는지를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그려낼 예정인데요. 창작 프로젝트 그룹 공간 서리서리의 대표이자 창작 타악 그룹 공명의 멤버로도 오랜 시간 활동해온 송경근 대표가 총감독과 극작을 맡았고요. 송경근의 대금, 송훈, 디저리두, 김은경의 소리, 임보현의 피아노, 강선일과 장경희의 율기와 타악, 윤보연의 첼로, 그리고 박경소의 가야금 연주도 함께합니다. 7월 22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서울 남산국악당 크라운 해태홀에서 펼쳐질 이 공연 초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공연이라고 말머리 달고 성함을 적어서 신청해 주세요. 오늘 방송 마칠 때까지 또 신청 많이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 수요일은 어떻게 먹어보미 좋겠는가 함께하는 날이죠. 이 코너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저의 부캐 보미자 씨가 오늘은 또 어떤 요리를 부탁드릴지 문자로 요리할 준비하고 기다려주시고요. 보미자 씨의 입맛을 사로잡아 오늘의 셰프로 선정되시는 분과 사연과 신청곡으로 소통해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선물도 드리죠.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 장기지떡에서 떡 선물 세트, 잔류 세제 걱정 없는 순한 고집 강청에서 친환경 비누 세트, 그리고 정가 농산에서 어쩌다 못난이 포기 김치를 드립니다. 드들강님께서요, 하기 싫음을 이겨내는 사람들의 성공담이 때로는 감동을 줍니다. 절대 듣기 싫음이 없는, 듣지 않으면 마음의 병이 되는 우리들의 만나, 7월의 첫날 만나와 함께 기분이 맑아집니다 해주셨네요. 아유, 못 들으실 때도 있으실 텐데 마음이 병이 되면 안 됩니다. 그쵸? 자, 0750님 채널 고정 중 해주셨고요. 왕만두 사는 남자님께서요. 와, 우리 왕만두 사는 남자님은 이렇게 지인으로 친해지게 되면 만두 사주시나요? 제가 편의점 점장이라 친구 집에 가면 냉장고 열어서 음료와 식료품 각 잡아서 진열해요. 그래요. 이거는 네, 직업병의 종류 중에 하나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 보통 이렇게 열이 안 맞춰진 거는 못 보실 것 같아요. 자, 1319님께서요. 일 댕겨와 씻고 들어요. 또 소나기가 오려고 하네요. 한두 방울 시작. 저녁 뭐 먹을지 고민했는데 주문한 연탄 불고기가 도착했네요. 근디 생인디 우리 집에 연탄 없는디 연탄은 안 주나 봐요. 어쩔 해주셨어요. 그러면 연탄도 시키시고 불고기도 따로 시키셨어야 됐는데 아, 이 연탄 불고기 주문이 된 거를 주문을 하셨는지 그건 모르겠네요. 자, 국악사랑 꿀꿀이님께서요. 보미님이요. 박사님의 해금 연주에 인기 프로 만나 진행에 한편의 인생 드라마 보는 것 같아서요. 저도 보미님 거울 삼아서 열심히 살려고요. 아자아자 해주셨는데 아유, 저도 정말 하기 싫음이 있습니다. 저 굳이 얘기하자면 연습하기 싫어 병이라고. 연습을 해야 되는데 정말 연습이 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정말 그냥 누워만 있고 싶고. 저 한 번은 그런 적도 있습니다. 누워서 정말 쉬고 싶은데 연습은 정말 해야 돼서 누워있는 상태에서 배에 올려놓고 해금 연습한 적도 있어요. 그렇게라도 일단 하고 보면은 슬슬슬슬 또 일어나서 앉아서 하게 되더라고요. 일단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7426님께서요. 보미님 7월에 첫 곡부터 선곡 좋네요. 치과 다녀오는 길에 능소화를 봤어요. 능소화는 정말 꽃송이째 뚝 떨어졌더군요. 집에 들어오고 나니 비가 쏟아져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유, 참, 이 보내주신 사진 보니까요. 대문 위에 능소화가 이렇게 활짝 핀 그런 사진인데 마치 집 대문이
화관을 쓰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기도 하네요. 아유, 예쁩니다.

재밌다. 저도 참 능수가 좋아요. 이 싱그러움이 딱 느껴지죠. 9653님께서요. 저는 척수에 물혹이 생겨 8년째 누워 지내는데 식사 때 일어나 식사하고 욕창으로 앉아 있기 힘들지만 다리 무릎 부분을 끈으로 묶어서 벨트를 발에 걸고 1500번을 당기고 두드리고 빨래집게로 혈자리마다 주렁주렁 아침 저녁 하는데 하기 싫어서 마음에 번뇌가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아, 그럼요. 이게 얼마나 고단하고 힘든 일이세요. 그쵸? 그래도 또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1500번을, 10번도 하기가 힘들 텐데, 그쵸? 1500번을 이렇게 매일같이, 아, 너무나 존경스럽습니다. 우리 9653님, 네, 힘내시고요. 자, 2130님께서는요. 첫날이라고 하니 왠지 다시 새롭게 해볼 마음을 가져봅니다. 저는 요즘 민화를 그리는데, 와, 멋지시네요. 좋아서 하다가도 전시회를 해야 하거나 해서 시간 내에 맞춰야 하면 하기 싫어져요. 그럴 땐 30분 알람 맞춰놓고 딱 그만두기로 하면 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유, 그래요. 아, 이 마음 너무나 잘할 것 같습니다. 마감에 임박하면 이렇게 마음이 막 조마조마하면서 오히려 더 하기 싫고 그럴 때 있죠. 아, 근데 이거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30분 알람 맞춰놓고 딱 이때만 열심히 해보자. 그리고 또한 30분 쉬었다가 또 30분 알람 맞춰놓고 하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쵸? 아유, 좋은 방법. 네, 또 보내주셨네요. 자, 그럼 음악 한곡 듣고 와서 보미자 씨 소환해 볼게요. 1319님의 신청곡입니다. 악단광칠의 Whatever.

저만 늘었더하니 아침에 조금 늦게 일어나면 어떠하니 전 남친에게 전화를 하면 어떠하니 회사에 안 가고 외식에 안 가고 수업에 좀 안 가고

안녕하세요. 만나 가족 여러분, 포허자 누나 포미자 수요일을 맞아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도 잘 지내셨나요? 아니 글쎄, 저도 어제 집에서 방송을 듣다 보니까 요즘 우리 만나 가족 여러분 중에 입맛을 잃으신 분들이 좀 계신 것 같더라고요. 아우, 심지어 우리 봄디마저 입맛이 없단 말을 제가 깜짝 놀라지 뭐예요. 제 조카 봄이는요, 입맛이 없어 본 적이 별로 없는 아이거든요. 그런 아이마저 입맛이 떨어지는 계절이 왔다니까 이건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겠다 싶더라고요. 어제 이미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서 입맛이 없으면 밥맛으로 먹으면 된다는 지혜로운 답을 주셨던데요. 맞아요. 입맛이 없으면 밥맛으로 먹고 밥맛이 없으면 입맛으로 먹으라는 옛말이 있죠. 입맛이나 밥맛이나 그게 그거 아닌가 싶다가도 곰곰이 생각해보면 입맛은 내 입에서 당기는 맛이고 밥맛은 음식 자체의 맛을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은요, 도저히 맛이 없을 수가 없어서 집 나간 입맛도 컴백홈 하게 만드는 음식, 한마디로 입맛 돋우는 음식을 주제로 여러분의 솜씨를 발휘해 주십사 부탁을 드려봅니다. 아마 입맛 떨어졌을 때 찾게 되는 여러분만의 입맛 돋움 음식 목록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바로 그 입맛을 자극하는 핵심 비법을 살려서 직접 레시피를 적어서 보내주세요.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보내주실 동안 음악 한 곡 듣고 올게요. 승승장구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이네요. 김용우의 노래로 용천검.

김용우의 노래로 용천검 승승장구님의 신청곡으로 함께 듣고 왔습니다. 수요일만 되면 보배로운 맛을 찾아 등장하는 저 봄이자와 어떻게 먹어보면 좋겠는가 함께하고 있어요. 자, 오늘은요. 집 나간 입맛도 바로 돌아올 입맛도 드는 음식을 주제로 여러분의 레시피 부탁드렸는데요. 자, 과연 어떤 비법들이 왔을까요? 솔방울님께서요. 아, 솔방울이 아니라 술방울님이네요. 입맛 없으면 밥맛으로 드세요. 저도 그래요. 해주셨는데 자, 어떻게 해야 밥맛이 생길지 한번 보겠습니다. 바람바람님께서요. 만나에서 울려 퍼지는 신나는 노래가락 들으며 늦게 퇴근 시동 걸어봅니다. 벌써 봄이자님이 나오시는군요. 입맛이 없을 때는 시원한 초계국수같이 시큼새큼한 음식이 딱이지요. 해주셨는데 아우,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시큼새큼한 맛만큼, 그쵸, 입맛 돋우는 음식이 없죠. 초계국수 너무나 좋네요. 자, 9151님께서는요. 여름에 오이지 무침 밥 두 그릇 뚝딱입니다. 해주셨어요. 이 오이지 무침도 새콤달콤하죠. 3033님께서는요. 저는 입맛을 돋는 음식은 청양고추가 들어간 배추김치 볶음으로 가겠습니다. 먼저 배추김치를 썰고 나서 식용유를 둘러서 다진 마늘 볶고 배추김치, 설탕, 갓소부시, 다진 청양고추, 간장, 참기름 넣고 나서 물을 조금 넣어서 졸이면 완성입니다. 해주셨어요. 김치볶음은 뭐 언제나 맛있죠. 자, 1967님께서는요. 입맛, 밥맛 없을 때는 우유에다 밥을 말아서 깻잎을 싸서 먹으면 맛나요. 참 생뚱맞죠? 해주셨는데 이 맛이 상상이 안 갑니다. 어떤 맛일까요? 혹시 나도 이거 먹어봤다 하시는 분 계시면은 정말로 궁금하니까요. 손을 번쩍 들어주세요. 어떤 맛일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9193님께서는요. 기름을 뺀 참치에 마요네즈, 캔 옥수수, 완두콩을 넣고 버무리면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와요. 해주셨는데 아, 요거는 상상이 되는 맛이죠. 너무나 맛있는 맛이죠. 자, 꽃분내님께서는요. 저는요. 동태의 곤이 알탕열이요. 저희 동네에 맛집이 있는데요. 맛있는데 그런데 사다가 집에서 끓이면 왜 맛이 없는지요? 해주셨어요. 그러게요. 이게 참 신기한 게 맛집에서 포장해갖고 와서 집에서 먹으면 또 그 맛이 안 나잖아요. 아니 뭔가 그 식당 냄비에 비밀이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아, 참 식당에서 먹으면 맛있는데 아니면 기분 탓일까요? 나가서 먹으니까 맛있는 그런 건가요? 김인설님께서요. 여름철에 입맛 없을 때 녹차물에 밥 말아서 굴비랑 같이 먹으면 최고죠. 입맛 없어도 드세요. 해주셨어요. 아, 시원하게 얼음도 둥둥 띄우면 더 맛있지요. 승승장구님께서요. 저는 입맛 없을 때

네, 계란 토마토 해서 먹어요. 아, 그래요. 계란 스크램블하고 토마토 살짝 익혀서 소금 후추 뿌려서 같이 먹으면 맛있어요. 건강에도 좋고요. 해주셨네요. 이거 진짜 간단하면서도 건강에도 좋지요. 자, 2755님께서는요. 여름에 오이 썰어서 고추장, 청양고추 넣고 양푼 그릇에 비벼서 들기름 한 방울 최고입니다. 비빔밥. 최고 쉽고요. 맛도 있고요. 그쵸? 참기름 한 방울, 들기름 한 방울이면 입맛도 확 돋아요. 자, 좋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특급 비법이 담긴 입맛 돋우는 음식 레시피 조금 더 받아보고요. 저품이자의 메뉴도 잠시 후에 공개해 볼게요. 보내주실 곳은 샵 0302,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입니다. 1716님의 신청곡 띄워드려요. 아리수의 창부타령.

0: 아디수의 노래로 창부타령 1716님의 신청곡으로 듣고 왔습니다. 1716님께서요. 아이고 깨꼬리같이 잘도 왔네요. 너무나 이쁜 소리 고맙습니다. 우유에 밥 말아 먹으면 너무나 구수하고 몸에도 너무나 좋아해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아유 그렇군요. 우유에 밥 말아서 드신 분들도 꽤 계신가 봅니다. 자, 맛있는 라디오 수요일 코너 어떻게 먹어봄이 좋겠는가. 오직 이 코너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봄이자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입맛 돋우는 음식을 주제로 다양한 레시피 공유하고 있는데요. 저는요, 입맛 없을 때는요, 무조건 새콤달콤이에요. 그래서 여름엔 비빔국수를 가장 많이 해먹게 되더라고요. 아유, 그리고 골뱅이까지 추가하면 뭐, 집 나간 입맛 돌아오죠. 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레시피 보내주셨을지, 어머나, 8878님께서 저랑 똑같아요. 여름에 입맛 없을 때 비빔면에 골뱅이, 상추, 참기름, 깨소금 넣고 비벼놓고 군만두 구워서 비빔면과 함께 먹는답니다 해주셨네요. 아우 군만두까지 추가되면은 뭐 너무 맛있죠. 입맛 뭐 살아납니다. 자 7237님께서요. 초당 옥수수 제육볶음 추천해드려요. 오늘은 둘째가 회사 입사 1년째 되는 날입니다. 제육을 좋아해서 갇힌 양념에 싱그러운 미나리 상큼한 깻잎으로 초당 옥수수 얹어서 먹으면 입맛 잃은 입맛 돌아옵니다. 오늘도 더워서 걱정했는데 남편도 아주 잘 먹네요 하시면서 아유 직접 만드신 이 세상에 제육볶음 사진까지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아유 옥수수 정말 맛있어 보이네요. 네 맛있게 드세요. 소금꽃님께서요. 집 나간 입맛은 도토리 묵사발이면 됩니다. 도토리 묵 한 모 냉면 육수 넣고 묵은지 상추 쑥갓 양배추 채쳐서 넣고 김가루 깨소금 식초 매실청 넣어서 먹다가 찬밥 한 술 말아먹으면 최고 꿀팁. 입맛 당기는 새콤달콤 식초 설탕 넣으면 최고 해주셨는데 아유 이 맛도 우리가 알아서 힘들잖아요. 그쵸? 자 그리고요. 2242님께서요. 청주공항에 착륙하러 가는 비행기 찍어슈. 그게 입맛은 사람마다 다 다르죠. 소희는 요즘 같으면 냉면이 좋아요. 보미님 우리 가라. 최재구님의 사이다 시원하게 부탁드려요 해주셨는데 이 곡은 지난주에 문자냉빙고에도 넣어주셔가지고 이번 주 금요일날 네,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요일날 오셔서 꼭 듣고 가세요. 자 그리고 4311님 여름에 쓴박이 살짝 데쳐서 보리밥하고 같이 먹으면 좋아요 해주셨네요. 자 조금 더 레시피들이 있는데요. 요거 2부에서도 이어서 네,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께서 항상 가득 차려주신 음식들로 어떻게 먹어보면 좋겠는가 함께 했습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요. 어떤 분은 오늘의 셰프로 선정할지는 제가 조금 더 맛을 본 후에 2부에 공개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만나고요. 내일 날씨 알아보러 김보미 캐스터가 오늘은 경북 대구로 갔다네요.
1: 안녕하세요. 이한철의 창호의 드린 햇살 DJ 이한철입니다. 행복한 퇴근길엔 맛있는 라디오, 즐거운 출근길엔 창호의 드린 햇살이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저녁을 채우는 고품격 음악방송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김보미 캐스터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0: 네, 저는 지금 대구 두류공원 228 자유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 두류공원 일원에선 오늘부터 일요일까지 닷새간 대구 치맥 페스티벌이 열리는데요. 사실 치맥이야말로 단숨에 입맛을 돋우고 더위와 피로도 시원하게 날려주는 최고의 조합이죠. 오늘 이곳 대구는 대프리카라는 별칭이 무색하게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했는데요. 어제 제주와 남부에 이어 오늘은 강원 남부와 충청 지역도 장마권에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장맛비가 닿지 않는 수도권과 중북부 내륙은 더위가 이어졌는데요. 더위 속 대기 불안정으로 오후부터 밤사이 수도권과 강원 북부에 최대 60mm의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정체전선이 점차 남하하면서 내일은 전국 하늘에 구름만 많고 장마는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전국 내륙 곳곳으로 5에서 40mm의 요란한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22도, 부산 20도로 대부분 20도 안팎을 보이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 31도, 광주와 대구가 30도까지 오르는 등 평년 수준을 2에서 3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지금까지 맛있는 날씨 김보미 캐스터였습니다.

최재구의 노래로 상좌 다툼 2242님께 띄워드렸습니다. 이희사이님, 사이다는요, 금요일에 들려드릴게요. 꼭 와서 들어주세요. 네. 갓난이님께서요, 입맛 돌아오는 건 저는 무장아찌에 밥 말아서 올려 먹으면 그것도 맛있고, 풋고추랑 상추쌈 싸먹어도 진짜 맛있어요. 여름엔 오이냉국, 가지냉국, 콩나물냉국, 그런 것도 진짜 많나요? 맛있는 음식 너무 군침 돌게 말씀하시니 침이 꿀꺽꿀꺽 넘어가네요. 모든 음식 레시피가 너무 맛있을 것 같아 모두 다 먹고 싶어요. 오늘은 찬밥에 김치찌개 밥 먹었네요. 귀로만 맛나게 먹을게요. 해주셨습니다. 아유, 냉국들도 참 좋죠. 9653님께서는요, 명란젓갈을 살짝 찐 배추에 돌돌 말아서 된장 참기름장에 콕 찍어 하얀 쌀밥에 얹어 먹으면 입맛 돋아요. 해주셨어요. 아유, 그래요. 입맛 돋우는데 또 젓갈도 중요합니다. 굉장한 역할을 하죠. 2738님께서는요, 저는 여름 열무를 사과, 양파, 생감자 갈아서 넣고 김치 담궈서 살짝 익었을 때 국수 말아서 참기름 한 방울 둘러서 먹는답니다. 맛은 상상이 맡길게요. 해주셨어요. 아유, 상상만 해도 맛있는 맛이죠. 6700님, 코다리 매운 양념 구이, 밥도둑이 따로 없네요. 고춧가루, 고추장, 간장, 다진 마늘, 설탕 조금, 참기름 양념.

양념을 해서 코다리에 발라주고 10분 정도 양념이 스며든 후 부침가루나 튀김가루에 묻혀서 후라이팬에 기름에 두르고 중불에 타지 않게 구워줍니다. 고명으로 대파와 통깨 솔솔 뿌려주면 끝입니다. 손자들도 맛있다고 밥한 그릇 뚝딱이랍니다. 입맛 있으면 더 맛있고 입맛 없으면 입맛을 돋궈주는 코다리 매운 양념구이 적극 추천합니다. 해주셨네요. 아, 코다리 좋아하시는 분들 이것도 침 나옵니다. 그쵸? 보나맹님께서요. 입맛 돋우는 수박 생채 소개합니다. 수박을 썰어 붉은 부분은 냉장고에 조각 썰기 해서 보관한 후 수박 겉부분 껍질을 채칼로 도려낸 다음 채 썰어서 참기름과 매실즙, 집간장으로 간해서 먹으면 쫄깃쫄깃해서 정말 맛있습니다 해주셨는데, 아, 그러니까 수박의 그흰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 피클로도 먹어도 해 먹어도 정말 맛있습니다. 그쵸? 근데 요 방법도, 아, 채를 썰어서 이렇게 묻혀서, 이것도 특이하고, 예, 궁금하네요. 그 맛이. 3456님께서요. 다시마 쌈에 깻잎 깔고 오이, 파프리카 색색으로 썰어 넣고 다시마로 돌돌 말아서 새콤달콤 초장에 콕 찍어 먹으면 굿이에요 해주셨는데, 이것도 어떤 맛일지 더 궁금하네요. 자, 그리고 0511님께서 마늘종 장아찌 최고입니다. 아, 이것도 입맛 돋우죠. 자, 1319님께서는요, 지는 요즘 입맛이 없어서 그냥 텃밭에 쌈채소와 고추 몇개 따서 쌈 싸먹어요. 반찬 필요 없죠. 그마저도 없을 땐 오이 하나 채쳐서 초고추장에 밥 비벼 먹어도 괜찮더만요 해주셨는데, 텃밭에서 바로 따온 거 제일 맛있습니다. 그쵸? 자, 1부 끝곡은요. 8878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 리딩톤의 레인 들으면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2부로 돌아올게요.

0: 거리대로 청거려야 되고 또 북은 북대로 저정거려야 되고 장단을 니네가 몰라서는 그 속에서 놀 수가 없다. 장단 속에서 모든 춤들이 만들어집니다.
1: 명인명창의 삶과 예술을 만나는 국악방송 구슬 프로젝트 남기고 싶은 이야기. 7월 6일 월요일 밤 9시 악과 물을 두루 섭렵하고 전통의 뿌리 위에 새로운 꽃을 피워낸 최양순 명무의 이야기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장맛비가 지나간 자리. 하늘은 더욱 깊어지고 물기를 머금은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옵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얻은 듯 짙은 초록으로 물든 우리의 산과 들. 7월은 푸르름입니다. 여름의 뜨거운 숨결도 청량함으로 바꿔줄 그 푸르른 숨소리에 잠시 멈춰 귀 기울이고 싶은 계절. 그 곁에 우리의 아리랑도 함께이면 좋겠습니다. 기타리스트 최우준과 대금 연주자 한충은이 함께한 아리랑 블루를 들으며 건강하고 시원한 우리 모두의 여름을 기원합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기타리스트 최우준과 대금 연주자 한충은의 아리랑 블루와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2부 문 열었습니다. 2부에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소식들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봄디의 세상 맛보기. 수요일은 수많은 스포츠 소식들 중에 포착할 만한 소식을 추적해서 전해드리는 스포츠 뉴스 함께하는 날이고요. 내가 가

극장 크라운 해태홀에서 펼쳐지는 창작 음악극 영산 도자기 편경 이야기 티켓 선물도 신청받고 있는데요.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로 공연이라고 말머리 달고 성함을 적어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6700님께서요. 서울은 비가 많이 오네요. 다들 퇴근길 운전 조심하세요 해주셨어요. 네, 빗길 안전 운행하시고요. 보나명님께서 남편이랑 1박 2일 원주로 휴식하러 왔습니다. 치악산 둘레길 중 한가터 잣나무 숲길을 걸었는데 자연 속에 있으니 조급하지도 않고 욕심도 내려지며 마음이 참 편안합니다. 서울에선 왜 이렇게 바쁘고 여유가 없는지요. 지금 만나와 함께 행복한 시간입니다 해주셨는데 아 그래요. 얼마나 좋으실까요. 사람에게 자연이 꼭 필요한 이유이기도 할 겁니다. 네, 원주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고 오세요. 1319님께서는요. 지는 형틀 목수라 망치질을 많이 하다 보니 팔꿈치, 엘보가 고질병이지요. 서너 달에 한 번씩 병원 가서 주사 맞아요. 아파도 병원은 안 갔었는데 나이 드니 못 참겠어요. 주사 한 대에 서너 달 버티니 그나마 다행이지요 해주셨어요. 아이고 이거는 정말로 직업병이십니다. 그쵸? 네, 그래도 팔꿈치 관리 잘 하셔서 네, 일하시면 좋겠네요. 2379님께서요. 상반기는 넘어가고 행운의 숫자 7월도 행운과 행복과 즐거움과 웃음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옆집이랑 텃밭에 갔다가 곡식들 조금씩 먹을 만큼만 수확을 했는데 너무 신기하고 보람되고 기쁘더라고요. 비 온 뒤 하늘도 맑고 청명하고 구름이 너무 예뻐서 눈이 호강해서 사진도 찍어왔어요. 정말 이쁘죠? 한두 장밖에 전송이 안 돼서 여러 장 캡처해서 보냅니다 하시면서 보내셨는데 아 이렇게 많은 작물들을 키우고 계세요? 와 정말 풍성합니다. 호박도 있고요. 그리고 호박꽃이 맞죠? 네, 콩도 있고 토마토, 마늘 그리고 뭐예요? 감자인가요? 여러 가지 또 네, 파란 하늘과 함께 여러 가지 찍어서 또 보내주셨네요. 아, 맛있게 드세요. 그리고 7527님께서 제가 앞서 저도 직업병, 연습하기 싫어병 있다고 누워서 한 적도 있다고 말씀드렸더니요. 누워서 해금을 연습하는 경지에 이르렀군요. 퇴근길 만나와 함께합니다 해주셨고요. 승승장군님께서도 와 역시 대단하세요. 누워서 연습을. 대패 삼겹살 굽고 숙주 살짝 볶아서 소금 후추 뿌리고 같이 먹으면 맛나요. 입맛 없을 때는 고기를 먹어야죠 해주셨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누워서 연습하는 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곧바로 일어나서 앉아서 연습을 하게 됐는데 아, 그렇게 귀찮고 게으르게 하기 싫을 때도 일단 시작한다는 게 중요한 거라는 말씀드리면서 그 말씀을 드려봤어요. 자, 승승장군님께서 입맛 없을 땐 고기 먹어야죠 하셨는데 4835님께서 사진과 함께 문자 보내주셨거든요. 삼겹살 먹다 늦은 출석 체크합니다 하시면서 와, 불판에 이렇게 노릇노릇 삼겹살이 구워진 사진 함께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그래요. 입맛 없을 땐 고기인가 봅니다. 9653님께서요. 예전에 어른분들은 감기 몸살해서 입맛이 없는 아이에게 흰죽에 집간장 참기름 떨구어서 먹였답니다 해주셨는데 이 정말 흰죽에 간장 살짝 하면 달큰하게 그 맛이 올라오잖아요. 여기에 하, 고소한 참기름 한 잔. 사실 이 참기름 한 방울의 위력이 굉장한 것 같아요. 네, 없던 입맛도 사르르 올라오지요. 자 그리고 0218님께서요. 장맛비가 내릴수록 더욱 곱게 피어나는 수국처럼 비오는 날에도 마음만은 환하게 피어나는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해주셨네요. 아 그래요. 비가 올수록 또 수국 우리 식물들도 싱그러워지잖아요. 그렇게 우리 마음도 또 피어났으면 좋겠네요. 자 2723님께서 사진과 함께 문자 주셨는데요. 저는 하기 싫은 설거지. 아,
바로바로 해요. 이렇게 해주셨는데 설거지 왜 이렇게 하기 싫을까요? 그렇죠? 미루면 더 하기 싫어요. 음악 들으면서 바로 합니다. 오늘의

0: 네, 풍경인데요. 등나무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서 사진 찍었어요. 오랜만에 봤네요. 한번 보셔요 하시면서 사진 이렇게 찍어 보내주셨습니다. 아, 이게 등나무 열매로군요. 학교 교정에 사실 등나무 많은데 열매는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생겼군요. 네, 사진 감사해요. 자, 그리고 2737님께서 직업병으로 모관에 혹이 생겨서 6개월 약물 치료로 나왔어요. 꾸준한 치료, 마스크 착용, 말을 줄였어요. 만나 화이팅. 아, 혹시 말씀을 많이 하시는 직업 갖고 계신가 봐요. 나으셔서 정말 다행이네요. 그쵸? 1319님께서 연탄 없는 연탄 불고기 오늘은 다 귀찮네요. 소세지 빵 하나에 이슬이 한 병, 하몬 크래커에 또한 병. 아유,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되십니다. 조금만 줄이시면 좋겠네요. 자, 음악 듣고 올게요. 프로젝트 팔방미악의 연주와 노래입니다. 대굴대굴.
1: 이보게 지나가는 청년들, 내말좀 들어보게. 2015년 매출 양끝단에 오른 우리가 저 욕심 많은 이들의 손짓 하나에 이리저리 휘둘리며

네가 없는 거 여전히 네가 없는 거.

배부른 돼지의 접시 위에 놀아나는 식재료 따위로 남을 수는 없지 않은가? 광장에 다시 향을 피울 수는 없지 않은가? 여러분들은 어떠신가? 저 높은 곳에 앉아있는 그대들은 또 어떠신가? 우리 함께 자유를 노래하지 않겠는가? 살아남음을 기뻐하기에 아직 아침 해가 너무 팔도이다.

봄디의 세상 맛보기 수요일엔 스포츠 뉴스. 어제 경기도 고양시

서울시 PBA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27 프로당구 PBA 드림투어 2차전 결승에서 정찬국이 조하우를 세트스코어 3대2로 꺾고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로써 우승 상금 1천만 원과 랭킹 포인트 1만 점을 획득한 정찬국은 시즌 랭킹도 공동 65위에서 단독 1위로 단숨에 뛰어올랐는데요. 우승 뒤 밝힌 사연은 더 특별했습니다. 정찬국은 아내가 지난해 10월 임신했고 내일 새벽 출산할 것 같다며 지금 바로 부산으로 내려가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대회에서 떨어져도 곧 태어날 딸을 보러 가면 된다고 생각해 오히려 마음을 편하게 먹고 경기한 게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며 웃었습니다. 또한 그는 아내가 만삭인데도 당구장을 운영하러 매일 아침 일찍 나가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며 그럼에도 선수 생활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묵묵히 응원해줘 정말 고맙다는 마음을 전했고요. 아내와 곧 태어날 딸 덕분에 우승할 수 있었고 물심양면 도와주신 부모님께도 감사드린다며 우승의 공을 가족에게 돌렸습니다. 이상 스포츠 뉴스 김보미였습니다.

박유빈의 노래로 신밴 노래 0218님의 신청곡으로 함께 듣고 왔습니다. 승승장구님께서요. 당구 잘 치는 분 너무 멋져요. 소나기가 오려고 해요. 조심히 귀가하세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그쵸. 뭔가 굉장히 수학적인 계산을 잘 하시는 분들 같습니다. 당구 잘 치시는 분들요. 자, 술방울님께서요. 대굴대굴 하고 싶다. 현실은 지하철 안 해주셨네요. 네, 지금 퇴근 중에 계신가 봅니다. 얼른 안전하게 귀가하셔서요. 대굴대굴 하시면 되죠. 자, 오늘 선물 받으실 분들 계시죠? 정가농산 어쩌다 못난이 포기 김치는 오늘의 셰프로 선정되신 다시마 쌈 레시피 보내주셨습니다. 3456님께 보내드리고요. 범장기지떡 떡 선물 세트는 2130님 그리고 강청의 친환경 비누 세트 9193님께 보내드립니다. 선물 받으실 주소와 성함을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세요. 7월의 첫날 함께한 맛있는 라디오 벌써 끝 인사 드릴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으로는 중앙컬처밴드 원의 연주로 넘버

0: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예술가는 평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만들어내고 또 만들어내고 새로운 걸 창작해야 합니다. 평생 고생문이 훤해요. 저는 그런 생각 저런 생각 없이 해왔습니다만 죽을 때까지 해도 다 못하는 게 예술이라는 건 분명히 알아요. 새로운 게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춤과 음악에 평생을 헌신한 김천흥 선생님이 95세 되던 해 인터뷰 중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 가르침을 받은 여러 제자들 중에서 현재 국가무형유산 처형무의 전승교육사로 활동하고 있는 인남순 명인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1: 1979년에 제가 국립국악원을 그만두고 연구소를 차려서 처음으로 정

이제 무도 홀기에 있는 항장무극이라는 것을 이제 복원을 해서 공연을 하게 됐어요. 그때 당시 제 나이 25밖에 안 됐는데 뭘 알겠어요. 그런데 그게 선생님이 계시니까 아마 어덕이 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도를 했는데 하루도 안 빼놓고 김천웅 선생님, 성경인 선생님, 김기희 선생님 세 분이 국악원을 퇴근하시면 바로 신촌에 저희 연습실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무악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때 그 공부를 한 것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됐고 너무 추억 같은 재산이 된 거예요. 우리 선생님께서 제일 크게 화내신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여자 제자가 이제 이수평가를 보는데 남자들이 난리난 거예요. 왜 여자가 처형무를 추느냐. 그 선생님께 이제 화가 많이 나셨죠. 이왕지가 그때 여자 무용수를 못 구했으니 없었으니 그래서 남자가 췄지 각 교방청에서 남자들이 췄느냐. 조선왕조 의궤들을 들여다봐라. 여령들이 처형무를 춘 기록이 얼마나 많은가. 이왕직 악부를 이제 그만두시고 나서 개인적인 활동을 하시면서 한성준 선생님을 뵙게 된 거예요. 그 한성준 선생님의 제자들이 승무도 추고 살풀이도 추고 그러한 모습들을 보시면서 춤이라는 장르가 꼭 국한되지 않는다. 또 각 교방청에서는 정제와 민속무용을 다 골고루 하고 있었으니 춤이라는 장르는 골고루 다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음악을 반주 활동을 하시면서 민속악 반주도 다 하시게 되니까 춤도 역시 장르의 구별 없이 골고루 알아야 된다 해서 하셨고 봉산탈춤도 하셨고 양주산대도 하셨고요. 예. 선생님께서는 늘 춤을 가리키든 음악을 가리키든 이론을 가리키시든 언제든지 강조하는 게 인성교육이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처럼 살아야 사람다운 이러한 예약이 표출이 된다. 책을 읽어라. 실기만 해서는 안 된다. 그 바탕이 무엇인가? 그 이론을 연구를 해야 거기서 진솔한 맛이 되살아난다. 이걸 늘 강조하셨죠. 선생님께서 타계하신 게 2007년이거든요. 선생님의 모습은 환한 미소, 그리고 언제나 온화하게, 그리고 끌어안아주시는 다정다감함, 그 인상이 가장 깊고 언제나 가슴속에 남아있죠.

0: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7월의 국악인 김천흥 명인을 기억하는 제자, 국가무형유산 처형무의 전승교육사 인남순 명인의 기록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산은 늘 같은 자리에 서 있지만 계절이 바뀔 때마다 전혀 다른 풍경을 보여줍니다. 사람의 얼굴도 그런 것 같습니다. 기쁨과 걱정, 웃음과 기다림이 쌓이면서 조금씩 자신만의 풍경을 만들어가니까요. 새로운 달의 첫날, 오늘 여러분의 얼굴 풍경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첫 곡으로 제8회 MBC 대학가곡제에서 은상을 수상한 곡이었죠. 손소희가 쓴 시에 이은자가 곡을 붙인 7월, 소프라노 김순자의 목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예전에는 마흔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살아온 시간이 얼굴에 스며든다는 뜻일 텐데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도 내일의 얼굴을 만드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7월의 첫날, 좋은 마음 챙기고 여유가 묻어나는 표정 하나 지어보시면 어떨까요? 이어서 두 곡 보내드립니다. 최갑수 시 홍사은 작곡, 내 얼굴의 미소, 테너 박영범의 목소리로 보내드리고요. 한경숙 시 김은혜 작곡, 그 사람 얼굴에 달이 스민다, 소프라노 박미화의 목소리로 보내드립니다.

테너 박영범이 부른 내 얼굴에 미소, 소프라노 박미화가 부른 그 사람 얼굴에 달이 스민다 두 곡 보내드렸습니다. 오늘의 시 한 구절은요, 오늘은 임상규 시인의 시 바람 파도에서 뽑았습니다. 창문 밖에 서성이는 담쟁이와 바위 단풍, 둥근 창밖이 이 세상의 건너편인가, 화가의 조각상은 편히 앉아 우리를 바라본다.

테너 김세일이 부른 임상규 씨 김혜선 작곡 바람 파도 보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보내드립니다. 우리 미녀죠 김현옥이 작곡했습니다. 또 아리랑 소프라노 박계의 목소리로 보내드리고요. 김경양 씨 김경양 작곡 청포도 내님 테너 정능화의 목소리로 보내드립니다.

소프라노 박계가 부른 또 아리랑, 테너 정능화가 부른 청포도 내님 두 곡 보내드렸습니다. 7월이 시작됐습니다. 새로운 계획도 거창한 목표도 좋지만 이번 달에는 얼굴에 미소가 머무는 날들이 조금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당신을 위한 노래는요,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펼쳐지는 창작악단 기획공연 FM 국악당 생중계 편성으로 하루 쉬겠고요.

모레엔 여름철 혹서기 폭염 대비 재난방송 편성으로 결방됩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전통 성악곡으로 마무리하는 오늘 끝곡은요. 여창가곡 개면조 평농 북두칠성 일곱 분께입니다. 하윤주의 노래로 보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양준모의 당신을 위한 노래 성악가 양준모였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밤 되세요.

안녕하세요. FM국악당 송현민입니다. 7월 첫날인데요. 어제 이어서 오늘 FM국악당에서는 지난 4월 23일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열린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의 기획공연 수작 실황과 함께 합니다. 수작은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이 꾸준히 선보여 오고 있는

기획 공연입니다. 제목을 살펴보면은 손으로 빚어낸 작품, 공들여 만든 창작물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첫 번째 수작이 올랐을 때 수작에 수라는 글자를 숫자를 뜻하는 한자어를 껴 넣어서 숫자로부터 길어올린 여러 음악적 상상력으로 새로운 실내악곡들을 선보였고요. 올해는 전통악곡의 이름과 그 아명, 그러니까 음악 안에 숨어있는 또 하나의 이름으로부터 모티브를 얻어서 7명의 작곡가들이 신작을 발표한 시간이었습니다. 7편의 창작 실내악곡이 무대에 올랐는데요. 이예진의 만엽치유, 김상욱의 절화, 라예송의 도들이, 김영상의 사각지대 원, 합의된 정적. 이렇게 네 곡을 어제 방송을 통해서 만나봤고요. 오늘은 김정근의 춘몽, 황재인의 황하청, 이재준의 여밀락, 망가진 도파민 수용체, 이렇게 세 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작 시리즈는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이 실내악이라는 형식을 통해 더욱 섬세하고 밀도 있게 우리 악기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무대이기도 한데요. 무엇보다도 작곡가들이 갖고 있는 전통악곡의 아명으로부터 길어올린 그 상상력을 만나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준비하고 있는 곡은 김정근이 작곡한 춘몽입니다. 여민락 령의 아명인 태평춘지곡이라는 제목으로부터 영감을 얻었고, 또 이 곡 속에 사용된 악조와 선율구조 일부를 차용하여 작곡한 곡입니다. 태평춘지곡, 태평한 봄이라는 이미지를 담고 있는데요. 작곡가는 이러한 곡 속의 이미지가 단순히 밝고 평온한 장면이라기보다는 넉넉한 시간 속에서 조용히 이어지는 흐름을 먼저 떠올려보곤 했다고 합니다. 특히 태평한 봄을 향한 기대와 그러한 마음과 함께 스쳐가는 붙잡을 수 없는 순간과 시간을 이 곡 속에 넣었다고 하는데요. 원곡의 선율을 그대로 옮기기보다는 그 안에 담긴 호흡과 흐름의 방식을 자신이 빚은 상상력과 함께 따라가 보고자 했다고 합니다. 작곡가 김정근은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공부했고요. 서양음악과 한국음악을 두루 수학하면서 지금도 이 사이에서 자신만의 독자적인 음악 세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는 작곡가입니다. 이번 무대에서는 여러 대의 찰현악기가 함께했습니다. 배문경과 김다운의 소화쟁, 최혜린과 강세진의 대야쟁, 김진, 사주연, 안경희, 안혜진이 연주한 해금, 이렇게 세 종류의 찰현악기가 함께 빚어내는 김정근의 춘몽 듣겠습니다.

전통 악곡명에 담긴 의미를 길어올려 새로운 작품들을 선보였던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의 기획공연 수작 실황이었습니다. 지난 4월 23일 국립국악원 우면당에 오른 공연이었는데요. 어제 이어서 FM국악당을 통해서 이 실황 만나보고 계십니다. 이날 공연에서 다섯 번째 무대를 장식한 김정근이 작곡한 춘몽 들어봤는데요. 여민락 령의 또 다른 이름, 그러니까 아명이죠. 태평춘 지곡으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작곡한 곡이었고요. 소아쟁, 대아쟁, 해금 이렇게 세 종류의 찰현악기가 함께한 신작이었습니다. 작곡가들의 상상력이 이날 공연에서 후반으로 갈수록 더욱더 빛을 발휘했습니다. 다음은 황재인이 작곡한 황하청, 청을 향하여라는 제목의 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황재인이 좀 독특한 동기와 과정을 통해서 만들었는데요. 먼저 전통악곡인 보어사의 아명인 황하청으로부터 영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성인출 황하청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황하의 탁한 물이 맑아질 때 성인이 나타난다라는 뜻으로 황하에서 맑은 물을 보는 것만큼이나 인간 세상에서 성인을 만나는 일이 드물다라는 의미로 오늘날 이해되고 있습니다. 작곡가는 이러한 고사에서 자연스럽게 맑음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황하청 할 때에 그 청자에 방점을 찍으면서 청기는 투명하고 절제된 맑음과 동시에 예측 불가능하고 생동하는 기이함을 뜻하는 동양 예술의 비평에서 중요한 지식과 개념을 이 곡에 녹여 넣었습니다. 즉 청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맑음을 뜻하기도 하지만은 또 예측 불가능하고 생동하는 기이함, 즉 독창성을 뜻하기도 하는데요. 작곡가는 이러한 독창성에 주목하면서 소리 속에서 돋아나는 기이한 음향 혹은 대금의 청소리처럼 여러 가지 합에서 뚫고 나오는 뾰족한 음향 혹은 그러한 음향들이 만들어내는 전체적인 불협화음 등에 방점을 찍으면서 이 곡을 구상하고 이번 무대를 통해서 발표했다고 합니다. 현대음악적인 성격이 진하고요. 첫 부분에서는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몇 개의 악기들이 이루는 고요한 분위기가 인상적이니까 이러한 대목도 잘 감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황재인이 작곡한 황하청, 청을 향하여 듣겠습니다.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단원들이 함께했고요. 권성택이 지휘를 맡았습니다.

황제인의 황하청, 청을 향하여 였습니다. 동양예술 비평에서 중요시하는 개념으로서의 청, 그러니까 맑음이라는 뜻 외에도 기이하다 혹은 독창성을 갖췄다라는 뜻으로도 활용되고 있는데요. 그러한 청이 갖고 있는 어원적 개념을 통해서 기이한 생동감 혹은 불협화음, 기이한 소리들을 이 곡 속에 담아봤습니다. 작곡가 황제인은 예원학교, 서울예술고등학교, 한국예술영재교육원 그리고 서울대 작곡과에서 공부했고요. 현재는 오스트리아에 위치한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에서 작곡 석사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FM과학당 오늘은 지난 4월 23일 국립국악원 우면당에 오른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의 기획공연 수작 실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날 마지막 곡은 이재준이 작곡한 여밀락 망가진 도파민 수용체라는 제목의 곡이었습니다. 망가진 도파민 수용체, 여밀락이라는 이름에 붙기에는 참 어색하고 또 이색적인 부제이기도 한데요. 역시 여밀락이라는 곡 속에 담긴 의미로부터 이 곡의 영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백성과 더불어 즐기다라는 그런 제목을 담고 있는데요. 작곡가는 21세기 현재의 백성은 이렇게 느리고 장엄한 음악을 더불어 즐길 수가 없다라는 전제하에 다 같이 즐기면서 도파민을 터뜨리는 자신만의 여밀락을 만들었습니다. 일단 최대한의 자극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작곡가는 7명의 주자가 8대의 관악기, 4대의 현악기, 9대의 타악기를 연주하는데요. 특히 타악 파트에서는 훈, 노도, 편종, 진고 등과 같이 오늘날 공연에서 쉽사리 볼 수 없는 여러 특수 타악기들을 과감없이 활용했다고 합니다. 여밀락이라는 이름으로부터 영감을 얻었으니 초장과 사장의 선율을 차용하여 초반에 선율을 이루고요. 그 중간마다 리듬과 장단을 새롭게 바꿔가면서 각자의 방식대로 시끄럽고 빠르게 정신없이 달려간다라면서 재밌는 음악들의 흐름을 연출해냅니다. 프로그램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은 편안히 앉아서 이 난장판을 더불어 즐겨주길 바랍니다. 제발요. 이렇게 적었는데요. 이처럼 재미가 담긴 작품 만나보겠습니다. 이재준이 작곡한 여밀락 망가진 도파민 수용체,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단원들이 연주합니다.

작곡가 특유의 발칙한 반항력이 돋보이는 작품이었습니다. 여밀락이라는 백성과 더불어 즐기다라는 잔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작품으로부터 망가진 도파민 수용체라는 제목으로 새롭게 빚어낸 작품이었는데요. 이재준이 작곡했고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이 연주를 맡았습니다. 정말 작곡가의 표현대로 난장판을 더불어 즐겨줄 수 있는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FM과학당 어제 이어서 오늘도 지난 4월 23일 국립국악원 우면당에 오른 창작악단의 기획공연 수작 실황과 함께했습니다. 오늘은 김정근의 춘몽, 황재인의 황하청, 청을 향하여 그리고 마지막 곡으로 이재준의 여밀락, 망가진 도파민 수용체 들어봤습니다. 이번 공연의 결과 잘 맞을 법한 한 곡 준비했는데요. 이건용이 작곡한 사계를 위한 저녁노래 4 준비했습니다. 가야금 앙상블 사계 연주로 듣겠습니다.

이건용이 작곡한 저녁노래 4, 가야금 앙상블 4개의 연주로 들어봤습니다. FM과학당 어제 이어서 오늘 지난 4월 23일 국립과학원 우면당에서 열린 국립과학원 창작악단의 기획공연 수작

이랑과 함께했습니다. 정리를 해본다면은 전통 악곡의 암역으로부터 길어올린 일곱 곡을 만나봤는데요. 이해진의 만엽치유, 김상욱의 절화, 라예송의 도들이, 김영상의 사각지대 원, 합의된 정적, 김정근의 춘몽, 황재인의 황하청 청을 향하여, 이재준의 여밀락, 망가진 도파민 수용체 순으로 흘렀습니다.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이 보통 관현악 형태를 통해서 여러 작품과 공연을 선보이지만 이번 공연은 앞서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실내악 중심의 공연이었습니다. 이처럼 실내 악곡들은 악기 하나하나의 결과, 또 연주자 사이사이마다의 피어오르는 숨결, 그리고 작은 음색의 변화까지 우리에게 더욱 가까이 들려주는 장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의 기획공연을 통해서 실내악의 묘미를 만나보셨다면은 오늘이 7월 1일이고 내일이 7월 2일인데요. 내일부터 3일까지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이 작곡가 시리즈로 이건용의 작품을 집중 조명하는 무대를 가집니다.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이틀간 열리는 공연이고요. 이를 위해서 앞서 이건용이 작곡한 저녁노래 4를 잠시 들려드렸습니다. 작곡가 이건용은 서양 현대음악의 작곡어법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한국어의 말맛, 전통음악의 숨결, 그리고 우리 사회의 정서와 질문을 음악 안으로 끌어들여온 작곡가입니다. 내일부터 만나보실 작곡가 시리즈 이건용 편은 한 작곡가의 50년 음악 인생을 통하여 창작국악이 걸어온 길과 앞으로의 방향을 함께 짚어보는 무대가 될 텐데요. FM구악당을 통해서도 실황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양일의 공연 중 내일 7월 2일 공연을 작곡가 이해진의 해설을 통해서 현장을 만나볼 수 있으니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립니다. FM구악당 지금까지 해설의 송현민이었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흰 천이 바람에 흔들린다. 이렇게 내내 서 있어도 될까? 이렇게 오래 사람인 척 해도 될까? 주민연 시인의 시 사건과 갈등의 한 대목이었습니다. 사실 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 신용만 겨우 해오며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 어쩌면 살아가며 한 번쯤은 해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이란 무엇일까요? 사람다운 삶은 또 무엇일까요? 우리 마음을 살피는 시간, 7월 1일 수요일 황인찬의 길과 음악의 온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인 황인찬입니다. 오늘의 첫 곡, 정미나의 사람의 순간 전해드리면서 7월의 첫날 글온도 생방송으로 문 열었습니다. 그리고 오프닝에선 주민연 시인의 시 사건과 갈등의 한 대목 전해드렸어요. 사람이 무엇인지, 사람답게 사는 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였는데요. 결코 정답이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서로 마음을 나누고 서로를 보살필 수 있다는 것은 분명 사람다운 일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의 마음 잘 보살필 수 있도록 오늘도 좋은 글과 음악 준비했습니다. 한 시간 동안 함께해 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함께해 주세요 라고도 이제. 그리고 또 이제 9193님도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7월 첫날부터 야근 중인데 커피 한 잔 주세요 라고 방송 시작하자마자 서디인사 말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네, 아유 알겠습니다. 일단 접수했고요. 그리고 3033님, 인찬영님, 2026년 7월의 첫 시작이자 하반기 시작이네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 그러게요. 근데 진짜 뭐 했다고 이렇게 반년이 훌쩍 가버리고 또 하반기가 시작을 해버리고, 아마 많은 분들이 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이렇게 이런 생각으로 지금 7월 1일 하루 보내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 하지만 또 어떻게든 또 되는 것이

시간은 어떻게든 갈 것이고 또 어떻게든 무엇인가 다될 거라고 또 생각을 하면서 네, 7월의 첫날 잘 정리해 봐야겠죠. 네, 그러면 음악 한 곡도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정수년회 여러분의 연주로 세상에서 아름다운 것들 전해 드릴게요.

네, 정수년회 여러분의 연주로 세상에서 아름다운 것들 듣고 왔습니다. 평일 밤 9시부터 1시간 동안 방송되는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매주 수요일은 낱말의 풍경, 그리고 지금이고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은 라디오와 국악방송 애플리케이션 덩덕쿵, 국악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청취하실 수 있고요. 참여 방법은 샵 0302번,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이나 사진 전송은 100원에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덩덕쿵 앱을 통해선 정보 이용료 없이 사연을 남기실 수도 있어요. 방송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특별한 선물도 드리고 있죠. 슬림한 데일리 습관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을, 속초의 역사를 품은 칠성 조선소 카페에서 커피 드립백을 매주 두 분께 드립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선물 신청은 샵 0302 문자메시지로만 받고 있고요. 선물 신청해 주실 땐 말머리에 어떤 선물인지 꼭 함께 적어주세요. 당첨자 정보는 그론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7426님, 인천시인님, 초저녁에 굵은 소나기가 내리고 나서 좀 시원해졌어요. 동네 도서관 와서 시집 읽으며 그론도 들어요. 그론도 청취자님들도 7월 한 달 알차게 보내세요. 라면서 예쁜 꽃사진까지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진짜 좀 소나기가 좀 잠깐 쏟아지고 나니까 아까 출근할 때 보니까 그 기온이 한 25도 정도로까지 내려갔더라고요. 좀 시원한 공기로 변해서 아유 좀 한숨 돌리겠네 싶었어요. 정말 오늘 너무 더워가지고 진짜 집에서 막 계속 땀 뻘뻘 흘리면서 그러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콩콩이 순이님,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 대구는 오늘 하루 종일 비가 왔다가 그쳤다가를 반복했어요. 작년 7월엔 정말 엄청 더웠던 기억이 있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훨씬 시원한 것 같네요. 시원한 기분으로 오늘도 한 시간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아유 그래요. 진짜 오랜만에 찾아주시니까 또 너무너무 반갑네요. 근데 이번 여름 자체가 조금 덜 더운 지금 여름의 시작을 함께 하고 있죠. 하지만 아직 방심할 수는 없습니다. 여름 언제 또 무더워질지. 오늘만 해도 더웠고 어제도 제법 더웠던 것 같아요. 네, 모두들 더위 조심 잘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물보라님 새싹 사연인데요. 다이어트 하려고 토마토 갈아서 주스로 마셨더니 금세 배고파요. 어쩌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다이어트 하려고 마신 건데 이게 또 밥을 먹으면 또 말짱 도루묵이 되겠죠? 토마토를 하나 더 갈아서 드시는 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리고 5784님, 시인님, 지역 문화 공연은 다 찾아다녀요. 그 시간이 저에겐 그저 힐링 그 자체입니다. 최근엔 저에겐 다소 생소한 장르의 두 뮤지션의 공연 취소표 겨우 잡아서 다녀왔는데 주변에 찐 팬분들이 리액션이 얼마나 신나던지 덩달아 저도 같이 즐거웠답니다. 옆에 고등학생 남학생들이 쭈르륵 앉았는데 함성 소리가 우렁차서 저도 같이 크게 소리 지르고 스트레스도 풀었답니다. 요즘 다운되지 않고 기분이든 기운이든 올리는데 시간을 쓰는 듯 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우 그래요. 진짜 공연 보러 다니는 거 너무 좋네요. 공연 보고 에너지 얻고 할 수 있다면 정말 뭐 너무너무 좋겠죠. 네, 그러면 이어지는 음악 5784님의 신청곡 전해드리겠습니다. 리베란테 나라 전해드릴게요.

네, 리베란테의 나라 감상하셨습니다. 5784님의 신청곡이었어요. 7889님, 7월의 첫날, 아침에 일어나서 죽음을 생각하면 하루를 잘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글을 읽었어요. 죽음을 생각하면서 누군가의 오늘이라는 걸 명심하며 하루하루를 살며 사랑하고 베풀고 즐겁게 살랍니다. 주제가 좀 무거웠는데 가볍게 사는 것도 자기만의 세상을 사는 것도 작은 것에 만족하며 사는 것도 좋겠죠? 그런도로 마감하는 밤도 7월의 시작으로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네, 이거 저도 이 책, 이책 저도 읽었던 것 같은데, 네, 진짜 그래요. 우리가 언젠가 이 삶이 끝난다는 걸 생각을 하고 있다면 오늘 하루하루가 더더욱 충실해질 수도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오늘 하루가 끝난다는 걸 생각을 하면 오늘 하루 또한 더잘 보낼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게 될 테고요. 내일이 찾아온다는 걸 우리가

이걸 한다면 또 내일을 잘 보낼 수 있는 다짐 또한 할수 있겠죠. 네, 저희 크론도와 함께 그런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3911님, 저녁으로 라면 먹고 있어요. 공장에서 왜 이렇게 맛있는 걸 만드는 걸까요? 가지볶음이랑 먹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그래요. 진짜. 그쵸. 이게, 뭐랄까요. 왜 그런 말 있지 않아요? 이 석학들이 머리를 모아서 만든 거라서 맛있을 수밖에 없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유, 저 라면 안 끓여 먹은 지 진짜 오래된 것 같은데, 라면이 갑자기 엄청 먹고 싶어지네요. 그리고, 현미님은 오늘 다른 지방에 다녀올 일이 있어서 가는 길에는 황인찬 시인님의 책을 읽고 돌아오는 길에는 그론도를 듣고 있어요. 긴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또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아우, 그래요. 저와 함께하는 하루 보내셨군요. 이것 또한 너무 또 감사하고 황송한 일입니다. 네. 아유, 저희 그론도와 함께 하루 잘 마무리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3967님, 7월에도 좋은 기운 듬뿍 받으시고 멋지게 보내세요. 덕분에 상반기 마무리 잘했습니다. 하반기도 크론도 질청하며 지내겠습니다. 라고도 이렇게 고마운 말씀 보내주셨고요. 3456님은 7월의 첫날 다이어트 하려고 큰맘 먹고 저녁을 간단하게 먹었어요. 성공할 수 있게 힘좀 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그래요? 다이어트. 네, 성공을 기원합니다. 진짜 뭐 필요한 거라면 저희 크론도 듣고 바로 주무시는 거. 그러다 듣고 바로 주무셔야 또 배고파서 야식을 안 참고 뭐 그렇게 될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1752님은 또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1752님. 저도 요즘 다이어트 하느라 오늘 저녁 단백질 파우더랑 가벼운 샌드위치 먹었어요. 흑흑. 어제는 계란이랑 고구마 먹었어요. 흑흑. 저녁이라도 이렇게 가볍게 먹기 하고 있습니다. 어젯밤에는 걷기도 좋아서 산책도 했어요. 아, 참. 운 좋게 티켓팅에도 성공해서 8월에 에스파 콘서트 보러 가요. 벌써 기대되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어머, 세상에, 세상에, 진짜. 근데 지금이 약간 다이어트 요즘에 철인가요? 여름이라 그럴까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네요. 네, 모두들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다이어트도 좋지만 건강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도 잊지 마시면 좋겠고요. 콘서트도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에스파 콘서트, 이거 티켓팅. 아, 경쟁이 치열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성공하셨나요? 정말 보통 능력자가 아니십니다. 그리고 전설님 새싹사연 보내주셨어요. 인천 시인님 수험 생활 중 서울에서 기차를 타고 집을 가는 길에 방송 듣고 있습니다. 제가 등단하게 될 그날까지 그리고 그 후에도 라디오 계속해 주세요. 늘 힐링하는 기분으로 옵니다라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어머, 세상에. 그래요, 진짜. 아유, 습작을 하고 계시는군요, 진짜. 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요. 제가 한 가지 요청하지 않으셨지만 팁을 드리자면, 내가 생각하는 모든 신인상 신춘문예 지면들, 그러니까 모든 거에 내라는 게 아니고 내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들 모든 것들을 다내 개인 마감으로 설정하시고, 그 마감이 있어야 사람은 글을 쓰잖아요. 꼭그 마감 맞춰서 투고를 꼭 꼬박꼬박 하시면 좋겠어요. 그때마다 투고하려고 작품 정리할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성장하는 게 느껴질 거거든요. 네, 화이팅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또 아유 또 5712님, 어머, 리베란테의 나라 너무 좋네요. 성공 맛집 그런도 최고예요라고도 이렇게 보내주시기도 하셨고요. 네, 아유 또 시간 이렇게 되어서요. 또 금방 다음 코너 넘어가 봐야겠네요. 낱말을 통해 세상을 마주하는 시간, 낱말의 풍경 이어 가겠습니다.

낱말의 의미를 곱씹어보는 시간, 낱말의 풍경. 문학 번역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요즘이죠. K문학이 세계로 나아가는 지금, 우리말을 자연스럽게 잘 옮기는 일은 참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언어를 완벽하게 잘 옮기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를테면 서운하다라는 말도 번역이 깔끔하게 잘 되기는 어려운 말인데요. 영어로는 disappointed, hurt, sad 같은 단어로 옮길 수 있지만 이 말들만으로는 서운함의 결이 다 담기지 않습니다. 서운함은

은 그저 실망에 대해 말하는 게 아니니까요. 기대와 애정 그리고 원망이 뒤섞인 마음이 바로 서운함이죠. 친한 사람이 중요한 날을 잊었을 때 크게 화낼 일은 아니지만 또 섭섭함이 남는 마음, 상대가 미운 건 아니지만 마음 한쪽이 조금 비어버리는 느낌, 그럴 때 우리는 서운하다고 말하니까요. 아메리칸 한이라는 소설을 출간한 한국계 소설가 리사 리는 한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번역되기 얼마나 어려운지 이야기하면서 어떤 말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한 권의 책이 다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정말 그렇습니다. 특히 마음을 표현하는 감정어들은 그게 거느린 여러 맥락들이 워낙에 다양하기 때문에 쉽게 옮겨지지 않는 거죠.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나 복잡하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겠죠. 여기서 잠시 음악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영화 미나리 사운드 트랙 중 바람의 바람, 한예리의 노래입니다.

네, 영화 미나리 사운드 트랙 중 바람의 바람, 한예리의 노래로 듣고 왔습니다. 낱말의 풍경, 오늘은 번역으로 옮기기 어려운 단어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운함이라는 말의 번역이 어려운 건 거기에 복잡한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이고, 한이란 말을 영어로 옮기기 어려운 건 거기에 한국의 역사적인 맥락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 그림책 가운데 내가 예쁘다고 라는 그림책이 있는데요. 이 책이 일본에 수출될 때 예쁘다라는 말이 번역이 되지가 않아서 참 곤란했습니다. 이 예쁘다라는 말은 외향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행동과 말씨가 보기에 흐뭇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또 옛날에는 성별에 따라 쓰는 말이었는데 요즘에는 또 성별에 따른 구분이 없어지게 된 말이기도 하죠. 이런 뉘앙스를 모두 다 담아서 쓴 책이었는데 이런 의미가 모두 반영되는 단어는 당연히 해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번역할 때 여러모로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참

말이라는 게 신기하죠. 한마디 말일 뿐인데 거기에는 다양한 맥락과 마음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신경 쓰고 잘 곱씹어봐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겠죠. 말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살펴볼 수 있으니까요. 네, 갓난이님, 인찬님 안녕하세요. 오늘 7월 첫날도 잘 보내고 오셨죠? 7월 달도 행복과 건강과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상반기도 고생 많으셨고 감사히 잘 들었어요. 하반기에도 잘 들을게요. 오늘도 함께 할게요 이라고 이렇게 인사말 보내주셨어요. 아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2701님, 안녕하세요 시인님,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반년이 지나가고 새로운 반년이 시작되는 날이네요. AI 관련 일들로 시간이 훅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AI 발전 속도와 활용이 높아져서 기업 조직에서도 변화가 큽니다. 사람의 창의성과 의미 통섭적인 역량이 빛나는 시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유, 그래요. 요즘 어딜 가나 AI 때문에 정말 정신이 없죠. 아유, 그래요. 진짜 뭐 문학도 어떻게 바뀌고 출판도 어떻게 바뀔지, 라디오는 또 어떻게 바뀔지 정말 한치 앞을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아무튼 간에 그래도 사람이 중요하다는 사실만은 또 변하지가 않겠죠. 아, 그리고 아침 햇살님, 서운하다라는 말 듣는데 서럽다는 단어가 같이 떠오르는 건 왜일까요? 서운하다는 좀 마음 아픈 단어라는 생각이 들어요. 섭섭하다보다는 뭔가 스며든 단어라고도 보내주셨어요. 그쵸, 이게 그러니까 섭섭하다랑 서운하다랑 또 뉘앙스의 차이를 또 어떻게 또 이게 구분할 수가 있겠어요. 이거 정말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5784님, 제가 또 제 그림책 내가 예쁘다고 얘기했더니 또 아유, 또 사진 또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네, 제가 또 저희 그론도에서 이 선물로 또 보내드리기도 했었죠. 그 선물 인증 사진 보내주셨습니다. 네, 잘 읽어주시고요. 네, 이번에는 한자 혼자라는 음악 준비했는데요. 이 곡은 어느 날 한 외국인 친구가 한국어 공부를 하면서 혼자를 한자로 잘못 읽고 당신은 한자 식당에 가십니까? 라고 물었다고 해요. 이를 계기로 해서 한자와 혼자 두 단어가 만들어내는 운율적인 느낌이 호남 우도 지방의 우질굿장담의 장단과 어울린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곡이라고 해요. 네, 어떤 곡일지 궁금하시죠? 이스턴옥스의 한자 혼자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이스턴옥스의 한자 혼자 전해드렸습니다. 현미님, 예쁘다에 관한 말을 들으니 착하다라는 말도 영어로 번역하기 어렵다는 이야기 들었던 게 생각나요. 굿, 나이스, 이노센트, 어떤 것도 딱 맞지 않는 라고 또 보내주셨고요. 7416님은 적재적소에 알맞게 쓰인 낱말은 문장을 빛나게 해요. 오늘 소설 읽다가 덴겁하다라는 낱말 처음 알게 됐어요. 뜻밖의 일로 놀라서 허둥지둥하다라는 뜻이더군요. 낱말의 풍경은 늘 흥미로워요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렇군요. 저는 착하다 번역하기 어렵다는 것도 처음 알았고요. 덴겁하다라는 말도 생판 처음 들었습니다. 정말 난생 처음이에요, 진짜. 그래요. 진짜 또 여러분들 덕분에 배우는 게또 많습니다. 네, 진짜 서로서로 배움을 주고받는 우리말과 가까워지는 시간. 여러분은 지금 국악방송 황인찬의 길과 음악의 온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의 전통악기에서 대표적인 현악기라고 하면 가야금과 함께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검은고인데요. 가야금과 크기나 생김새가 비슷하게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줄 수가 다른데요. 전통 가야금은 12줄인데 검은고는 6줄입니다. 그리고 이 줄들이 3개는 안족, 3개는 괴라고 부르는 나무판 위에 있어요. 안족은 기러기 발 모양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가야금 줄은 모두 안족 위에 있습니다. 또 검은고는 손가락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술대라고 하는 대나무 막대기를 이용해서 연주합니다. 오늘은 이런 검은고 음악을 준비했는데요. 이건용 작곡 배음조 허튼가락입니다. 배음이란 원래 소리보다 큰 진동소리를 가진 소리로 검은고의 자연 배음이 주는 편안함과 풍부한 음향을 구조적으로 느슨한 그리고 악기의 성능을 탐색하는 일종의 토카타로 구상한 곡이라고 합니다. 또 허튼가락은 원래 기악독주곡 산조를 풀어놓은 말인데 이건용 곡에선 장단의 틀조차 없이 말뜻 그대로 분방하게 펼쳐졌다는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네, 지금 이 곡, 오늘은 이건용 작곡 배음조 허튼가락 2악장을 허윤정의 검은고 연주로 들었습니다. 허윤정은 국가무형유산 한갑등류 검은고산조 이수자로 전통부터 즉흥, 현대음악까지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면서 연주하는 검은고 명인입니다. 그리고 작곡가 이건용

경영은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국 창작음악의 방향성을 꾸준히 모색하면서 300곡이 넘는 작품을 남겼어요. 네, 내일은 이런 이건영의 음악을요 좀 더 깊게 감상하는 시간이 펼쳐집니다. FM 국악당에서 중계하는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기획공연 작곡가 시리즈 5 이건용인데요. 저희 그론도는 이 무대의 생중계로 제 시간보다 조금 늦게 시작할 예정이에요. 놀라지 마시고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FM과학당에서 전해지는 그 공연도 함께 들으시면서 기다리시면 더더욱 좋겠습니다. 햄수님 새싹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생이라 평소에 야자 때문에 라디오를 듣지 못하다가 오늘은 기말고사여서 정말 오랜만에 듣게 됐어요. 내일은 문학시험이 있는데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유 그래요 햄수님. 네 너무너무 환영하고요. 또한 응원합니다. 아유 참 진짜 어떡해요. 문학시험이라니. 아 너무 까마득해서 어떤 시험이 나오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가 됐는데 저는 네 무조건 다 찍은 것도 잘 맞출 수 있기를 왠지 모르게 느낌이 와서 문학 텍스트들도 잘 왠지 느낌대로 잘 풀 수 있기를 함께 또 빌어보겠습니다. 네 화이팅 하시고요. 3911님 3911님 서운하다 왠지 한자일 것 같았는데 아니군요. 사전 찾아보니 마음에 모자라라는 말이 콱 들어오는데 약간 배고픈 느낌 같은 걸까요? 라고 또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 그래요. 진짜 뭔가 약간 아쉽고 섭섭하고 뭔가 아까 맛있는 음식 먹다가 부족한데 배가 안 부른데 이래도 약간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긴 하네요. 정말. 네, 9258님 서운하면 뭔가 대상이라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요즘 많이 느끼는 느낌은 현타랍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현타 네 현자타임의 줄임말이죠. 진짜 왠지 모르게 아 참 뭔가 허망하고 허탈하게 느껴질 때 이걸 우리가 지금 현타 온다라고 말들을 요즘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아 근데 그래요. 살아가다 보면 그런 마음 오는 순간들 항상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또 기운 내시기를 또 바라고요. 그리고 9832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늦게나마 출첵합니다. 저는 지금 거실에서 테니스 경기 보면서 글과 음악의 온도 듣고 있습니다 라고 또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네, 아유,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3661님 새싹사연인데요. 오늘 우울한 일이 있어서 컨디션 바닥이었는데 리벨한테의 노래 들으니까 정신을 좀 차려야겠다 싶었어요. 이 또한 지나가겠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물론이죠 정말 진짜 다 지나갈 테니까요. 그냥 화이팅 하시고요. 조금만 있으면 원래 이 컨디션이라고 하는 게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요. 내일은 또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하시면서 밤에는 편안한 휴식 취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음악 한 곡도 듣고 돌아오도록 하죠. 한갑등류 검은고산조 중 진양조 중무리 한갑득의 검은고 연주입니다.

네, 한갑등류 검은고산조 중 진양조 충무리 한갑득의 검은고 연주였습니다. 오늘 참여하신 분들 가운데 NK365 유산균은 3456님, 칠성주선소 커피드립백은 9193님, 3661님께 드리겠습니다. 선물 받으실 주소와 성함,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샵 0302로 보내주세요. 네, 이제 또 마칠 시간 되었는데요. 아유, 참 그래요. 이게 7월이 시작을 해버렸고요. 하반기를 우리가 또 이제 잘 보내야 할 거라는 또 그런 압박감을 느끼고 있기도 합니다. 네, 하지만 또 잘 보내는 요령은 마음 편하게 하루하루 충실하게 보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저는 오늘의 끝곡 동이 튼다 박다울 김한겸의 여러분의 연주로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아까 공지드렸던 것처럼 그런도 조금 늦게 시작하니까요. 놀라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인 황인찬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뭔가 일부러 모아놓은 것들은 버리기가 힘들어요. 한쪽 벽을 채운 CD나 책들, 여행 다니면서 사온 자석이나 스노우볼 같은 기념품들, 하다못해 옷장에 가득한 옷들도 정리하자, 버릴 거 버리자 하다가도 그 하나하나 추억과 그 시절의 내가 담겨있다 보니까 망설여집니다. 우리가 그때그때 모은 물건들은 결국 그 시절 나에 대한 기록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먼지가 쌓여도 공간을 차지해도 아유 가족들이 뭐라 잔소리를 해도 간직하게 되는 거겠죠. 어? 나도 그런 거 있는데 하면서 바라본 여러분의 컬렉션은 어떤 것들인가요? 여기는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지금부터 이세준입니다.

2026년 7월 1일 수요일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문 열었습니다. 성시경 씨의 노래 너의 모든 순간 오늘 첫 곡으로 들었어요. 한울지구님 내일을 맞이하기 위해 꼭 거쳐야 하는 나의 이음밤 준디님 최고예요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들의 아름다운 루틴 예, 하루를 보내는 방법 오늘도 2시간 잘 부탁드립니다. 그 한참 음악 많이 들을 때 이렇게 모아놨던 CD나 또 감수성 진짜 예민하던 예, 깊던 그 시절에 읽었던 책들 뭐 이런 것들은 뭐 다시 음악을 CD로 이제 듣는 시대도 아니고 그 책 다시 읽는 것도 만만치 않은데 잘 안 되죠. 안 버려져요. 예, 그 시절 우리의 취향과 선택으로 모은 물건들은 어찌 보면 우리의 작은 박물관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또 버릴 건 버리고 해야지 또 내가 모아야 될 것, 지켜야 될 것들이 드러나더라고요. 저도 오늘 마침 오늘 옷을 한 20벌 이상 버린 것 같아요. 와, 엄청 버리고 막 이렇게 옷장 구석구석을 뒤지다가 우리 큰아들 돌잔치 사진 인화에서 이렇게 곱게 모아놓았던 돌잔치 사진을 진짜 오랜만에 찾아가지고 와이프하고 이거 봐 하면서 막 또 그때 얘기를 한참 나눴고요. 아유, 유효기간이 지나버린 기프티카드들 그 현금 넣어갖고 옛날에 선물하는 카드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요즘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그런 걸 안 하겠지. 옛날에 신용카드처럼 생긴 거에다가 일정 금액을 딱 충전해가지고 그거 선물해서 주기도 했었거든요. 그게 유효기간 지난 게 나온 거예요. 아우, 어찌나 아까운지. 빨리 버릴 거 버릴 거, 취할 거 취하고

어쨌든 그거를 선택을 잘했어야 되는데. 토닥토닥님, 저는 살 빼면 입어야지 하며 사둔 옷들이 잔뜩 쌓여 있는데 불편해서 더 잘 안 입게 돼요. 맞아요. 우리가 옷 버릴 때 가장 첫 번째 적이 그거예요. 이건 살 조금만 빼면 입을 수 있으니까 일단 두자. 한 10년째 두고 있는 거지. 서쪽들님, 옷에 진심인 저도 2주 전에 옷 정리해서 두 박스

아니고. 빵빵 권쌤님, 예, 저는 오늘 유통기한 지난 약들을 정리해 버렸네요. 아, 맞아요. 약 아마 이렇게 아파서 먹는 약일 수도 있겠지만 그 영양제나 무슨 뭐 이렇게 건강 보조식품 그런 것들이 유효기간 지난 아, 참 그렇습니다. 이게 유효기간이 좀 넉넉하게 남아 있으면 그거 누구한테 이제 선물로 드려도 좋은데 거의 다 된 거나 지난 거는 뭐 먹어도 된다고는 하지만 예, 그건 드리긴 좀 그렇고. 빨리빨리 정리해야 돼. 아, 나 기프트카드 아까워 죽겠네 지금 생각해도. 조지와 유라가 함께합니다. 로미오 앤 줄리엣.

로미오 앤 줄리엣 조지와 유라의 노래였습니다. 이번 주에 저희가 공연 티켓 선물로 드리고 있죠. 국립극장 대표 여름축제 여우락 페스티벌 7월 3일부터 25일까지 열립니다. 여러 공연이 있는데 그 가운데 삼산과 서희철 가단의 공연 여기 우리 MZ가 있다 이 공연에 이음가족 초대합니다. 7월 12일 일요일 3시 국립극장 하늘극장인데요. 이 공연 보고 싶은 분들 말머리 여우락 달고 문자로 신청해 주세요. 문자번호 샵 0302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어요. 총 5분 추첨해서 티켓 2장씩 드려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 신청받고 금요일 선곡표에 당첨자 명단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그 문자 이용하셔도 좋고 무료인 덩덕쿵 앱 열려 있습니다. 오늘 좋은 밤 라이브 있는 날이죠. 어제 예고해드렸던 대로

국악과 K-POP을 접목시킨 여성 듀오 도드리, 예, 도드리 두 분을 모십니다. 아주 꾀꼬리처럼 밝게 인사하는 모습이 어찌나 예쁘고 귀여운지, 예, 여러분들도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환영 인사, 질문, 그리고 도드리 이렇게 세 글자로 웰컴 삼행시 미리미리 보내주십시오. 2부 K클래식 한 장 통해서 오늘의 국악 같이 감상할 거고요. 오늘도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국악방송 홈페이지와 유튜브 국악 FM으로 들어오시면 오늘 쭌디가 옷장 정리하다가 3년 만에 찾아서 그 섬유 탈취제 좀 뿌려가지고 입고 온, 예, 이상 요 줄무늬 이 저 뭐니 이거 얼룩말? 얼룩말 같은 조끼도 보실 수 있어요. 자, 선미의 노래입니다. 보름달.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대한민국 통기타 넘버원 데임기타에서 통기타를, 주식회사 노탈리코리아에서 피부 건강에 좋은 보습 크림을, 커피.co.kr 이론스에서 무알콜 스파클링 와인 세트를, 면역 전문 브랜드 NK365에서 멀티비타민을, 주식회사 밥순우에서 국산 약홍을 통째로 갈아 만든 두유를,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잔기지떡에서 떡 선물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0: 볼륨 살짝 높여주세요. 수요일 밤에 찾아오는 특별한 라이브, 좋은 밤 라이브. 야, 이전에 없던 새로운 단어의 조합, 가능하게 만든 분들입니다. 국악 걸그룹. 기분이 되게 좋아지지 않아요? 국악 걸그룹 도드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도드리입니다.
0: 아유, 반갑습니다. 아, 우리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우리 청취자분들 이음 가족이라고 부르는데 네. 네, 우리 이음 가족들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카메라 보시면서 한 분씩.
1: 네. 네. 이음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도드리의 나영주입니다.
0: 나영주 씨.
2: 안녕하세요. 이음 가족 여러분, 저는 도드리의 이송현입니다.
0: 이송혜 씨 반갑습니다. 보통 이렇게 팀으로 활동하면 거기서 뭐를 맡고 있는 누굽니다. 저는 혹시 유리상자라고 아세요?
1: 네.
0: 당연히. 저는 유리상자에서 상자를 맡고 있는 이세준이라고 하거든요. 맨날.
1: 저희 하나 있어요.
0: 뭘까요?
1: 저희도 주로 쓰는 마크나 여러 가지 저희의 상징 중 하나가 나비가 있는데.
0: 나비.
1: 네. 네. 그중에서 저희 이제 왼쪽 날개와 오른쪽 날개를 맡고 있습니다.
2: 저는 그렇군요. 왼쪽 날개 이송혜입니다.
1: 네. 저는 예. 오른쪽 날개 나영주입니다.
0: 네. 예, 우리. 두 날개, 예, 두 날개와 함께 제가 머리가 되어가지고 오늘 날아보도록 하죠. 몸통이 되어서. 아유, 예, 너무나 든든합니다. 많은 분들이 환영해주고 계세요. 많은 분들이 이름을 약간 아직도 알면서도 장난처럼 도드리, 도더리, 도돌이, 두드리, 막, 두드리 막 장난 막 치시는데 우리 도드리님들이십니다.
1: 네.
0: 예,
1: 네,
0: 써니초이님께서 꺄 도드리 웅니들 너무 예뻐요.
1: 예. 감사합니다.
0: 우리 인설이님은 쌍둥이 자매 같아요. 예. 영아님은 입가에 미소가 절로 나오네요. 엄마 미소 해주셨는데. 네. 자, 도드리와 함께 할게요. 여러분 환영 인사 궁금한 점 그리고 도, 드, 리 세 글자로 웰컴 삼행시 보내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메시지 샵 0302로 보내주시거나 무료인 덩덕궁 앱으로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데뷔한 지 얼마 되셨죠?
2: 저희 데뷔한 지
1: 반년 됐습니다.
2: 반년, 네, 반년이 이제 되고 있습니다.
0: 반년?
2: 오, 네, 얼마 안 됐어요.
1: 5개월 조금 넘었어요.
0: 5개월쯤, 6개월 차 좀
2: 네,
0: 됐네요.
2: 네, 6개월 차입니다.
0: 이야, 어때요? 할만해요?
2: 아, 진짜 아직
0: 가수 네. 할만해?
1: 아직 너무 낯선 것도 너무 많고 네.
2: 아직 새로운 것도 너무 네. 많고
1: 어색하지만
2: 네. 잘 네. 적응해 네.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0: 그래도 무엇보다 그 꿈을 지금 이뤄가고
2: 있어요. 맞아요. 있는. 꿈꿔오던 일들이 계속 현실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0: 네.
2: 아직도 꿈속에 사는 것 같아요.
0: 아, 그렇군요. 데뷔하고 나서 어떤 일이 제일 신났어요? 뭐 그 전날 막 잠이 안 왔던 거 그런 거 있지 않았을까?
1: 너무 많은데.
0: 아, 많구나.
1: 네. 네. 너무 많은데 일단은 저희가 또 음악 방송 출연이 또 너무 처음이고 우리가 음악 방송을
2: 맞아요.
1: 이게 너무 많아서
0: 첫 방이 어디였어요?
2: 첫 방이 엠카운트다운이었습니다.
0: 아, 그래요.
1: 그때 심장이 너무 떨려서
0: 아마도 그랬겠죠. 네. 영주님 그리고 저 송현님은
2: 저는 이제 뮤직비디오 촬영을 하기 전날 네. 잠을 설쳤습니다.
0: 아이고.
1: 맞아,
2: 뮤직비디오라는
1: 맞아.
2: 촬영을 제가 한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가지고 어떻게 진행이 될까 어떻게 담길까 이런 거를 많이 생각하면서 잠을 못 잤어요.
0: 그 남들은 그냥 뭐 어떤 비디오다 뭐 네. 동영상이다 부르지만 우리의 꿈속 세상이잖아요.
2: 맞아요.
0: 그 안에 내가 직접 들어간다는 네. 게 예. 뭐 촬영하면서 굉장히 재밌었어요?
2: 네, 저는 네. 되게 즐겁게 촬영을 네. 했어요.
0: 아, 진짜.
1: 뭔가 다 처음이니까 힘든 것도 있었지만
2: 네.
1: 계속되는 도파민 네. 이런 느낌이랄까요?
0: 네.
2: 새로운 것의 연속이라서 네. 힘들 시간이 없었어요.
1: 맞아요.
0: 아마 지금 뭐 활동하는 것 뭐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거 또 집 가족들과 떨어져서 따로 이제 합숙 생활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되게 힘들 텐데
2: 네.
0: 모든 그 힘든 것들을 다 이렇게 그냥 뛰어넘어 주고도 남는 그런 큰 기쁨들이 있기 때문에
2: 네.
0: 두 분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기분이 좋아질 정도로 굉장히 밝은 에너지가 막

0: 나는 것 같아요.
1: 네, 감사합니다.
0: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2: 잘 부탁드립니다.
0: 이 질문을 아마 정말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2: 네.
0: 이제 좀 슬슬 지겨워질 때도 됐을 것 같아. 도들이.
1: 네.
0: 이게 무슨 뜻인지.
1: 아. 네,
0: 지겨워하시면 안 돼요.
1: 네.
0: 앞으로 6년, 16년, 26년 동안 네. 계속 받을 질문이에요.
1: 네. 당연하죠.
2: 평생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0: 네. 네. 사실 도들이가 국악 용어라는 건 이제 저희도 압니다. 우리가 국악 방송이니까.
1: 네.
0: 좀 여러 가지 뜻이 있거든요.
1: 네.
0: 뭐 이렇게 흔히 우리가 도돌이표를 그냥 그러니까
1: 네.
0: 양악에서 도돌이표 역할하는 게 도들이고.
1: 네.
0: 그리고 뭐 장단도 있고 그런데 어떤 네. 의미를 가진 이름인지 그게 진짜 전 지금도 궁금합니다.
1: 저희는 도들이 장단을 사용했고요.
0: 예.
1: 도들이 장단에서 도들이를 사용해서 이제 뒤에 free라는 영어를 합성을 해가지고
0: 네.
3: 한 장르에 네. 국한되지 네. 않고 또 한계를 뛰어넘으며 세계로 뻗어 나아가겠다라는 포부를 담고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네.
0: 그 이렇게 국악 걸그룹이라고
1: 네.
0: 아까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그 이름이 너무나 정말 절묘하게 잘 어울리는 이름인데
1: 네.
0: 그 이유가 있는 거죠? 그냥 갑자기 난 국악 걸그룹 너 해! 이러니까 그렇게 나오진 않았을 거 아니야?
1: 네, 네.
0: 그 국악과 어떤 관련이 있으실까요?
1: 저는 어릴 때부터
0: 예.
1: 이제 할머니랑 엄마가 판소리를 하셔서
0: 아~
1: 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좀 당연하게 국악을 접하고
0: 예.
1: 계속 소리를 하고 살다가
0: 네.
1: 고등학생 때쯤에 우연히 국악 크로스오버, 재즈랑 국악의 크로스오버 공연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0: 네.
1: 그때 뭔가 큰 걸 느끼고
0: 네.
1: 나 크로스오버 음악 너무 하고 싶다. 근데 내가 뭘 잘할 수 있을까?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크로스오버 장르에 대한 꿈을 좀 키워가면서 이것저것
0: 네.
1: 시도를 해보다가 여기까지 오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0: 그러면 국악 전공자이세요?
1: 네.
0: 뭘 전공하세요?
1: 저는 판소리 전공입니다.
0: 판소리 전공.
1: 네.
0: 우리가 이것도 이제 선입견이야. 판소리 전공했다 그러면 뭔가 이렇게 판소리 느낌이 나는 외모일 것 같은데 그 말 안 하시면
1: 네.
0: 판소리를 들어는 봤을까 싶을 정도로 되게 약간 서구적이고
1: 네.
0: 예, 막 뭐라 네. 모던한 그런 외모를 가지셨는데
1: 사실 제가 가끔 거울 보고도 좀 놀랍니다. 진짜 판소리 안 해봤을 것 같다.
0: 예. 판소리가 뭔지는 아세요? 이렇게 여쭤봐야 될 것 같은. 아 그렇군요. 그럼 판소리 경력은 어느 정도 되시는 거예요? 몇 살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1: 4살 때부터 배워서.
0: 지금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몇 년생이세요?
1: 지금 01년생입니다.
0: 01년생. 이송현님은요?
3: 네. 저는 04년생입니다.
0: 와 둘이 합쳐서 나이가 나보다 훨씬 어린 건 당연하고 우리 이은밤에 00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은 우리 기타리스트 영솔씨 이후로 처음이신 것 같아요. 두 분이.
3: 영광입니다.
0: 예. 아니 그러면 이거 저기 뭐야 말로만 듣던 그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3: 4로
0: 네. 여러분 그 혹시 아세요 그거? 1하고 2, 우리는 남자는 1, 여자는 2잖아요. 이제 2000년 이후로는 구분을 하기 위해서 남자는 3, 여자는 4. 우리 아들들 여권에서만 확인했던
1: 네.
0: 그 3이었는데 4로 시작하는 분들을 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얘기가 끊겼는데 이성현
1: 네.
0: 씨는 어떤
1: 네.
0: 예, 인연이 있을까요? 국악과?
3: 저는 이제 엄마가 한국무용을 전공을 하셔서 어릴 때부터 한국무용을 계속 해왔는데요. 한국무용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 음악이 좀 국악 음악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0: 네.
3: 저도 흥미가 생기는 거예요.
0: 예,
3: 국악에.
0: 예.
3: 그러다가 이제 송소희님의
0: 네.
3: 음악을 듣고 멋지다. 나도 저런 노래를 부르고 싶다. 해서 영상 보고 혼자 습득을 했습니다.
0: 네.
3: 혼자 독학해서 저희 한국적인 거를 좀 세계에 알리고 싶다라는 꿈을 키우게 됐습니다.
0: 예. 국악고에서 이제 한국무용을 전공하신 건가요, 그러면?
3: 아니요. 제가 중학교 때까지는 한국에 있다가 고등학교 때는 영국에서 유학 생활을 보냈습니다.
0: 아, 그러시구나.
3: 네.
0: 그러면은 전공은 언제 하신 거예요? 영국으로 한국무용을 유학을 가진 않았을 거 아니야.
3: 영어를 배우러 영국에 유학을 갔다가
0: 네.
3: 다시 고등학교 3학년 때 한국에 와가지고 대학교를 한국무용 전공을 하고 있었어요.
0: 아 그러시구나.
3: 네.
0: 아 그래서 이렇게 두 분이 만나게 됐습니다. 일단 만나서 우리한테 처음으로 선보였던 곡 있죠. 그 노래
1: 네.
0: 저는 음악방송에서 저도 봤고 나중에
1: 네.
0: 유튜브에서도 찾아보고
1: 네.
0: 또 우리 이은밤 오신다고 하니까 한 번 더 찾아보고 막 그랬었는데
1: 네.
0: 이 노래를 직접 좀 소개해 주세요. 데뷔곡.
1: 네.
3: 데뷔곡.
1: 네. 첫 번째로 들려드릴 곡은 저희의 첫 번째 앨범 타이틀.

0: 들고 꿈만 같았다라는 곡인데요. 지나간 사랑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은 곡입니다. 또 이제 많은 분들이 국악기가 많이 들어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1: 맞아요.
0: 사실 잘 들어보시면 국악기가 들어있지 않고요.
1: 네.
0: 서정적인 기타 사운드에 저희 목소리가 굉장히 잘 어울리는 곡입니다.
2: 창법만 국악이에요.
0: 맞습니다.
1: 네,
2: 그렇죠?
1: 맞습니다.
2: 예. 저희 뭐 물론 아니 그냥 보통 다른 라디오 프로그램 출연하시면 그게 굉장히 막뭐 낯설고 뭐 이럴지도 모르겠는데 저희 국악 방송에서는
0: 네.
2: 굉장히 익숙한 장르이기 때문에
0: 네.
2: 긴장 안 하시고
0: 아,
2: 편하게 설명해 주셔도
0: 네.
2: 돼요. 자, 여러분 도드리의 데뷔곡 우리가 6개월 전에 5개월 한 10일쯤 전에 만났던 노래죠. 꿈만 같았다. 같이 음원으로 들어볼게요.

0: 꿈만 같았다. 도드리의 노래였습니다. 네. 자, 이렇게 라디오를 통해서 소개되는 거 들으면 기분이 어떠실까요?
1: 항상 라이브만 하다가 네. 또 이렇게 들으니까 또 기분이 더 새롭네요.
2: 색다른 기분이 들어요.
0: 그러니까 이제 음악이 나오니까 가만히 못 계시고 이렇게 앉아서 네. 아주 그냥 약소하게 네. 이렇게
2: 안무를 뭔가 쳐야 될 것 네. 같은 기분이.
1: 아, 이거 내가 아는 노래인데 이거?
0: 몸이 저절로 막 반응하죠. 네. 연습을 얼마나 하셨을까요? 데뷔 전에 이 노래?
1: 데뷔 전에
2: 저희 약 1년 정도
1: 이 곡을 준비하고
2: 네, 준비를 했습니다.
0: 와, 아니 박하사탕님께서 네. 국악 아이돌이라고 하셨는데 보통의 아이돌처럼 데뷔 전 준비 기간을 보내셨을까요? 뭐 이런 질문이 올라와서 제가 여쭤본 건데
1: 네.
0: 아 그렇군요. 와, 아니 그러면 데뷔가 어떻게 이루어진 건지부터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1: 네.
0: 그 JYP 소속이신 거예요?
1: JYP 산하 레이블 소속입니다.
2: 자회사인 인인 네. 엔터테인먼트에 소속돼 있습니다. 네.
0: 어찌됐건 이제 박진영 씨가 발탁한 분들이라고 네. 예,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네.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우리 JYP를 만난 거죠?
1: 네, 맞습니다.
0: 어디서요?
2: 네. 이제 더 딴따라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예, 만나게 됐는데
0: 네.
2: 그때 저희가 이제 다 개개인으로 참여를 했고 이제 탑5에 함께 들게 돼가지고
0: 네.

0: 이닛 회사에 함께 들어오게 됐습니다.
1: 다섯 명 같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도 왠지 저희가 한 파이널 무대쯤 이렇게 같이 무대를 몇번 했어요. 그러면서 회사 들어오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는데 들어갔다 계약을 했다 그러고 나서는 왠지 우리가 팀될것 같은데 하는
0: 뭔가
1: 느낌을 들었었어요.
0: 판소리를 언니가 전공했고 저는 항공무용을 전공했으니까 우리 둘이 합쳐지면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겠다. 그래서 같이 팀이 될수 있겠는걸 하고 있을 찰나에 딱
1: 맞아요.
0: 저희가 팀이다, 도들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1: 아, 그럴 줄 알았다, 역시.
2: 운명처럼 느낌이 먼저 왔군요.
1: 그리고 또 저희 놀러 다니고 할때 밖에 나가면 자매냐 그런 말을 많이 들어가지고
0: 써 있었는데
2: 여기 지금 게시판에도 두 분이 혹시 자매인지
1: 맞아요.
2: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피는 안 섞인
1: 안 섞였습니다.
2: 나시고 이시예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두 분이 원래 이렇게 같이 음악 활동을 시작하신 게 아니고 소속사에서 짝을 지어준 거란 얘기잖아요. 그저 유리상자도 그렇거든요. 저희도 원래 저희가 팀을 만들어서 회사 접촉한 게 아니고 같은 소속사에 있는 두 사람을 이렇게 듀엣으로 엮어가지고 저는 유리상자가 두 분하고 다른 점은 우린 너무 하기 싫었고 두 분은 처음부터 좋았던 모양이에요. 같이 하면 이런 시너지가 나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1: 저는 아무래도 무용을 배운 적이 없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퍼포먼스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한국적인 퍼포먼스에서 한국 무용이 또 큰 요소를 차지할 것 같은데 이제 그걸 성윤이가 해줄 수 있지 않을까.
0: 저는 또 반대로 제가 노래를 배워본 적이 없어서 언니랑 함께 하면 좀 디테일적인 것들을 배울 수 있고 또 완전 국악적인 파트는 아예 언니가 잘 끌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함께 팀인 게 너무 좋습니다.
2: 그러니까 이제 서로 다른 두 사람 혹은 뭐 그 이상의 사람들이 한 팀으로 이제 엮이는 거잖아요. 근데 그 팀이 잘 뭉쳐가지고 세상에 나오는 것과 그러지 못한 것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전자는 지금 두 분처럼 내가 갖지 못한 무언가를 저 멤버가 갖고 있으니 그게 보완이 되겠다. 그리고 나는 저 사람한테 저걸 배우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한 사람은 아이 저게 나보다 이거 잘하겠는데 저 사람이 나보다 이거 잘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되면 결국은 이제 뭉쳐지지가 못하고 무산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두 분은 각자의 영역이 굉장히 확실하게 달랐기 때문에 뭐 그런 고민
1: 맞아요.
2: 자체도 없었겠어요.
1: 맞아요.
2: 박진영 씨가 직접 두 분을 딱 뽑은 이렇게 조합을 시킨 거예요? 아니면 어떤 다른 분들의 또 영향이 있었던 거예요?
0: 다른 분들의 의견도 같이 있었는데 박진영 PD님의 의견이 가장 크게 들어갔던 것 같아요.
2: PD님이라고 하시는구나.
1: 저희는 마스터님이라고
2: 마스터님?
1: 그때 심사위원 분들을 다 마스터님이라고 불렀었어요.
0: 박진영 마스터님.
2: 떡고라고 불렀던 거 알아요? 떡고?
1: 별명이라고 들었어요.
2: 뭔지 아세요? 떡 먹는 고릴라. 떡을 하도 좋아해가지고 요즘 마스터로 활동하고 계시는구나. 그 마스터님께서 요즘도 공기반 소리반 그렇게 좋아하십니까?
1: 그러셨던 것 같기도
2: 두 분한테 그렇게 얘기한 적은 없어요?
0: 저희에게는 아직 그렇게 말씀해 주신 적은 없어요.
1: 저희 캐릭터를 나타내는 걸 좀 좋아해 주셔서
0: 저희 색깔 계속 가져가시는 걸 원하셔서
2: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저한테는 형이에요. 근데 본지도 오래되고 궁금하고 그래서 장난스럽게 여쭤봤는데 약간 좀 어려워하신다 두 분이. 그냥 한 10년 차만 돼도 막 같이 뭐 아무 떡을 어떻게 얼마나 먹는지 아주 그냥 이렇게 받을 수도 있는데 그러시다고요.
1: 형님 뵙고 싶어요.
2: 뵙고 싶어요. 딱 이렇게 같이 활동하는 거 보고 이제 TV에도 많이 나오고 막 이게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도 많이 보여지잖아요. 이제 가족들 반응은 어떠세요?
0: 가족들 반응 진짜 친척들, 부모님, 친구들 모든 지인들이 너무 좋아하세요. 저보다 빨리 모니터링 하시고 여기 막 너무 좋다 이런 반응들이라서 항상
2: 아주 든든한 응원단
0: 저의 응원 응원팀입니다.
1: 저희 가족도 엄청 좋아해주고 장난도 많이 치고 이제 뭐 집에 갔다 그러면 연예인이다.
0: 맞아요.
2: 연예인 들어왔다.
0: 이 장난 진짜 많이 하는
1: 맞아 맞아.
0: 친구들 막 연예인이다.
1: 맞아 그런 거 많이 하고
2: 뭐 이렇게 물 떠오면 어머 무슨 연예인이 물 떠와 나 내가 떠다 줄게 이러지 않으세요?
0: 맞아요 맞아요. 가끔 전화해서
1: 그렇게까지는 안 해서더라고요.

0: 가끔 전화해서
1: 가끔 전화해서 아, 나 엄마 뭐 마트 가서 계란 살까 뭘 살까 이렇게 하는데 하면 엄마가 아 연예인도 이렇게 사는구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어. 시장 구경 갈래 이러면 어, 연예인도 평소에 이러는구나.
0: 그래요. 우리 네. 6개월 차 연예인 두 분 모시고 좋은 밤 라이브 하고 있는데 라이브도 한 곡 해주실 거죠?
2: 아, 네. 네. 그럼요.
0: 두 곡을 준비해 주셨는데 네. 아, 일단 이번에 이제 두 번째 앨범이 나온 건가요?
2: 네, 네. 두 번째 예, 앨범입니다.
0: 예, 예. 그 가운데 한 곡인데 어떤 곡인지 설명부터 좀 해주세요.
2: 어, 지금 들려드릴 곡은 어, 두 번째 저희 디지털 싱글 타이틀곡 하와라는 곡인데요. 어,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좀 금기로 여겨지는 경계를 아슬아슬하게 넘나드는 이야기를 좀 담고 있고요. 어, 여기에 저희 색깔, 도드리의 색깔이 정말 많이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두 번째인 만큼 어, 저의 전공을 살려서 구음이 노래에 좀 들어있고요.
0: 예, 예.
2: 또 퍼포먼스를 나중에 보시면 또 송현이의 한국무용이 또 멋있게 들어있고요.
0: 아, 네.
2: 네, 그래서 이번에는 국악기도 6가지가 들어가 있고 좀 도드리의 색깔이 좀 진하게 담겼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타이틀입니다.
0: 제목은 무슨 의미가 담겨있는 거예요? 하와.
2: 하와 부제가 여름의 소용돌이인데요. 여름하 소용돌이와거든요.
0: 아.
2: 그래서 이제 한국의 여름 매일 표현하면서 소용돌이를 이제 금기된 욕망
0: 예.
2: 그런 거를 이제 어 그 경계를 넘나드는
0: 어, 뭔가 그 선악과를
1: 맞아요.
0: 칠한 하와의 의미도
2: 네,
0: 있는 건가요?
2: 조금 있습니다.
1: 아. 약간 그런 이야기도 담겨 있네요.
0: 예, 그래요. 그럼 라이브석으로 자리를 좀 옮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 네.
0: 예, 물 한 모금씩 하시고 그 연예인들은 저렇게 빨대를 먹더라고 생수병에 있는 것도 빈방하시길. 아유, 그래, 어디 연예인이 저 입에다가 그 병에다가 입대고 먹어요. 빨대로 마셔야지. 자, 준비가 되셨을까요?
3: 네, 됐습니다.
0: 자, 2026년 6월에 발표된 싱글입니다. 도드리의 라이브로 하와 같이 들어보죠.

0: 오, 도드리의 하와 라이브로 감상했습니다. 아, 너무 멋진데요, 곡이? 첫 번째 데뷔곡이었던 꿈만 같았다도 좋았지만
1: 네.
0: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곡이 훨씬 더 신비롭고
1: 정말요?
0: 멋진 것
1: 아,
0: 같아요.
1: 너무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그 Run You Better, Run You Better 근데 그
1: 네.
0: 가사는 영어인데
1: 네.
0: 참
1: 맞아요.
0: 보면 Run You Better 와, 너무 너무 너무 신비로워요.
1: 아, 감사합니다.
0: 네, 문혜영님께서 와, 라이브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2291님 색다르네. 예, 나무님께서 국악계의 도드리 장르 생겨날 듯 하셨어요. 예.
1: 와.
0: 웃는식님은 요즘 한동안 안 보이더니 도드리 온다니까 갑자기 들어오셔가지고 전 그냥 간만에 미소가 지어져요. 이름이 웃는식인데 잘안 웃거든요. 예. 오랜만에 미소가 지어지나 봐요. 1476님 두분 모습 처음 뵙는데 상큼발랄 예쁘세요. 응원 팍팍 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0: 예. 수박화채님께서 머리에 댕기 다신 거예요?
3: 아니요, 다제 머리입니다.
0: 아, 그냥 묶으신 거예요?
3: 네, 머리 엄청 많이 길었어요, 제가.
0: 예. 한 분은 묶어서 한쪽으로 이렇게 늘어뜨리시고, 한 분은 그냥 풀어서 또 한쪽만 이렇게.
3: 네.
0: 예. 와, 진짜 그러고 보니 머리가 길다, 두분다 엄청, 어느 정도 길러야 그 정도 길이가 나와요?
3: 저는 데뷔를 준비하면서 머리를 안 잘랐어요. 그래서 한 1년 넘게 길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0: 영주님이 조금 더 기신 것 같은데?
2: 사실 절반은 가짜 머리입니다.
0: 아, 그래요? 근데 감쪽 같네요.
2: 가짜 감쪽
0: 네,
2: 감쪽. 네,
0: 예.
2: 제 머리는.
0: 괜찮아요? 얘기해도?
2: 네.
3: 길이만
2: 네, 길이만 길어지네요.
0: 그 오디션 프로그램 출신의 가수들이 요즘 정말 많잖아요.
1: 네.
0: 예. 두 분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혹은 어떤 계기로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게 됐을까요?
2: 더 딴따라라는 프로그램이 이제 연기도 되고 노래도 되고 춤도 되고 이런
0: 네.
2: 올라운더 엔터테이너를 찾겠다라는 문구가 딱 있었는데
0: 예.
2: 왠지 이거 내가 꼭 나가야 할 것만 같다. 그런 끌림이 엄청 느껴져가지고
0: 네.
2: 그냥 난 나가야겠다 이거. 막 그냥 거침없이 지원했습니다.
0: 이건 나를 위한 오디션이다.
2: 아마도
0: 예.
2: 아마도
0: 우리
3: 저도
0: 승윤이 예.
3: 이제 만능 엔터테이너를 뽑는다라는 이 문구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망설임 없이 바로 지원을 했습니다.
0: 네. 아니, 두 분이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던 바 그대로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여할 당시에는 서로 전혀 모르던 사이.
2: 네.
0: 예, 각자 그 서로 경쟁을 하던 사이네.
2: 맞아요.
0: 그 어떤 무대들이 있었는지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어요? 기억나는 게?
2: 처음에 무대 한 3개 정도는
0: 예.
2: 정말 모르는 사이였고,
0: 예.
2: 3라운드에 저희가 한번 경쟁 구도가
3: 네, 정말
2: 있었어요.
3: 경쟁을
2: 네.
3: 하는.
0: 둘이 1대1로?
2: 네,
3: 뭐
2: 경쟁을 한 적이
0: 데스매치 뭐
2: 있었어요.
0: 이렇게 부르잖아요, 보통. 예.
2: 네. 근데 또 감사하게 저희 둘다 같이 올라갈 수 있어서
0: 아,
2: 너무
0: 예.
2: 감사했고, 그 뒤로 4라운드 지나고 5라운드.
3: 5라운드 때는 이제 4명에서 함께 팀을 하는
2: 4라운드도 그랬구나.
3: 4라운드.
2: 4라운드, 5라운드.
0: 예.
2: 네.
3: 5라운드.
2: 같이 무대를 많이
3: 네.
2: 꾸몄어요.
3: 같이 함께하는 무대가 있었는데 그때도 또 같이 팀이 돼가지고.
0: 그때 불렀던 노래가 어떤 노래였는지 기억이 나세요, 혹시? 그러니까 뭐꼭 4, 5라운드 아니더라도.
2: 네,
0: 하도
2: 저희
0: 오래돼가지고 6개월도
2: 네.
0: 넘어가지고 이제 생각이 잘안
2: 1년이
0: 나.
3: 그때 함께
2: 네.
3: 경쟁했을 때 불렀던 노래는 저는 야상곡을 불렀었고
0: 저기 김윤아 씨?
2: 네,
0: 예. 그
3: 맞습니다.
0: 조금 불러주실 수 있어요, 혹시? 아주 조금만도 괜찮아요.
3: 네, 조금
0: 예.
3: 불러드리겠습니다.

0: 야, 역시나 아주 유니크한 야상곡이었어요. 예. 너무 멋지다. 저기 영주님은
1: 저는 이적 선배님의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을 그때 당시 불렀었는데요.
0: 국악 스타일로 불러요?
1: 네.
0: 야, 한번
1: 짧게 저도 보여드리겠습니다.

0: 부각 스타일로 참여하신 분들이 두 분 말고도 또 계셨어요?
1: 아니요, 없었습니다.
0: 그렇죠. 네. 정말 그, 야, 그래서 둘이 붙어보라고 그렇게 둘이 조합을 해놓은 거구나. 네. 거기서도. 근데 뭐라 그럴까? 그 물론 그 실력 자체도 중요하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등장하다 보니까 확 튀는 나만의 무언가가 있는 게 되게 큰 장점이
1: 네,
0: 되잖아요.
1: 맞아요.
0: 두 분은 그건 확실하게 갖고 가셨겠어요.
1: 네, 맞아요.
0: 아니 이거 처음에 그 심사위원들이나 그 관계자분들이 어땠을까요? 처음에 딱 이런 식으로 노래를 불러드리니까
1: 엄청 신기해하시고
0: 예.
1: 새로워하시고 좀 많이 좋아해 주셨던 것 같아요.
2: 확실히 그래. 다른 장르랑은 좀 다르게 좀 독특한 느낌이 있어서 네. 많이 좋아해 주셨습니다.
0: 그래요. 시간이 저는 사실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두 분 우리 처음 만나고
1: 네.
0: 그리고 이제 방송 경험도 아주 많은 편은 아니시고
1: 네.
0: 라디오라는 환경에 또 어떻게 적응하실까 싶어가지고
1: 네.
0: 할 얘기가 그렇게 이렇게 많을지 몰랐거든요. 생각보다 시간이 엄청 빨리 가고 있어요.
1: 진짜 많이 갔네요.
0: 예예 예. 노래를 이제 서둘러 들어야지 안 그러면 부족하겠어요
1: 네.
0: 시간이.
1: 안돼요.
0: 네, 2026년 싱글 가운데 본이라는 노래도 있네요.
2: 네, 저희 첫 번째 앨범의 수록곡인데요. 이제 시네마틱한 팝 사운드에 국악기가 더해져서 오묘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도드리의 탄생과 근원을 이중적으로 풀어낸 곡입니다.
0: 네, 송현님이 멋지게 소개해 주셨는데 영주 씨가 한번 곡 DJ처럼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1: DJ처럼요?
0: 네, 그냥 간단하게.
1: 예. 네, 본이라는 곡은요. 저희의 꿈만 같았다와는 또 다른 매력을 담고 있는 곡인데요. 좀 웅장한 느낌을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0: 도드리의 본.

0: 도드리의 본 듣고 왔어요. 예, 아니 9414님은 노래 듣는데 왜 저는 데몬 헌터스가 떠오르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사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듣고 있습니다.
0: 그래요? 그 무슨 이유일까요? 저도 머릿속에 좀 생각이 듭니다 합니다만.
1: 그 특히 첫 시작할 때 특히 약간 헌문을 닫고 좀 약간

0: 비극적인 요소가 좀 많이 담긴 느낌이 많았어서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닐까.
1: 공장해서 그런 거. 네. 예, 그러니까 그런 느낌.
2: 그 K-POP 데모넌터스의 그 한국적인 요소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그게 첫 번째 이유일 테고 또 반대로 이 도드리의 음악이 요즘 K-POP 그 트렌드를 또 굉장히 잘 표현해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네. 생각들이 이제 뭐가 먼저냐 이제 문제이긴 한데 네. 그런 생각이 우리한테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0: 네.
2: 어? 이게 뭐야? 개꿀님 두 분 개그 콘서트에도 나오셨었죠?
0: 네
2: 어,
0: 맞습니다.
3: 맞아요.
0: 나갔습니다.
2: 혹시 보셨나요? 아유 연인이네. 거기 나가서 뭐 하셨어요?
0: 저희 가서 저희 노래 가서, 홍보하고 왔습니다.
1: 네. 어. 데뷔곡 홍보하고 왔습니다.
2: 아 정말? 아 네. 그것도 진짜 재밌는 경험이었겠다.
0: 네. 생각해보면 콘서트라니.
1: 저희의 첫 스케줄이었어요. 어 맞아. 콘서트가. 데뷔하기 전에 가서 촬영을 해가지고
2: 아~
0: 그 딱 당일.
1: 네. 네. 당일 음악 나오기 몇 시간 전인가 네. 가가지고 촬영했습니다.
2: 음원이 이제 오픈이 되기 전에 촬영을
1: 네.
2: 먼저?
1: 네. 네.
2: 진짜 가수 중에 아이돌 중에 개그 콘서트로 데뷔했던 분들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되게 특이한 이력이에요. 네. 재밌었어요?
0: 네.
1: 저 아, 너무 떨렸어요.
2: 네. 아니 얼마나 떨렸을까.
0: 바들바들 떨었어요.
2: 저도 몇 번 나가봤는데 네. 저 몇십 년씩 한 사람들도 거기서는 막
0: 아, 진짜요?
2: 예, 근데 세상에 아우 그냥 이런 표현 죄송한데 피덩이들을
0: 너무 떨렸습니다.
2: 예, 아주 처음부터 아주 강하게 키웠네요.
0: 네, 네. 맞아요.
2: 그래요. 어, 예, 1부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되어가는데 1부 끝곡 이제 우리 두 분이 데뷔 6개월 차 아주 신인이시다 보니까 네. 음원이 7곡이 안 돼요 아직.
1: 네, 엄청난
0: 5곡입니다.
2: 7곡 안 되는 분은 우리가 처음 모셔봐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제 두 곡은 두 분의 추천곡으로 채워봤는데 그 중에 어, 네. 하나 소개해 주십시오.
0: 어, 네.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곡은 카디 선배님들의 아하. Watch Out이라는 곡인데요.
2: 예.
0: 제가 그 밴드 오디션 애청자였는데
2: 네.
0: 어, 박다울 선배님이랑 김혜지 선배님을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2: 예.
0: 근데 이제 이런 검은고 소리와 또 EDM 트랙이 너무너무 잘 어우러진 곡이라고 생각해서 여기 국악방송에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습니다.
2: 네, 그래요. 우리 카디 이은밤에 왔었는데 그때 불러줬었죠, 이거 Watch Out. 아, 아무도 기억을 못하는구만. 네, 제 기억에는 예, 제 기억이 맞다면 불러주셨습니다.
0: 네, 너무 좋아하는 곡입니다.
2: 예, 제 기억이 틀리다면 안 불러주셨고요. 여기 노래 듣기 전에 아까 영국의 그 네. 유학 가셨다고 하셨죠? 우리 영국에서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이시거든요. 피자 스미스님께서 나비야 나비야를 국악 스타일로 부르면 어떨까요 하셨는데 어 이거 너무 짓궂지만 가능할까요?
0: 나비야.
2: 어, 네. 네.

0: 야,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그 어떤 나비야보다 훨씬 매력적이었습니다.
1: 와, 감사합니다.
2: 자, 감사합니다.
0: 그래요. 카데 워치 아웃 1부 끝곡으로 듣고요. 2부에서 도드리와의 데이트 이어갑니다.

0: 제자들을 가기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장단입니다. 국거리는 국거리대로 청거려야 되고 또 북은 북대로 저정거려야 되고 장단을 니네가 몰라서는 그 속에서 놀 수가 없다. 장단 속에서 모든 춤들이 만들어집니다.
1: 명인명창의 삶과 예술을 만나는 국악방송 구슬 프로젝트 남기고 싶은 이야기. 7월 6일 월요일 밤 9시 악과 물을 두루 섭렵하고 전통의 뿌리 위에 새로운 꽃을 피워낸 최양순 명무의 이야기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2: 호출보 HLQA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가 시작이 되었고요. 오늘은 좋은 밤 라이브 도드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국악 걸그룹 도드리와 함께하고 있는데 2부 첫 곡으로 도드리의 4개 연서 들었어요.
1: 네. 네.
0: 이 노래는 어떤 곡이었을까요?
1: 4개 연서라는 곡은 저희의 네. 수록곡인데요. 4계절 내내 사랑하는 마음을 꾹꾹 눌러 담아 담아 써내려간 편지 같은 곡입니다.
0: 연서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연애 편지, 네. 사랑의 편지.
2: 네. 실제로 주변에서 이 곡이 제일 좋다고 말해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정도로 좀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데 또 너무너무 곡이 예뻐서 네. 저희가 지금까지 또 보여드린 곡이랑 또 완전 다른 느낌의 다른... 매력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0: 그러니까 지금까지 네. 소개해 주셨던 곡들은 이제 두 분의 약간 그 외모적인 면과 나이 네. 이런 것과 그런 것에 비해서 조금 좀 약간 진지하고 네. 네. 어떻게 보면 좀 무겁고 이런 네. 분위기잖아요.
2: 네.
0: 근데 이 노래는 진짜 그냥 파릇파릇
2: 네. 네.
0: 파릇파릇
2: 네.
0: 그래갖고 더 많은 분들이 또 반가워하시는 모양인데요.
1: 맞아요.
0: 네. 이런 어떤 스타일이 더 좋으세요? 원래는 본인의 취향은?
2: 너무 어려운데
1: 그러기가 힘든데
2: 힘들다. 사실 저는 네. 하와 같은 느낌의 좀 파워풀한 곡, 오. K-POP스러운 곡도 좋아하고
0: 네.
2: 또 이렇게 사기연서처럼 청량, 깨끗, 뭔가 벅차오르는 느낌의 곡도 좋아해서 네. 기분 따라 골라 듣는 편입니다.
0: 아 그렇군요.
2: 네.
0: 송현님
1: 저는 예. 아 진짜 너무 고르기 어려운데 4개 연서라는 네. 곡도 예뻐서 네. 좋아하고 아직 나오지 않은 아직 이 자리에서 들려드리지 않은 저희의
2: 성공개곡
1: 네 성공개곡 라일락이라는 곡을 너무 좋아해요.
0: 아 이따가 라이브로 들려주실 노래?
1: 네, 네. 저희가 라이브로 들려드릴 곡인데
0: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거 전에
1: 네
0: 아까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불러주셨던 음악들 우리가 언급했었잖아요.
1: 네,
0: 근데
1: 네.
0: 청취자분들이 거기서 되게 좋았던 노래들이라고 많이 또 추천을 해주셨어요.
2: 네.
0: 그래가지고 제가 그것도 좀 부탁을 드려볼까 싶은데 괜찮으실까요?
1: 네. 네.
2: 괜찮습니다.
1: 예. 너무 좋습니다.
0: 이정현 씨 와?
2: 네.
0: 이거 누가 하셨어요?
2: 제가 했습니다.
0: 영주님이?
2: 네.
0: 와 이건 어떻게 했을까요? 와 어떻게 했을까요 진짜.
2: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1: 전혀 상상이 안 가는.
2: 저희도 점 찍고 막.
0: 아, 뭐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새끼 손가락 이렇게 하는 건가 이게
2: 네,
0: 맞죠?
2: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0: 이걸 가면서 이거는 뭐 보여달라 할 수는 없고 이것도 좀 불러주실 수가 있어요?
2: 네, 조금 네. 들려드리겠습니다.
0: 아, 네, 네.

0: 이 여자야.
1: 죄송합니다. 이것도 네. 너무 멋있었겠다. 그 원래 그 노래가 약간 테크노지만 동양적인 느낌을 갖고 있는 테크노잖아요.
0: 네, 네. 오. 그래서 조금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국악적인 그러니까. 느낌이.
1: 요즘 막 서울 말했던 네가 나를 떠나버렸어. 그렇게 하는 거 아세요?
0: 몰라요.
1: 아, 몰라요? 네. 설마 했던을 서울 말했던 네가 나를 떠나버렸어. 뭐 김포에 있던 정을 쉽게 늦었어 이미 남의 여자야. 동탄 여자라 하지 마. 사당에 있으니 책임져. 아, 이걸 모르시는구나.
0: 네.
1: 아, 이거 아주 배꼽 터져요. 한번 찾아보시고.
0: 네. 이따가 집에 가는 길에 한번 네, 찾아보겠습니다.
1: 나영주의 와 들었고요. 네. 이송현님은 많은 분들이 김수철 씨의 못다 핀 꽃 한 송이를 추천해 주시네요. 야, 이 노래는 제가 중학교 때쯤 나온 거니까 이게 80년대 초중반에 나온 것 같거든요.
0: 맞아요.
1: 중반쯤에.
0: 80년대 곡이었어요. 네.
1: 이 노래를 어떻게 아세요?
2: 이게 이제 이 라운드에서는 연도를 주어주고 그 연도의 곡을 고르는 것이었는데 저는 김수철 선배

0: 선배님의 이 못다 핀꽃한 송이라는 가사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1: 네.
0: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1: 원래 이 노래를 아셨어요? 그 전에도?
0: 그 전에는 정확히는 잘
1: 아,
0: 모르고
1: 몰랐어도
0: 있었는데
1: 괜찮아요. 모르는 게 당연하죠.
0: 몰랐는데 이제 찾다 보니까 너무 명곡이더라고요.
1: 이 곡에는 그런 느낌이 많진 않아도 김수철님 국악도 엄청 잘하시는 분이세요.
0: 네, 맞아요.
1: 예, 그래요. 이것도 좀 들어볼 수 있을까?
0: 그럼.

0: 역시 이 두 분 무대가 진짜 정말 많은 분들 사이에서 진짜 빛이 나는 무대였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잠깐씩만 들어도 막 아 난다. 예, 이렇게 좀 쉽지 않은 맨땅에다가 갑자기
1: 맞아요. 네, 맞아요.
0: 부탁을 드렸는데 이렇게 잘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1: 아닙니다.
0: 아, 우리 그 아까 웰컴 삼행시 부탁드렸었잖아요. 기억하시죠?
1: 네.
0: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셔서 저희가 자체 예선을 거쳐서
1: 아~ 예,
0: 세 분씩 두 조로 일단 모아놨습니다.
1: 네.
0: 이제 한 조에 세 분씩 있는데 그중에 장원을 뽑아주시면 그분께 선물을 드릴 거예요.
1: 한 분만 뽑나요?
0: 그러니까 한 조에 한 분씩.
1: 아, 네.
0: 예, 예. 자, 1조부터 갈게요. 자, 메아리 님이신데 아, 누가 이제 운을 띄워주시고 한 분이 읊어주시면 좋겠는데
2: 제가 운을 띄워드리겠습니다.
0: 자, 메아리 님.
2: 도, 도약하는 오늘을 발판 삼아. 드, 드라마 같은 내일을 향해. 리, 리즈는 지금부터 도드리.
0: 오. 야, 우리 6개월 차 신인 예, 꿈나무들에게 너무나 예, 축복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메아리님 1번이었고요. 1조 2번 타자 물보라님이십니다.
1: 네.
0: 반대로 바꿔서 해볼까요?
1: 네.
0: 예.
2: 도, 도드리님들 목소리가. 드, 드레싱 듬뿍 넣은 샐러드처럼 상큼달콤해요. 리, 이젠 이 음밤에 오셨으니 대박날 거예요. 응원합니다.
0: 아, 역시나.
1: 너무 귀여우시다.
0: 예, 드레싱 넣은 샐러드 마음에 드세요?
1: 네. 아, 네. 너무 귀여운 말인 것 같아요.
2: 샐러드 좋아하는데 드레싱 듬뿍 넣은 샐러드라니까 너무 좋네요.
0: 네. 자, 3번 타자 4298님.
2: 도, 도도한 외모로. 드, 드높은 음을 갖고 노니. 리, 니나노.
1: 좋다.
0: 야, 이분은 진짜 어떻게 잘 살려주실지 우리 도드리가 이걸 어떻게 잘 네. 살려주실지까지 다 예상하고 보내주신 거 아닌가. 야, 그래요. 자, 메아리님, 물보라님, 네. 4298님 1조에 포진이 되어 계시는데
1: 아, 네.
0: 이게 좀 어렵죠. 한 분 뽑기가.
1: 와, 이거 어떻게 고르나 이거.
0: 과감하게 뽑아야 돼 그냥.
1: 아, 네. 아 너무 어렵다. 아,
0: 우리 저기 영주님이 먼저 골라주세요.
1: 아,
0: 예, 빨리 하나, 둘, 셋.
2: 셋. 메아리님 하겠습니다.
0: 메아리님. 도약하는 네. 오늘을 발판 삼아 드라마 같은 내일을 향해 리즈는 지금부터 도드리. 너무 멋진 삼행시였어요.
1: 네.
0: 자, 메아리님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샵 0302로 성함 주소 닉네임 보내주세요. 저희가 선물 드릴 수 있도록요.
2: 축하드립니다.
1: 축하드립니다.
0: 끝이 아닙니다. 이제 아, 2, 네. 2조 가야죠.
1: 네, 2조.
0: 2조는 이영애님부터 시작합니다.
1: 네.
2: 도, 도레미를. 드, 드럼으로 연주하기 어렵잖아요. 리, 이 국악도 화성이 아니라 어려운 음악인데 어려운 길 가시는 만큼 우리 음악 널리 널리 알려주시고 대중화에 힘써주세요.
1: 우와.
2: 진짜 너무 잘 듣으셨다.
1: 삼행시를 이렇게 이야기.
0: 저는 이런 얘기 처음 들어봐요. 도레미를 드럼으로 연주하기
1: 네,
0: 어렵잖아요.
1: 저도.
0: 와. 그만큼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계시다라고 네, 그렇게 인정해 주셨어요. 두 번째 찰떡님이십니다.
2: 도, 도대체 내가 왜 그랬을까? 야식으로 족발을 시키며 후회했다. 드, 드디어 배달이 왔고 나는 봉지를 뜯으며 다짐했다. 리, 이번 달은 틀렸고 다이어트는 다음 달부터가 진리.
1: 아~ 이거 너무 재밌다.
0: 예. 그동안 저희가 그 지금 2년, 3년째 삼행시를 하고 있는데 족발은 네. 처음 나오지 않았어? 족발?
2: 족발 좋아하시나 봐요.
0: 아, 그러게요. 그 더구나 심지어 도드리가 나왔을 때 족발이 나올 줄은 몰랐네. 족발 좋아하세요 혹시?
2: 아, 족발 너무 좋아해요.
1: 아, 갑자기 진짜 배고픈 것 같아요.
2: 야식.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1: 아, 네. 아,
0: 다이어트는 진짜 평소 생활화시죠?
2: 네,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1: 맞아요.
0: 하루에 몇 끼 드세요?
2: 저는 한두 끼 정도 먹는 것 같아요.
0: 한두 끼?
2: 네.
1: 저는 굶진 않습니다. 아, 잘 먹어야 한다.
0: 어, 진짜?
1: 네.
0: 근데 괜찮으세요?
2: 네, 이제 적게 먹는.
1: 적당히 식단을 생각해서 예. 먹거나 양을 조금 줄이거나
0: 예.
1: 해서 절대 굶진 않으려고 좀 하고 있어요.
0: 아니, 그건 좋은 습관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아니 한두 끼는 먹는다고 하시니까
2: 네.
0: 아예 안 먹지. 아예 안 먹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1: 맞아요.
0: 저는 진짜 네. 그 뼈 말라 네. 체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네. 아니, 보기.

0: 뭐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네. 저러다가 몸상하면 어떡하나 걱정이 네. 많이 되는데 두 분은 건강은 괜찮으신
1: 네.
0: 거죠?
1: 네. 네. 네. 건강합니다.
2: 또 한 소리가 또 배심이
0: 맞아요.
2: 밥을 먹어야 또 소리가 나요.
0: 맞아요.
2: 밥 먹고 노래를 못하겠어서.
0: 아, 우리는 그 시름은 좀 덜어도 되겠다. 두 분은. 네. 자, 마지막 주자 당구왕님이십니다.
1: 도 도미조림 먹으러 가면 드 들어가자마자 이 이라시아이마세
2: 세 뭐야
0: 일식집으로 도미조림을 드시러 가셨구나. 저희 3년째 삼행시 하고 있는데 이라시아이마세는 처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요. 자, 과연 도레미로 드럼을 연주하기가 혹은 야식으로 족발을 시키면 혹은 도미조림을 조림을 먹으러 가신 분이실지. 아. 자, 이번에는 송현님이 뽑아주실까요? 자, 하나 둘 셋
1: 찰떡님 드리겠습니다.
0: 야식으로 족발을 시키며 후회했다. 봉지를 뜯으며 다짐했다. 다이어트는 다음 달부터가 진리. 왜 세 분 중에
1: 제 이야기 같아요. 너무 공감되는 말이에요.
2: 네, 아이디어가 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0: 그래요. 아까 그 미리 이렇게 올라오는 글들을 막 두 분이 보시면서 네. 오, 삼행시 너무들 잘하신다. 네.
1: 너무 센스쟁이들이 네. 너무 많아서
2: 아, 저 삼행시 저 잘 못하는데 어쩜 이렇게 아이디어들이 좋으신지.
0: 자, 찰떡님이신가? 맞죠?
1: 네,
0: 찰떡님도 예, 성함, 주소, 닉네임 예,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이제 예, 아까 그 잠시 예, 언급해 주셨던 두 번째 라이브 시간인데 이 노래가 그렇게 장난 아니에요? 다 죽어요?
1: 일단 저는 네. 넘어갔어요 이 노래.
2: 혜연이가 너무 좋아합니다. 아,
1: 네. 저의 원픽입니다.
0: 예, 어떤 것에 포인트를 두고 저희가 들으면 더 좋을까요?
1: 이 곡은 수줍고도 당돌한 소녀의 마음을 담은 곡인데요. 한 파트가 있는데 많이 들어본 멜로디일 거예요. 네. 옹달샘의 물만 먹고 가지요 이 부분을 사용한 건데 네. 저희는 향만 맡고 가지요 이렇게 부릅니다. 향만 맡고 가지요.
0: 라일락 향인가요?
1: 네. 라일락 향.
0: 자, 그러면 라이브 석으로 네, 자리를 다시 옮겨주시고 네. 또 연예인이니까 물 한 모금씩 하시고 빨대로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냥 빨대 없이 약간 보리차를 타가지고 먹고 있어가지고 너무 아저씨 같고 가뜩이나 딸 같은 분들이 나오셨습니다.
2: 저희 또 메이크업 무너지지 않기 위해.
0: 아, 그러니까요. 네. 예. 저 예전에 무슨 게스트 아니야 무슨 그 행사장에 가서 올라가가지고 물이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네. 저기 옆에 있어가지고 물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빨대 립스틱 자국이 묻어 있어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내려놨던 적이 있어. 아, 앞에 여자 가수분이 드신 거구나 싶더라니. 네. 자, 예. 준비가 되셨으면 예 정말. 한번 들으면 다 넘어간다는 그 노래.
2: 어떻게 기대를 너무 많이 키워놨어, 소연아.
0: 저 넘어갈 준비하고 예 등받이 저 젖혀놓고 들을게요. 도드리의 라이브입니다. 라일락.

0: 와, 오, 야, 저 넘어가려는 걸 겨우 지금 꽁꽁 묶어놓고 앉았네. 이러면서 원래 누가 와서 먹나요?
1: 이게
0: 제 장조인데
1: 네.
0: 향만
1: 맡고 가지요.
0: 이렇게 단조로 네. 바꿨네요. 제목을 그냥 향만 맡고 가지요로 해도 될 뻔했다.
1: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예. 완전 포인트 되는 파트라.
0: 네. 이게 제가 보기엔 그 꿈만 같았다보다 두 분의 장점이 더 많이 부각되는 노래인 것 같아요.
1: 예.
0: 그래서 아마 더 마음에 들어 하시는 거 아닐까 싶은데.
1: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0: 두 분이 가진 장점들이 네. 더 잘 응축이 되어 있는 그런 곡인 것 같은데요.
1: 네.
0: 자, 라일락. 아, 매력이 아주 철철 넘치는 곡입니다.
1: 많이 들어주세요.
0: 아, 예. 예.
1: 많이 예. 들어주세요.
0: 스튜디오에 라일락 꽃잎이 휘날리네요. 나무님께서 올려주셨고요. 4882님도 색다른 느낌이에요. 역시 잘하십니다.
1: 아,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그래요. 이 노래는 뮤직비디오 나왔죠?
1: 이거는 아, 뮤직비디오는 없고
2: 이 노래 시티팝 버전이 있어요.
0: 아, 예.
2: 저희의 자체 콘텐츠 중에서 저희 곡들을 이제 다른 장르로 편곡을 해서
0: 아.
2: 또 하는 콘텐츠가 있는데
0: 네.
2: 거기서 이제 라일락은 시티팝 버전이 있어서 그 영상이 하나 올라가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시티팝 버전의 라일락도 진짜 기대가 되네.
1: 에이.
0: 아니 꿈만 같았다 데뷔곡 뮤직비디오가 1,000만 조회수를 넘겼다고요?
2: 네.
1: 네.
2: 너무 감사하게
0: 감사합니다. 세상에. 예. 근데 댓글 보니까 영어 댓글이 진짜 많더라고요.
1: 맞아요. 맞아요. 해외 팬분들이 네. 많은 것 같아요.
2: 네. 진짜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1: 네.
0: 그러니까 또 요즘 시기가 또
2: 네.
0: 그
2: 맞아요.
1: 데몬 헌터스.
2: 네. K-POP 데몬 헌터스랑
1: 또
2: 네.
1: 있고
2: 네. BTS 선배님들이랑
1: 네.
2: 또 많은 한국이 좀 한국의 K-문화가 좀 핫해지고 있는 타이밍에 딱 나와서 좀 많이 관심을 주신 게 아닐까.
1: 맞아요.
2: 네.
0: 해외 팬들도 더 많아지고
2: 네.
0: 해외 공연도 좀 많이 하고 그러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해외 공연 경험도 있으세요?
1: 네.
2: 언제 갔다 왔지? 2주 전?
1: 2주 전에
2: 정도?
1: 이제 도드리가 네. 시애틀 가서 공연을 한번 하고 왔습니다.
0: 해외를 갔다 왔는데 2주 전인지 언제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 건 20대나 50대나 다 그런 거예요. 묘하게 위로가 되네. 어디 시애틀?
1: 네, 시애틀 갔다 왔어요.
0: 아, 그래요. 거기서 도드리 무대를 선보이고 그 관객분들 반응은 어땠을까요?
2: K-POP 팬분들이 좀 많이 계셨던 것 같아요.
1: 네, 많이 계셔서 앞에서 너무 호응을 잘해주시더라고요.
2: 네.
1: 모두 뭐 이렇게 다 저희 곡으로 공연을 했는데
0: 네.
1: 다들 좋아해 주셨습니다.
2: 네, 좋아해 주시고 끝나고도 이제 찾아와서 너무 좋았다.
1: 팬이다. 네, 사진이랑 사인해달라 네, 이렇게 많이 해주셔서
2: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0: 국악하시는 분들 보면 해외 공연 정말 많으시거든요.
2: 네.
0: 그리고 아이돌도 해외 공연 많이 하잖아요.
2: 네.
0: 국악 아이돌은 필연적으로 해외 활동을 많이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2: 네.
0: 생각만 해도 좋아요.
2: 네.
0: 제일 가보고 싶은 나라가 어디예요? 공연이든 뭐든 어찌됐건 그냥.
1: 저는
0: 질문 하나 그냥 전 아무 생각 없이 드려도 더 고심을 해.

0: 저는 사실 월드투어가 꿈이기 때문에.
1: 그럼 해야죠.
0: 네. 어느 나라든.
1: 어느 나라든.
2: 어느 나라든.
1: 불러만 주시면.
0: 달려보겠습니다.
1: 예, 예.
2: 네, 영국에 살면서 공연을 했었었는데.
1: 아, 예.
2: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영국 사람들도. 그래서 다시 한번 영국으로 공연을 가고 싶습니다.
1: 영국으로, 뭐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금이환향을 해가지고. 역으로다가 금이환향.
2: 가서 금이...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고. 네. 연예인 됐어.
1: 아, 연예인 됐어. 어? 저기 뭐야, 물통에다 빨대 딱 꽂아가지고 무대 올라가는 거지. 아, 진짜. 언젠가는 우리가 머지않은 네. 네. 미래에 우리가 직접 다 보게 될 것 같아가지고 너무 기대가 되고요.
0: 아,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2: 네. 열심히 그때까지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 오늘 사실 일곱 곡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곱 곡이 이제 발표한 일곱 곡이 다 일곱 곡이 안 돼서 발표한 곡들이
0: 네, 네.
1: 추천곡들로 두 곡을 채우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귀엽게 느껴졌거든요. 진짜 아기들이네. 나이가 어려서 아기가 아니고 진짜 이제 가요계에 갓 데뷔한 우리 네, 아기 같은 그룹인데 언젠가는 이제 당연히 곡도 훨씬 많아질 테고 더 바빠지고 더 막 예. 진짜 최고의 막 뮤지션이 되어서 이제 이음밤에는 오기 힘들 정도로 바빠지시더라도 일곱
0: 네.
1: 곡 다시 한번 합시다. 다음에 와가지고
2: 네. 저희 또 불러주십시오.
0: 꼭 이음밤에 다시 오겠습니다. 네.
2: 또 오고 싶어요.
0: 불러주세요.
1: 그래요. 자, 오늘 함께한 시간 어떠셨는지 이제 소감 좀 부탁드릴까요?
0: 아, 네. 선배님 너무 편하게 네. 해주셔서
1: 아유, 예,
0: 저희
1: 고맙습니다.
0: 또 이번 활동 첫 번째 라디오인데 너무너무 즐겁고 편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나영주님이셨고요.
2: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1: 네.
0: 저희 하와 되게 될까요?
1: 그럼요.
0: 저희 두 번째 앨범 하와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1: 하와
2: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
1: 그래요. 자, 마지막 곡으로는 이제 역시나 추천곡이 되겠는데 예, 이 노래는
2: 제가 추천을 했는데요.
1: 네.
2: 유나 선배님의 아이스크림이라는 곡인데
1: 네.
2: 요즘 날씨가 너무 덥잖아요.
1: 네.
2: 그래서 무더운 날씨에 들으면 좀 더위를 식힐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선곡했습니다.
1: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한 배려 차원에서의 네. 선곡입니다. 자, 끝으로 앞으로의 각오.
2: 앞으로의 각오.
1: 예.
0: 각오 그거. 저희의 큰 각오가 있습니다.
1: 있어요? 또?
0: 열심히 활동해서
2: 네. 네, 열심히 활동해서 우선 국내에서는 연말 무대에 서고 싶습니다.
1: 서야죠.
2: 네, 연말 무대에서 저희의 스페셜한 무대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1: 예,
0: 그리고 저희의 크나큰 꿈 하나가 있는데 원래 꿈은 클수록 좋다고
2: 최종 목표
1: 그럼요.
0: 한 번만 받을 수 있다는 신인상을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1: 그래요.
0: 네.
1: 신인상 받고 연말 무대에 그 대축제에 네. 도드리가 당당하게 서는 모습을 저희도 같이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자, 유나의 아이스크림 먹으면서래 들으면서 네, 도드리와의 데이트 첫 번째 데이트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내래 기억을 걷는 시간, 그리고 나월의 같은 시간 속에 너. 예. 제목도 비슷하고 가수 이름도 비슷합니다. 내래, 나래. 내래 기억을 걷는 시간, 나월의 같은 시간 속에 너. 예. 너무 멋진 노래 두 곡을 이어서 들었습니다. 1476님께서 7월 첫날 즐겁게 보내셨어요. 예, 본격적인 여름 더위가 쨍쨍했던 오늘. 밤 되니 가을처럼 시원해서 좋으네요. 그러게요. 작년 이맘때 어땠는지 뭐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아까 보니 뭐 20대 분들도 2주 전에 뭘 했는지 잘 기억 못하시던데 작년 이맘때 어땠는지 50대가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작년보다 덜 덥죠. 일단 지금까지는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시원해서 특히 밤 되면 예, 너무 다행이고 감사하고 뭐 40도가 뭐 넘네 마네 뭐 38도 넘어서 39도 막 이랬던 것 같은데 예, 너무 다행입니다. 저기 제주도 쪽은 장마가 시작되었다는 소식도 있었던 것 같고요. 원래 보통 장마가 6월에 오는 걸로 기억하는데 올해는 아직까지 장마도 안 왔고 이게 좋은 건지 안 더우니까 좀 좋긴 한데 늘 하던 대로 해야 되는데 이제 불안하기도 하고 6367님 며칠 동안 복잡한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긴장이 풀렸는지 잠도 안 오고 입맛도 없네요. 좋은 일과 나쁜 일은 같이 오는 게 맞나 봐요 하셨는데 아 그렇군요. 어찌됐건 안 좋았던 일이 해결이 됐다고 하니까 너무 다행이고요. 그러니까 이건 좋은 일인데 나쁜 일이 같이 왔다는 게 그러니까 잠도 안 오고 입맛도 없다는 걸 뜻하시는 건가요? 예, 뭐 이 정도는 예. 빨리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그죠? 맛있는 거 드시고 푹 주무셔야죠. 이제 완전히 툭 풀렸던 긴장이 예. 그 기간이 지나가고 어느 정도 좀 건강한 긴장감이 다시금 차오를 때쯤 잠도 오고 입맛도 돌아올 겁니다. 자, 잠을 불러드리는 입맛을 돋궈드리는 K 클래식 한잔 갑니다.

K-클래식 한 장, 이 시대의 다양한 우리 음악 이야기를 매일 한 페이지씩 담아봅니다. 무대에 서는 일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공연이 끝난 후에 밀려오는 그 묘한 느낌이 있습니다. 가수, 배우, 소리꾼 모두 마찬가지겠죠. 그런 감상을 담은 노래로 대표적인 것이 연극이 끝나고 난 뒤, 샤프의 노래죠. 그리고 소리꾼의 입장에서 공연 후의 마음을 노래하는 곡도 있는데 오단해가 들려주는 곡입니다. 오단해는 판소리를 하는 소리꾼이면서 우리 소리를 오늘날의 음악으로 널리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왔습니다. 최근에는 국악 기반 밴드 잠비나이와 함께 적벽이라는 뮤지컬에 참여했는데요. 뮤지컬 적벽은 판소리 적벽가를 새로운 무대 예술로 펼쳐보인 작품이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소리를 선보이는 오단해. 그가 공연 예술인으로서 느끼는 감정을 노래한 곡입니다. 공연이 끝나면.

오늘도 이렇게 잘 끝난 건지 난 노래하는 나를 볼 수가 없어. 여기 모인 사람들 속에 난 나를 찾네. 이렇게 불 꺼진 무대 뒤에서 밀려오는 생각과 느낌을 담았네요. 이 곡은 2025년에 나온 오단해의 앨범 히스토리에 실려 있습니다. 자, 이 앨범, 이 노래에 담긴 이야기가 어쩌면 예, 이 음악을 듣는 누군가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예. 그들에게 노래로 조금이나마 위로를 전하고 싶다고 하네요. 오단의 공연이 끝나면 오늘 K클래식 한 장이었습니다. 모히또 한 잔님께서 오 대단해 줄임말로 오단해인가요? 칭찬이 절로 나오네요. 뭐 예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럴 듯한 추론인 것 같습니다. 오 대단해 오단해 그러게요. 가끔 이제 다른 가수분들의 공연을 이렇게 보러 가서 공연을 보면 이제 저는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약간 전략적인 측면에서 이 공연에서 내가 보면서 뭔가를 좀 배워가야겠다. 그래서 너무 괜찮은 건 내 공연할 때도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을지. 혹은 또 반면에 아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아 저런 건 좀 조심해야 되겠다. 뭐 콘서트를 볼 때도 마찬가지고 뭐 뮤지컬을 볼 때도 그렇고 심지어 연극을 볼 때도 이제 무대적인 요소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눈에 담으면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요.

굉장히 좋은 공연을 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나도 빨리 공연하고 싶다. 나도 저렇게 신나게 공연하는 내 모습을 한 번쯤 보면 좋겠는데. 그럴 수가 없네.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이 오다네 씨의 곡에도 그런 내용이 담겨 있어서 제가 너무 반가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강은일 외에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합니다. 아리랑.

3125님, 지난번에 갑상선 수술을 앞두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연을 보냈었는데요. 걱정도 많고 무섭기도 했는데 다행히 수술 잘 받고 지금 회복 중입니다. 아직 조심해야 할 것도 있지만 무사히 지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한 마음이에요. 앞으로는 건강 더 잘 챙기면서 하루하루 소중하게 지내보려고 합니다 하셨는데 너무 다행입니다. 안 그래도 소식 애타게 저희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좋은 소식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3125님 매일 만날 수 있겠네요. 자, 금빛노을님, 7월 첫날 남편이 6월 달력을 뜯어 접은 종이 비행기를 만지작거리며 이번 달도 잘 살아내자 마음 다스려 봅니다. 그래요, 이렇게 올해도 반이 지나갔고요. 나머지 반의 첫날 여러분과 함께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종이 비행기? 너무 낭만 넘치는 거 아니에요? 종이 비행기 만들어 날려버렸네. 김수철 씨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는데 나도야 간다라고. 자, 저도야 갑니다 이제. 예. 때론 숲이 되어주어 날 안아주어 적재의 노래 들려드리면서 우리 이웃가족들 마음으로 안아드리면서 물러갔다가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죠. 음악이 좋은 밤 지금까지 이세준이었습니다. 주무세요.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이제 7월입니다. 한 해의 나머지 절반을 시작하는 날이죠. 2026년 상반기를 살아왔으니 잠시 현재의 좌표도 점검해보고 이런저런 생각도 할 겸 어젯밤에는 산책을 좀 했는데요. 생각해보니 지난 6달은 싹을 틔우고 나무를 자라게 하는 시간이 아니었나 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이 7월은 성장의 계절이라서 그 나무가 더욱 짙어지고 성숙되어갈 텐데요. 더욱 뜨거워지는 태양도 견뎌내고 결실의 계절을 향해서 땀도 흘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하겠죠. 요즘 전 세계적으로 태양이 너무 뜨거워서 힘든 지역이 많긴 합니다만 이 성장의 계절 7월 태양이 뜨거운 만큼 초록은 더 짙어지고 열매는 속이 채워지는 그 이치를 생각하면서 오늘 산책길 문을 엽니다. 별곡 중에 웃도들이 듣겠습니다. 류지연의 가야금, 이영의 피리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별곡 중에서 웃도들이 들으셨는데요. 류지연의 가야금, 이영의 피리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3년 전인 2003년 12월 4일에 이화여대 음악대학 국악연주홀에서 있었던 공연 실황 자료로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산책길 문을 열면서 이 자연 속의 시간의 흐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간 한 해의 절반을 살았고요. 오늘 7월 1일은 한 해의 나머지 절반이 시작되는 날이구나 싶어서 좀 특별한 기분입니다. 한결 뜨거워지는 태양의 기운을 온몸으로 견디는 이 성장의 계절, 7월을 시작했는데요. 지난 6개월 동안 키워온 여러분만의 나무, 또 여러분 마음속의 나무도 좋고요. 그 나무가 이제 7월부터는 제대로 성장하도록 성장판을 활짝 열어놓아야 할 때가 됐습니다. 나날이 뜨거워져가는 태양을 듬뿍 받아서 열매도 키우고 속을 단단하게 익혀나가야 하겠죠. 이제 새로운 7월이 시작됐으니까요. 한 해의 나머지 6달 알찬 시간들 이어지시길 바랍니다. 송주원의 국악산책, 시간의 향기를 간직한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라디오나 덩덕쿵 앱으로 청취 가능하고요. 국악산책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놓쳤던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사연, 전하고 싶은 이야기 보내주실 번호 샵 0302,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혹은 무료로 참여하는 덩덕쿵 앱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도 들어오셔서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안부 인사, 응원 메시지, 또 여러분의 반가운 소식도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7월 첫날이라서 시간의 흐름을 생각해 하는 이야기로 이 시간 문을 열었는데요. 이번에 들으실 노래도 시간과 관련된 노래입니다.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께서 더 늙지 말고 이만만 하면 좋겠다 하는 말씀 자주 하셨죠. 그런데 저도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그런 마음이 어떤 건지 조금은 이해가 되고 한편 동감이 돼서 그런 건데요. 남창가고 계면조 평거 반너머에서도 그와 같은 마음을 노래합니다. 반너머 늙었으니 다시 젊든 못하여도 이후란 늙지 말고 매양 이만 하였구하죠. 백발이 제 짐작하여 더디 늙게 하여라. 이런 시조시를 노래하는데요. 백발이 스스로 알아서 좀 늙지 않게 해주면 참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을 담은 노래죠. 정말 그랬으면 좋겠네요. 남창가고 계면조 평거 반너머 듣겠습니다. 이동규의 노래, 송인길의 가야금, 김웅서의 대금, 이호규의 검은고, 윤문숙의 해금, 박영기의 피리, 김상준의 단소, 박문규의 장구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잔 넘어 늙었으니 다시 젊든 못하여도 이후란 늙지 말고 매양 이만 하였구하죠. 백발이 제 짐작하여 더디 늙게 하여라. 남창가곡 계면조 평거 반 넘어 들으셨는데요. 국가무형유산 가곡 보유자 이동규의 노래였고요. 송인길의 가야금, 김응서의 대금, 이호규의 검은고, 윤문숙의 해금, 박영기의 피리, 김상준의 단소, 박문규의 장구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후란 늙지 말고 매양 이만 하였구하죠 라는 내용이 3장에 나왔는데요. 오늘 이후 우리 산책길 가족 여러분들도 더 이상 늙지 말고 늘 그만만 하셨으면 좋겠네요. 윤혜성님이 오늘 일찌감치 들어오셔서 함께하고 계시고요. 보뜰마을님께서 요즘 한국 날씨는 오히려 시원해서 지구적 기후변화가 크게 염려됩니다 하셨습니다. 또 도령님께서 한결같은 국악과 삶의 등불 같은 샘, 엄청난 혹서의 계절의 시련에도 에어컨 같은 샘이 있어 남은 시간도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앞으로도 좋은 음악과 이야기 샘물처럼 잘 준비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음악은 이 7월을 좀 산뜻하게 시작해보자 하는 마음에서 골랐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음악 좋아하시죠? 수룡음 준비했는데요. 수룡음 하면 생소병주 많이 좋아하실 겁니다. 오늘은 여기에 아쟁을 곁들여서 저음 부분을 더욱 보강해서 한결 풍성한 음향을 감상할 수 있는 편성으로 준비했습니다. 수룡음 듣겠습니다. 손범주의 생황, 김상준의 단소, 정계종의 아쟁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생황과 단소에 점역을 풍성하게 해주는 아쟁이 곁들여진 수룡음 들어보셨는데요. 마음 풍성해지는 시간이었죠. 손범주의 생황, 김상준의 단소, 정계종의 아쟁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봄봄님께서 수요일에 산책길도 함께합니다 하셨습니다. 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고요. 또 마들제님께서 저도 어제 산책을 조금 했습니다. 앞으로 마들제에서 어디로 갈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주변에 혐오와 갈등이 너무 많아서 합의와 협동을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파랑새와 산책지기님을 잘 따라가야 하겠습니다. 지치지 않게 우리 서로 응원합시다 하는 문자 주셨는데요. 아, 네, 서로 연대하고 응원하는 마음 참 중요하죠. 산책길 가족분들과 그 마음 나누면서 좋은 시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윤혜성 님께서 국악방송 초창기 때부터 저희 방송을 듣기 시작해서 수시로 국악방송 들으신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늘 함께해 주시는 그 마음 항상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조선 전기의 당악정제 양식으로 만들어진 궁중정제 하성명 반주음악 준비했습니다. 이 당악정제는 처음에 중국에서 유입된 춤이었고요. 고려시대에 하나의 유행이 됐는데요. 조선 전기가 되면 이 땅에서 당악정제를 만드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하성명 정제 역시 조선 전기에 새롭게 만들어진 당악정제라는 위상을 점하고 있습니다. 이 하성명 정제를 출 때에 성악 부분이 나오는데요. 그 부분을 통칭 악장이라고 합니다. 하성명의 악장은 세종대의 변계량이 왕명을 받들어서 지었는데요. 명나라 황제와 사신의 존재를 의식해서 지은 작품이고요. 명과의 외교에서 필요한 일정 내용을 담은 거라 볼 수 있겠죠. 조선시대의 명사신을 위한 연회 때에 연주됐던 음악입니다. 하성명 정제 반주음악 이번에 듣겠습니다.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입니다.

세종대에 창제된 당악정제 하나, 하성명 반주음악 들으셨는데요.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연주 중간중간에 나오는 악장은 세종대의 변계량이 왕명을 받들어서 지은 작품이었고요. 또 후반부에서 보허자가락을 연주하는 수악절 창사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음악은 1980년대 초반에 국립국악원이 정악단이 아닌 연주단이란 이름으로 활동하던 시절의 음악인데요. 당시에 김천흥의 안무로 복원해서 무대에 오른 바 있습니다. 음향 상태가 썩 좋지는 않았지만 무용 공연이 함께 이루어지는 무대의 그런 느낌이 함께 전해지는 연주가 아니었나 합니다. 이번에 노래 한 곡 더 듣겠습니다. 여창가곡 계면조 평롱 북두칠성입니다. 예로부터 우리에게 북두칠성은 소원을 들어주는 별로 여겨졌는데요. 그래서인지 사람들이 무언가 소망하는 바가 있으면 칠성님께 비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이 노래도 바로 그런 노래 중에 하나라 할 수 있겠지만 비는 내용이 뭐랄까요? 좀 애교가 있다고 할까요? 이 노래 속에서는 임과 더 긴 시간 함께하고 있으니 함께하고 싶으니 날이 새지 않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북두칠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분께 민망한 발괄 소지 한 장 아뢰 나이다. 그리던 임을 만나 정엔 말삼 채 못하여 날이 쉬세니 글로 민망 밤중만 삼태성 차사노와 샛별 없이 하소서. 여창가곡 계면조 평롱 북두칠성 듣겠습니다. 강권순의 노래입니다.

북두칠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분께 민망한 발괄 소지 한 장 아뢰나이다. 그리던 임을 만나 정엔 말쌈 채 못하여 날이 쉬세니 글로 민망. 밤중만 삼태성 차산호와 샛별 없이 하소서. 여창가고 계면조 평농 북두칠성 들으셨는데요. 국가무용유산 가곡 이수자 강권순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들을 때마다 느끼지만 계면조 평농 선율이 참 매력적이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음악 들었어요. 7도 음정이 나와도 너끈히 소화가 되고요. 4도 음정을 적절히 활용한 선율이 아주 세련된 그런 음악이 아니었나 합니다. 우리 산책길 가족 여러분들을 초대하는 공연 소개해드릴게요. 저희가 공연 초대를 하니까요. 날짜 잘 들으셨다가 주말에 나들이 계획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무용단이 7월 3일 금요일 7시 반 그리고 4일 토요일 4시에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에서 경기도당 춤 드라마 귀 내력 세상 모든 귀한 것들의 내력이란 제목의 공연을 무대에 올립니다. 이번 공연은 2026 경기도 무용단 기획 공연이라서 기대가 되는데요. 춤과 음악, 소리, 드라마 이 모든 걸 함께 감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요. 여러분 맞는 날짜 선택하셔서 샵 0302 문자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인당 2장씩 초대 가능합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샵 030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공연에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모레네요. 7월 3일 금요일 오후 7시 반 그리고 7월 4일 토요일 오후 4시 공연이고요. 경기 아트센터 대극장에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오랜만에 좋은 공연 나들이 계획 세워보시고요. 샵 0302번으로 청해 주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감상하실 곡으로 전추산류 단소산조 골랐습니다. 단소라는 악기가 오래전부터 초등학교 학생들이 배우는 악기가 됐죠. 또 취미로 국악기를 배우고자 하는 이들에게도 단소가 인기 악기로 자리했습니다. 저도 예전에 외국 유학을 꿈꿀 때 한동안 단소를 열심히 배웠던 기억이 있는데요. 사실 이 악기를 제대로 잘 부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단소로 산조를 분다는 건 특별히 어려운 일인데요. 단소의 지공이 아주 작아요. 그래서 산조가 요구하는 다양한 표현을 단소로 제대로 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난날 단소의 명인 전추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훌륭한 단소 산조를 만들어 불었습니다만 그 음악을 제대로 읽는 분이 없어서 한동안 전승이 되지 않을 뻔했는데요. 대금 연주자 이용구가 그 음악이 잘 이어지도록 하는 데에 적극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용구는 테이프에 담긴 이 음악

음악을 듣고는 이내 매료가 돼서 음악을 모두 체보했습니다. 그리고 그 음악을 따라 불어보면서 전추산유, 단소산조를 익혔고요. 이를 무대에 올렸습니다. 이후 전추산유, 단소산조가 계속 연주될 수 있게 됐는데요. 오늘 바로 그 음악, 전추산유, 단소산조 듣겠습니다. 이용구의 단소, 김청만의 장구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0: 전추산류 단소산조 들으셨는데요. 현재 추계예대 교수로 재직 중인 이용구의 단소 연주였고요. 김청만의 장구장단이 함께했습니다. 이번에 판소리 한 대목 듣겠습니다. 수군가 중에서 상좌 다툼 대목입니다. 이 대목은 우리 인간사회를 풍자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별주부가 토끼를 만나려고 세상을 나갔죠. 나가보니까 지상의 아름다운 경치에 매료되기도 하지만 인간사회의 모습이 축소된 동물의 세계를 접하기도 하죠. 짐승들이 서로 자기가 상좌라 우기면서 다투는 모습을 만나게 되는데요. 육지에서는 짐승들은 자신이 나이가 가장 많다 하고 과장이 아주 심하게 된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모이더니 금년부터는 연치 차례로 상좌를 정하고 노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고 제안을 하면서 누가 더 나이가 많은지 하나하나 이야기를 풀어나갑니다.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순가 중에서 상좌 다툼 대목 듣겠는데요. 송순섭의 소리 박근영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1: 그때 별주부는 해변가 당도하야 음침경 기어올라 사명 경계를 살펴보니 그때 마침 산 골짜기에 온갖 길짐승들이 모여드는디 이런 가관이 없겄다. 공무자음 작춘추에 절필하던 기린이며 삼군사명 거동시오 천자옥년 코끼리 옥경선관 승필하던 풍채조

사자로 오거나 서백의 수사냥 비웅 비표고임이라 청해 방랑사중 저격시황 저다람주 강수동 혼자성어 슬피 우는 저잔내비 그만은 여우 날랜 특기 털 좋은 너구리 예?

흘러누는구나. 자, 우리가 연연이 한때씩 이렇게 모아놓는 잔치에 상좌가 없어도 몰라느니 금년부터는 연치 찾아서 상좌를 정해놓으면 어떠오? 좌중짐승들이 이구동성으로 모두 그 말이 옳다고 하니 그럼 저기 앉은 달파총은 언제 나소? 너구리가 좋아라고 기경상천 이태백이 딸과 함께 통적보여 광산십년 그를 짓다가 태백은 인재로서 옥경으로 삼천하고 나는 미물 둔재라 이리 비춰놓게 되었으나

나 노루라님이 나한테니만은 그 달파총은 내 자식 낳았지만 또 못 오쇼. 아니 그럼 장도감은 언제 낳았소? 노루가 좋아라고 동작 때 좋은 집어 좌편은 청룡 가기요.

구럴. 이교녀의 뜻을 두고 조작은 이 그럴지요.

원나 뱉듯이 꼬시렁 눈을 끔적끔적하고 나한테니만은 그 장도검은 내 손자나세만 또 못 오시오. 아니 그럼 최중구는 언제 났소? 뱉듯이 좋아라고. 전해둘 내 나이를 들어보소. 전해둘 내 나이를 들어보소. 나는 한 나라 사람으로 흥로국에 사신 갔다 줄인 충절 19년에

나. 특기라님이 깡창 뛰어나왔더니만은 얘라 이 녀석들. 야 이놈들아 너희 나이를 들어보니 모두 다 내 고손자나 심었던 거더군. 아니 그러면 그

초선비는 언제 났소? 듣기가 좋아라고 한광무 시절에 간이 대부를 마다하고 분으로 제일 삼고 청학으로 이웃삼아 동강 칠리탄 고기 낙기

0: 대체 그런 건가? 퇴선비가 상좌에 앉으시오. 특기를 상좌에 딱 앉혀놓고 잔치를 한판 할 양으로 다담상을 올렸겠다. 그때 마침 저 아래서 여러 날 굶은 범 한 마리가 어디를 가야 무엇을 한 마리 잡아먹을꼬 하고 눈에다 불을 불간히 쓰고 을씬을씬 올라오다가 마침지 맛진 통을 만났구나. 어흥 우르르르르르 하고 달려드니 좌중 김생들이 깜짝 놀래. 아이고 여창군님 어디 갔다 이렇게 오시오. 오냐 이놈들, 내 저 아래서 놀다가 하도 시장에서 무엇을 한 마리 잡아먹을꼬 하고 눈 씻고 찾아봐도 한 놈도 안 보이더니 아 모두 요것들이 여기 모아 놓으라고 한 놈도 안 보였구나. 한데 이놈들, 너희들 여기서 무엇을 하고 노느냐? 예, 우리가 지금 상좌 삼으려고 잔치하고 놉니다. 그래, 상좌를 어느 놈이 했는고? 저기서 특기가 상좌를 했소. 어라 이놈들, 차산 중 어른은 내각인디 너희들끼리 선생이니 후생이니 해야 이놈들. 특기가 깡창 뛰어나왔더니만은 장군님, 장군님은 그러면 언제 나왔소? 호랭이가 좋아라고. 이놈들 내 나이를 들어봐라. 이놈들 내 나이를 들어라. 혼돈 미본 태극 초에 갓없이 더러운 하늘 한편 쪽이 모자래야 광석 다듬어 하늘 때우던 여화씨 연갑이니 내가 어른이 아니시냐. 어흥 하고 달려오더니 좌중 짐승들이 깡창 뛰면서 장군님 상좌에 앉으시오. 호랭이가 상좌에 들려 몰라앉더니만은 너희 녀석들 딸짝딸짝하지 마라잉. 오늘 신수불기라는 놈 한 놈 절단 나리라. 그 중에 살찐 놈 네 놈이 앉아서 걱정을 하는디 오소리 노루 너고리 맷듯 이 네 놈들이 앉아 걱정을 하기를 아이고 이 급살 맞을 놈은 잔치 마자마자 해도 꼭 시작하더니만은 우리 네 놈 총 중에 전 한 놈은 저놈 아가리에 약가심으로 들어가게 생겼으니 이를 어쩔 거나.
1: 코끼리, 풍채 좋은 사자, 다람쥐, 잔나비, 꽤 많은 여우, 날랜 토끼, 너구리, 사슴, 노루, 늑대, 오소리 등 온갖 짐승이 내려오더니 서로 자신이 나이가 많다 하고 우기는 과장된 내용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대목이었죠. 굶주린 호랑이가 등장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나이 가장 많다 이야기하니까 그 위용에 모두 굴복하고 마침내 호랑이를 상좌로 모시네요. 아마도 호랑이가 무슨 내용을 이야기하던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강한 힘 앞에서 꼼짝 못하는 그런 모습 바로 우리 인간 세상을 풍자한 것이겠죠. 판소리 수군가 중에서 상좌 다툼 대목 들으셨는데요. 송순섭의 소리 박근영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전라남도 진도 지역의 논매는 소리인 전로소리 준비했습니다. 논매기를 하면서 부르는 소리인데요. 논매기라고 하면 논에 난 잡초를 뽑는 일을 말하죠. 바로 이맘때 열심히 해야 하는 그런 일이기도 한데요. 전로소리는 소리를 할 때 뒤로 갈수록 빨라지는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긴 전로소리, 중전로소리,

자진 절로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요. 이번에 전라도 진도 논매는 소리, 절로 소리 듣겠습니다. 조공예 외 여러분의 소리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간다 나는 간다 인벌 따

전라남도 진도 지역에서 행하는 눈매는 소리, 절로 소리 들으셨는데요. 조공예 외 여러분의 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절로 소리는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진도 지산면의 남도 들로래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하는 소리, 노동요인데도 이렇게 예술성 짙은 소리를 들려주네요. 이어서 태평소와 사물놀이 듣겠습니다. 동해안 별신굿의 명인 태평소 김석출의 소리 오랜만에 들을 수 있네요. 그 외에 여러분의 연주 태평소와 사물놀이 듣겠습니다.

태평소와 사물놀이 감상하셨는데요. 김석출의 태평소, 김덕수의 사물놀이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태평소를 연주한 김석출 명인은 지난날 동해안 별신굿 보유자셨는데요. 나이 7살 때부터 굿판에서 잔신부름을 하면서 군의를 시작해서 마침내는 동해안 별신굿의 명인이 되셨습니다. 어려서부터 워낙 실력이 좋아서 늘 좋은 대우를 받고 출연했다고 하죠. 이 시간 끝곡으로 경기민요 노랫가락 들려드립니다. 최수정의 소리입니다.

경기민요 노랫가락 최수정의 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7월의 첫날입니다. 이 7월에도 예쁜 꽃들이 많이 피어났는데요. 우선 7월의 연꽃 참 향기롭죠. 또 배롱나무가 이미 활짝 핀 곳도 있고요. 담장에 늘어진 능소화도 보기 좋습니다. 수국, 메리골드도 요즘 한참 좋고요. 이제 해바라기도 피어나겠네요. 이렇게 7월에 피는 꽃을 쭉 늘어놓고 보니 꽃들이 다 아름답습니다. 그 모든 꽃들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계절 7월입니다. 아름다운 꽃들처럼 우리 마음의 꽃도 함께 피워내서 좀 더 화사한 7월의 마음이 되면 좋겠네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 여기서 여미고요. 저는 좋은 음악과 함께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책지기 송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음 화창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여름철이면 강이나 바다, 계곡을 찾는 분들이 많아지는데요. 겉으로는 안전해 보여도 순식간에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물에 들어가기 전에는 충분한 준비 운동으로 몸을 풀고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반드시 착용해 주세요. 음식을 먹은 직후나 음주 후에는 절대 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린이는 보호자가 항상 곁에서 지켜보고 수심이 깊거나 물살이 빠른 곳, 안전요원이 없는 곳에서는 물놀이를 삼가주세요. 특히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했을 때 직접 뛰어드는 건 위험합니다. 주변에 있는 튜브나 로프를 던져 도움을 주고 즉시 119에 신고해 주세요.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고개를 너무 서서 좌우 산천을 둘러보니 산도 보던 청산지와

0: 누구냐?
1: 같이
0: 광한루에 잘 있더냐?
1: 단수
0: 어제 아까도 무사하더냐?
1: 단수
0: 동예 소발 바라보니

의시로구나. 선원사 정부군 총성원 예 듣던 소리로다. 안월 들어오고서니 선디 역조디 발성무와 의사도전에 무난 근얼 의사도 선디의 역조를 분부하시되 명일 거행은 여차여차하여라. 일로 보내고 천연 깃벌을 찾으러 갈자고. 일년 서산하여 광훈이 되니 집집마다 밥을 치노라. 천연 연기 차오하여 분별할 길이 전혀 없네. 차지엄 차지엄 춘향 집을 당동하니 시

백두로 미쳐들었다. 응? 밤 깨진 저의 어른은 언니 활기다.

다리는 징검 징검 아주.

见母娘也成牛嘞。

0: 하루에 만나보고
1: 하치
0: 행랑채는 허물어지고
1: 하치
0: 중문가는 흔어지고
1: 하
0: 환초받치원 잡초라고 연못도 채우고 부용당은 키울어졌네 문우의 부벽선은 준동군전 증폭이라 내 글씨로 붙여왔던 게 풍마하고 습

뭐가 봄촌째 만다 못구나. 첫 춘자는 있다

0: 나눠라. 들어서서 춘향방울 바라보니
1: 한수하지
0: 상산사오 부친 그림 댄도이는 어대가고 반두판 만심이 헌니 창제 얼고

0: 아니
1: 주문간을
0: 드더우선이
1: 아이고
0: 통과인지 호소인지 원만인지 철저한 울음소리 귀에 어를 듣는

0: 꼭 동정을 살펴오고 보시니 그때요 초대형 무친온 후원도 단월 묻고
1: 헐씨고
0: 세상발로 증화수구를 떠서고 세수구하고 받쳐놓고 도움국 재배로 피논마디

0: 임자생 송춘향은
1: 다 쉬고
0: 나

나왔으니 삼층 꽁예예예 몽종을 아사수예예예예 급제식

순향을 살리게 하여 주어. 이렇듯이 빌더니 망을 놓아 그 자리에

0: 되냐?
1: 아, 쓰고.
0: 청춘 젊은 존이 생조금 빼게 된 일이냐.
1: 아, 아 좋지.
0: 어디갔어 400개를 지르지 못하고
1: 아, 쑥
0: 삼기고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0: 얼씨구, 예제경에 왠제 들어간 맛이냐.
1: 벌써
0: 향

0: 있느냐?
1: 다할수
0: 허사똥 그가 동날
1: 할수
0: 보던지 만원 하이 없는 돈 보리 빙.

0: 헌다.
1: 아, 지.
0: 내가 의사 헌 것이 우리 선영 덕인 줄만 알았더니 여기 와서 보니 장모의 덕이 반절이오 부처님의 덕이 반절이로구나. 그러나 내 만일 이 모양으로 들어갔다가는 저 늙은이 성질에 한 번 쥐어뜯길 모양이라. 내 잠깐 속였다가 저 늙은이 화가 좀 꺼진 다음에 들어가야 쓰겠구나. 문 밖에서 준양모를 찾는 뒤 무슨 사람들이 많이 와서 농담을 하고 부르듯이 꼭 부르던 것이었다. 이러느라 걔 아무도 없느냐 이러느라 이러느라 춘향모 울다 깜짝 놀래. 아이고 향단아, 전일에는 이런 일이 없더니 너희 아씨가 죽게 되니 성주 조상님도 발동이 되어 일어나 보다. 밖에서 토다 무너지는 소리가 난다. 좀 나가 보아라. 향단이었자오되 마나님 그런 게 아니오라. 밖에서 누가 마나님을 찾습니다. 아이고 야야, 네가 이 정황 없는 사람을 찾는단 말이냐. 네가 나가서 우리 마님 밖에 나가시고 안 계십니다 하고 따서 보내라. 향단이 충충 나와 여보시오, 누구를 찾으시오? 나는 너희 마님을 잠깐 보러 왔으니 너희 마나님 좀 나오시라고 여쭈어라. 우리 마나님 밖에 가시고 안 계셔요? 너희 마님이 안 계시거든 서울 삼청동 이몽룡 씨 잘도라고 지금 후원해서 빌든 그냥반 좀 나오시라고 여쭈어라.
1: 쉬고.
0: 향단이 들어와 마나님 여기서 비는 소리 그 사람이 다 듣고 마나님만 꼭 나오시라고 그래요. 좀 나가보셔요. 그 어떤 사람이 정황 없는 나를 오느라 가느라 요란스럽다냐. 준향 모친이 홧김에 나오겠다. 준향 모친이 나온다. 준향 모친이 나온다. 춘향 차친이 나온다. 춘향 차당.

0: 이두련 빅모가 나오고 온다. 의사도 장모가 나온다.
1: 헐씨고
0: 백선배 발도 밥불에 든 모디 커드그르가 다리 짚어 얹고 꿈벌라 쟨 하제 손들어.

날 찾어. 날 찾을 데가 없건만 거느끼가 날 찾어. 남원 48방 중 그다 그 소문들 못 들었다. 70당년 늙은 전지 무남 통역의 딸 하나를 옥중에다가 넣어두고 명제경각돼야 있어. 정신없이 늙은 나를 무엇하려고 찾아와. 나를 모르나 내가 왔네. 경세 국경여라지 자네 본지가 오래요. 세거인도 백헌지 백발이 환연

듣고 성모제 병모제 언제 내가 차례를 어찌 가로 허허 늙은이 날 몰라 허허 늙은이 망령이여 나를 모르나 자네가 날 몰라 내 성이 이가래도 차린다을 몰라 옳지 인제 내 아로소 동문 밖의 풍은 동성냥 구하군것 그것을 달라고 시어소 수시에 가져가오든지 너무 재촉마르시고 이내 서른 말을 들어보고 춘향을 수행을 들어봐요 금산길 생처무인원 신관사 또 수청을 들어 주야 농창 호강에다 남은 대소사를 제겠다 청만 허의면 백발 백종영 나 없고 사또가 대호커요 재원답이는 창고제게 제아범은 행수구구관 읍낸도 언절섬제게 정사 뒷밭 포름가게 이것저것 못다치면 오륙

춘향 속도 내가 알고 자네 속도 내가 알고 나 문 이 서방 나을 몰라 그러면 어떤 이가요 성간 성벽을 말라 네가 어디 간 줄을 내가 알아 자네는 성만 있고 이름은 없는 허허 장모 난 몰라 우리 장모

모자가 내가 다 몰라. 잠모란에 두고요. 남은 없네 호입쟁이들. 아니 꼬꼬 더럽더라. 내 딸아들의 존재한데도 왜 인상되더란지. 양반 섭

비 원수 핑그 얼핑그 비웃으면 여보게 장모 장모라면 환장을 줄로 이가라면 이가리네 특혜실대 웃소가수 허허 장모 날 몰라 우리 장모가 망령이여 잔디가 나를 모른다고 하니 거주 성명을 일러줌세 한양 삼치오 그 동산오 초량당군이 몽롱 그래도 잔디가 나를 몰라 춘향 어머의 말을 듣고 어간이 벙 멍흉중이 답답 두 눈이 캄캄 한참 말을 못하더니

0: 어디를 갔다가 이제야 나를 찾아왔는가.
1: 다
0: 자네가 참으로 이몽룡인가? 어디 좀 보세. 어디 이제 사오고 와서 어디를 갔다가 이제 고르시오나 내 사오 하늘에서 떨어 전다 땅에서 불 끊소서나 하고 이제 다 기봉터 이제 구름 속에서 왔나. 이게 천하 독한 사람 어찌 그리도 무정한가. 갔던지 말든지 영예고 일장 수서가도

안으로 들어가. 좌정한 후에 향단이 절을 하며 소녀 향단이 문안이오. 왔다 향단아, 이제 너희 아씨는 살았다. 어서 걷는 방에 점화 좀 하고 뒷숭엄이 불러 진지 지으라 하고 고두쇠 불러 관청에가 고기 사오라 하고 너는 그 어서 닭 잡고 찬수장만 해라. 그러고 향단아, 그 우선 촛불이 급하구나. 촛불부터 줄게 갖고니라. 어사 또 이 말 듣고 촛불은 뭐 달라고 갑자기 야단인가. 아이고, 우리 사우 얼굴을 좋게 보아야 하겠는디. 아이, 눈이 침해서 당체 보여야지. 아이, 이 사람아, 내일 아침에 보아도 실컷 보고 남을 것을 무엇이 급해서 야단인가.

0: 사람아, 자네는 장부의 마음이라 마음이 넣고요. 그러지만은 나는 밤이나 낮이나 기다리고 바래던 우리 사우 예전 얼굴 예전 태도가 그대로 있는가 좋게 보세요. 이 사람아, 향단이 촛불을 가져오니 춘향음을 받아들고 안지라는 뱁새는 뻔으로 된 눈을 요리 씻고 저리 씻더니만은 의사또를 자세히 살펴보니 거린 중에도 대방거린이 되어 코만 훌쩍훌쩍하고 앉았겠다. 춘향음호 간담이 서늘어요. 의사또를 정신없이 물그름이 보더니만은 들었던 촛불을 내던지고 떴다가 철컥 추지 않더니 밖으로 다시 오르르르 커똥가으려 후원으로 가서 장완 속그릇을 두리 전비어 와당 다 와그르르르르르르르 탕탕포도 치며
1: 좋지
0: 죽었구나 죽었구나 내 딸 초대 눈육네 백일종성을 드리면은 아니 된다는 예롭다는데 백발이 흩날긴 머리 물마를 나뒹굽시 당산철용에 엎드러져 우리 사고 찰뜨라고 하느님 저드그 축석을 들고이었더니
1: 아시고
0: 하느님도 노차대신께 살펴고 주실 줄을 모르시네. 못 믿겠네 못 믿겠네 얼굴도 못 믿겠네 책방에서 글을 글재도 밤이란 낮이나 보고 보고 또 보아도 귀골도 많이 생겼기에 천번이나 만번이나 믿듯 뜨거운지만 믿듯 얘기를 못할까 허산에 그리요
1: 좋지
0: 설마 설마
1: 할수
0: 하여 뜨거운지 설마 그가 서러부를 상하네 그리요
1: 좋지
0: 이제는 잘뜨라고 빌어볼 때도 없게 된지 죽었구나 죽었구나 우리의 부근은 다 죽었네 아까워라 내 자식아 이 팔신절 죽은 때고 만종독을 못 누리고 미라가 차를 묵을 만다 원통하게 이롭구나 다시 방으로 들어와서 사또를

잘 안 보며. 아이고 저거 누구야? 어따 좀 구간 사또자재 모양 좀 보소. 왔다 저 열려 춘향 서방 좀 보소.

0: 실골 화개기 홍상기에 웬일이냐. 의사또는 시침에 뚝 대고 앉아 우는 준향모 속만 더 답답하게 꾸미고 있던 것이었다. 장모, 내 얼굴이 많이 변했지? 내가 준향에게 장가 올 때만 해도 얼굴 좋았지.
1: 그렇지.
0: 얼굴뿐 아니라 형세로 두고 말하더라도 서울서 둘째가라면 설게 알던 형세요. 또 아버지가 남은 오셔서도 돈 많이 벌어가셨건만은 아, 그 돈이 나발소리 들은 돈이라 그런지 허망하게 달아나버리디 그려. 아, 집안이 그렇게 딱 망하고 보니 내 꼴도 이렇게 되대 그려. 할 수 있나? 아버지께서는 일가댁 사랑어가 학장 이러시고 어머니는 외가로 가시고 나는 친구 사랑으로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풍편에 듣자 허니 준향이 본관 수청을 들어 아주 잘 되었다기에 돈 빼기나 얻었으려고 불안척이 내려오다 수원을 들이자니 관상인이 있다기로 상을 좀 비웠더니 상은 과연 병상이야. 내가 이렇게 망한 것은 내 팔자 수관이오. 내가 이렇게 안 되었으면 삼재팔란 그 운 때문이라고 날다려 벌써 죽었으리라 허대 그려. 그러나 이렇게 얻어먹다가 그냥 마는 게 아니라 내가 83살만 먹고 보면 부귀 공명을 내 위에

0: 춘향모! 어이없어. 어사또를 이만하고 보더니만은 사람이 저지경이 되면 뱃속 지리부터 희야할디요.
1: 헐씨고.
0: 자네 부귀 공명하기 기다리려다가 내 딸 춘향 옥중에서 한갑 진갑까지 싹 넘어가게. 내 딸 춘향 하나 죽어버리면 자네 잘된 건 내게 아무 소용없어.
1: 그렇지.
0: 춘향 모친이 속에 우란하는 대로 하면 당장 가라고 야단이 나겠으나 응? 차마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치? 살살 말로 따서 쫓을 작정이었다. 응? 이 서방 말씀을 들으니 가히 없소만은 내 신세를 생각하면 더 기가 막힐 지경이오. 응? 내가 어느 아들이 또 있을까? 아들 겸 그것 하나만 믿고 사는 터에 지가 저렇게 죽게 되니 낸들 무슨 재미로 세간 두겄소? 나도 이 집 팔서 팔아먹고 세간 등물도 다 팔아먹고 춘향 미임 양식거리가 없소. 이 서방은 이골 구관 사또자재라 저녁은 물론 잡섰을 터이지만은 우선 주무실 데가 없소. 춘향방 있다 해도 불 뗄래야 나무도 없고 하니 저 시원한 물로에나 널널한 객사 동대청이나 가서 주무시고 내일 아침이나 집에 와 잡수던지 또 거기 어디서 잡술 때 있으면 잡수고 그냥 바로 돌아서.

아닙니까? 서방님 괄세하셨단 말 아가씨가 들으시면 복종 차결을 올 터이니 너무 그리 괄세마오. 만나으로 위로하고 밖으로 나가더니 기둥 안고 돌아서서 오기 힘든 곳 바라보며 초마자락 그르다가 눈물 흔적 씻치면서 아이고 아가씨

살아 천분 맞추겠다 한우리 문어 누구 소

6시까지 3시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을 적셔줄 음악 물결, 흐르는 음악처럼. 이 시간 듣고 싶은 음악들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정성껏 보내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국악방송입니다. 국악방송은 서울 경기 일원 FM 99.1MHz, 부산 일원 FM 98.5MHz, 대구 일원 FM 107.5MHz, 대전 세종 일원 FM 90.5MHz, 광주 일원 FM 99.3MHz, 전주 일원 FM 95.3MHz, 경주 포항 일원 FM 107.9MHz, 청주 일원 FM 107.5MHz, 강릉 동해 일원 FM 103.3MHz, 제주 일원 FM 91.3MHz, 서귀포 일원 FM 106.9MHz, 목포 진도 일원 FM 94.7MHz, 남원 일원 FM 95.9MHz, 충주 음성 일원 FM 101.7MHz, 제천 단양 일원 FM 90.1MHz, 충북 영동 일원 FM 99.3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국악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믿음과 사랑을 받는 국민의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악방송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방송본부장 김은하입니다.

예부터 우리 선조들은요, 더위가 짙어지는 한여름이면 점심을 먹고 난 뒤 잠깐 청하는 그 달콤한 잠을 오스라 부르며 즐겼습니다. 깊게 푹 자는 잠이 아니라 퇴마루 끝에 기대어 잠깐 눈을 붙이는 이 오스는요, 무더위에 지친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로운 휴식이었습니다. 생체 리듬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가 우리 몸이 가장 졸음을 느끼기 쉬운 그 시간대라고 합니다. 따라서 신체의 자연스러운 흐름에 맞춰 잠깐 취하는 낮잠은 뇌를 깨워 기억력을 높여주고 오후에 생기를 채워주는데요. 계절의 무게를 견디기 위해서는 잠시 숨을 고르는 시간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된 7월의 첫 목요일입니다. 오늘 낮엔 내 몸을 위해서 오수의 시간을 잠깐 내보는 건 어떨까 싶네요.

아십니까? 솔바람 물소리 김성필입니다. 오늘 첫 곡은요, 반각 시조 초당의 곤히 든 잠입니다. 노래의 박인규입니다.

0: 신규였습니다. 오늘은 7월 2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이 잠깐의 낮잠, 오수에 대해서 최근 미국 하버드대학교 연구팀이 흥미로운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56세 이상의 건강한 성인 1,300여 명을 대상으로 오랫동안 관찰해 보니까 나이가 들수록 낮잠을 자는 시간도 자연스럽게 조금씩 길어지는 경향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귀담아 들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점심 식사 이후 1시간 이내로 가볍게 눈을 붙이는 것은 몸에 참 좋은 자극이 되지만 낮잠이 그보다 길어지면 오히려 정직하게 흐르던 우리 몸의 생체 리듬과 수면 주기가 서로 어긋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결국 하루의 리듬이 깨지면서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뜻인데요. 옛말에 과유불급이라고 있잖아요. 낮잠 역시 시간을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딱 30분 정도, 네, 기분 좋게 꿀맛 같은 오수를 즐기시며 몸의 활기를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목요일에 솔바람 물소리 순서 안내해드립니다. 1부에서는 우리 가락을 깊이 있는 해설과 함께 음미해보는 도들뼈 우리 음악, 그리고 건강 더하기가 이어지고요. 2부에서는 전국 곳곳의 문화 소식을 풍경 소리에서 전해드립니다. 이어지는 목요일 2부의 특화 코너 지식과 상식 사이도 마련돼 있습니다. 이번에는 농부가 형 상사 듣겠습니다. 소리에 금과 들소리 보존합니다.
1: 자, 모순군 준비 다 되었네. 여기서 농인네들 온열이 당도하여 우리 농군 시절 돌아와버렸네. 그리요 모를 심으면서 상사

하루의 시작, 아침 해가 떠오릅니다. 삶은 늘 매일 매 순간 새롭습니다.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오늘이라 생각돼도 도들볕과 마주하며 시작하는 하루는 더욱 새롭습니다. 멋스럽고 아름다운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해보는 시간입니다. 도들볕 우리 음악. 오늘 함께 만날 음반은 국악방송 새음원 시리즈 가운데 국악계 원로 명인들의 숨결이 담긴 2012년 명인 신화위 앨범입니다. 우리 전통음악의 수많은 갈래 중에서도 국악연주의 정수라 불리는 신화위 합주를 준비했는데요. 이 신화위는 본래 무속의식, 즉 구세에서 신을 달래고 흥을 돋우기 위해 연주하던 반주음악에서 유래했습니다. 지역에 따라 신방곡이라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신화위의 가장 큰 매력이자 생명은 바로 즉흥성에 있습니다. 정해진 악보에 얽매이지 않고 연주자가 그날 그 순간 솟구치는 감흥에 따라 자신만의 가락을 얹어갑니다. 악기별 특징을 최대로 살리며 연주자에게 온전한 재량권과 독립적인 길을 열어주는 장르인데요. 따라서 신화위는 연주자들의 내공이 깊지 않으면 감히 합주를 이뤄낼 수 없는 음악이기도 합니다. 악기들이 저마다 제갈 길을 가는 듯 하면서도 결국 장단이라는 커다란 울타리 안에서 하나로 둥글게 어우러지는 절묘한 울림. 장단의 김청만, 대금의 원장현, 가야금의 한선아, 아쟁의 이태배까지 국내 최정상 연주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소리를 밀고 당기며 만들어내는 최고의 조화를 한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명인들이 빚어내는 즉흥 연주의 정수, 신화위 합주입니다. 10분여의 긴 호흡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장단의 김청만, 대금의 원장현, 가야금의 한선화, 아쟁의 이태백, 국악계 원로 명인들의 연주로 신하위 합주 긴 호흡으로 감상하셨습니다. 따로 또 같이 흐르는 이 자유로운 가락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신선한 활력이 되었길 바랍니다. 도들볕 우리 음악은 내일도 계속됩니다. 이어지는 곡은 판소리 심청가 중 심청이 태어나는 대목입니다. 소리의 김소희,

0: 북의 김명환입니다.
1: 명산대찰 영신당과 불묘중상 석광사이며 제부를 제치한 보살미로 난 불공 신중맞이 질성불공 가사시조 장호시주인 등시조 집에 들어 이 넛날도 성주조왕 당선철용 보릉치를 터득이니 공등

초파리야 한 꿈을 얻었구나. 서기가 반공하고 최영동 얻었지만 일개선녀 학을 타고 하늘로 내려올 제 머리여 오색채관 몸에 난 강성이요 볼펜을 들이세차고 뱃소리가 쟁쟁 개화가리를 손에 들고 부인 지은 우펄하이미

눈 심신이 산란하여 진정 기울였더니 선유가 여자오되 서황부 딸을 더니 반두리 인상 그가르온 기로 복진 비자를 잠깐 만나 수원 소재학을 하옵다가 시가 조금 늦었기로 삼재께 특죄하여 인간루대치심에 칼을 빨고 우르고 왕왕 터니 대서

백으로 지승하옵기요. 명을 받아 왔사오니 어여피 여기서 사. 놀래어 깨달으니 남과 일몽이었다. 양주 몽사 은혼 컨대 둘이 꿈이 꼭 같은지라 그날 밤 어찌 되었든지 그달부터 택이 있어 십사흘 배설하는데 곽씨 부인 본래 천성이 얌전하신 부인이라 꼭 이렇게 헛던 것이었다. 석불정 부자 활불정 불씨 이 불청음성 목불씨 악생 십서계정 좀 자더니 하루난 해복기미가 있난데 아이고 배야 아이고 아이고 허리야 배가 아파요. 심봉사 손을 꼽아 이렇게 생각하니 일변도

여보소 귀댁이네. 그 방이나 좀 들어가 보소. 집안단 세소 바로 청아수 떨.

0: 머리 꿇어 앉아 순산 허기를 바라더니 기행이 만시로고 제세가 은게 두루던지 원비 추가 다생어 이서진 옹저 딸이로다. 아이를 갈라누어 놓고 첫국밥을 얹어 삼신상어 받쳐놓고 비난디 눈 밝은 사람 같으면 순순히 빌렸만은 봉사는 매양 마음이 팩생이라 남이 들으면 싸머듯 빌겄다. 삼십삼천 도솔차 석가 세존 미르왕집내 하위 동생하야 다구와 법소사 사십에 점증 헌딸 한두 달이 이슬 맺고 석 달에 비가 흐리고 넉 달은 인연이 삼기었다 석 달로 편하고 여섯 달에 육정 삼경 일곱 달 질구 열령 여덟 달에 사만 팔천 털이 나고 아홉 달 구유 열령 열 달에 잔짓마다 금강분 허덜분 은사을분 구여로 순산도로 해탄허니 삼센덕 땡더부시는도 백굴락은 막니까 다만 동녀 딸이 오나 명은 동방사금명을 주고 복은 석순 커진 복을 주고 태금 뭐 덕향이며 발이의 체질이며 대수직야 효향이며 촉부다르복을 주어 부듯 달부듯 잔병없이 절차라나서 일주월장을 시켜주어
1: 판소리 심청가 중 심청이 태어나는 대목이었습니다. 소리의 김소희, 북의 김명환이었습니다. 건강한 몸과 편안한 마음을 위한 다양한 건강의학 정보를 알아봅니다.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 건강 더하기. 건강검진을 받을 때마다 B형 간염 보유자입니다 라는 말을 들으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런데 또 막상 간 수치는 정상이라고 하니까 아직은 괜찮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치기 쉽습니다. 최근 대한간학회가 B형 간염 진료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바꿨는데요. 예전에는 간 수치 즉 ALT 이 수치가 올라가야만 본격적인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간 수치가 정상이더라도 혈액 속 B형 간염 바이러스 양이 적지 않다면 항바이러스 치료를 권고하는 방향으로 바뀐 겁니다. 쉽게 말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간 수치만 볼 것이 아니라 바이러스가 몸 안에서 얼마나 증식하고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보겠다라는 뜻인데요.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최근 연구들을 보면 간 수치가 정상 범위여도 간암 위험이 꽤 높을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바이러스 수치가 중등도 이상으로 나오는 분들은요, 조기에 치료를 시작했을 때 간암이나 심한 간경화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간암의 큰 원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B형 간염입니다. 그래서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은 조금 더 일찍 개입해서 간암을 예방하자는 쪽으로 중심이 옮겨간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B형 간염이 있으신 분들은요, 정기 검사 때 간 수치만 보지 마시고요, 바이러스 수치도 어떻게 나오는지 함께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B형 간염은 아무 증상이 없어도 오랫동안 간을

괴롭힐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도 활기차고 행복하게 건강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 더하기였습니다. 자, 건강 더하기에 이어서 천년만세 들려드립니다. 피리의 이건회, 가야금의 이종길입니다.

천년만세 잘 들으셨습니까? 피리의 이건회, 가야금의 이종길이었습니다. 자, 1부 마무리 곡 전해드릴 시간인데요. 경기잡가, 기인잡가, 달거리 준비했습니다. 소리의 이춘희입니다. 10분의 긴 호흡입니다.

장기잡가, 긴잡가, 달거리 듣고 오셨습니다. 소리의 이춘희였습니다. 자, 이렇게 1부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리고 2부로 건너갑니다. 2부에서는 풍경 소리를 통해 다양한 문화 소식들을 전해드릴 거고요. 목요일 코너 지식과 상식 사이까지 이어드립니다. 여러분은 국악방송 솔바람 물소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여름철이면 강이나 바다, 계곡을 찾는 분들이 많아지는데요. 겉으로는 안전해 보여도 순식간에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물에 들어가기 전에는 충분한 준비운동으로 몸을 풀고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해 주세요. 음식을 먹은 직후나 음주 후에는 절대 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린이는 보호자가 항상 곁에서 지켜보고 수심이 깊거나 물살이 빠른 곳, 안전요원이 없는 곳에서는 물놀이를 삼가주세요. 특히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했을 때 직접 뛰어드는 건 위험합니다. 주변에 있는 튜브나 로프를 던져 도움을 주고 즉시 119에 신고해 주세요.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솔바람 물소리 2부 시작합니다. 2부 첫 곡은 에필로그 새로운 시작입니다. 연주의 김효영 외

전국 곳곳의 문화 소식을 편안하게 전해드리는 시간, 풍경 소리입니다.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태국의 역사와 미술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전시 제목은 어메이징 타일랜드, 태국 미술 명품전입니다. 지난 6월 23일 시작된 전시인데요. 오는 9월 6일까지 이어집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태국의 역사와 미술을 종합적으로 조명하는 자리입니다. 방콕 국립박물관을 비롯해 태국 전역의 국립박물관 21곳에서 소장하고 있던 조각과 회화, 공예 등 239점이 소개되는데요. 그 가운데 눈길을 끄는 작품은 14세기 작품인 걷는 부처입니다. 부처가 연꽃 대좌 위에서 한 발을 앞으로 내딛는 모습인데요. 이 작품은 앉아있거나 서있는 불상에 익숙한 우리에게 낯설면서도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이 밖에도 태국 왕실 문화를 보여주는 금속 공예품과 면직물, 또 전통 가면극 콘에 쓰였던 가면 등도 함께 만날 수 있습니다. 태국은 우리에게 여행지로는 친숙하지만 그 역사와 문화는 아직 낯선 부분이 많은데요. 이번 전시는 그 친숙함과 낯섦 사이에서 태국 미술의 깊이를 천천히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는 어메이징 타일랜드, 태국 미술 명품전, 여름날 박물관 나들이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도 부처님 같이 들려드립니다. 연주의 성의신회 여러분입니다.

우리도 부처님 같이 들으셨습니다. 성의신 외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서 풍경 소리 그윽하게 들려드리죠. 연주의 신주시 외 여러분입니다.

풍경 소리 극하게였습니다. 연주의 신주희외 여러분이었습니다. 자, 음악 한 곡 더 듣고요. 지식과 상식 사이 이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곡은 해금 연주자 김선구의 창부입니다. 창부는 우리 무속에서 음악과 춤을 관장하는 광대신을 뜻하는데요. 이 곡은 전태용의 무속 창부 타령 가락을 해금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김선구의 섬세하면서도 화려한 해금 선율로 흥과 신명이 어우러진 창부의 가락을 만나보겠습니다. 소리의 최수정이고요. 11분의 긴 호흡으로 들려드립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잡학 지식과 미처 알지 못했던 의외의 정보들, 지식과 상식 그 어디쯤. 오늘은 어디로 가볼까요? 별걸 다 알려주는 남자, 저 김성필과 함께 떠나보시죠. 우리는 스포츠를 보면서 우리네 인생과 참 많이 닮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야구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9회 말 투아웃 상황에서도 공 하나로 승패가 뒤바뀌는 야구를 보면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린 통쾌하게 감동하는데요. 마침 지금 전국이 고교 야구 열기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제81회 청룡기 전국 고교 야구 선수권 대회가 한창 펼쳐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니어분들 라디오를 귀에 대고 모교를 응원하던 추억 있으시죠? 네, 고교 야구 대회야 여럿 있습니다만 전국 대회 중에 유독 이 대회만 선수권, 즉 진짜 최고를 가린다는 챔피언십 이런 명칭이 붙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의 그 유명한 고시엔 대회도 봄과 여름에 두 차례 열리지만 선수권이라는 이름이 붙은 여름 대회의 무게감을 더 알아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만큼 청룡기는 우리 야구 역사에서 가장 깊고 단단한 뿌리이자 수많은 야구 스타들이 태어난 고향 같은 무대입니다. 이 청룡기의 첫 출발은요, 해방 직후인 1946년이었습니다. 나라를 되찾은 기쁨 속에서 첫 대회가 시작됐는데요. 얼마 가지 않아서 6.25 전쟁이라는 큰 시련을 맞닥뜨리게 되죠. 그런데 까딱하면 영영 맥이 끊길 뻔했던 이 대회를 다시 일으켜 세운 건 학생 야구를 참 아꼈던 어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휴전협정이 맺어지고 불과 두 달 만인 1953년 가을, 다시 거짓말처럼 청룡기가 열렸던 겁니다. 전쟁으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후 재건이 한창이던 시절, 먹고 살기 팍팍하던 국민에게 이 고교 야구는 말 그대로 피로를 잊게 해주는 비타민과도 같았습니다. 자, 음악 듣고 얘기 이어갑니다. 들으실 곡은 포그락 반주 음악입니다. 연주의 국립국악원 정악단입니다.

국립국악원 정학단의 연주였습니다. 포구락 반주음악 듣고 오셨습니다. 지식과 상식 사이 오늘은 청룡기 전국 고교 야구 선수권 대회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청룡기 결승전이 열리는 날이면 동대문 운동장 주변이 그야말로 인산인해였다고 합니다. 1949년 광주 서중과 경남중이 맞붙은 결승전, 즉 영호남의 대결을 보기 위해 1만 5천여 명이 들어찼다고 합니다. 그리고 1956년 결승은 동산고의 신인식 투수가 노히트 노런을 기록한 경기로 오랫동안 회자됐는데요. 안타 하나 내주지 않고 승리했다는 건 지금 들어도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최동원 선수, 고교 시절부터 이미 남다른 투수였던 최동원은 1976년 청룡기에서 경남고의 에이스로 나서 상대를 눌렀습니다. 이처럼 1980년대 프로야구가 출범하기 전까지 사람들에게 야구 스타란 바로 고교 무대에서 먼저 나오는 존재였습니다. 청룡기는 역전 드라마도 많았습니다. 2005년 결승에서는 동산고가 대구고에 크게 뒤지다가 끝내 경기를 뒤집었습니다. 그때 동산고의 중심 타자로 뛴 선수가 류현진 선수였는데요. 청룡기라는 무대가 얼마나 많은 야구 인생의 출발점이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더불어 박찬호 선수도 공주고 시절 청룡기 무대와 인연이 있었고 이정후 선수, 김도영 선수, 곽빈 선수처럼 오늘날 최고의 선수들도 청룡기에 참여했습니다. 오는 11일까지 계속될 제81회 청룡기 전국 고교 야구 선수권 대회. 누군가는 첫 안타를 치고, 누군가는 첫 승리를 거두고, 또 누군가는 아쉽게 눈물을 흘릴 텐데요. 그 모든 순간이 한국 야구의 또 다른 씨앗이 될 겁니다. 오늘은 그 옛날 동대문 운동장 스탠드의 함성과 전쟁의 상흔 속에서도 꿈을 키운 학생 선수들, 청룡기 전국 고교 야구 선수권 대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지식과 상식 사이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크로바토스 들려드립니다. 연주의 곽순우의 여러분입니다.

아크로바토스였습니다. 연주의 곽수은 외 여러분이었습니다. 오늘 지식과 상식 사이에서는 수많은 소년 선수들의 땀과 눈물이 서린 대회, 청룡기 야구 대회에 관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이번에는 솔바람 물소리 오늘 마무리곡 들려드리겠습니다. 희망가 준비했습니다. 노래의 안치환입니다.

안치환의 노래로 희망가 들으셨습니다. 자, 함께 주문 외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제는 놓아주고 내일은 걱정 말고 오늘을 눈부시게 살자. 지금까지 연출의 임희연, 구성의 유금령, 저는 김성필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곡가 유은선입니다. 지친 퇴근길에 위로를 받고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 항상 곁에 있는 것이 바로 음악이죠. 그 한 곡의 노래가 세상에 나오기까지 누군가는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창작의 고통을 견뎌냅니다. 창작자가 자신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때 우리는 더 좋은 음악을 계속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음악 저작권은 대한민국 문화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고 한국 음악을 끊임없이 성장하게 하는 강력한 동력입니다. 음악이 멈추지 않는 세상, 창작자의 꿈을 응원합니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안녕하세요. 청어이 드리는 쌀 이한철입니다. 새 노트를 펼치면 첫 장은 조심스럽게 쓰게 되죠. 하지만 몇 장 넘기다 보면 그런 마음은 어느새 사라집니다. 틀린 글자는 고치면 되고 흘려 쓴 글자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으니까요. 조금 서툴러도 끝까지 이어가려는 마음이 더 많은 이야기를 남기곤 합니다. 오늘은 완벽하려 애쓰기보다 있는 그대로 변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 7월 2일 목요일 아침 이한철의 창호이들이네 쌀 시작하겠습니다.

7월 2일 목요일 아침 이한철의 창호이들인 햇살. 오늘 첫 곡은 이야기의 연주로 더 뉴 월드 함께 들어봤습니다. 게으른 완벽주의자,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이 심한 사람. 그래서 오히려 일을 미루거나 사소한 디테일에 시간을 너무 많이 쏟는 사람을 말하는 거라고 합니다. 시작하기도 전에 아 이거 잘해야 되는데, 할 거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실수하면 안 되는데, 이런 걱정이 앞서다 보면 첫 걸음조차 떼기 어려워집니다. 중요한 건 완벽한 시작보다 끝까지 이어가려는 힘이라는 생각. 이런 생각으로 무언가 일을 해나가면 어떨까 제안드립니다. 자, 일주일 중 가장 지치기 쉬운 목요일입니다. 사흘 동안의 피로가 쌓였고 주말까지는 아직 하루가 더 남았고, 이럴 때일수록 아 너무 힘들다 이런 소리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런 순간 속에서도 미소 짓게 만드는 순간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번 주 나를 미소 짓게 한 일 되새김하면서 힘든 순간들 한번 이겨내자고요. 자, 창호의 드린 햇살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자는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공.

3032번 이용하시면 되고요. 국악방송 어플리케이션 스마트폰 앱 덩덕궁 다운받으시면 무료 사연 쓰기 그리고 방송 청취도 가능합니다. 카카오톡으로도 문자 보내실 수 있으니까 원하시는 방법으로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나를 미소짓게 한 일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삼산의 신곡입니다. 산딸기 함께 들어보죠.

0: 남산아, 네가 사랑을 아느냐? 그렇게 얻고자 하면 스르르 빠져나가는 것이 사랑이렸다.
1: 그럼 어찌하란 말이오?
0: 사랑을 얻으려 손을 뻗는 자는 그 그림자조차 잡지 못하는 법. 스스로 맑은 물이 된 자만이 앉은 자리에서 만개의 달을

삼산의 노래 산딸기에 이어서 최고은이 직접 만들고 부른 노래 뱃노래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창호들이 내 쌀, 오늘 아침에는 이번 주 나를 미소 짓게 한 일 살펴보겠습니다. 6819님, 공원에서 만난 강아지가 저에게 달려와 준 순간이요. 주인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머, 얘가 원래 안 이러는데 아가씨가 좋은가 봐요 하셨는데요. 그 순간 기분이 좋았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예, 아이들도 그렇고 강아지도 그렇고 감정을 이렇게 숨기지 않잖아요. 정말 좋았나 봅니다. 6819님. 5582님, 저에게는 행운의 숫자가 있습니다. 저만의 행운의 숫자인데 어제 퇴근길에 그 숫자가 들어간 차량 번호판을 무려 3개나 연이어 봤어요. 미소가 씩 지어졌는데요. 바로 복권 사러 갔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좋은 결과 있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1642님, 야근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식탁 위에 아이가 써둔 편지가 있었습니다. 이제 막 한글을 익혔는데요. 아내랑 같이 연습을 했나 봐요. 아빠 사랑해요. 이야, 이 여섯 글자 보고 기분이 정말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잘 두셨죠? 이 아이로부터 처음 받은 한글 편지라니요. 잘 간직하시고 또 기분이 처질 때 오늘따라 뭐가 이렇게 참 기분이 안 좋네, 일이 안 풀리네 할 때마다 꺼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사연들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번 주 나를 미소짓게 한 일 뭔지 한번 떠올려 보자고요. 문자 샵 0302, 스마트폰 앱 덩덕궁,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승민, 김수인 두 사람이 함께 노래합니다. 리버.

김수인, 이승민 두 사람이 함께 부른 리버에 이어서 송소희의 Another Dream까지 두 곡 이어 들어봤습니다. 자, 청우이들인 햇살 오늘 아침에는 이번 주 나를 미소짓게 한 일 어떤 거 있는지 사연 많이 보내주고 계시고요. 그 중에서 8839님 회의 준비하다가 머리가 터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회사 옥상에 잠깐 올라갔습니다. 마침 시원한 바람 한 줄기가 불었는데 가슴이 뻥 뚫리면서 미소 짓게 되더라고요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참 그 바람 한 줄기가 뭐라고 사람 마음을 이렇게 쓸어내리게 만들어주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 바람 잘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령님, 나를 미소 짓게 하는 순간 집 밖에 나설 때 안녕하세요 하고 이웃과 인사하는 일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맞아요. 저도 하루아침에 인사 물론 이제 아내하고 먼저 하고 여기 방송국 오면 우리 제작진들 또 여기 방송국 청소도우미 예, 일하시는 분들하고 인사하는데 그 순간 제일 이제 하루 시작되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죠. 7397님 버지니아 울프의 소설 델라웨이 부인 그리고 자기만의 방 이 책 얘기로 한 시간 얘기 나눈 게 참 좋았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오, 뭐 독서 모임 같은 거 하시나요? 아니면 뭐 책하고의 대화 이런 거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책을 즐겨 읽으시는 7397님의 사연까지 봤습니다. 하나 더 볼까요? 242님 어제 집 가는 길에 만 원 줬어요. 만 원을 주었다고요? 짬뽕 사 먹었습니다. 잘하셨네요. 요즘 현금 거의 다 안 가지고 다녀가지고 이 지폐 자체를 보는 일이 거의 드문데 게다가 길에 떨어진 돈을 아이고 잘하셨네요. 자, 계속해서 창작 아티스트 오늘의 노래와 연주로 자유 듣습니다.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2021년 대회 대상 수상곡이었습니다. 창작 아티스트 오늘의 자유 듣고 왔습니다. 자, 이한철의 창호이들인 햇살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7시 34분 25초 지나고 있습니다.

0: 이한철의 창호에 들인 햇살.
1: 이한철의 창호에 들인 햇살에서 드리는 선물 알려드려요. 슬림한 데일리 습관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 정가농산의 어쩌다 못난이 포기김치를 드리고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장기지떡에서 떡 선물, 25년 전통의 맛 대박 왕곡창을 집에서 즐기세요. 밀키트 브랜드 대박 왕곡관에서 막창 소금구이 세트, 그리고 제천 청풍에서 농부가 직접 개발한 건강한 맛 청풍면과 전병 선물 세트를 드립니다. 저는 퀴즈돌 창호예요.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0: 이번 주 드리는 공연 선물입니다. 2026 여우락 페스티벌 동양고주파와 최림의 악어떼 정글 숲을 지나서 공연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 불러본 동요 악어떼를 모티브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들여다보는 음악극입니다. 3인조 밴드 동양고주파와 국악인 최림이 무대를 펼치고 거기에 무용수들의 움직임도 더해진다고 합니다. 동양고주파와 최림의 공연 악어떼 정글숲의 숲을 지나서는 7월 11일 토요일 3시 국립극장 달오름극장 무대에 오릅니다. 공연 관람 원하시는 분들은 말머리에 공연 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번으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내일까지 5상께 티켓 드리겠습니다.

0: 풀면 풀수록 똑똑해지는 창호의 퀴즈 퀴즈. 창호야 안녕.
1: 안녕하세요. 퀴즈돌 창호예요.
0: 그래, 어서 와라 창호야. 자, 오늘 퀴즈는 뭐야?
1: 한철이 삼촌. 지가 저번 날에 시골에 놀러 갔다가 검은 등 뻐꾸기라는 새 울음소리를 들었는데요.
0: 오호.
1: 듣자마자 우리가 잘 아는 민요한 곡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퀴즈로 갖고 왔어요. 일단 새소리 먼저 들어보세요. 피디님, 새소리 들려주세요.

0: 잘 들으셨쥬? 한철이 삼촌, 저 새소리를 듣고 생각나는 민요 구절 없으세요?
1: 아, 띠띠띠띠 이거잖아. 이거 생각나는데 어쩔 시구 저쩔 시구.

0: 이 선율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1: 맞아요.
0: 오.
1: 이제 문제 드려요. 어제시고 요후렴이 나오는 민요는 무엇일까요? 보기 드려요. 1번 옹해야, 2번 미량아리랑, 3번 릴리리야, 4번 돈돌라리. 꺼미주, 어제시고 다음에 나오는 가사를 생각해보세요. 그래도 모르시겠음 제 좋아하는 민요로 보내주세요.
0: 이야, 오늘은 장어가 새소리로 퀴즈를 가지고 왔습니다. 참 신박하네요. 어떤 민요의 선율을 연상시키는 검은 등 뻐꾸기 울음소리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어쩌시고. 정말 신기하네요. 띠띠띠띠. 새소리를 들으면 여러분도 떠오르시죠? 어쩌시고 땡땡땡. 이 노래 부르게 되는데요. 자, 어쩌시고 땡땡땡. 이 후렴구가 나오는 민요는 무엇인지 보기 다시 드립니다. 1번 옹해야, 2번 미량아리랑, 3번 릴리리야, 4번 돈돌라리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전0302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고요. 추첨 통해서 다양한 선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보내시는 동안 오열의 노래 강강 듣습니다.

0: 오열의 노래 강강 듣고 왔습니다. 자, 정호의 퀴즈퀴즈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검은 등 뻐꾸기 울음소리를 들려드렸습니다. 이 소리 들으면 민요의 어떤 구절이 연상되는데 과연 어떤 구절인지 어절시구 땡땡땡 요건데요. 그죠? 이 땡땡땡이 무엇인가가 오늘의 문제였습니다. 보기 4개 드렸는데요. 1번 옹해야, 2번 미량아리랑, 3번 릴리리아, 4번 돈돌라리였습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살펴보겠습니다. 3533님 1번 옹해야입니다. 30년 된 뻐꾸기 시계가 저희 집에 있는데요. 지금은 고장이 나서 장식으로 두고 있습니다. 아침에 뻐꾸기 소리 들으니까 참 좋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7550님 1번 옹해야 정답입니다. 여름철이면 뻐꾸기 울음소리가 참 좋은데 노래소리같이 어절시고 이렇게 들리다니요. 제기를 의심할 정도로 신기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4723님 1번 옹해야입니다. 보리 타자갈 때 부르는 노동요. 딱 요맘때가 보리 타자가던 시기였는데 말이죠. 라고 하셨고요. 이외에도 5960님, 7550님, 2368님 오늘 첫 사연 주셨는데요. 모두 다 정답은 1번 옹해야로 보내주셨습니다. 자, 창으로부터 오늘 퀴즈 정답 뭔지 들어볼게요.
1: 오늘 정답은 1번 옹해야였어요.
0: 딩동댕.
1: 한철이 삼촌. 어떤 사람들은 이 검은 등 뻐꾸기 울음소리가 홀딱 뻐꾸로 들린다 그래갖고 홀딱 뻐꾸 새라고도 불렀대요.
0: 오, 그러면 홀딱 뻐꾸 옹해야 이렇게 되는 거네. 우와, 재미나다. 한번 그렇게 들으니까 앞으로 계속 홀딱 뻐꾸로 들릴까 좀 우려되기도 한데 말이지.
1: 아, 지도 그래가지고 미치겠어요. 암튼 이제 선물 받으실 분들 얼른 불러주세요.
0: 네, 오늘의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2368님 범장기지 떡들이고요. 5960님 어쩌다 못난이 김치, 0225님 소금구이 막창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당첨자 발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2368, 5960, 0225입니다. 번호 불려주신 오늘의 당첨자께서는 샵 030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성함과 주소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물 보내겠습니다. 창호야, 오늘도 수고 많았어. 인사 나누자.
1: 창호의 퀴즈퀴즈. 저는 퀴즈돌 창호였어요. 지는 내일 또 올게요. 안녕.
0: 안녕. 창호 보내면서 궁예찬의 연주로 옹해야 어쩌라고 듣습니다.

홍해찬의 옹해야 어쩌라고 듣고 왔습니다. 자, 1부 끝곡은요. 예내 노래와 연주로 더 게임 듣습니다. 이 음악 들으면서 1부 마무리하고 저는 2부에 되돌아오는데요. 오늘 2부 목요일입니다. 퓨전 국악밴드 국악인 가요 세 분 출연하시는데요. 어디 멀리 가지 마시고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해 주시면 참 좋습니다. 자, 1부 끝곡 예내 더 게임 듣습니다.

장맛비가 지나간 자리. 하늘은 더욱 깊어지고 물기를 머금은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옵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얻은 듯 짙은 초록으로 물든 우리의 산과 들. 7월은 푸르름입니다. 여름의 뜨거운 숨결도 청량함으로 바꿔줄 그 푸르른 숨소리에 잠시 멈춰 귀 기울이고 싶은 계절. 그 곁에 우리의 아리랑도 함께이면 좋겠습니다. 기타리스트 최우준과 대금 연주자 한충은이 함께한 아리랑 블루를 들으며 건강하고 시원한 우리 모두의 여름을 기원합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기타리스트 최우준과 대금 연주자 한충은의 아리랑 블루와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0: 보내드린 햇살.
1: 응해야
2: 응해야
1: 허이기 벗어
2: 응해야
1: 꼴찌 밑에
2: 응해야
1: 이발이 벗어
2: 응해야
1: 양반의 바리가
2: 응해야
1: 시험도 지

0: 여기 입었어.
1: 해야
0: 내리라.

0: 나간다. 여기 내려.
1: 이한철의 청우이들인의 쌀 2부 첫 곡은 송문창 어르신의 앞소리 그리고 여러분들의 뒷소리로 경상도 대구 와 제 고향인데요 보리타작 소리 들어봤습니다. 와 근데 보리타작 하면서 소리도 이렇게 같이 하시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렇게 일하시고 집에 가면 고라 떨어지셨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들어봤습니다. 자 청우이들인의 사람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8시 5분 54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한철이 고르고 고른 음악, 아무리 바빠도 이 노래는 못 참지. 자, 오늘은 스코틀랜드 출신의 게러지 록 밴드 프란츠 퍼디넌드의 노래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노래 나온지도 이제 20년이 훌쩍 지났네요. 2004년에 발표된 앨범 수록곡인데 4분이라는 짧은 시간 속에 정말 다양한 장면을 연출해내는 드라마틱한 연주가 아주 멋집니다. 저는 좋은 음악을 그림책에 자주 비유하면서 듣는 편인데요. 뭐 돼지삼형제 같은 경우에 돼지삼형제와 엄마 돼지가 같이 있잖아요. 한 장 딱 넘기면 벽돌로 만든 집이 탁 나오고 또 한 장 넘기면 나무로 만든 집 바람에 휙 날아가는 장면이 나오고 그렇게 새로운 장면들이 4분이라는 짧은 시간 속에 담겨 있을 때 그 노래가 굉장히 흥미진진해진다 라는 이야기죠. 처음에 시작될 때는 둥둥둥둥둥둥 약간 평범한 락 사운드로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앞서 들었던 보리 타작 소리처럼 빰 빰 빰 빰 절도있는 템포로 바뀌고요. 그런가 하면 굉장히 댄서블한 리듬이지만 락 특유의 에너지 게다가 펑키한 기타 연주가 더불어집니다. 자, 어떻게 흥미롭게 진행되는지 함께 들어보시죠. 프란츠 퍼디넌드의 Take Me Out.

0: 프란츠 퍼디난드의 Take Me Out 듣고 왔습니다. 자, 목요일입니다. 우리 동네 슈퍼스타 초대석 있는 날인데요. 오늘은 국악인 가요 세 분과 함께 합니다.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어요. 저희 홈페이지 가셔서 보실 수도 있고, 너튜브가 난 좋다 하시면 그쪽으로 가셔도 국악방송 라디오 검색하시면 반짝반짝 네, 생방송 나오고 있죠. 또 저희 어플리케이션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퓨전 국악밴드 국악인가요 세 사람 만나봅니다. 음악에는 경계가 없죠. 그래서 전통과 현대, 국악과 대중가요가 만나도 겉돌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색깔을 만들어냅니다. 조찬하 씨 우리 동네 슈퍼스타, 오늘 모실 분들은 국악과 가요의 경계를 허물며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음악을 만들어가는 팀입니다. 퓨전 국악 밴드 국악인 가요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아,
0: 박수 주실까요? 자, 한 분씩 자기소개와 인사 부탁드립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퓨전 국악 밴드 국악인 가요입니다. 저는 소리꾼 신한별이라고 합니다.
0: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타 치고 있는 배대준이라고 합니다.
0: 반갑습니다, 대준 씨.
3: 네, 안녕하세요. 저는 드럼을 치고 있는 최승빈이라고 합니다.
0: 네, 어서 오십시오. 자, 국악인 가요 팀 이름이 되게 재치 있어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이고 저렇게 보면

0: 저렇게 보이고 아 그렇게 보면 그렇게도 보이는구나 맞아요. 싶은데요. 제가 며칠 전에 노트북에 인터뷰하는 걸 봤더니 국악인 사람인자를 써서 국악인 가요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 하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 맞아요.
0: 자, 팀 이름 어떻게 지었고 어떤 의미인지 얘기 들어볼까요?
2: 어쨌든 뭐 이런 예술 활동 자체가 그

0: 그러니까 이게 국악인가요? 물음표?
1: 네.
0: 요렇게도 될 수 있고.
2: 맞아요.
0: 또 어떤 걸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2: 말씀 주신 대로 국악인 가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0: 국악인이 가요 스타일의 연주자들하고 같이 한다.
2: 그럴 수도 있고요. 있고. 혹은 국악 영어인 가요. 그러니까 국악 안에 가요가 있다.
0: 오.
2: 이런 식으로 또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0: 해외 공연 갔을 때는 영어 표기 가운데 넣어도 괜찮겠네요.
2: 그럼 또 센스 있는 또 팀이 되겠죠.
0: 그죠, 그죠. 그러면 인을 사이에 두고 저 두 단어는 뭔가요? 이렇게 외국 분들이 물어볼 수 있겠네요.
2: 그럼 또 설명을 잘 드려야겠죠.
0: 그러네요. 오호. 자, 한 분은 소리 전공하신 소리꾼이시고 두 분은 국악하고 인연은 처음에는 없었었어요.
1: 네.
0: 실용음악을 전공하신 분들입니다. 어떻게 같이 팀을 하게 됐는지 궁금하네요.
1: 저희가 처음 시작 자체는 이제 한국음악 프로젝트 21세기
0: 그거 국악방송 주최 주간이잖아요.
1: 네네, 맞아요. 네. 그거 2019년도에 이제 다른 팀으로 그 참가를 했었는데 너무 이제 잘 눈에 띄고 그래서
0: 소리 잘하셨어요.
1: 네네네.
0: 아니 근데 그러면 두 분은 같은 팀이었나요? 연주하신 두 분?
1: 아니요. 저희는 대학 그냥 선후배.
0: 아, 그렇구나. 그러면 관계. 대준 씨가, 배대준 네네. 씨가 기타 연주로 이제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에 참가를 했는데
1: 네네.
0: 우리 팀 보컬도 있어, 사실은.
1: 네네.
0: 근데 저 팀 보컬이 저 팀 이런 거네요.
1: 아, 네네. 근데 뭐 안 좋게 뭐 그런 거는
0: 그런 건
1: 전혀 없었고
0: 아니겠지.
1: 네네. 그냥 이제 또 미래를 지향하다 보니 또 조금 더 마음에 드는.
0: 아, 그때 어떤 마음의 결정을 한 건 아니고.
1: 네, 맞습니다.
0: 아, 저분도 참 소리를 잘하시네.
1: 네네,
0: 이렇게 맞습니다. 마음 두고 있다가
1: 네네.
0: 어떤 상황이 바뀌었을 때
1: 네네.
0: 제안을 드렸고 하게 된 거네요.
1: 맞습니다.
0: 반대로 그러면 신한별 씨는 그때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출연했을 때 대회 나왔을 때 다른 팀 중에 눈에 좀 들어온 팀이었나요?
2: 그 노래가 굉장히 맴돌았던 그 기억이 있어요. 그 방아요를 그때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에 곡으로 준비를 해서 나왔었는데
0: 예.
2: 그 방아요라는 그 가사 계속 맴돌았어가지고 기억에 남는 팀이었기는 했습니다.
0: 뭐 어유와 방아요
2: 맞아요.
0: 그거잖아요.
2: 네네.
0: 그 구절은 가락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지만 그걸 어떻게 연주로 이렇게 뒷받침해 줬냐에 따라서 맴돌 수도 있고 덜 맴돌 수도 있고 안 맴돌 수도 있잖아요.
2: 그렇죠.
0: 근데 전자였던 거네요.
2: 그렇죠. 계속 귀에 맴돌고 그 멜로디가 계속 귀에 흥얼거리게 만드는 그런 멜로디였다 보니까
0: 예.
2: 계속 생각이 나던 팀이긴 했어요.
0: 그래서 제안이 왔을 때 나 역시 덥석.
2: 아, 밀당을 좀 했죠.
0: 아, 밀당했어요?
2: 아, 네.
0: 어떻게 했어요?
2: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0: 예? 와. 보통은 잘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좀 사양하겠습니다 하는데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2: 네, 근데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해갔어요. 보내준 곡을 그래도 한번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정식으로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0: 예.
2: 먼저 불러보고.
0: 불러보고.
2: 잘 하죠. 이렇게 좀 이렇게 보이고.
0: 자신감과 적당한 겸손.
2: 아, 그렇죠.
0: 같이 그쵸, 있네요.
2: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어떻게 그럼 같이 해볼까요? 이제 이렇게 하게 됐던 것 같아요.
0: 아, 그랬구나. 대준 씨는 네. 엄청 기뻤겠네요. 같이 하실 수 있어서.
1: 네. 근데 뭐 저도 이렇게 한별이의 입장이긴 한데 저도 음악엔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0: 야.
1: 당연히 하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0: 좋습니다. 자, 보통 퓨전 밴드들마다 처음에 팀을 하고 곡을 만들어 가면서 이 전통과 창작 비율을 어느 정도 갈 건지 어디까지 전통을 끌어오고 때로는 전통의 그 가락 같은 거 리듬 장단 같은 걸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거 진짜 고민스럽지 않아요? 어느 정도 할 건가?
1: 맞아요. 그 굉장히 그 어려운
0: 질문이죠. 어려워요. 진짜.
1: 네, 너무 어렵긴 한데 그 저희는 뭐 리듬 장단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긴 하지만.
0: 예.
1: 그 국악 곡이 가진 그 사설의 의미를 이제 현대 음악 사운드를 통해서 그 의미를 부각시키는 것에 조금 더 초점을 많이 두는 편이에요.
0: 네네. 그러니까 소리 자체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이야기,
1: 네, 맞습니다.
0: 소리가 만들어져 가는 그런 서사 구조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걸 꼭 가지고 온다. 그리고
1: 네네.
0: 음악을 편곡할 때도 그런 쪽에 그 중심을 네. 두고 하신다는 건가요?
1: 네네, 맞습니다.
0: 와, 그렇구나. 좋습니다. 앞서서

0: 소리 제가 웬만큼 해요. 저희도 연주 웬만큼 해요. 라고 하셨는데 음악 들어봐야겠죠.
1: 그렇죠.
0: 어떤 거 먼저 들어볼까요? 동락태평가에 들어볼까요?
1: 동락태평가 좋은 곡이죠.
0: 네. 어떻게 들으면 좋을까요? 이 음악은.
1: 그럼 동락태평가의 소개를 한번 해주시겠어요?
0: 대준 씨가.
2: 공연 때 많이 하는 소개이긴 한데
0: 예.
2: 그 이 태평가라는 음악이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힘들었었던 일제 강점기 시대 당시 때 이제 탄생된 곡입니다.
0: 그래서 역설적이네요.
2: 네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어려운 시기에 그런 성화에 바쳐 부었다나 이런 가사들이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민족 역사적으로도 항상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찾고 그 희망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항상 극복해 나간 게 아닌가 싶다라는 네, 멘트를 보통 많이 하거든요.
0: 근데 진짜 맞는 얘기예요. 최근에도 우리 뭐 힘든 일들이 나라 차원에서 많았잖아요.
2: 네네,
0: 그럴 때마다 뭐 야광봉도 생각나고
2: 네네,
0: 무언가 긍정적인 에너지로 그걸 풀어내더라 우리 국민들이 그런
2: 맞습니다.
0: 내용을 담고 있는 음악입니다. 자, 동락태평가 국악인가요의 연주와 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0: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와, 목소리 엄청 좋으신데요?
1: 아우.
0: 맑은 느낌과 이렇게 그 판소리 하신 거잖아요, 그죠?
1: 맞아요, 네.
0: 그런 판소리 전공자치고 엄청 맑은 음을 가지고 계시네요.
1: 사실 그 노래마다 성격이 다르잖아요.
0: 네.
1: 그리고 그림도 다르고 그런 것들을 최대한 표현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0: 아하.
1: 곡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재즈스러운 또 곡이 느낌이 있고
0: 맞아요.
1: 굉장히 흘러가는 그런 노래이기 때문에 좀 그런 성격을 좀띨수 있게끔 노래를 불렀던 것 같아요.
0: 오, 굉장히 편곡도 대중적인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들으면서 편안하잖아요. 근데 음악적으로 보면 처음에는 왈츠였다가 어느 순간 리듬이 바뀌었더라고요. 노래
2: 네,
0: 끝날 때
2: 맞습니다.
0: 되니까.
2: 네.
0: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고 작업들을 하시나요?
2: 보통 이제 한 가지의 길을 많이 보게 되는데 한 가지의 장르로. 근데 이제 아무래도 좀 듣는 사람 입장에선 지루할 수 있으니까
0: 맞아요.
2: 최대한 이렇게
0: 반복도
2: 바꿔주려고.
0: 많고
2: 네네,
0: 하니까, 우리
2: 맞습니다.
0: 소리는.
2: 네네.
0: 그렇습니다. 보통 아이디어를 누가 내요? 창작곡 작업할 때. 아무래도 국악 전공자시니까 신한별 씨가 많이 하시나요?
1: 네, 뭐 이제 국악곡들 중에 이런 곡들이 있다라고 이제 제안을 하고 거기서 이제 좋은 소스들이 있다고 느껴지면 그 곡을 편곡을 하는 형식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대표 대준이 형이
0: 네.
1: 굉장히 많이 찾아봐요. 네.
0: 오. 네,
2: 전통곡을. 국악방송 애청자라고 할
0: 그냥
2: 수 있습니다.
0: 소리가 좋아서 듣는 것도 있지만
2: 네,
0: 요
2: 맞습니다.
0: 내기에 한번 걸려라.
2: 아, 네,
0: 그럼
2: 맞습니다.
0: 나는 요거 작업 들어간다. 뭐
2: 네,
0: 이런 마음도 있으시겠네요.
2: 맞습니다. 영감의 원천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0: 영감의 원천이 국악방송이라는
2: 네.
0: 국악방송 사장님이 지금 출근하시면서 굉장히 미소를 짓고 계실 것 같습니다. 아, 국악의 틀을 어느 정도 유지하기 위해서 신경 쓰는 점도 있을 것 같아요. 같은데요. 너무 멀리 가면 안 되니까. 아무리 대중적인 편곡이라 할지라도.
2: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국악을 사실 아예 이렇게 조금 못 바꾸는 거는 거짓말이고, 네네, 조금의 이제 예를 들어서 코드 진행에서 아니면 멜로디 라인
0: 예.
2: 연주에서 조금 이제 겹치는 그런 노트들은 조금 뭐 살짝 올린다던가
0: 예.
2: 좀 피하려고 하는 편이기도 하고,
0: 네.
2: 그리고 어쨌든 사설의 의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0: 오.
2: 그래서 그거를 음악적으로 이렇게 듣는 분들이 느낄 수 있게 좀 중점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국악인 가요의 지향점이 국악인 듯 가요인 듯.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기로 들으면 이렇게 들릴 수 있고 저기로 들으면 또 저렇게 들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일 것 같은데요. 공연 현장에서 우리가 잘하고 있다. 맞다 이게. 라고 딱 확신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을까요?
1: 사실 저희 팀이 굉장히 관객 참여형 공연을 많이 해요. 그래서 곡에 따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0: 네.
1: 그럴 때 이제 관객분들이 함께 따라해 주시면, 아, 우리 잘하고 있구나. 그럼 저희의 텐션도 같이 올라가요.
0: 와, 특히나 단독 공연 같은 경우는 매일 오던 사람들, 또내 음악을 속속들이 잘 아는 사람들이 와서 뭐 굳이 얘기 안 해도 따라해 주시고 막 그런데, 흔히 말하는 뭐 행사나 뭐 버스킹이나 이런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 나를 전혀 모르는 내 음악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오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이제 반응이 오면
1: 그쵸.
0: 기분 좋죠.
1: 네, 맞아요. 거리 공연도 많이 하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0: 네.
1: 연령층도 그렇고.
0: 네.
1: 그럼 그때마다 저희가 이제 멘트도 다르게 하고 또더 어떻게 보면 오버할 때는 더
0: 뭐,
1: 오버하게
0: 해줘야
1: 되고.
0: 되지.
1: 네,
0: 네.
1: 만약에 다리를 한번 들면 또두 번, 세번더 든다든지.
0: 다리 드는 퍼포먼스가
1: 네,
0: 있어요? 그래요?
1: 퍼포먼스였어요.
0: 좀 찾아봐야겠다.
1: 그래서 이제 오른발 한번 들었다, 왼발 한번 들었다가 이렇게 좀 퍼포먼스를 다양하게 더 극대화할 때도 있고.
0: 예.
1: 그렇게 하면서 관객들과 함께 소통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0: 네. 공연을 많이 하다 보면, 나만의 필살기, 요 멘트 하면 반드시 사람들이 자지러진다.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이번에는 드럼 연주하는 최승빈 씨가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그런 거.
3: 뭐 제가 멘트를 하지는 않는데
0: 예.
3: 보통
0: 옆에서 봤을
3: 이
0: 때.
3: 친구 아니면 이분이 하시는데
0: 그 한별 씨는 이 친구고 대표이자 기타리스트.
3: 아, 예, 예, 동생이고 형이라서.
0: 아, 이분. 아, 이분. 네.
3: 아무튼 그 제가 하는 멘트는 아닌데

0: 그 샌리스트 중에 군밤 타령이라는 곡이 있어요. 근데 그게 사설의 의미가 이제 연평 앞바다에서 어부들이 조기를 많이 잡아서 뭐 부자가 되었다 이런 얘기인데.
1: 맞아요.
0: 네. 그래서 행복해졌다 뭐 이런 내용인데 이제 그거를 박수를 친 만큼 이제 벌어갈 것이다 관객들이.
1: 아~
0: 박수 좀 많이 쳐달라 이렇게.
1: 박수 10번 치면 만 원인데요. 네, 20번 치면 2만 원이에요. 네, 이런
0: 그런 느낌인데 그게 반응이 좋더라고요.
1: 오, 그렇군요. 재밌네요. 이렇게 소소하게 관객들하고 주거니 맞거니 이렇게 뭐 재미난 퍼포먼스 같은 것도 하고요. 자, 한 곡 더 들어볼까요? 이번에는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참가곡이네요.
2: 네, 맞습니다. 이게 그때 당시에는 그 쿠쿠스틱이라는 그 팀명으로 이제 처음 시작을 했었는데
1: 예.
2: 조금 네. 그 팀명을 변경하게 되었고,
1: 어허.
2: 네. 그리고 심청가 방아타령을 이제 네. 모티브를 삼아서 만들었던 곡이고요.
1: 오호.
2: 그리고 또 꼭 자랑하고 싶은 게.
1: 자랑하세요. 네, 자랑 많이 해주세요.
2: 그 저희 그 버스커즈 월드컵 그 광주에서 열리는.
1: 예, 네, 그 저 알아요. 그 대회.
2: 네. 그 대회에서 3등을 이렇게 수상을 했던 곡입니다.
1: 아니, 그 대회가 네. 1회 때죠?
2: 네, 맞습니다. 네.
1: 상금이 장난이 아니던데요.
2: 맞습니다.
1: 상금이 네네. 뭐 1억?
2: 네, 1등이 1억이었어요.
1: 그러죠?
2: 네. 네.
1: 와. 이따가 노래 나갈 때 상금도 좀 여쭤볼게요.
2: 아, 네.
1: 자, 극악인가요의 방하여 듣습니다.
3: 한 곳을 당도하니 부인들이 방하를 찢노라고 히히하하 웃음소리가 야단이로구나. 아, 여보시오 공사님, 이리 와서 방아 좀 지어주면 술도 주고 밥도 주고 고기도 주고 게다가 이 담뱃대까지 주지요. 네, 그럼 한번 지어볼까?

가는 저 봉사도 황성잔치 가는 봉사지. 아 저렇게 무심히 갈 것이 아니라 이리 와서 방아 좀 찧어주고 가지. 아니 멋이 언저 공연이 방아를 좀 찧어줘. 아 방아를 찧어주면 이것저것 다 주지요. 거실없이 여러 가지 것. 그러면 우리 모두 다 같이 방아 소리를 맞춰가며 한번 찧어볼까?

0: 국악인 가요의 방아요 듣고 왔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 댓글로 반갑습니다. 딴지 방송국에서 라이브 하는 거 봤어요. 다양한 곳에서 많이 보고 싶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0: 거기서 나가셨군요.
1: 네, 맞습니다.
0: 좋습니다. 자, 한별 씨는 국악인이시고 또 나머지 두 분은 대중음악 하시는 분들이신데요. 각각 다른 지점에서 전통 국악을 바라보고 계실 것 같아요. 전통 국악의 매력은 뭔지 한 번씩 얘기해 볼까요?
2: 아무래도 뭐 이런 좀 얘기가 좀 있기는 하긴 하지만 뭐 판소리 같은 경우도 근데 이제 어쨌든 그 우리의 삶을 이제 빗댄 음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누구나 쉽게 공감할 수 있고 또 그 내용을 듣고 뭐 더 기뻐할 수도 있고 슬픔을 이겨낼 수도 있고 하는 게 아무래도 전통 국악의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0: 그러네요. 한별 씨는 어때요?
1: 저도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사실 이 국악, 전통 국악은 시대를 관통하는 이야기에 힘이 있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0: 아, 있어요. 있어 진짜. 네. 동시대성이라고 말하는.
1: 그렇죠. 네. 그리고 특히 저는 이제 판소리를 전공을 하고 있다 보니 이 판소리 안에는 그 시대의 어떤 삶이나 민중의 삶이나 슬픔 혹은 또 해악을 드러내는, 담아내는 그런 트렌디한 굉장히 예술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시공간을 어떤 뛰어넘을 수 있는 오늘의 이야기를 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통은 또 흐르는 물 같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0: 맞아요.
1: 그래서 옛것을 그냥 원형 그대로 보존하는 것도 굉장히 가치가 있지만 또 지금의 언어로 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도 이 전통 국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0: 그러네요.
1: 저는 네, 그 지점이 굉장히 매력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0: 전통 소리도 계속 병행하고 계시나요?
1: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구나. 승빈 씨.
3: 네.
0: 전통 국악의 매력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3: 저는 이분들처럼 이렇게 딥하게 보진 않았는데
0: 예.
3: 그 저는 아무래도 드럼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0: 장단 안 어려워요?
3: 그러니까 저희는 그 음악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하는 거니까 장단이 어렵진 않은데
0: 네.
3: 그 약간 비슷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국악의 장단이랑 그 어쨌든 드럼이 서양 악기니까 그 서양 악기의 리듬이랑 좀 비슷한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0: 오.
3: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약간 매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0: 네, 나아가서는 국악 장단도 좀 이렇게 익히셔가지고 그 비트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3: 아,
0: 재밌을 것 같습니다.
3: 너무 다르긴 해가지고 그 느낌 자체가.
0: 알겠습니다. 자, 2026년 국악인 가요에게 특별한 해가 될 거라고 들었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새로운 노래를 발표한다는 소식이 있던데요.
2: 아, 네, 맞습니다. 그 중간에 코로나도 있었고 그리고 또 제가 한 근 2년간 또 육아 때문에 좀 아예
0: 아무것도 못했어요.
2: 네네, 잘. 아, 그...

0: 그렇더라고요. 못 진짜 육아가 이게 보통 네. 일이 아닌가 봐요.
1: 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는 그 세 곡 어사출두라는 곡과 그리고 적벽화전 그리고 비나리 이렇게 세 곡을 네, 선보이려고 하고 오, 있습니다.
0: 앞서 들었던 음악들은 다 민요에서 그 흐름을 가지고 왔고 좀 이해하기가 더 쉽고 작업하기도 더 쉬운 뭐 결이라고 느껴지는데요. 여기는 이제 어사출두 대목 나오고 적벽화전 대목 나오고 한 비나리까지 나오면 난이도가 좀 있는데요. 아, 대중음악 입장에서.
1: 아 그렇죠. 맞아요. 근데 이제 또 아무래도 우리 한별이가 또 판소리 전공자이기도 하고
0: 그렇지.
1: 조금 더 예, 판소리의 매력을 더 잘 보여줄 수 있는 그 포지션에 있기 때문에 또 아마 대중분들도 조금 이렇게 더 재밌고 즐겁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좋습니다. 기대됩니다. 언제쯤 발매돼요?
1: 저희가 올해 10월에 그 단독 공연을 경기도 양주시에서 하는데
0: 네.
1: 그 공연에서 처음 이제 선보이고 난 이후에 그리고 앨범으로도 발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0: 우리 애청자 중에서 1612님 경기도 양주 사시는데 이 공연 꼭 보시면 좋겠네요. 10월이라고 합니다. 자, 세 분의 멋진 활약 기대하면서 이제 막 코너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각자 국악인 가요로서 어떤 꿈을 이루고 싶으신지 혹은 뭐 개인적인 목표도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한별 씨는 어떠신가요?
2: 저는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여러 활동을 또 하고 있다 보니 판소리 이제 창작자라고도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0: 예.
2: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느끼고 있는 어떤 국악의 매력, 그 이야기들을 오늘날의 이야기들을 담은 그런 다양한 공연들을 많이 선보이려고 오, 하고 있어서
0: 그래야죠.
2: 네, 그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가치들을 담은 이야기들을 판소리를 통해서 표현을 하고 싶다는 어떤 개인적인 욕망이 있고요. 또 국악인가요로는 저희가 그 원대한 하나의 꿈이 있어요.
0: 어떤 거요?
2: 그거를 이제
1: 아, 네, 저희 뭐
0: 대준 씨가
1: 네네 그 저희 음악 그 우리가 하고 있는 게 그 이제 옛날에 이제 음악이잖아요. 전통 국악이라는 것 자체가 근데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그거를 또 이렇게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근데 나중에 또 이제 100년 후에 그 세대들이 저희 음악을 갖고 또 이런 활용을 또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0: 그러네요.
1: 네.
0: 오래오래 남을 음악을 하고 싶다라는 얘기고 네. 승빈 씨는 어떠세요? 오래 이루고 싶은 개인적인 것도 좋습니다.
3: 개인적인 목표요?
0: 네. 뭐 차를 바꾼다든가
1: 연애를
0: 연애
3: 아, 이런 데서 말하면
0: 이런 데서 말하죠. 그럼 어디서 말해요? 이런 데서 말해야 생기는 겁니다. 여자친구가
3: 연애를 안 한 지 좀 오래돼서 이번엔 연도에는 여자친구가 꼭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엄마가 하도
0: 엄마까지 엄마 등장
3: 하도 그냥 생겼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2: 파이팅
0: 파이팅 하십시오.
3: 파이팅.
0: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음악 들으면서 마무리할 텐데요. 어떤 거 들을까요? 수궁풍류?
2: 네, 네. 수궁풍류? 판소리 수궁풍류. 네. 수궁가도
0: 심청가에도 나오고 또 수궁가에도 나오는.
2: 네, 예. 수궁풍류를 들려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0: 예.
2: 이게 이제 토끼를 잡아들인 다음에 잔치를 벌이는 대목이잖아요.
0: 수궁가네요.
2: 네, 네. 용왕이 굉장히 신이 나서 잔치를 벌이는
0: 억대서.
2: 그런 네, 대목인데 용왕님이. 오늘 이제 아침을 또 시작하는 이른 오전이다 보니
0: 네.
2: 신나는 곡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0: 네.
2: 그래서 이 곡을 들으시면서 굉장히 에너지를 듬뿍 얻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0: 오호.
2: 수궁풍류가 적격인 것 같습니다.
0: 이 대목 신나잖아요. 막 악기음 막 이렇게 흉내내는 그런 거잖아요.
2: 맞아요. 네.
0: 좋습니다. 자, 수궁풍류 들으면서 국악인가요 세 분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나올 새 음반, 새 공연 다 화이팅 하시고 여자친구도 생기시길 응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국악인가요의 수궁풍류 듣고 왔습니다. 자, 오늘 마무리해야 될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도 국악인가요의 군밤타령을 듣습니다. 이 음악 들으면서 저희는 끝인사 드리고 물러갈게요. 내일 아침 7시 더 좋은 기운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걱정은 붙들어 매십시오. 다 잘 될 겁니다.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예술가는 평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만들어내고

0: 만들어내고 또 만들어내고 새로운 걸 창작해야 합니다. 평생 고생문이 훤해요. 저는 그런 생각 저런 생각 없이 해왔습니다만 죽을 때까지 해도 다 못하는 게 예술이라는 건 분명히 알아요. 새로운 게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춤과 음악에 평생을 헌신한 김천흥 선생님이 95세 되던 해 인터뷰 중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 가르침을 받은 여러 제자들 중에서 현재 국가무형유산 처형무의 전승교육사로 활동하고 있는 인남순 명인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1: 1979년에 제가 국립국악원을 그만두고 연구소를 차려서 처음으로 정제무도 홀기에 있는 항장무극이라는 것을 이제 복원을 해서 공연을 하게 됐어요. 그때 당시 제 나이 25밖에 안 됐는데 뭘 알겠어요. 그런데 그게 선생님이 계시니까 아마 어덕이 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도를 했는데 하루도 안 빼놓고 김천웅 선생님, 성경인 선생님, 김기희 선생님 세 분이 국악원을 퇴근하시면 바로 신촌에 저희 연습실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무악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때 그 공부를 한 것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됐고 너무 추억 같은 재산이 된 거예요. 우리 선생님께서 제일 크게 화내신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여자 제자가 이제 이수평가를 보는데 남자들이 난리난 거예요. 왜 여자가 처형무를 추느냐. 그 선생님께 이제 화가 많이 나셨죠. 이왕지 가학부 때 여자 무용수를 못 구했으니 없었으니 그래서 남자가 췄지 각 교방청에서 남자들이 췄느냐. 조선왕조 의궤들을 들여다봐라. 여령들이 처형무를 춘 기록이 얼마나 많은가. 이왕지 가학부를 이제 그만두시고 나서 개인적인 활동을 하시면서 한성준 선생님을 뵙게 된 거예요. 그 한성준 선생님의 제자들이 승무도 추고 살풀이도 추고 그러한 모습들을 보시면서 춤이라는 장르가 꼭 국한되지 않는다. 또 각 교방청에서는 정제와 민속무용을 다 골고루 하고 있었으니 춤이라는 장르는 골고루 다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음악을 반주 활동을 하시면서 민속악 반주도 다 하시게 되니까 춤도 역시 장르의 구별 없이 골고루 알아야 된다 해서 하셨고 봉산탈춤도 하셨고 양주산대도 하셨고요. 예. 선생님께서는 늘 춤을 가리키든 음악을 가리키든 이론을 가리키시든 언제든지 강조하는 게 인성교육이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처럼 살아야 사람다운 이러한 예약이 표출이 된다. 책을 읽어라. 실기만 해서는 안 된다. 그 바탕이 무엇인가? 그 이론을 연구를 해야 거기서 진솔한 맛이 되살아난다. 이걸 늘 강조하셨죠. 선생님께서 타계하신 게 2007년이거든요. 선생님의 모습은 환한 미소, 그리고 언제나 온화하게 그리고 끌어안아주시는 다정다감함, 그 인상이 가장 깊고 언제나 가슴속에 남아있죠.

0: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7월의 국악인 김천흥 명인을 기억하는 제자, 국가무형유산 처형무의 전승교육사 인남순 명인의 기록입니다.
1: 11살에 처음 만난 가야금. 사랑하면서도 때로는 무거운 짐처럼. 나는 오랫동안 이걸 왜 계속하는 걸까?
2: 스스로 무대의 주인이 되어 생존과 미래를 증명해내는 전남대학교 예술 전공생들의 뜨거운 실험, 뉴비 스테이지 4. 깊이 있는 전통이 AI를 만나 혁신적인 무대를 선보입니다.

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비예술인 현장연계 지원사업, 전통예술 분야에서 유일하게 4년 동안 선정된 뉴비스테이지 포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누리집에서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7월 4일 토요일 오후 7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2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2: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스승과 제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가야금 무대가 관객들을 찾아옵니다. 제21회 한양 가야금 연주단 정기연주회 동행 그 깊은 울림이 7월 5일 일요일 오후 5시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열립니다. 이번 공연은 한양대학교 국악과의 전통을 잇고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음악의 가치를 나누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지난해 학부생들과 함께한 아름다운 동행에 이어 올해는 스승과 제자가 한 무대에서 호흡을 맞추며 더욱 뜻깊은 시간을 선사합니다. 특히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한양대학교 출신 선배 국악인들과 교수진이 함께해 공연의 의미를 더하는데요. 한양 가야금의 전통과 현재 그리고 미래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무대가 될 예정입니다. 또 해금 연주자 김성아와 정가 하윤주가 특별 출연하고요. 지휘자 이경은이 함께해 무대를 더욱 풍성하게 채울 예정인데요. 스승이 전한 가락이 제자의 손끝에서 다시 울려 퍼지는 모습. 생각만 해도 참 뭉클하죠. 자, 이번 공연 전석 초대로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가야금의 아름다운 선율과 세대를 잇는 음악의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이번 무대 꼭 함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통음악과 현대예술이 만나 색다른 감각의 무대를 선보이는 공연이 관객들을 찾아옵니다. 앙상블 페이지의 셀프리스가 7월 7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열립니다. 이번 무대를 선보이는 앙상블 페이지는 전통악기를 바탕으로 새로운 음악을 꾸준히 만들어오고 있는 단체인데요. 국내는 물론 해외 예술가들과도 활발하게 협업하며 국악의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작품은 미국의 작곡가 에드워드 쇼커와 함께 만든 공연으로 버클리 아트 뮤지엄과 샌프란시스코 국제예술제에서 먼저 공개돼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번 공연을 통해 국내 관객들에겐 처음으로 선보이게 됩니다. 제목인 셀프리스는 나 자신에 대한 감각이 흐려진 상태를 뜻하는데요. 나는 나를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 기억이 사라진다면 나는 여전히 나일까? 이런 질문에서 출발한 공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기억과 인지의 변화를 겪은 사람들의 실제 인터뷰 음성이 작품 속에 담겨 있고요. 국악기의 소리와 영상 그리고 실시간 연주가 어우러져 관객들에게 새로운 감각의 경험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기억과 시간, 육체와 정신 그리고 나라는 존재에 대해 자연스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앙상블 페이지의 셀프리스는 7월 7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공연되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국립국악원 누리집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국립장극단의 대표 레퍼토리 시리즈 절창이 이번엔 김해를 찾아갑니다. 국립장극단 절창포가 7월 10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과 11일 토요일 오후 3시 김해 문화의 전당 마루홀에서 관객들을 만납니다. 절창은요, 국립장극단이 젊은 소리꾼들의 매력을 새롭게 보여주기 위해 선보이고 있는 공연 시리즈인데요. 전통 판소리의 깊은 맛은 살리면서도 콘서트처럼 감각적인 무대 구성으로 꾸며져 국악 팬들뿐 아니라 젊은 관객들에게도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절창 4의 주인공은 국립창극단의 소리꾼 조유아와 김수인, 절창 시리즈 최초의 혼성 듀오로 무대에 올라 각기 다른 개성과 소리 색깔로 판소리의 매력을 들려줄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공연에선 판소리 다섯 바탕 가운데 가장 사랑받는 작품인 춘향가를 약 100분으로 압축해 선보이는데요. 조유아의 김세종제 춘향가와 김수인의 동초제 춘향가를 한 무대에서 만나볼 수 있어 이번 공연의 가장 큰 관람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가장 힙한 판소리 무대 절창 4와 함께

0: 전통 판소리의 새로운 매력을 만나보시기 바라겠고요. 자세한 공연 정보와 예매는 김해 문화의 전당 누리집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영성가이자 철학자인 안셀름 그린은 자연이 우리 몸과 영혼을 치유한다고 했는데요. 그 이유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자연 속에서 생명력을 느끼고 자연에서 소속감을 느끼고 자연에서 그저 나 자신이 되고 자연에서 아름다움을 경험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우린 병이 나야 그제서야 허겁지겁 자연을 찾아 나서지만 병이 나기 전에 이미 자연과 가까이 해야 할 충분한 이유를 이야기한 건데요. 자연 속을 거닐면 새로운 생명력이 채워진다 했고요. 자연에 둘러싸여 풀벌레 소리를 들으면 마치 엄마 품에 안긴 듯 아늑함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또 자연은 위대한 어머니라서 우릴 평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속에서는 그저 나 자신이 되고 평가당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 자연에서는 아름다움을 경험하니 아름다운 것은 눈에만 좋은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에도 좋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늘 아름다운 것만 보게 하려는 어머니의 마음 같은 그것이 바로 자연의 마음이겠죠. 오늘 산책길 첫 곡으로 경풍년 들려드립니다. 김정승의 대금, 이종길의 가야금 연주입니다.